0: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여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 하늘 어떻습니까? 오늘 남쪽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주유소 앞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하셨겠죠? 종전에 합의했다 하는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가 내렸다는데 오, 주유소 기름값은 아니네.
1: 아유, 뭐 하루 이틀 경험하나요? 오르는 건 빨리 올라도 내리는 거는 그냥 천천히.
0: 그러게.
1: 예, 한쪽에서는 그런 설명도 하십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묶여있던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오려면 몇 달 걸릴 거다. 그때나 내릴 거다.
0: 네,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천연가스 LNG도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가정용은 올리지 않았지만 발전용, 산업용은 올랐고 한여름에 에어컨 많이 쓸 때는 또 어떻게 되려나요? 그 점도 걱정이 되죠.
1: 그리고 중국 자동차 시장 소식도 들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하고 내연기관차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해요. 다른 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미래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소식이 많습니다. 이 소식도 나눕니다. 오늘부터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돼서 소득 519만 원까지는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답니다. 이전에는 기준이 월 319만 원이어서 그 이상이면 받는 연금이 줄었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2: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으로 으라차차차 해보시죠. 양손 하늘 높이 쭉 올리고 만세! 기지개로 몸을 깨워주세요. 어제 호르몬 박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마음먹기 따라서 내가 호르몬을 지배할 수 있다.
1: 네.
2: 긍정적인 생각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목도 왼쪽으로 한 바퀴. 그다음에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또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저는 이 목을 돌리면 여기서 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려요.
1: 소리가 들려요?
2: 네, 들려요.
1: 예. 손이랑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2: 네, 네. 손이랑 발목도 짤랑짤랑 좀 흔들어 주시면서 입꼬리도 올려 주시고요. 네.
1: 자,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릴 겁니다. 수요일 아침 여성 시대 11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참여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창에 쓰시면 무료입니다.
2: 시원한 수박 주스 요즘 반응이 좋거든요. 오늘도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2: 와, 지금 뭐 근데 바깥은 화창하진 않아요. 이쪽 가든 스튜디오에서 보는 건 약간의 흐림.
1: 남쪽에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2: 네.
1: 예,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화창한 하늘은
2: 화창한
1: 아닙니다.
2: 화창한 하늘은 아닙니다. 네.
1: 소나기도 예보돼 있다는
2: 아, 그래요?
1: 어제 네. 일기예보도 봤거든요.
2: 네.
1: 예. 그러니까 며칠 전인가요? 갑자기 그냥 막 엄청 쏟아졌을 때 있잖아요.
2: 어유, 한꺼번에 뭐 완전히
1: 주말이었나 그때?
2: 네, 맞아. 동남아시아 같았어. 오, 네. 스콜처럼 와, 근데 천둥 뭐 번개
1: 어우,
2: 벼락 소리까지 다
1: 요란했어요.
2: 아우, 요란했어요 정말.
1: 오늘이 네. 그 정도는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2: 설마. 근데 작년 여름도 생각해 보세요. 왜 밤새 비가 막 쏟아지고 아침 되면 또 말짱하지
1: 말짱해지고.
2: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1: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2: 아, 작년 여름이 조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그러네요.
1: 이제는 비가 뭐 꼭 일기예보가 없더라도 갑자기 그냥 확 쏟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 지맘인가 봐요. 지맘.
1: 그러게요.
2: 내 맘이야. 막 이러면서 내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더욱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7648님. 비 맞으며 어렸을 때처럼 헛들 운동하고 들어와서 베란다 문 열려갔더니 무지개가 떴네요.
2: 와, 좋다.
1: 젖었지만 동심으로 돌아간 듯이 웃음이 납니다.
2: 어디예요? 어머, 이쁘다.
1: 진짜 무지개가 와.
2: 오.
1: 꽤 크게.
2: 네, 큰 무지개네요.
1: 네.
2: 아,
1: 이미
2: 좋죠?
1: 비가 내려서 무지개로 바뀌었네요.
2: 네.
1: 사시는 곳이 어디길래?
2: 궁금합니다. 어딘지. 1542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강아지나 고양이 어떻게 두고 가시나요? 여행 갈 때마다 너무 고민입니다. 여행을 못 가세요. 이게 동물을 그치. 하나 기르고 뭐 둘 기르고 그러면 뒷목을 잡아요. 얘네들 걱정돼서. 근데 이웃에 혹시 유기 아니 뭐 그러니까 반려묘 반려견 있는 식구들하고 어떻게 좀 친해지시면 서로 맡기고 가던데요.
1: 그렇죠. 주변 이웃들과
2: 네.
1: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애견 동반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뭐 이렇게 함께 동반할 수 있는
2: 일종 씨가 하는 방법.
1: 네, 저희는 그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펜션이나 숙소를 알아보고 같이 가죠. 뭐.
2: 강아지 데리고 간다.
1: 네네.
2: 언제나 그러신다 그러죠.
1: 그러게요.
2: 아니면 동물병원에 뭐 하루 이틀 맡기는 것도 싸지는 않아요. 또 강아지 호텔 뭐 고양이 호텔에 맡기고 가기도 하는데 이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예. 이게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또 편하진 않으니까 아느니까 평상시에 뭐 애견 카페, 애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아름아름으로 이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을 알아두면
1: 네.
2: 좀 마음 편하게.
1: 아 그러니까 그 보내는 마음에 특히 그 애견 호텔이나 이런 데 맡겨놓고 어디 놀러 갈 때 아우 마음이 쓰여가지고 떼놓고 가기가.
2: 왜 아니에요.
1: 근데
2: 왜
1: 또
2: 아니에요?
1: 그쪽 시설에서는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아지 이렇게 잘 있다고.
2: 그러게.
1: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그냥 막 끙끙거리고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그냥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아이고 앞에서만 이랬네 내 앞에서만 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1: 어쨌거나 참 이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그렇죠. 키운다는 건
2: 생명에 대해서는 네. 어쩔 수 없어요.
1: 맞아요.
2: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당당이님의 사연. 올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좀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부서는 통합되고 일은 많아지는데 직원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래요. 하루하루가 힘든 분위기입니다. 스스로 나가는 직원도 있고 해고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직원도 있고 눈치 보는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힘들고 불편하겠죠. 아마 사장님 마음은 직원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동료들과 헤어지려니 가슴이 아프네요. 영원한 건 없다지만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군요.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지금은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 때문일까요? AI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변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일까요? 원인을 모르니 생각만 많아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독배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으로 흔들리는 마음과 고민으로 일어나는 생각, 걱정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잡지 못해 항상 결정이 어렵습니다. 푹 쉬고 싶어 사직서를 쓰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망설여지고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 제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많은데 더 늘어날 업무량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걱정입니다. 오늘은 팀장님이 사직서를 놓고 사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숨 죽이고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슬픕니다. 속으로 괜찮아 괜찮아 참아야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외쳐도 어리석은 제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옆 직원이 팀장님께 차 한 잔 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해서 휴게실로 급히 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를 바라보시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도 있으니 힘내라고요.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악수하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 서운한 점도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도 있었지만 고마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같이 있을 땐 상처 주는 것 같고 말과 행동이 싫었는데 막상 헤어지고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생겨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마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 비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고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야 꿋꿋하게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참, 회사가 힘들어서 하나 둘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2: 네.
1: 남겨진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그럼요.
1: 두렵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네. 하고 참 아유, 왜 이렇게 힘들대요 그래. 9859님 저도 13년 직장 그만두면서 직원분들 눈만 쳐다봐도 울었답니다.
2: 그렇죠.

0: 정말 또 하나의 가족들이거든요.
1: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저도 이렇게 방송 노래 나가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둘이 얘기하고 이렇듯이 남편하고 이만큼 얘기 못해요. 그래요. 맞아. 아니 왜냐하면 식탁에서 밥상 앞에서 하는 얘기는 뻔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동욱님. 요즘은 눈치 보여 휴가도 잘 못 내요. 쉴 거 안 쉬고 일해도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두려워요.
0: 야,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름 다가오고 하면 휴가 계획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눈치가 좀 보이는 요즘이군요.
1: 그러니까.
0: 김민선님,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AI에게 밀리고 밀려서 콜이 줄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하는 기분이에요.
1: 아유,
0: 해주셨습니다.
1: 진짜
0: AI 때문인지 뭐 전쟁 때문인지
1: 뭐 때문인지 하여튼 8738님 저희 회사도 32명에서 14명으로 줄였어요. 반 이상이 나가셨구나. 일이 3배로 늘어나서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견디며 버티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일은 더 늘어나고.
1: 왜 아니에요?
0: 야, 너무 힘들어지는데
1: 이건 마음은 또 불안하고.
0: 불안하고.
1: 아유, 어디서나 마음만 편하면 괜찮아요.
0: 이건 힘들다는 표현도 못할 거 아니에요.
1: 왜 아니야?
0: 예, 궁 자리 또 비워질까 봐.
1: 그러니까
0: 참, 남겨진 자도 떠나간 자도 정말 많이 힘들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진짜. 견디며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네.
0: 일단은 그렇게
1: 그래야죠.
0: 그런 마음으로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당당인님도 견디고 버티는 마음, 단단한 마음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광주 남구 백운동의 서상미님이십니다. 딸 아영아,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진초록 녹음으로 가득한 초여름에 그 먼 서울에서 광주까지 주말에 인사하러 왔지. 나의 두 외손녀들이 훌쩍 자라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이 되었구나. 어여쁜 수인이와 서영이를 보고 있노라니 널 키울 때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았더구나. 벌써 20년도 더 지나버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지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MBC 라디오 여성시대 방송을 통해 꼭 한 번은 엄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구나. 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도 없이 잘 자라주어 정말 고마웠고, 대학교 입학 시 광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서도 야무진 자기관리로 대학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던 날 엄마 아빠는 정말로 기뻤다. 그리고 네가 졸업 후에 곧장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고선 엄마한테 자랑을 했었지. 그런 네가 너무 대견스러웠단다. 그런데 엄마가 네게 말하기를 너도 남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으니 최소한 첫 급여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고 말하자 너는 두 말도 없이 엄마의 말이 옳다는 듯 첫 급여 약 2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었지. 엄마는 네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께 기부 관련으로 상담을 했더니,
1: 아, 그래도 학교는 현재 장학금이 여유가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더 어려운 곳에 기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0: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의 첫 달 급여 전액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던 날 엄마 아빠는 생애 널 키우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맛보았단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무엇이든 욕심만큼이나 잘 해내었기에 너를 키우면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지. 어느새 너도 부록의 나이를 넘어 두 딸의 엄마의 위치에서 애들 키우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공감을 형성했고, 또 너는 계절마다 말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엄마에게 보내줘 모녀의 정이 더욱더 끈끈해지고 있지. 아영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정서방과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면서 가정과 자식 농사가 대풍년이 돼 나의 외손녀들이 장차 우리나라와 가문의 빛이 되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잘 키워내주기를 소망한다.

0: 세상살이 너무 아등바등 애쓰지 마라. 엄마가 삶을 뒤돌아보니 세월은 뜬구름 같아서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사람 팔자도 알 수 없고 그 좋은 재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선조들께 미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더구나. 요즘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동산의 크기로 판단하는 시대더라. 비로소 엄마는 이제야 알았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인생 별거 없더구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애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서 공부를 잘하면 더 좋고.
1: 더 좋죠, 물론.
0: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때때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틈틈이 즐기면서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딸,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늘이 주신 최고의 복인 가족으로 엮여진 띠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 많은 걸 나누며 살아가자.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니? 복덩어리 딸, 네 오빠랑 너를 키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45년이 지나버렸네. 자고 나면 급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다 제하면 웃는 날은 며칠이나 되겠냐. 자기 자신의 100년 삶 걱정보다 자기 자손들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천년을 소원하며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든가. 엄마는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서 여성시대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우리 딸에게 진심으로 전하니 웃으면서 받아주려무나.
1: 네, 아유, 그 첫월급을 타던 20년 전의 기억을 네. 되돌려 주셨어요. 이렇게 야참 따님이 하여튼 뭐 4년 전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0: 거기에 수석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1: 200만 원 첫월급을 또 엄마 말대로 엄마 너도 남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 마쳤으니 첫 급여를 사회에 기부하는 거 마땅하다 하는 어머니 생각도 그렇고
0: 거기에 군소리 없이 동의하는 우리 따님은 어디 내놔도 정말 부족하지 않아. 정말 너무나 자랑해도 부족할 따님이시네요.
1: 그러게. 예. 그리고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미리미리 챙겨서 어머니 댁으로도 또 보내드리고.
0: 이거 대단한 센스인데.
1: 그렇죠.
0: 예.
1: 누구나 탐낼 만한 분이셔요. 서상미 씨. 네. 아, 따님 그분. 지금 두 아이의 엄마. 그렇소. 와, 자랑하실 만하네.
0: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는 이제 우리 따님이 그래서 엄마 우리 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만 키워? 아니면 거기다 공부도 잘해야 돼? 근데 부모님 마음이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해서 아유 기왕이면 공부도
1: 잘하면 좋고.
0: 이건 참 빼놓을 수 없는
1: 그게 말이에요. 예, 아유.
0: 소원이죠. 네. 맞아요.
1: 근데 예. 정말 자랑할 만한 자제분이세요. 그래도 뭐 자랑거리가 없어도 힘들수록 이렇게 곁을 지켜주고 옆에 다 모여서 오종종하고 모여있는 그 힘이 또 힘 아닐까요?
0: 맞아요. 네? 네. 실은 앞선 사연은 뭐 직장 내 그 요즘 일자리 때문에 힘든 사연이지만 결국 우리가 또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가족들과 또 함께 네. 하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또 아무도 없다, 기댈 데가 없다 할 때는 또 내 속에서 어떤 그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비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내 마음에 집중하자. 꿋꿋하게 현실을 버텨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 네. 그것도 큰 도움이죠.
0: 맞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요즘은 변동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요.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변동성. 주식시장이 먼저 떠오르실래나? 네, 전쟁에 대한 부담은 줄고 국제 유가도 떨어졌지만 반도체 종목에 대한 쏠림과 특정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도입되면서 변동성이 크다면서요. 이자와 환율 면에서 변동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 사느라 대출받았죠. 생활자금도 대출받고 또 투자 때문에 받은 대출. 빚 없는 집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국내외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흐름이라 내가 낼 이자도 걱정이죠.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환율은 6월 들어서는 계속 1,500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도 걱정이죠. 이럴수록 건강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그중 혈당 변동성을 줄여라 이런 주문이 보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줄이려면 영양소를 균형 맞추어 먹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죠. 오늘이 17일인데 우리나라에 장마가 찾아오는 날짜를 보면 평균해서 6월 25일입니다. 이제 곧 장마가 다가오겠죠. 올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이 많을 확률이 높대요. 그 배경에는 강한 엘니뇨 현상과 북극의 온난화가 있고 우리는 기후 변동성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급격하게 바뀌고 변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그 빠른 변화 속을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빠른 게 아니라 방향 자체를 예측을 못하니까 더 혼란스럽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잡고 가야 할까요? 종교일까요? 신념일까요? 그냥 시대의 물결에 나를 맡겨야 할까요? 요즘 전국에 정부에서 인증한 치유 농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을 가꾸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설인데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듯도 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들 속에 사는 우리라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키워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져요. 반려동물, 반려식물이 느는 것 역시 비슷한 영향일까요? 변동성이 많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며 조금만 흔들리기를 그리고 우리가

0: 이한철의 흘러간다 였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꺾꺾하게 우리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버티고 갈 수 있겠어요?
1: 그럼 풀어져요.
0: 그렇죠. 네. 좀 하늘 하늘 좀 흔들리면서 하지만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네. 네. 흔들릴 수는 있죠. 네. 쓰러지지만 말자.
1: 아, 흔들리죠. 어떻게 네.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변동성 얘기에 아유. 내 월급 빼고 다 변동이 심하다고 아주 우픈 농담들을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예.

0: 근데 월급도 변동성 심하면 그것도 더 슬플 것 같은데요. 이럴 때라도
1: 위로 월... 상승 변동.
0: 아, 그러니까.
1: 그러면 좋겠죠. 아이고. 예. 아, 기름값 유가처럼 오르기만 해라. 내 월급도. 그러면 좋겠죠. 예.
0: 월급은 너무 부동이네.
1: 예. 우리도 너무 부동이다.
0: 523님 맞아요. 86년생 마흔인데도 달을 가고 AI가 답을 내어주고 아주 그냥 변동에 변동을 겪으면서 정신이 없어요. 이제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이 출발할 날도 코앞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휴,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편한 만큼 더 공부해야 하는 시대. 내 자식도 나도 내 부모도 힘냅시다. 해주셨어요.
1: 끼어 계시구나. 낀 세대.
0: 그러니까
1: 자제분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나 있고 가운데.
0: 근데 뭐 어느 시대건 좀 편한 세대가 있었을까요?
1: 없죠.
0: 모든 세대가 앞서거니 그렇죠? 뒤서거니 다
1: 맞아요.
0: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겠죠. 뭐.
1: 5223님 라디오의 감성은 바뀌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우주를 가는 스타쉽 안에서도 라디오가 울려 퍼지길. 정이잖아요. 정 라디오는.
0: 아, 그래요?
1: 야, 진짜.
0: 네.
1: 너무 멋진 상상. 네. 우주선 안에서도 라디오가 울려 퍼져라. 오.
0: 진짜 이 라디오의 감성은 예,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무리 최첨단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그런 감성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1: 아니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사람 목소리.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좀 뭐 나의 감성을 다치게 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0: 맞아.
1: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 얘기가 거짓 없이 이렇게 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되죠. 당당이님들 이 가슴으로 써서 보내주시는 편지가 최고예요. 네.
0: 진짜 그 영화 인터스텔라인가
1: 네.
0: 거기서 막 이렇게 우주로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지구가 너무 그리울 때 그 지구의 모든 소음들, 자연의 소리들, 빗소리, 뭐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걸 녹음해서 그 우주인이 돼서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1: 그러겠다.
0: 라디오의 감성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일상의 이런 대화들, 사람의 소리들도 같이 녹음해가면 아 그냥 예,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듣는 그 라디오의 느낌.
1: 네네네.
0: 너무 그립다. 맞아. 뭐 이렇게 우주에서도 예,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1: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는 뭘 잡고 흘러갈 것인가. 네. 여성시대의 답이 있어요.
0: 맞습니다.
1: 답의 일부분이 있어요. 네.
0: 자, 이어지는 사연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대전 서구 둔산동의 이형규님이십니다. 며칠 전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다. 나는 사무직이지만 생각보다 출장이 꽤 잦은 편이다. 근무 지역 안팎으로 다니기도 하고 본사와 서울 등 전국 곳곳을 오갈 때도 있다. 집돌이 성향이 강해서인지 장거리 운전과 출장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간은 늘 긴장되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에너지를 다 써버려 몸도 마음도 축 처지곤 했다. 그래도 그날은 오랜만에 가는 서울이라 나름 설렘을 안고 기차를 탔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놀랐는데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목적지였던 성수에서도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사진을 찍거나 가게를 둘러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인기라더니 그 말을 새삼 실감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익숙한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여행지자 동경의 대상인 셈이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신기한 생각이 든다. 정작 한국에 사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넓은 자연이나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을 멋지다 말하며 낯선 도시 풍경을 부러워하는데 그들은 한국의 음식, 드라마, K-POP, 전통 문화에 관심을 둔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도 모른다. 가까이 있으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특별함이 흐려진다. 얼마 전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0: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다. 새 차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좋겠다. 새 차 타면 기분 좋겠네. 실제로 운전해 보니까 어때? 속으로 내심 부러워하며 깔끔한 실내와 부드러운 승차감, 새 물건을 가졌을 때의 만족감을 떠올리며 던진 질문이었다.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내 예상과 조금 달랐다.
1: 좋긴 한데 사실 운전할 일이 별로 없어. 회사가 집 바로 옆이거든. 출퇴근도 금방이고 출장 갈 일도 없어서 차를 탈 시간이 많지 않더라. 나는 오히려 멀리 좀 출퇴근도 해보고 가끔 출장도 다녀오면 좋겠어.
0: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에게는 피로와 부담이었던 매주 반복되는 출장이 누군가에게는 새 차를 마음껏 타볼 수 있는 부러운 기회였다니.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토록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하게 여운이 남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참 많다. 바쁜 사람은 여유를 부러워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바쁜 삶을 부러워한다. 안정적인 일상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매일 변화 속에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그리워한다. 결국 우리는 지금 손에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물론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하고 때로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문제는 그 갈망이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모두 가려버릴 때 생긴다. 이미 내 삶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상황만 좋아 보인다면 마음은 쉽게 허전해진다. 친구와의 대화와 서울 출장길을 거치며 내 마음도 조금은 달라졌다. 갑자기 출장이 즐거워진 건 아니다. 여전히 장거리 운전은 피곤하고 낯선 길을 가는 일은 부담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고 내 업무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것의 불편함만 바라보면 모든 게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기회와 의미를 함께 바라보면 조금은 다른 빛깔로 보인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지탱해준다. 어우야. 그래서 앞으로는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려 한다. 내가 이미 가진 것 중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일상 속에 조용히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출장길에 다시 피곤함이 밀려오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만나는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고 싶다.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다 놓치고 있던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발견하면서 말이다.
1: 와, 뭐
0: 아니 우리 이형준님은
1: 이런 명강이가
0: 네.
1: 네, 마지막 장에 이 명강의 아닙니까?
0: 정말 밑줄 긋고 싶은
1: 밑줄 야, 그어져 있네.
0: 심지어 저희 대본에는 밑줄도 그어져 있을 정도로
1: 네.
0: 야, 그 문장 하나하나가
1: 와, 기가 막히죠.
0: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아니 저는 우리 잠시 뒤에 나올 성진 스님이 보내셨나.
1: 야, 그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데 새 차를 탈 일이 별로 없는.
0: 출퇴근길이 너무 짧아서.
1: 짧아서
0: 누릴 뭐, 시간이 잘 없어.
1: 근데 이분은 이제 또 많이 낯선 곳을 가야 되고
0: 네.
1: 출장길이 좀 길고 피곤하고 왜냐하면 낯선 길은 피곤해요.
0: 그렇죠.
1: 누구나.
0: 예.
1: 부담스럽죠.
0: 근데 그 직장 동료가 바라볼 때는 나도 저렇게 가끔 낯선 곳으로 한번 출장 좀 가고 싶다. 사무실에만 있는 것보단.
1: 그러게. 아, 새 차도 샀는데 좀 휘잉 달려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0: 야,
1: 참.
0: 밑줄 거져 있는 게 이거잖아. 이미 내 삶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상황만 좋아 보인다면 마음은 쉽게 허전해진다.
1: 그렇죠. 그렇지.
0: 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지탱하게 해준다. 아, 이거 전 진짜 읽으면서도 와, 이거 진짜 외워두고 싶다.

0: 야, 그렇죠. 어디 한 캔 적어두고 싶다. 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1: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는 거. 하여튼 김경민 님이 그러셨어. 중요한 건 밑줄 쫙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읽었습니다. 저희가.
0: 네.
1: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짐스럽죠.
0: 그러니까요.
1: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또 영 다르게 보이겠죠.
0: 뭐 주에 한 번씩 떠나는 출장길. 아, 귀찮아. 힘들어. 가 아니라.
1: 아우, 주말 여행. 괜찮네.
0: 오, 주말 여행처럼 한번 떠나오자.
1: 간식 좀 챙기고 좋아하는 음악. 오케이.
0: 새로운 풍경 보면서.
1: 네, 이렇게 가면 괜찮겠죠. 네,
0: 이렇게
1: 네.
0: 생각만 바꿔도 참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0: 기분도 달라지고 말이죠.
1: 그렇죠.
0: 이지훈님이요. 단체 주문권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나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 사연을 듣고 현재 이 바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고 주문해 주신 손님들께도 진짜, 감사해야겠습니다.
1: 진짜.
0: 좋은 사연 감사해요.
1: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형규님.
0: 그래.
1: 네. 예, 이지혜님이 천국도 지옥도 결국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0: 아. 명언이 맞아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명언이 쏟아지고 있어 진짜.
0: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3: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2: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당당이님과 이형규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서상미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2: 네, 오늘 마음이 날씨처럼 흐린 분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

0: 지질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UFC 격투기 대회를 겨냥한 공격 음모가 있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UFC 행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지난 10일 파악했다면서 신속 대응 작전으로 다수의 인물이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폭발물 드론으로 행사장 인근 건물을 공격해 대피 소동을 유도한 뒤 저격수팀 쪽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이 발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용의자 5명을 구금했고 채팅방 기록을 통해 최소 23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단계별로 이란 측에 제공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미국이 이란이 석유와 석유 정제품을 팔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 규모 재건용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다만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KPS와 통합돼 다음 달부터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로 개편됩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KPS를 결합한 통합교통카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형,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형 요금은 일반 6만 2천 원, 청년 어르신, 두자녀기구 5만 5천 원, 3자녀기구와 저소득층 4만 5천 원입니다. 광역버스와 광역철도까지 이용하는 플러스 정액권도 도입되는데 일반 10만 원, 청년 어르신, 2자녀기구 9만 원, 3자녀기구와 저소득층 8만 원입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5에서 60mm, 경상 전라권에서 5에서 50mm로 예보됐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전통시장에 가면 까만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줄 때가 많은데요. 편리해서 좋지만 그만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일부 시장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죠. 비닐봉지 대신에 천으로 된 가방인 에코백을 쓰는 겁니다. 집집마다 방치된 에코백을 기증받아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에코백에 물건을 담아주면 소비자들이 집에 가져갔다가 다음번에 방문할 때 반납합니다. 덕분에 자원이 순환돼서 환경을 지킬 수 있죠. 쓰레기가 남지 않는 포장 문화. 조금만 번거로우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3: 저희 남편이 어떤지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5: 알겠습니다. 오늘 사서함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6: 지난주에 남편이 풍문으로 들었다며 1시간 거리에 있는 하만 악양생태공원의 샤스타 데이지와 뚝방길에 양길이꽃이 이쁘다고 해서 모처럼 주말에 여유가 생겨 갔는데 너무 늦게 갔나 봐요. 듬성듬성 버텨내는 꽃을 더 귀히 보고 있는데 58살 경상도 남자인 남편이 저를 보더니 꽃이 여기 있는데 뭐 하나도 안 아쉽네 그러는 거 있죠. 립 서비스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싫진 않았어요. 이 남자 삼시세끼 집밥 먹을 자격 있는 거 맞죠?
5: 예, 강효연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 들어보셨는데요.
7: 네.
5: 야, 어쨌든 그 꽃, 예, 생태공원에 갔는데,
7: 네.
5: 너무 늦게 가서 못 봤다.
3: 꽃이 날 기다려주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꽃은 졌지만, 내 옆에는 일의 꽃이 있는데, 꽃 중에 꽃인 사람 꽃이 있는데, 뭐 아쉬울 거 없네.
5: 그 말씀에 그냥 한껏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좋아지실 법하죠. 그럼요.
7: 그러게.
5: 이게 말 한마디라도 그죠?
7: 그럼요.
5: 아유, 꽃이 여기 내 아내가 꽃인데 뭘 안 봐도 돼.
7: 야, 그러게.
5: 얼마나 멋져. 예, 밥 먹을 자격 있으시네.
7: 네, 강효연님께는 삼시세끼 집밥 먹을 자격 있는 남편분과 함께 드시라고 여성시대 뼈살 20kg 보내드립니다.
5: 이거 상황을 달리 생각해봐요. 뭐 또 이제 마이너스인 남편들은 내가 아까 그렇게 저기 늑장 부릴 때부터 알아봤어. 빨리 가자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이거 좀 꽃도 못 보고 말이야. 막
7: 아니야, 하루에 꽃이 지진 않지.
5: 아니 뭐 문을 닫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런 거 같진 않고 시즌을 조금 놓친 것 같아.
5: 시즌을 놓친 거.
7: 그러니까 조금 일주일이라도 일찍 왔더라면
5: 내가 미리 서둘러서 보자고 그랬지.
7: 생태공원에서.
5: 근데 이런 말보다 아유. 안 보면 어때? 내 옆에 항상 꽃이.
7: 왜 아니야. 최고야, 최고.
5: 말 한마디로 삼시세끼 밥을 드십니다.
7: 천냥빚도 갚는데 뭐.
5: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나를 울고 웃고 놀라게 한 말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에 나눠주세요. 무뚝뚝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고백한 사랑한다는 말. 2주간의 냉전 끝에 남편이 먼저 미안해 라는 손 내밀어준 말, 낯가리는 후배가 선배 그때 고마웠어요 하고 훅 다가온 표현까지 02789-1000사,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7: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합니다.
5: 여성시대 3, 4부는 고향가구 박람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데이팩,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수요일엔
16: 님과 함께.

0: 한 100년 살고 싶어.
1: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뭐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2: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예, 실시간 문자를 좀 소개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 네.
2: 정수경 님이요.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잔디가 안 좋을 때도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무엇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데 쉽지 않네요. 라고 쉽지 문자를 주셨습니다.
1: 네, 쉽지 않지.
2: 네.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나의 생각만 달리 먹어도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알면서도 이게 마음을 고쳐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죠. 이제 이런 게.
2: 네.
3: 너무 많은데 이제 환경을 다 못 바꾸니까. 이제 환경을 바꿀래, 마음을 바꿀래.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앞에 돌이 있을 때는 신경을 쓸 때는 돌이 걸그치는데, 아니 그래 뭐 저것도 안에 그냥 조경으로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또 바뀌기도 하고.
2: 네.
3: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손흥민 선수도 당장 축구 뛰어야 되는데 잔디를 지금 뭐 어떻게
1: 그렇죠.
3: 할 수 없는데.
1: 잔디 탓을 하면 뭐 하겠어요?
3: 그러면 이제 괜히 할 때 자꾸 위축되기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1: 예.
3: 우선 이렇게 극복하고 마음을 바꿔놓고 보자는데 일상에서도 저 우리 일상에서도
2: 네.
3: 환경을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우선 마음은 내 거니까 조금은 바꿔서 접근하자.
1: 네.
2: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자.
1: 네.
2: 예.
1: 목사님은 뭐
4: 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네. 사실 그 사람이 매이기 쉽잖아요. 이미 네.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빨리 그거를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당장에 바꿀 수 없는 거라면.
1: 그렇죠.
2: 예.
1: 오늘 시작하면서도 성진 스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 그 책에 쓰신 말이 이래요.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네.
2: 그러면 더 불행해지잖아. 왜 나한테만,
1: 나한테만 이렇게.
2: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이래.
1: 왜
2: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1: 맞아.
2: 세상이 온통 괴롭습니다.
3: 네, 그치. 예. 만나 뵈면은 첫 마디가 아니라 왜 저한테 이런 일이.
1: 아 그렇죠. 네,
3: 그렇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2: 네.
3: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0: 대한 일은 참 많은 사람이 함께 여러 군데에서 겪고 있을 수 있고.
1: 아. 네.
0: 이제 그런데 이거를 나한테만이라고 딱 가져오는 순간부터는 훨씬 그 불행의 강도가
2: 그러니까
0: 굉장히 극심이다.
2: 예, 참 나는 불운한 사람.
1: 네. 뭐 이렇게
2: 나는
1: 그죠?
2: 힘든 인생.
1: 맞아.
2: 뭐 이런 아 손흥민 선수 얘기도 저희가 앞서 했습니다만 요즘 월드컵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어떠세요, 두님께서도 축구 예, 좀 좋아하시고 즐겨 보시고 하십니까?
0: 축구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2: 예.
0: 예, 심지어 축구하다가 제가 이제 네. 그 무릎을
2: 어머.
0: 다쳤는데,
2: 어머,
0: 예, 너무 어릴 때는 예전에 그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흙바닥에서
2: 이제 뭐.
0: 아, 예. 너무 열심히 뛰다가 미끌리면 그 쓸 수가 없어요.
2: 아~
0: 흙 예전에 쓸 수가 없어요.
1: 네,
2: 찡 미끄러지죠 아주.
0: 그래서 무릎을 골대에 정확하게 부딪히면서,
1: 아이고,
0: 그때 기억 금 7군 된가.
2: 어, 그게 네, 언제 적 일입니까?
0: 그게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2: 중학교 때. 네.
0: 네. 운동을 축구 굉장히 좋아했어. 그 뒤에도 이제 못 뛰니까 그럼 골키퍼 한다. 축구 좋아합니다.
2: 맞아. 모였다면 우리 축구 많이 했죠.
3: 네. 네.
2: 목사님은 어떠세요?
4: 동네 축구를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많이 했는데 예. 잘 못했어요 축구를. 기술적으로. 근데 하는 건 되게 좋아했거든요.
1: 네.
4: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안 끼워주니까 저도 골키퍼를 했어요. 나중에는 야, 너 골대 지켜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2: 예. 네.
4: 그래서 골키퍼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1: 네.
4: 실질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막는 거 있죠.
1: 네. 예.
4: 제 전공이었어요.
2: 진짜 막는 거 잘하시는구나.
4: 네, 그래서 예. 물찬 제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1: 제가 만약 했다면 물찬 돼지 이렇게
2: 아이,
1: 어디든 부딪혀서 공이 튀겨나간다.
2: 그런데 월드컵 얘기 더하자면 이제 골키퍼가 뭐 넌 잘 못 뛰니까 골키퍼해라가 요새는 골키퍼 얼마 중요한데요.
1: 그럼요. 아니, 그럼요.
2: 그 어제 저희가 소개했던 인구 50만 명의 나라 갑자기 나라 이름 생각 안 났네.
4: 네.
2: 스페인하고 했는데 0-0으로
4: 7번을 막았어요.
2: 골키퍼가 그냥 와
4: 신들 7번을 막았습니다.
0: 네. 지금 같으면 저희는 골키퍼 못하죠.
2: 맞아. 그래 카보 베르데.
1: 맞아.
2: 이 나라.
1: 베르데는 생각났는데 카보가 생각 안 나서.
0: 처음 들었습니다.
2: 와 골키퍼가 정말
1: 처음 알았어요.
0: 그 저 그런 나라가 있는지를 처음 알아가지고.
2: 예 예. 네. 키르소 키르소가 저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 15만 명인가?
1: 오! 네, 정확했습니다.
2: 네. 오, 목사님 어떻게
1: 제가 15명이라고 네. 잘못 읽어가지고 15명이라는
4: 15명의
1: 거.
4: 나라에서 출전했습니다.
0: 네, 네. 15만 명이 그렇죠. 예, 50만 명보다 더 적군요.
2: 네, 네. 네. 아 축구 얘기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1: 자, 오늘은 이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를 깨닫다. 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절대자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문구를 붙여두고 있죠.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떡집을 했는데 새벽부터 종일 서서 일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계속 조르라는 뜻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 자체를 말한다고요. 최근에는 가족관계도 돌아보고 있는데 특히 제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운명처럼 만났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부부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받쳐주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2: 맞습니다. 이게 흔히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성경 속 구절에 나오는
1: 그렇죠?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4: 네. 성경에 그 예수님 말씀은 아니었고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
2: 네.
4: 그분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제 흔히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
2: 그러니까요.
4: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우리 보내주신 사연에 있듯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0: 마음을 항상 자기 마음을 일종의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일종의 하나님과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바라는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튜닝이 잘 돼 있어야 네. 그 연주가 잘 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이런 건데 영혼에도 튜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뭐 절대자든 아니면 삶의 어떤 자세이든 그 삶에 잘 이렇게 적응하고 맞춰가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조절하는 그래서 항상 내가 뭐 말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네. 그 마음 상태가 항상 그러한 그 마음의 튜닝이 된 상태를 네. 유지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 마음이 항상 그 우리 내가 믿는 신께 가 그렇죠. 있는 그 네. 마음 네.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네.
0: 생각하고 또 그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로 막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네. 꼭 기도가 되고 또 생각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항상 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2: 생각이 네. 기도라는 게 참 좋은데요.
1: 네. 생각하는 네. 것만으로도 기도.
2: 생각만으로도 네. 왜냐하면 정말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다 쇄신바 됐다고 했으니까 네, 네. 모르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스님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 스님의 삶과 또 스님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아 기원해주고 바래주는 것 그 생각 네. 그것이 전 기도라고 보거든요. 네. 네. 기도가 된다고 봐요 저는.
2: 맞아요. 네.
1: 그렇군요. 근데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표현을 쓰나요 스님?
3: 먼저 나왔겠죠. 이제 예.
1: 아,
3: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언어 자체가
1: 네. 예.
3: 단어 자체가 이제 그 한자어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1: 예.
3: 그럼 이제 그 종교인들이 하는 그 종교의 행위라는 게 꼭 어떤 성전에 가서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제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종교인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제 기도와 일상의 삶이 이제 분리되느냐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건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내가 하루를 잘 사는 게 내가 지금 잘 살고 날 다스리고 하는 것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거는 쉴 수 없잖아요.
1: 네.
3: 아 이거를 난 쉬었다가 이제 하고
2: 이따 할 거야.
3: 이따 할 거야. 뭐 오늘 쉬는 날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네.
3: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라는 게 일상의 삶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네.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도 어쩌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분리하고 뭐. 때대서만 하고 하는 걸로 보지 않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어쨌든 현재에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거 자체가 늘 기도하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 네.
1: 네.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태도.
1: 마음 태도요.
3: 그러니까 태도죠. 태도. 태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1: 네.
3: 사람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불행보다 그러니까 슬프고 막 슬픈 것보다는 우울하고 화나고 분노하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은 정반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볼 때 그 태도 자세를 가장 좋은 태도가 이제 감사하는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꼭 불교에서도 이제 발언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첫 줄에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1: 감사.
3: 무조건 첫 줄도 감사, 끝 줄도 감사. 그래서 이거는데 거의 기독교도 거의 같죠.
0: 그럼요. 네 여기 범사가 중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1: 범사에
0: 모든 네, 일. 범사.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 나쁜 일, 좋은 일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1: 네.
0: 나쁜 일은 감사하지 않고 좋은 일만 감사하라 이건 아니고 자기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라. 그러면 이제 그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다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나쁜 일조차도 훨씬 더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2: 난 제일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라예요.
1: 항상 기뻐하라.
2: 항상 네. 기뻐하라. 네.
1: 요거는 약간 조증 같기도 하고.
2: 조증 울증 따질 때 조증.
1: 감사하라는 알겠는데.
2: 항상 기뻐하라.
1: 한 이거? 단계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는.
2: 기뻐하다. 기뻐하라.
1: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 쉽지 않죠?
1: 예. 네,
2: 그럴 것 같아 진짜.
0: 아 이것도 그 어떤 그 현상적인 막 기뻐가 막 웃고 즐겁고 막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 그것만은 아니고 네.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1: 마음의 상태를.
0: 네, 그렇죠. 어떤 슬픔이 와도 네. 그 슬픔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의 상태죠.
1: 예. 네,
0: 그러니까 뭐 우울할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 마음의 상태를 지배할 수 없게 네,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1: 예. 그럼 저희가 오해 없게 이 문구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런 걸 조금 바꿔주시면 훨씬 편하게
2: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글자를 어떻게 바꿔
1: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으니
4: 목사님 한번 바꿔서 이렇게
0: 예. 저 이보다 더 이단대라고요? 예?
1: 자 이렇게 우리 마음 갈피를 속속들이 들여다봐 주시고 갈피마다 평화를 불어넣으신 두 님께 의논하고 또 상담하고 싶은 문제 종교에 대한 궁금증 문자는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다음 편지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이 연봉이 가끔 저를 외롭게 만듭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계산은 제 몫입니다. 밥 먹고 계산대에 설 때면 언니와 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쭈뼛거립니다. 제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침묵이 부담스럽고 얄밉기까지 합니다. 네가 많이 버니까 네가 내라 라는 무언의 압박 같아서요. 최근에 부모님 댁 냉장고를 바꿀 때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다 같이 돈을 모아 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동생들은 언니가 요즘 잘 나가니까 효도 한번 크게 해 라며 저에게 전액을 떠넘기더군요. 언니 역시 아유 나는 요즘 사정이 안 좋아 하며 뒤로 빠졌고요. 부모님께 좋은 냉장고 사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속상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너는 돈 많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네가 해야지 라는 형제들의 태도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제 지갑이 열리길 바라는 모습에 씁쓸해집니다. 많이 벌면 가족에게 늘 베풀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2: 그렇지 좀 표현이 아니면 형제끼리 아 담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1: 그러네요.
2: 3만 원씩이든 네. 5만 원씩이든 다달이 모여서 그렇게 좀 마련하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도 어쨌든 부담이 딱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좀 그래 네가 좀 더 애써라 뭐 이러면서 우리 모은 돈 다 쓰고 나머지 네가 좀 보태줄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어쨌든 뒷얘기는
1: 우리 두호님에 대한 네. 이야기는 광고 후에 듣겠습니다만
2: 근데 호의를 이렇게 너무 당연시하면
1: 기분 나쁘죠.
2: 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예, 내가 나서서 아예 내가 기분 좋게 살게가 아니라 항상 등 떠밀려서 하는 건
2: 그래.
1: 아, 이건 좀
2: 그건 섭섭해.
1: 섭섭하지.
2: 네.
1: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0: 받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우리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광고 직전에 소개한 사연 형제자매들이 넌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네가 해야지 하면서 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받고 고마워하지 않고 있다. 많이 벌면 가족에게 늘 베풀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현명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조언을 듣고 싶다 하셨어요.
0: 네.
2: 뭐 일단은 이제 반드시 수정해야 될 게.
0: 네.
2: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많이 버는 분이 마음을 낼 수는 있죠. 많이 버는 분이 마음을 내는 거하고 형제가 나머지 형제가 안 내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도대체 이게.
0: 그러니까요.
2: 이거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네. 부모의 모든 형제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공평. 그러니까 이제 공평한다는 게 똑같이 얼마 내 이렇게까지는 조절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네. 할 수 있는 건 각자 하고. 내가 마음을 좀 더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간다면 그래 난 냉장고 사드릴 수 있어. 너희는 사다 못해. 그럼 어머니께 뭐 로봇 청소기라도 사주든지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하는 모습을 안 보여서 서운하신 거라 좀 봐요.
0: 아,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아니 차라리 아, 우리는 해보니까 요런 정도 해볼 테니까 그래서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같이 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제 아마 저는 우리 당당이 님이 내가 더 내냐 안 내냐의 문제보다는 그럼 우리는 안 할게.
1: 그래 네가 다 해. 해라. 뭐 이렇게.
2: 해요. 우리는 안 할게. 가서 어머니 우리 같이 했어요. 우리 칭찬 같이 받고. 이런 거는 분명히 고칠 필요는 있고 한 번은 모여서 이럴 때 때로는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1: 네 맞아요.
2: 이건 한 번은 화내기 화를 내거나는 것보다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이래 라고 한 번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형제들도 이게 조금은 고쳐지지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
3: 그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내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안마다.
1: 네. 네.
3: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뭐 흔치 않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흔치 않은 일은 고맙다는 말 안 한다는 게 좀 흔치 않네요. 그러니까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이
1: 예, 예.
3: 자기가 냈는데 그럼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 고맙다
1: 애썼다,
3: 오늘 잘했다
1: 그래, 뭐 이렇게.
3: 이렇게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참 흔치 않은데 그 심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고맙다는 말 그거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데 어차피 매번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관계에 있어서 좀 질투 아닌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0: 가족이지만 가족이지만
3: 제가 네.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또 잘났어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어떤 그 마음 저 깊이 안에
0: 네.
3: 그 돈 버는 거에 대한 뭐 질투면 질치 뭐 이런 것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분들 이 본의 사연 보내준 당당인 분이 이 가족 언니 또는 네. 형제들하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뭐 돈을 더 내자마자 뭐 이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보다도
1: 네.
3: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 아주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밥 먹고 계산대에 설 때 언니하고 동생은 뒷걸음으로
0: 네,
1: 한 걸음 물러서서 쭈뼛거리며 제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침묵. 그건 너무 그려지잖아요.
2: 네, 이런 것도 이제 정해야죠. 이번에는 그럼 누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 어른인데
1: 네.
2: 물론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대화 중에는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운함을 어른들은 서운해도 그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들은 이런 거는 지금 작을 때 작은 작은 부분에 있을 때 빨리 대화해서 어느 선을 잡아야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큰 문제로
1: 아.
2: 예, 많이 서운해지면 특히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1: 아, 예, 예.
2: 예, 예, 굉장히 제가 예. 많이 봤기 때문에
1: 그렇더라고요.
0: 저 세무사한테도 들었습니다. 엄청 싸운대요. 예. 장례식장에서 아. 유족들끼리 예.
1: 내 쪽으로 온 손님이 낸 거잖아.
0: 뭐,
1: 아니 뭐 이거는 뭐. 오빠 걸 오빠 아는 사람인가봐 이런 걸 다 나눠서
0: 그
1: 거기서 뭐 비용 제하고 나중에 그렇게 또 싸움이 예. 나.
2: 유산은 더 많이 내라.
1: 뭐 네.
2: 이, 막상 이제 이걸 당연시 가다 보면 정말 이제. 당연하게 가야 되는 끝점이라는 게 거의 그렇게도 가고 하니까
1: 네.
2: 미리
1: 네.
2: 다 같이 하는 거야라는 인식 정도는 필요하고
0: 네. 네.
2: 형편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분량이 정해지는 거는 또 감수를 하더라도 다 같이 해야죠.
1: 그래도 하여튼 소액의 가족 기를 형제자매 기를 마련하는 것도
0: 가족
1: 괜찮아요.
0: 가족 통장을 만들어서.
1: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매달. 예. 꾸준히 쌓아놓으면 뭐 꽤 되잖아요. 네. 네.
0: 실은 매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그 두 형제들의 마음도 그렇죠. 본인들도
1: 그것도
0: 얼마나
1: 머쓱해. 되게 머쓱해요. 그것도.
0: 그러니까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그 마음도 참치 않잖아요.
1: 자, 7195님이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3남매 중에서 저만 엄마 아빠 근처에 살면서 자영업 식당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연세가 드시니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남매들이 자꾸 당연히 제가 모시고 가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게 문 닫고 가야 하니 매출에 큰 타격이 있어 힘들다 얘기하면서 서운하다 화를 좀 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라도 너무 수고했다 해주더라고요. 이 사연 주신 분도 형제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1: 네,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가게 문 닫고 가야 한다.
2: 아니, 해야 돼요.
1: 네.
2: 해서.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우리가 다 같이 할래라는 마음은 내게끔은
1: 같이 하자. 예, 예.
2: 어떤 방법이든지.
0: 감정 상한 포인트가 딱 그거잖아요. 당연시 여기는 그 마음들.
1: 그렇지.
0: 예, 네가 더 보니까 더 내 당연하게. 네가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네가 모시고.
3: 나중에 부모님
0: 거기서 감정 상한.
3: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자신의 마음 표현한 기회를 사실 본인도 잃는 거거든요.
1: 네.
3: 그런 면에서는.
1: 네.
3: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할 수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준다.
1: 네.
3: 내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
1: 맞아. 네.
2: 어떤 분들은 못 오면 옆에 있는 가까이 사시는 형제 중에 한 분을 모시고 가는데 멀리 있는 분이 그러면 내가 택시비라도 보낼게.
1: 네, 이렇게.
2: 편하게 좀 빨리 갔다 와.
1: 네, 네.
2: 야, 이 서로 이런 게 돼야.
1: 그렇지.
2: 되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각자들이.
1: 네.
0: 맞습니다. 자, 말씀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갈피를 속속들이 들여다봐주시고 갈피마다 평화를 불어넣어주시는 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성시대 당당이님들 중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목사님이 오늘 또 맞춤형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1: 그러시네요.
3: 네, 저희 만남 중창단의 특별 개건 지휘자이기도 하고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 내일 그 청주에서 청주 시립교향악단 지휘를 합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우리 당당이 분들 중에서 클래식을 좋아하신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서요.
1: 네.
3: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네.
0: 오, 그러시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6월의 클래식 산책. 자, 원하시는 분들 미니로 손들어 주시면 1인 2매씩 저희가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청주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반가워하시겠어요.
0: 그러네요.
1: 자, 이번엔 또 다른 상담 사연. 축의금을 돌려달라 하네요. 이런 제목입니다. 2년 전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5년 넘게 알고 지낸 언니가 2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주셨어요. 감사해서 영양제도 담례로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자기가 한 축의금 중에 1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0: 예?
1: 너무 황당하고 속상했죠. 그냥 막무가내로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다시는 안 보고 살려고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드리고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고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0: 내가 준 축의금 중에 반만 좀 돌려줄래?
1: 아들의 축의금을... 그러니까 친지의 아들의 축의금을 20만 원을 냈는데 2년 후에 그 10만 원을 돌려달라. 야, 이거 참.
0: 하긴 준 돈이니까 다시 돌려줄.
1: 아니 이건 조금 어쨌든 정신 세계를 좀 알고 싶어요.
0: 어떤 속사정이 정말 있으시길래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네,
2: 그러니까 뭐 이 정도도 돌려달라 할 정도면 지금 우리 당당이 분의 그 친구분이 일단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1: 안 좋은 상태에
2: 가 있거나
1: 네.
2: 이제 혹시 중간에 이제 뭐 지금 제 당당님이 글로 봐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은 20만 원 보냈는데 내가 그분의 혹시
1: 뭐
2: 그
1: 자제나 예, 누구 자제는 뭐 행사에
2: 축의금으로 이제 뭐 혹시 10만 원만 보냈다거나 이런 그 경제적 네네. 산술적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아 굉장히 참 마음적으로는 조금 당황하실 것 같다.
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셨거나 아니면 네. 정말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2: 예, 그렇죠.
0: 우리 당당인님께. 예,
1: 나 10만 원 냈는데 너도 10만 원 냈으니 나는 나머지 10만 원을 돌려받겠다. 예,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2: 그렇죠. 뭐 예. 그렇더라도 일단 참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돌려드리고 네네. 조금은. 이제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떤 사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0: 네. 그러게요. 네.
2: 네. 아, 이 정도 말하기가 한국 정서에 쉽지는 않잖아요.
0: 진짜 쉽지 않은 네. 정서예요.
1: 어린애도 아니고 있잖아요.
3: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먼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행동 같아요.
0: 어떤 분이요?
1: 그러니까 아, 이제 돌려달라고. 낸
3: 어.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아마 두 분 간에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뭔가 썸씽
0: 그러니까. 네.
3: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가장 뭐랄까요 좀 치사할 정도로 이 사람을 네. 좀 아프게 하거나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관계 좋다 그때는 그냥 준 것처럼 했는데 나 그 돈 돌려줘 사실은 빌려준 거였어 뭐 이렇게 해서 뭐
0: 연인끼리도 이별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사준 선거 다 내놔
3: 일부러라도 그렇잖아요.
0: 일부러라도 네. 그러는 네. 것처럼
3: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데 이분은 왜 안 물어보셨을까? 혹시 물어보셨는데 네. 답을 안 하는 걸까? 좀 그게 좀 궁금한데 네.
1: 중요한, 왜 그래?
3: 분명한 이렇게요? 거는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1: 그건 분명해요. 네.
0: 그쵸,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서상 네. 내가 준 축의금의 반을 돌려달라. 일이에요. 네.
1: 정말 희한한 아, 일이에요.
2: 참 독특해. 다도 아니고.
0: 네.
1: 반을.
2: 네, 반. 반이라는 숫자가 좀 한번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0: 그리고 저는 진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10만 원만 받았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머지 10만 원 반 돌려주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유는 한번 물어볼 것
2: 그쵸.
0: 같아.
2: 혹시나 진짜 정말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당하셨는지 예. 뭔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예.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으신지
1: 직접 알아봐야겠어요. 네. 한번 질문해서
0: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왜 기록들 쫙 해놓잖아요 축의금 목록에
1: 네, 그렇죠.
0: 다시 이렇게 빚금 치고 20만 원 고쳐 쓰고 10만 원 돌려주세요.
2: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축의금 여러 번 네. 보내거든요.
0: 네. 네. 네,
2: 영원히 돌려받을 길은 없는 사람인데.
1: 그렇죠.
0: 그러네.
1: 맞아요.
0: 네.
2: 아 이게 이 축의금이란 게
0: 예.
2: 뭔가 물론 품앗이는 맞는데.
0: 스님 입장에서 품앗이는 아니네요.
2: 그렇죠. 저는 품앗이는 안 되죠.
1: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0: 아,
1: 친구들 자제 결혼할 때 오히려 어떤 친구는 그냥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그냥. 그래도 알게 되면
2: 그쵸.
1: 우리는 네. 동창 회비에서 얼마가 일정하게 나가요.
0: 아, 또 그런 시스템이
1: 예, 그냥 딱 얼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죠. 네.
0: 네, 네. 진짜 사정을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님, 저는 정말 고민입니다. 옆집 사는 이웃 언니랑 5년째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 언니는 참외나 사과 하나도 이쁜 그릇에 담아서 줘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돌려주기가 좀 못해서 빵이나 떡 이런 걸 사다가 담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갈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빈 그릇

0: 그릇으로 줘도 될까요? 저는 그 언니한테 뭘 줄 때 그냥 봉지에 넣어서 줍니다.
1: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2: 야, 이것도 참 쉽지 않다.
1: 그래. 항상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주면.
0: 네. 이거 자체로 좀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네. 언니 아닐까요?
1: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즐거움이실 거예요.
2: 나눈다는 게 중요한지 네. 이런 어떤 그릇보다도 사실 네. 그 마음의 표현이니까 저는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부담돼 버리잖아요.
0: 지금 그렇죠. 부담을 느끼시는
1: 거예요. 할수록 부담스럽다고.
2: 그러면 이제 또 주는 것부터 이제 또 약간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게 되고.
0: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이제 부담. 난 또 뭘 돌려줘야 되지.
1: 예. 진짜.
0: 그러면 이제 베푸는 그 언니의 마음이 네. 또 훼손되는 거니까.
2: 그래도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면 그쪽에서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2: 편하게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네. 꼭 그 빈 그릇을 채울 생각을 마시고 뭐 혹시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네. 뭐 그냥 기본 기초 화장품 같은 거를 그냥 주신다든지 꼭 먹을 거로 답례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쵸, 내가 뭐. 이거 손수건 하나 했는데 언니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손수건 하나 더 사서 건네셔도 되고 꼭 그렇게 음식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3: 그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빈 그릇 돌려줄 때 이렇게 포스트잇
0: 같은 거라도
1: 잘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히 먹었습니다. 아니,
3: 당장 뭐 음식 때 음식을 돌려줄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네. 네, 네, 네, 네.
3: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집에 봤는데 그다음 김치를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 내가 음식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네. 이제. 좀 이렇게 남 포스트잇이라도 이런 네. 정성 같으니까
1: 네네.
3: 그 정도로 마음 주고 받음 정도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고
0: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돌렸더니 다음에 언니가 내가 준 그 사과 반쪽 좀 돌려줘.
1: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를 줬는데 예쁜 그릇에 담아 뭐 포스트잇에 메모
0: 그러진 그래. 않으시겠지 그러진 않으시겠지
3: 근데 네. 저는 웬만하면 이분께는 네. 같은 정성의 노력을 할 마음 자세는 가지셔야 될 것 같다
1: 그러니까 꼭 음식이 아니래도 네, 된다 야, 언니 내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뭐 크림 샀는데 너무 잘 지워지더라 하면서 그런 거 주셔도 되고 손수건이 이뻐서 하나 샀어 그래도 되고 뭐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언니분도 뭐 바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0: 아이, 절대 네. 그런 그런 분 같지가 않아 저희 사연 속을
1: 네,
0: 보니까
1: 그죠
0: 네네 네.
1: 맞아요
0: 진짜 우리 스님 말씀대로 네, 진짜 가벼운 쪽지라도 하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는 거 정도도 아마 우리 언니는 네,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1: 스님은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주로 그
3: 아니, 제가 이제 어려운데
1: 네,
3: 예,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뭐 오면은 오시면 뭐 단주라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차를 드리죠 이게
1: 차
3: 이렇게 오시면 차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감사함을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뭔가 물건으로 드린다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 사실.
1: 그렇죠.
3: 그래서 절집하는 제일 좋은 게 뭐 단주나
0: 그래.
3: 이런 거는 이제 좀 준비했다가
1: 네.
3: 필요 그냥 가실 때 아 이거 어떠시냐 뭐 드리기도 하고
1: 네.
3: 하는데 가장 저희는 이제 오시면은 그 한 잔의 차,
1: 네.
3: 차 한 잔을 이제 대접해 드리는 걸로 네. 좀 감사한 표현을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0: 뭐예요?
3: 이게 제가 뭔가를 하면은 신도분들도 당신도 뭔가 해야 된다는
1: 아~
3: 이 부담을 줄까봐
0: 또 그런 거 맞죠 그럴 수도
1: 그렇죠.
3: 예, 예. 종교인들은 이 감사함의 표현에 대해 이렇게 굉장히 잘 절제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목사님께서는 어떠세요 마음의 표현
2: 뭐 저는 그 글로 많이 써주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2: 어떤 걸 제가 선물 받았을 때나
0: 예.
2: 어떤 제가 어떤 의외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뭐 감사한 마음 표현할 때 글로 써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네. 사모님께 손편지 쓰신 건 언제?
2: 그러니까 문자는 보내죠. 요새는
1: 요새는 문자가 손편지예요.
3: 네. 네. 제가 확인 네. 한번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당황하셨어요. 네.
0: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자, 오늘
2: 좀 많이 찌르고 있었는데.
0: 이번 주 스님의 추천곡을 청해 볼까 합니다.
1: 네, 네.
3: 네. 저희도 실제로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 네.
3: 산호라면이라는
1: 네.
0: 산호라면.
3: 언젠가 해 뜰 날이 있다. 네.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0: 예, 우리 김장훈의 여러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로 저희 끝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5: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차.

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8063님이 저런 아들에게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표현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고맙다. 연습이 필요하다고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4: 제 엄마여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돌아와야지.
1: 엄마한테?
4: 네, 또 엄마한테 네, 그런 표현도 해야죠.
1: 네, 그럼요. 네.
4: 자, 마음을 표현하는 일 정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운한 일, 고마운 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게
1: 네.
4: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스님의 추천곡이죠. 김장훈과 여러 가수가 함께한 노래 산호라면 들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진화는 늘 발전하는 쪽으로 이루어질까요? 수의사 박종무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결코 현명하지도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다양한 진화를 소개합니다.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공작의 화려한 꼬리, 자기 알도 못 지키는 부비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알바트로스,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집착하는 코뿔소를 예로 들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진화의 목적은 진보가 아니다. 생명 진화의 방향은 다양성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소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안됐어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0: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즉 MDL 인접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초소 이전, 경계펜스, CCTV 설치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조정 비용에 국방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 7월 말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정치적 목적에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다며 수사기관인 명태균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 진도를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은 어제 돼지불고기와 숙주나물 무침 등이 포함된 점심 급식을 먹은 뒤 저녁부터 발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재료를 수거하고 긴급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학교는 추가 증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하루 조기 하교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통상적인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투자 수단이라면서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이미 1,500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자를 약속한 기업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시간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된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 간 기념 촬영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에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과거 그들의 선택과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역사학자 정상규 작가와 함께 과거의 인물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 저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6월 17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겠습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5: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려주시는 역사학자 정상규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 바뀌고 처음이에요.
2: 이름 바뀌고는 처음입니다.
1: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2: 그때는 저쪽에 앉았었는데 네. 또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이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쪽 얼굴이 좀 잘 나옵니다.
2: 왼쪽이요. 네.
1: 정상규 작가님은 어느 자리가 편하세요?
2: 지금 약간 이 자리는 살짝 낯선데요. 저 자리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손해를 좀 볼까요?
2: 네.
1: 모신 이유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2: 네.
1: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고 보훈이라는 건 그런 공훈에 보답하는
2: 네.
1: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정상규 작가님이 떠올라요.
2: 그렇죠. 항상 6월 하면 6월에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 6월에 많이 부르시고 8월에 광복절 때 많이 불러주시고 항상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3월 뭐 3.1절, 3월, 8월, 6월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실

0: 색깔 자체 갖고 있는데 의미는 좀 남다르죠.
1: 그렇죠.
0: 예, 이런 순국선이나 애국지사, 뭐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1년 중에 이때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잖아요. 한번 전반을 돌아보고 또 후반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예. 또 우리가 한번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조금 더 내가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1: 참 말씀 잘하세요. 저희가 8월에도 당연히 모셔야 되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 중간에 네. 또 모실
0: 과학 채널이지만 제가 나와서 과학적으로 역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네. 이과학 저과학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고 이과학은 네. 이과의 과학 저과학은 이과 외에 과학적인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송승희님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주셨어요. 역사도 과학인가요? 답을 하셔야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역사도 원래는 뒤에 학이 붙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이 지금 과학이냐?
1: 뭐 학문은 모두 학이니까.
0: 예, 그 말씀이신데 네. 과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과학적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게 뭐 말장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과학적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1대1 대응 관계를 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제가 저 학부가 수학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맞네요.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과의 향기가 남아 있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맞아. 사실 굉장히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이라는 거는 어디가 우리가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사실 1대1로 어떤 것이 대응되는 정답이 나오는데 그 말을 조금 더 풀자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이라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입증하는 어떤 방식, 방법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네. 인문학, 역사학에서도 그런 방식은 사용하죠. 다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의 관계를 나열할 때 그 인과성이라는 것은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말은
1: 변수가 너무 그쵸? 많아서.
0: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통시적으로 맥락을 확인하고 그 맥락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보진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어떤 논리적인 여러 가지 입증 과정을 거쳐서 당시에 이 문제는 이런 것이 원인이었다고 보인다. 혹은 이런 건 굉장히 상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거를 펼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 맞아요.
0: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학은 이제 인문학이고 과학적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1: 제가 원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 혹시 작가님이 네. 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은
0: 네.
1: 인과관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검증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역사라는 것은 사료라는 게 있어서
0: 네.
1: 그것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검증 가능한 자료들이 되고
0: 네. 네.
1: 그것을 실제 있었던 일과 비교하면서 검증할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의 중요한 또 의미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미래에 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는 부분도 과학에서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0: 네.
1: 근데 역사라는 것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0: 네.
1: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미래에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0: 네, 네.
1: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사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을 그 이제 외국에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서구 쪽에서는 미래학자로 불러요.
1: 네.
0: 그러니까 왜 이들이 미래학자일까? 역사학은 분명히 과거인데
1: 네네.
0: 과거의 학문과 과거의 사실과 과거의 사건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미래일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약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병을 묻거나 과거에 어떤 걸 이제 확인하잖아요. 부모님이 혹시 이런 지병 있으셨는지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과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를 진단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역사 똑같은 거죠. 과거의 사실과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선택과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날 현실을 진단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걸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를 미래학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이제 융복합적 학문을 연구하시는 경계를 넘어드는 학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AI가 워낙에 발달하니까 갑자기 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
1: 이 과학 저 과학입니다.
0: 그렇죠. AI가 사실 그 AI 혁명의 시대다 보니까 보통의 우리가 문과 쪽, 이제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AI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융합하는 데 익숙해지세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역사학자가 AI라든지 이런 다른 쪽 학문을 쉽게 접하게 되면 정말 미래학자에 가까워질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1: 역사학자가 미래학자로 불린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네. 알았습니다. 어, 좋네요.
0: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저도 그거를 약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내공이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역사를 배우는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나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특히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재조명되고 우리가 관심이 더 가고 마음 뭉클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0: 네.
1: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1: 네.
0: 저는 한국에서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지원하는 NGO를 운영했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출간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400년 전 500년 전 나는 무슨 왕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 왕의 후손을 내가 인터뷰하고 책을 냈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독립운동이 단어는 똑같지만 네. 시대가 너무 다른 거죠.
1: 400년 전과
0: 그들은 그 300년 전, 400년 전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네. 다 흥망성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다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다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독립운동은 너무나 가까운 근현 현대사였다는 것이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근현대사가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의 가치를 못 느끼죠.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무궁훈장을 받은 어떤 군인의 아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러면 이들은 바로 공감을 하는 거죠. 그 느낌이 마치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기리고 그들의 내용과 어떤 삶의 메시지를 제가 책으로 묻고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저는 일단 먼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독립운동사는 그 나라의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관련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토대를 이루는
1: 네.
0: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정신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같은 거라고 바라보시고요.
1: 네.
0: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을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과거 인물이면 뭐 세종대왕님도 있고 이순신 장군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다른 것은 과거의 전혀 다른 시대의 서사를 갖고 있는 분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있던 분들의 서사는 오늘날 예. 현실에 적용이 되거든요.
1: 예.
0: 그들이 했던 선택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서사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특히나 근현대사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근데 하필이면 그 근현대사가 우리는 독립운동사하고 같이 엮여 있어서
1: 네.
0: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인생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이제 인문학적 가치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1: 독립운동사에서. 네.
0: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사회를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어떤 철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독립운동사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 와닿는 말씀이 우리가 진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문화가 남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0: 네.
1: 예. 더 짚을 의미도 많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현재의 이런 문화 속에서도 짚어야 될 그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있는
0: 네.
1: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정리해 주셨어요.
0: 네.
1: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전과 지금이 조금 비슷한 결도 있고 다른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나라 사랑에 대해
0: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안중근 의사 이제 파트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1: 네.
0: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사랑하는 활동을 했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가, 활동가라고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1: 네.
0: 보통 우리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활동했던 분들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1: 예.
0: 이건 독립운동이죠. 그러면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는 구국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의병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가 구국이라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는 이제 독립이죠.
1: 네.
0: 그러면 나라를 되찾고 나서는 뭘까? 그게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고 나면 이제

0: 원영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각 산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고 국위 선양을 하고 그게 스포츠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하니까 애국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애국 활동인 거죠. 예. 그래서 구국과 독립과 애국이라는 것이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라 사랑의 조금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렌즈 안에서 좀 여러 인물들, 여러 어떤 뭐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쩌면
0: 역사학자들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에서 말하는 현대사에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도 저희는 이제 애국 운동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비슷한 운동을 했을 때 그분들 예를 들어 3.1만세 운동이라면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3.1만세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근데 우리는 3.1만세 운동을 애국운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3.1만세 운동은 3.1혁명이라 부르고 이것은 독립운동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거시적인 국가의 상황이 지금 국가가 없냐 있냐 주권이 있냐 없냐는 거시적인 렌즈 안에서 이 운동의 성격이 사랑의 성격을 우리가 규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국이냐 아니면 독립이냐 아니면 애국이냐 우리는 그렇게 좀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1: 그 안에 담긴 나라 사랑의 마음은 어쩌면 한 뜻으로 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이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깊게 고민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안중근 의사가 네. 떠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안중근 의사 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의거 이전의 삶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짧게 정리하고 네. 시작할까요?
0: 안중근 의사의 10대와 관련된 기록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자서전부터 해가지고 기록을 찾아보면은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실제 기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에 안중근 의사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혼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예. 너무나 성격 자체가 약간 시체말로 장군감이 어떤 호방하고 쾌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또 총솜씨가 워낙 좋아서 네.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공부하라는 어떤 잔소리 그런 거는 이제 없었던 것이 전해지고 있고요.
1: 너무 잘했나 보다. 그치?
0: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실제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술이다. 음주가무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사냥이다. 네. 총놀이다. 친구랑 노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친구랑 같이 말 타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끝나고 나면 마치 우리가 등산하고 나면 막걸리 한잔 마시는 것처럼 사냥하고 나서 음주 술 한잔 마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했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항우라고 했어요.
1: 항우와 유방.
0: 예, 항우와 유방의 그 항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어릴 적의 어떤 그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굉장히 그 호방하고 쾌남화로 이제 자라셨던 모습이 있었고.
1: 알겠습니다.
0: 예,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 네. 이과학 저과학 정상규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다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정상규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의 10대 때 항우를 좋아했던 호황한 대장부 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2: 아 그런 10대를 거쳐가지고 20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 그리고 또 독립운동에 뛰어드시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2: 네 우리가 흔히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면 하얼빈 의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 그리고 국제사회의 상황을 함께 봐야 우리가 앞서 말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 여러 변수들을 예. 함께 고려하는 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00년대 초에 조선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얼빈 의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이제 알 수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 뭐 영국이라든지 영국과의 어떤 그 밀약을 맺고 또 러시아하고 어떤 밀약을 맺어서 우리는 이미 국제관계 속에서 이미 조선 대한제국은 이미 처절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2: 네.
3: 그때 이 제국주의가 팽배하면서 이 제국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대한제국은 결국 경술국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보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제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이런 데 나오거든요.
2: 네.
3: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의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2: 그런데 예.
3: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907년도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2: 예.
3: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1905년 11월 17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2: 아, 예. 예,
3: 그래서 이 1905년 11월 17일 이 을사늑약이 어떤 사건이었고 이것들이 이런 어떤 인과성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얼빈 의거까지도 이어진 거다.
2: 네.
3: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우리 제국주의가 팽배했을 때 그 제국들이 했던 모든 행동을 우린 거의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국주의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국이라는 이름은 썼지만 그때는 이제 근현대 현대의 어떤 문명 국가로서의 어떤 발전과 인권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2: 예.
3: 어떤 뭔가 과거에도 전쟁이란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전쟁 범죄라면서 뭐 배상을 묻거나 그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국제 협약이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인권이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용어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어떤 전쟁이나 침략에 대해서 배상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2: 네.
3: 침략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평화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고 협약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900년도에는 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독일과 러시아 등이 전 세계의 패권을 이제 나눠 가지는 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들이 평화 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국이 평화를 논한다.
2: 네.
3: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대체 뭘까?
2: 형식 자체는 평화를 가장한.
3: 그렇죠. 이름은 평화입니다.
2: 왜냐하면은 뭐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3: 네.
2: 나라의
3: 네.
2: 지역들을 본인들이 가져갈 때
3: 네.
2: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가져갔으니까.
3: 네. 근데 계약도 평화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2: 그렇죠.
3: 그리고 방식도 평화적이었다고 말하는데 더 근본적인 평화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2: 네.
3: 다 상생하고 잘 사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2: 네.
3: 각자가 서로의 문화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협력의 관계를 우린 평화로 바라봅니다. 실제 이것이 안중근 의사가 말했던 평화이기도 합니다.
2: 네.
3: 그리고 우리 헤이그 특사가 주장했던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논했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요. 내가 점령한 식민지를 너희가 침략하지 마. 라고 하는 서로 이 제국끼리 서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평화회의가 사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였고요.
2: 네.
3: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내 식민지를 네가 더 뺏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침략 행위는 하지 마라고 하는 평화가 그들이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제가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소국이 되어버린 약소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2: 네.
3: 속았고 그 평화의 이름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제국은 평화를 원한다는 외치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 예.
3: 이제 1905년도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 시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905년 이전까지는 이 대한제국 내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일본을 바라볼 때
2: 네.
3: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는 러시아에서 많이 남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식량을 약탈해가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중앙에서는 잘 몰랐죠. 거리가 머니까.
2: 네.
3: 그래서 이 지금의 북한 지역 황해도나 뭐 이렇게 뭐 북청이라든지 이런 또 함경도라든지 이쪽 출신인 사람들은 러시아를 정말 싫어했어요.
2: 네.
3: 그러니까 러시아를 싫죠. 근데 또 서쪽에는 청나라 청제국이 있었는데 청으로부터 4대를 독립했는데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했는데는 분위기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만 해도 러시아도 싫고 우린 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남은 건 일본밖에 없잖아요.
2: 예.
3: 근데 일본에 가보니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인프라가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고 근대화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섬나라라면서 무시하던 우리의 습성.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청나라 제국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바라보던 중화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2: 네.
3: 일본을 무시했었지만 실제 눈으로 가서 보니까 유학을 가보니까 일본이 너무 근대화돼 있고 깨끗한 거예요. 위생적으로.
2: 네.
3: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제국에 적용해서 우리도 조선을 위한 대한제국을 위한 메이지 유신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1905년 딱 직전에 정말 많은 조선의 관리들이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면서 일본의 것을 적용하자라고 약간 친일과 관련된 행동들을 해요.
2: 배울 게 있다라고
3: 배울 그러죠. 게 있다.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친일은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반민족 행위의 친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2: 네.
3: 일본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발달과 발전을 본받아서 적용하자는 그런 의미의
2: 네.
3: 친일이고요.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905년대 을사늑약이 딱 일어나면서 이들이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일본은 늘 친구의 얼굴로 다가왔는데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부터
2: 네.
3: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을사늑약을 일으키고 경복궁에 총칼을 딱 들이미고 황제의 비준도 없이 제목도 없이 을사늑약을 딱 정해버리니까 그때 수많은 조선의 관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참 이게 참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인데
2: 네.
3: 서로 다른 이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 네.
3: 한 명은 이제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을 하면서 이제 매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2: 네.
3: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총리고 장관이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위 공무원이었고 양반이었고 가장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2: 우리는 그들을 믿고 있는데
3: 네.
2: 그들이
3: 백성들은 그들을 믿고
2: 그쵸.
3: 있는데 그들은 주판화를 튕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데만 머리를 쓰고 있었던
2: 네.
3: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2: 네.
3: 그들은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 네.
3: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연이어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 동시에 당시에 을사늑약이 딱 체결됐을 때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이완용을 포함해서 을사오족의 여러 명이 축하 파티를 열고 축하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 축하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민영환부터 해가지고 조병세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자결을 딱 선택하는 거죠.
2: 네.
3: 그리고 그때 그 을사늑약의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헤이그 특사의 정사였던 이상설이에요.
2: 네.
3: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헤이그에 간 이유는 을사늑약이 이 불법적인 조약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인데
2: 네.
3: 그렇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이그 특사와 관련돼서도 사실 굉장히 원래 이야기가 긴데 오늘 안중근 이사 관련돼서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2: 예.
3: 거고요. 이 헤이그 특사에서 주인공은 이제 3명이죠 보통. 이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설이란 분이 왜 뽑혔냐. 이분은 을산늑약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준이라는 분이 뽑히는데 이준은 검사예요. 네. 근데 이분이 상징성이 있는 게 뭐냐면

0: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 계보에서 1기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사관 양성소,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관 양성소를 졸업한 1기 검사예요.
1: 대한제국.
0: 대한제국의 최초의 검사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면 최초의 검사인데 또 왜 갔냐. 이 을사늑약은 국제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국제법입니다. 네. 그러면 법조인이 필요하죠.
1: 그렇죠.
0: 근데 검사가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중 검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부패나 탐관오리들을 보면 못 참아서 자신의 상급자를 기소해서 하극상으로 유배를 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대쪽 같은 검사예요. 정직한 검사입니다.
1: 양차순이.
0: 계속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집안에서 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급자랑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 잠깐 신변을 정리하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라고 해요. 그때 일본에 가서 뭘 공부하냐면 만국공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네. 이 만국공법은 뒤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국공법이 뭐냐. 만국. 수많은 나라의 국.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법 즉 국제법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전공이 국제법이었어요.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 검사 중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전문가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자격으로 재판장에 간 거예요. 네. 국제재판소에 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통역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교관으로 이휘종이 간 겁니다. 그렇게 이 세 명이 헤이그에 갔었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들의 거사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양반들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서 네. 이제 이 나라는 어떡하냐라고 싶을 때
1: 그게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네. 을사늑약의 그 해 1905년을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0: 네, 맞아요. 네. 그런 온 주인공들이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온 국민이 이제 을신년스럽고 슬퍼함을 느낄 때 네. 조선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불렸던 양반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검사와 그 성균관 대사성인 교수와 지금으로 되면 서울대 총장급입니다. 그 서울대 총장 교수와 검사와 외교관이 다 양반들입니다. 이들이 네. 죽으러 간 거예요, 헤이그에. 왜 죽으러 갔냐? 거기서 언론전을 펼치고 연설을 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전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 왜? 조선은 미개하고 문명국가가 아니므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화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일본이 지금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들어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군정정치를 그렇게 한 거다라고.
1: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0: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제국으로 커지면서 수많은 나라와 밀약을 맺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일본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연설을 벌인 것이고 기자회견을 벌이고 네. 그랬던 것이 헤이그 특사의 사건입니다.
1: 당연히 돌아오면 일본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죽으러 그렇죠. 갔다라는
0: 죽으러 갔죠. 실제로 거죠.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예. 이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것이 이제 안중근 의사였고요. 이 헤이그 특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실패라고 했지만 결코 실패는 아닌 것이 이들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있는 그 연해주 우리 고려인 1세대들이 있었던 그 연해주로 돌아갑니다. 왜? 거기에는 이제 의병들이 모여서 의병 단체를 만들었기 네.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언론전을 했으니 이제는 의병을 양성해서 무장 투쟁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병들 입장에서는 헤이그 특사가 돌아 여기에 합류했으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어요. 그러자 전국 13도에서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해요. 그때 찾아왔던 청년 중 한 명이 안중근 의사예요.
1: 예.
0: 그렇게 20대의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이 헤이그 특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면 본인도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양반을 되게 혐오했어요. 백성들이 왜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 너희들 네. 무슨 뭐 김씨, 이씨, 윤씨, 파씨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뭔가를 나서는 걸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양반인데 목숨 걸고 싸우러 갔던 헤이그 특사가 연해주로 왔으니 자신도 연해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헤이그 특사였던 그 이상설과 이휘종이 만든 동의회라는 의병 조직에 가담을 하면서 예. 활동을 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의 어떻게 보면 의병 활동이었고 그것이 뒤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로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1: 아, 1900... 네.

0: 1905년 을사늑약에서 시작돼서 2년 뒤 1907년에 헤이그 특사.
1: 네.
0: 헤이그 특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실패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1: 네.
0: 결국에는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 독립운동이 서막을 열었기 때문에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0: 네. 그들이 옮겨온 곳이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옮겨온 곳이 연해주였고.
1: 그렇죠. 이준은 현지에서 사망했고 이상설과 이휘종이 연해주로 들어왔고 그 소식을 듣고 안중근 의사가 그곳으로 갔죠.
0: 가서 이제
1: 의병에
0: 그 또 2년 뒤에
1: 네.
0: 하얼빈 을거가 일어나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1: 실제 연결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신문조서를 받을 때도
0: 같은
1: 안중근 의사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이상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10대 때는 항우였잖아요. 롤모델이. 네. 근데 20대 때는
0: 네.
1: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자신의 롤모델은 이상설이라는 인물로 바뀐 것을 알 수 예.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안중근 의사는 총을 사용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살해합니다. 성공합니다.
1: 네. 네.
0: 의거에 성공을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권총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사실 그 네. 권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자동 권총을 사용했다. 브라우닝 뭐 벨기에산 브라우닝 권총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당시에 이 권총 거의 사용하지 않던 권총이었어요. 그럼 왜 이 권총을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0: 어렸을 때 사냥하던 권총인가요?
1: 그건 아닙니다.
0: 네.
1: 괜찮은 추측이신데 그건 아니었고요.
0: 네.
1: 당시에 이제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건 마우저라고 해서 홍범도 장군이 썼던 이제 한 20cm 정도 되는 권총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육혈포라고 해서 이제 6개의 탄환을 들어갈 수 있는 육연발을 쏠 수 있는 권총 이런 것들을 썼는데
0: 네.
1: 안중근 의사 썼던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이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전했을 때 이게 걸리는 부분이 원래 있는데
0: 예.
1: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건 이 공이치기가 없어요. 그게 안에 스프링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에 품에서 꺼내잖아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게 걸려서 총이 안 꺼내질까 봐. 그러니까 정말 운이 나빠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총을 꺼내다가 떨어뜨릴까 봐, 총을 꺼내다가 걸릴까 봐 하는 그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0: 네.
1: 100% 거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공이치기가 없는, 걸릴 게 없는 자동 권총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총을 사용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여섯 발을 쏠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동 권총이거든요.
0: 네.
1: 1초에 여섯 발 다 쏠 수 있어요. 누르고 쏘면은 실제 그 영상 시연하는 것들이 있는데
0: 누르고 있으면은 반자동으로 땅땅
1: 다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1초 만에 정말 여섯 발 다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이제 여섯 발을 다 쐈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놨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여섯 발을 쏜 게 이토 히로부미의 세 방이 저격되고
1: 그리고 주변
0: 그다음에
1: 사람들이?
0: 주변에 있는 네. 혹시 몰라서 이토 히로부미가 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쐈다라는 얘기가
1: 뭐
0: 있던데
1: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0: 네.
1: 이토가 맞고 주변 사람들도 맞았다.
0: 네.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거에 성공을 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의거가 있었던 해는 1909년이고 우리가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게 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하기도 뭐하죠.
1: 참, 예. 네.
0: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약을 체결시킨 거니까 경술국치 1910년입니다.
1: 네.
0: 불과 1년 차이인데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다고요.
1: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 조금만 더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0: 시간이 한 5분쯤 남았습니다.
1: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일단은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합방이라는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불법인 조약을 가지고
0: 맞아요.
1: 이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불법 조약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약의 이름으로 합방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에 대해서 경술국치라고 그냥 부르는데
0: 네.
1: 1910년도 경술국치가 됐을 때는 이제 완전히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0: 네.
1: 식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식민 지배를 받기 전에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1909년도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의병 활동으로 봐야 되는
0: 네.
1: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거나 그러면은 늘 어떤 외란과 호란 등이 있었죠. 근데 그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게 누굽니까? 백성들이 의병을 만들어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
2: 백성들이 의병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라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909년도나 그 이전에 10년도 이전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네.

0: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이들은 의병이었고 의병장이었고 의진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구국활동을 한 군인들.
0: 구국활동을 한 의병, 의병장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그때 참모중장 자격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의병 간부. 그 의진 내에서 거의 넘버 2, 넘버 3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 돼서 의병 간부진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사실 부를 때는 원래 의사보다도 장군이 더 적확한 표현이 되겠죠.
1: 그렇겠네요.
0: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를 이제 저격했을 때도 그 역사에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코레아 우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코레아 우라가 뭔 뜻인지를 많은 분들이 좀 정확히 모르세요.
1: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0: 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면 딱 하나거든요. 간단합니다. 코레아가 뭐냐면요. 대한제국을 그때 나타내는 영어 명칭이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코가 K가 아니고 C예요. 그래서 C-O-R-E에서 코레아예요. 그래서 코레아가 대한제국, 대한국을 의미하는 거고 우라는 만세거든요. 근데 만세라는 의미는 당시에 군주나 국가가 만년간 번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순간에 이 코레아 우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분들이 놓쳐요. 왜 그거를 그냥 행간으로만 빨리 넘어가니까. 네. 생각해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에 성공해서 붙잡혔을 때 더 이상 살 수가 있을까요? 죽는 거죠 무조건. 네. 근데 내가 이제 이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네. 그럼 네.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언이 코레아 우라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언이 마지막 인사가 대한국이여 만년 동안 번영하라. 대한국이여 영원히 번영하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독립만세라는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대한국이여 지금 망해가는 우리 조선이여 영원히 번영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유언으로 남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의병 정신의 어떻게 보면 현신이었다라고 저희는 오히려 바라보고 이분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용어가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군이고 이분은 구국운동을 펼쳤던 장군님으로 우리가 좀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왜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지 왜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지 얘기를 역사 얘기를 하면 할수록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떠올려 볼수 있을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0: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실 사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인데요. 그 사안이 정리된 걸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뭐 중국의 입장에서의 바라볼 땐 중화사관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일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식민사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관을 우리가 이제 민족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 역사의 어떤 입장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냐는 것인데
1: 네.
0: 오늘날 우리가 우리는 어떤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생명과 꿈을 다 포기했던 어른들이 있었는데
1: 네.
0: 그들이 먼 과거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은 내 후손들이 일본의 자유를 빼앗긴 일본의 노예민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말과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정치를 가진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너희들의 꿈을 펼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쳤던 인물들이 있었고
1: 네.
0: 놀랍게도 독립운동가 전체 통계를 보면 약 80%가 30대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청년의 때에 자신은 어떻게 보면 미랄이 되어서 자신은 씨앗이 되어서 자신의 자식 세대들 후손들에게는 그런 자부심 있는 당당한 역사를 물려주고자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저는 약간 보면은 그 마블 시리즈의 엔드게임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마지막 비장의 한 수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1: 네.
0: 어떤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지죠. 예.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1: 나라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독립된 의지 뭐 이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정상규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모실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오승은의 이과학 저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안중근 의사를 돌아봤는데요.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8: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관련해 경찰이 시위대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1: 8월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조기 사퇴 및 불출마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때 처음으로 당원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가 신청한 전국 재선거 선거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등 민감한 쟁점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진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은 핵을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미국 정부는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종전 양해각서 내용에 3천억 달러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한국과 일본 등의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투표소 봉쇄 시위와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첫 소식입니다.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다가 시위대 반발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이른바 성조기 치마 여성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2: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 13일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용기, 이모경 의원이 오늘 오전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정당한 목소리는 주장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체육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발견한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길을 막았습니다. 시위대가 크게 흥분하면서 경찰은 의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 왔는데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 시도가 불발된 이후 시위대는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장 게이트는 청테이프와 끈으로 동여매 추가 진입 시도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다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성조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르고 2시간 가까이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여성에 대해서는 입건전 조사에 착수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들 역시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를 분석해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의 현장 경찰관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김모경정과 아내는 지난 6일 시위 현장에서 김경정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보수 유튜버 등 다수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심가은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30건의 소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의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당선 효력의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

0: 소청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기각, 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은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당원 1인 1표제가 시행된다며 앞으로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친청, 친석 등으로 악의적 갈라치기를 하지만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라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3: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2: 하지만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뛸 때 지도부는 뭘 했느냐며 엔진이 두 개인 차는 세상에 없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인용해 정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4: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2: 국민의힘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오늘까지 시한인 선거소청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의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6: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5: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은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김 씨가 명 씨에게 건넨 돈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먼저 진행되고 이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심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신속재판 조항은 2심과 3심 선고도 각각 석 달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7: G7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장. 의장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함께 퇴장하며 공식 환영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열린 기념 촬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마주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대화는 기념 촬영 전 인사로는 비교적 길게 약 30초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어 G7 확대 회담에 참석해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가중된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와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0: 했는데 그동안 국방과 투자,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카니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더 진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1: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죠.
0: 이 대통령은 오늘도 G7 확대 회담 일정을 이어갑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도 합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협상의 결과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3: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핵을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또 이번 합의에 어떤 비용도 쓰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 돈을 동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까지 양해각서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정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 제재를 풀어 운송과 보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의회에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레바논 문제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외신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해각서 후속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겠다는 이란 측 확약을 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이 물러나야 핵 합의가 될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종전 협상 배제에 이어 양해각서 열람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레바논 철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합의를 촉구했고 러시아산 석유도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기금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민간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전남 해안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4: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가 되겠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경산 예천과 대구 군위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5: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출범해 시정 현안 파악에 나선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틀째인 오늘 교통국과 경제산업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교통국은 버스 노선과 트램을 담당하고 경제산업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담당해 시민들의 불편을 느꼈던 현안에 대한 해법이 업무 보고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시정 현안 업무 보고는 김상욱 당선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울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수에 편성된 예산은 145억 천여만 원이었지만 집행률은 절반 수준인 56.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전체 투표용지 인수 예산의 90.3%를 집행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행률 90%를 넘겼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분야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지역 11개 기업과 울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는 9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의 수소 전문기업은 4곳으로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수소 전문 전환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과 발 또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울산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수족구병 환자는 6월 첫째 주 인구 1000명당 6.1명으로 5월 넷째 주 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5세 이하 영 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침,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소독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 울주군과 경북 영덕의 신규 원전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꾸려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5일쯤 평가가 마무리되면 이후 일주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 창생포의 전국 최초의 이동형 해양 미디어 파사드 터널인 더 웨이브가 완공됐습니다. 창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에 마련된 더 웨이브는 높이 13m, 길이 31m 규모의 이동형 해양 미디어 파사드 터널로 모노레일을 타고 고해상도 LED 영상과 음향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입니다. 남구는 이번 더 웨이브 준공으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울산 일자리 박람회가 문수체육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울산 우수지역 기업 65곳이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35곳은 온라인으로 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도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아침 최저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8: 콘서트 늦겠다. 뜰차.
9: 뭐라는 거야?
7: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8: 어? 내 가방.
9: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7: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8: 야, 왜 안 와?
7: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8: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9: 야, 뭐해, 빨려.
7: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9: 뭐야?
7: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대화를 잘하는 기술, 그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탁구, 테니스, 배구와 반대로 하라. 세게 때려서 얼른 끊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받아서 살살 넘겨주며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건데요.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감탄하고 끄덕이고 질문해 준다.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노래 따라서 박수도 치셨나요?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노래였죠.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이 노래 가사처럼 그냥 참 많이 웃게 되고 어느새 편해지는 그런 사람도 되죠. 근데 대화가 자주 뚝뚝 끊기면 아우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착착 이어지려면 그냥 간단한 말로 집중해주고 감탄해주고 물어봐주고 뭐 공감해주고 대화는 탁구, 배구, 테니스처럼 막 세고 어렵게 쳐서 상대방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건 하나의 괜찮은

0: 하는 팁이겠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로즈마리 올리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기록하면 하나의 작품이 된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매번 똑같은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을 기록해보면 분명 특별하고 소중한 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일 있으셨는지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저희에게도 좀 나눠주실래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072님께서 지난 금요일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급히 달려와서 걱정했더니 월드컵 경기를 수업 시간에 보여달라고 하네요. 4년에 한 번 있는 경기라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죠. 아마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흘린 땀방울만큼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네요. 개석거라 모두 비켜라. 이미리의 흥타령 신청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말 곳곳에서 아마 여기저기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도중에 학생들이 모여서 보는 게 저는 제일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WBC 그 우리 야구 그 경기를 도중에 봤는데 그때 저희가 결국에는 이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학생들에게는 평생 남을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왜 선생님들 때로 허락을 안 해줄까 생각하면 그 선생님도 고충이 있죠. 아니 수업은 진행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지금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도 있겠죠. 이제야 좀 보이네요. 우리 신청해주신 이미리의 흥타령, 우리 6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에도 멕시코와 경기가 있는데 참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멕시코는 홈 경기인 만큼 아주 유리한 부분도 많을 텐데 우리 태극전사의 기적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미리의 흥타령 띄워드릴게요.

이미리의 흥타령 듣고 왔습니다. 우리 3072님의 신청곡이었죠. 우리 0143님도 사실 신청하신 노래였는데요. 여긴 일산입니다. 회사 동료랑 2교시 끝나자마자 점심 먹고 카페 왔는데 지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커피컵 다 내주셨어요. 아싸! 운수 대통입니다. 라면서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서 노래 부르셨나 봅니다.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볼 텐데요. 계속해서 사연들 나눠볼게요. 4703님께서 저 지금 친구 6명과 함께 제주도로 우정여행 가려고 공항 왔어요. 초, 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절친들인데 6명이 자주 만나고 싶어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을 다녔고 직장도 여의도 근처로 취직해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납니다. 이 우정 더 돈독해지려고 함께 여행 갑니다. 오디오가 한 번도 안 빌 만큼 수다가 이어지고 있어요. 했는데 아니 이 정도인데 더 돈독해질 수가 있나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우정인 것 같은데 사실 초중고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은 동네여서 같이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야 우리 좀 같이 보자 하면서 대학교를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심지어 취직을 야 우리 그냥 여의도에서 모이자 해서 취직을 다 여의도 이게 말이 되나요? 야 정말 부럽네요. 오히려 간혹가나 이렇게 오랜 우정으로 뭐 함께한 사람들도 막 싸우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너무 잘 만나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7816님 여기는 성남입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뒷산으로 운동을 갔는데요. 산딸기 나무가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붉은 빛의 열매가 잔뜩 있더라고요. 손목에 가시가 스치는 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 떨며 따왔답니다. 산딸기 청을 만들었는데 한여름에 최고의 달달한 음료가 되겠죠 하면서 이야 산딸기 청을 지금 그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붉은 모습이 이렇게 예쁘게 영롱하게 색깔이 띌까요? 예쁘네요. 맛있는 청으로 새로 태어나길 바라고요. 우리 5606님께서 손트라는 정말 전국 방방곡곡 사람 사는 얘기를 들려주시네요. 소확행 스토리가 마치 간접 삶의 체험 현장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또 라디오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 이게

때로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되고 아, 참 여러모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때로는 좀 나누고 싶잖아요. 이곳 손트라에서 나눠주세요. 우리 7069님께서 중학교 소풍 때 친구가 불렀던 노래, 선생님들께 저지당하자 도망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그건 너, 이장희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우리 이 노래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 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손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신청곡으로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오늘도 문자 받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잔만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2057님께서 33도까지 올라가는 이 더위 정말 덥네요. 양파 수확해서 보관 창고에 넣고 컵라면과 떡을 먹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아우, 뭐 뭔가 시원한 냉면이라도 드시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한 번씩 먹는 컵라면 맛있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커피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1628님께서 11년째 어르신들께 무료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영잔의 밥상 주인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00명 넘는 어르신들께 잔치상을 차려드리고 한 달에 두 번 김치를 담아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150마리의 삼계탕을 준비했어요. 힘들었는지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녹초가 되어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래도 뿌듯하고 행복해요. 다음 메뉴도 삼계탕으로 하려고요. 아니, 이렇게 무료로 잔치상을 해주시는 멋진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검색해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진짜 이분 왠지 금손이실 것 같은 느낌이. 예, 변함없는 마음으로 2015년부터 10년째 행복을 전하는 영잔의 밥상. 와, 정말 멋지십니다. 많은 분들의 박수와 진짜 사랑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0186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내일 중대한 보고를 앞둔 직장인이에요. 오늘 보고 전 점검을 했는데 신나게 깨졌습니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지만 웃어보렵니다. 신유 일소일소 일로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뭐 넘겨버리고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죠. 네. 그리고 그 뭐 씁쓸한 커피 한 잔은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듣고 올게요.

참 가사가 좋은 곡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듣고 왔습니다. 조금 힘이 됐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4046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 살을 빼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도대체 진전이 없네요. 흑흑 도움 좀 주세요 태진님. 여기에서 저의 F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건지 저의 T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건지 사실 이게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다른 습관들과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주변에다가 엄청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예. 주변에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버티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게 도움이 되려고 하지 막 물론 그 친한 친구들은 아야 그거 하루 안 먹는다고 뭐 빠져 그냥 야 오늘은 먹어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거를 조금만 딱 한 진짜 이 악물고 한 2, 3주만 좀 버티면 좀 에 그 이 악무는 게 좀 힘든 거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뭐 지금도 예쁘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넘어갈게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우리 2429님께서 주말에 하동 사는 여동생 내외의 도움을 받아 매실 70kg를 쪼개왔어요. 장아찌 담그려고요. 요즘은 씨 빼는 기계가 있어서 쉽게 작업하네요. 설탕 25% 정도 섞어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먹습니다. 매실은 혈액 속 독을 빼주는 아주 유익한 과일이거든요. 이야 그러네요. 매실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 매실청에다가 탄산수 살짝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에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몸에도 좋다. 이거 많이 따라 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 3065님께서 부안에서 내소사와 채석강을 구경하고 회 전복죽 칼국수 먹고 1박 했어요. 오늘은 고창 선운사 구경하고 대전으로 고잉홈 하는 중입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네요. 멋진 인생 듣고 파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이런 곳도 있네요. 그리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이 건물에 그 뭐라 그러지 이 건물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리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네요가 이 사연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사랑꾼, 인꼬 부부에 관련 사연인데 모두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박정식의 멋진 인생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2부 끝곡으로 9908님께서 66세 나이에 떼학볕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여 명이 함께 있어요. 땀이 주르르 끝도 없이 흐릅니다. 수건이 3개째 다 젖었네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려요.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일하는데 시원하겠죠? 건설 현장에서 김상오 드림. 정말 찬바람이 그쪽으로 마구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08님께는 커피 쿠폰과 함께 또 지금 타월을 너무 많이 쓰셨다 그래서 타월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흐르고 있죠?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듣고 1시 5분에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130건의 소청이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기준 96건의 소청이 시도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 기준 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10건입니다. 선거 효력 이의 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낼 수 있는데 기한이 오늘까지이고 당선 효력 이의 소청은 당선인 결정 2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19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신문을 오는 23일 진행합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대표자 신문도 같은 날 오전부터 잇따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채무 규모,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 유동화

0: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중앙홀딩스, 컨텐트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JTBC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2의 1 게이트 앞에서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아선 여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는 비난을 받은 경찰관 측이 유튜버와 시위 참가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의 부인은 김경정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반공아저씨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김경정을 둘러싸고 30분 넘게 중국 공안이냐는 비난과 폭언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의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즉 MDL 인접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여의도의 90배 면적,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방부는 초소 이전과 경계 펜스, CCTV 설치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조정 비용에 국방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의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에서 60mm, 경상 전라권에서 5에서 5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3, 4부는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우리 정민재 작가 모시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우리 2005님께서 피부샵인데 고객이 없어서 제 얼굴 마사지하고 팩 올리고 손틀어 듣고 있어요. 푸른 바다 떠올리며 듣고 싶어요. 바다에 누워 신청합니다. 지금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이렇게 뒤로 고개 젖히셔가지고 이렇게 딱 팩 해놓고 그냥 손틀어 듣고 있는 거. 이 노래 1320님도 듣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외출합니다.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

0: K-POP부터 K-POP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중음악계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예전부터 즐겨 듣던 명곡에는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 최신 엔터 뉴스부터 명곡의 뒷얘기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안내해 주시죠. 정민재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2: 아우, 안녕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뭐 음악을 뭐 엄청 뭐 하루 종일 듣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거 외에 다른 취미 없어요? 요새 저 월드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1: 사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챙겨보지 않았거든요. 네. 또 시간이 약간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2: 그렇죠.
1: 아무래도 우리 프리랜서들은 오전이 이렇게 좀 자유로우니까 경기가 오전이잖아요.
2: 네, 맞아요.
1: 지난주에는 또 봤어요.
2: 아하, 보셨군요. 어떠셨나요, 좀?
1: 스릴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골을 먹었으니까.
2: 네, 맞아요.
1: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황인범, 오현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넣어가지고 2-1로 딱 역전하는데 야 아주 짜릿하더라고요.
2: 아니 안 그래도 저는 딱 한 골 먹힌 순간부터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 축구 역사를 보면 늘 그 뒷심이 약해가지고 역전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초반부터 밀리면 되게 좀 불안하거든요.
1: 불안하죠.
2: 네, 근데 그거를 역전해냈습니다.
1: 네, 아,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
2: 그러니까요. 아, 이번 주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요새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인데 우리 혹시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1: 네. 이 월드컵에 지금 K-POP이 많이 엮여 있어요.
2: 네네.
1: 사실 이 월드컵 최초로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2: 네.
1: 개막식과 폐막식에 모두 K-POP 스타가 나왔습니다.
2: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월드컵 개막전에서 우리 K-POP 스타가 무대에서 이제 무대를 한다 자체가 엄청 큰 영광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이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정국 씨가
2: 네.
1: 그 드리머스 노래 불러가지고 화제였는데 개막식 때 이번에는 개막식도 있고 폐막식도 있고 다 장식을 하게 돼요.
2: 그렇습니다.
1: 3개국 공동 개최라서 개막 행사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에서 첫 경기 킥오프 90분 전에 열렸는데
2: 네.
1: 그 포문을 연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개막식에서 K-POP 데모런트스로 슈퍼스타가 된 이재가 나왔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랑 같이 불렀던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는데
2: 네.
1: 멋있더라고요.
2: 아, 저는 사실 그거를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을 딱 보다가 갑자기 안드레아 보첼리네 하니까 뭐 늘 뭐 저는 또 크로스오버 음악을 했으니까
1: 네.
2: 궁금해가지고 딱 눌렀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했는데 이제였던 거예요.
1: 한국어 가사가 나오잖아요.
2: 네, 한국어 가사까지 이제 또 개막전에서 심지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뿐만이 아니고 개막식 K-POP 스타가 이재 씨만이 아니었죠.
1: 네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LA에서 개막 행사 또 했는데
2: 네.
1: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고울스를 불렀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됐고요. 피날레에는 전에 소개한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마돈나, 샤키라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렇게 나와서 폐막식 무대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참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했어도 거기에 뭐 K-POP 스타가 나오진 못 않았잖아요.
2: 네.
1: 근데 야 정말 K-POP 위상이 너무나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저 멀리 저 먼 나라에서 아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그런 아주 큰 행사에 진짜 한 여기서 13시간 거리인가요?
1: 그렇죠.
2: 비행기로 그런 먼 나라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가서 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네, 참 대단하고요.
2: 네.
1: 너무 자랑.

0: 당황스러웠습니다.
1: 안 그래도 두 번째 소식도 이런 K-POP의 위상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0: 네, 이 K-POP 저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K-POP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좌가 개설됐대요. 참, 스탠퍼드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주 코스로 K-POP과 글로벌 무대 이 온라인 강좌가 열렸다고 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대학 강좌에 편성됐다는 거는 이런 건 좀 알아둬야 한다. 진짜 한국 K-POP을 보고 배웁시다라는 의미.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0: 이게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지역적 실험이 21세기를 정의하는 문화적 힘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K-POP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한 과정을 분석하고 아이돌 문화, 팬덤, 소셜미디어, 문화,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탐구한다고 해요.
1: 진짜 K-POP이 학문적인 탐구 대상까지 되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런 감정들이 무뎌질까 봐 걱정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해외 엔터에서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의 스타는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 금메달리스트나 뭐 그쵸, 이런 그쵸. 더 주목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티스트들이 대거 계속 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탐구 대상일 만하네요.
0: 맞아요. 사실 우리가 막 80년대 마이클 잭슨, 뭐 프린스, 마돈나, 막 조지 마이클, 샌디 로퍼, 듀란 진짜 쏟아져 나오는 네. 그 영미 팝 음악들을 들었던 세대인데 네. 지금은 이 영미에 그리고 유럽에 뭐 아시아 각국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K-POP 음악들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고 네.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도 BTS를 경영학 케이스 스터디로 다룬 바가 있고 네. 뭐 예일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이런 데서도 이 K-POP 관련 강의를 개설했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다들 좀 진지하게 보는데 국내에서 오히려 좀 더 이 K-POP 뭐 K-POP은 그냥 맨날 있던 거 아니야?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도 좀 K-POP을 학문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계속 갖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연구가 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왜 이게 통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이게 진짜 하나하나 우리 K-POP 자체가 쌓여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물이 오랜 시간 후에 생겨난 거예요.
0: 맞아요. 네네.
1: 그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그 기운을 암시해준 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이 역사적인 노래가 있었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K-POP이 된 것 같아요.
1: 이게 벌써 얼마나 됐죠?
0: 이게 2012년 노래니까는 14년 됐습니다.
1: 14년 걸린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K-POP이 전 세계에 약간 그 어떤 탐구 대상이 될 정도로 참 그 경지까지 오른 게 14년 걸렸어요.
0: 네.
1: 너무 이거를 당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그만큼 차곡차곡 우리 음악 산업에도 멋진 그 행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 거기에 시작 싸이의 강남스타일 듣고 오시죠.

0: 오빤 강남 스타일.
1: 싸이의 강남 스타일. 진짜 야 이게 아직도 이게 벌써 14년 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어딜 가나 심지어 동남아 곳곳에서도 갑자기 클럽에서 나오면 다 이제 주먹치고 앞으로 다 이제 X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뛰고 했던 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네요.
2: 아니 오죽하면 거의 강남에 지금 이 동상이 생겼잖아요.
1: 동상이 생겼어요.
2: 그래서 거기 앞에 외국 사람들은 엄청 사진 찍는다니까요.
1: 맞아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또 새로운 오디션이 탄생한다. 아, 오디션 참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2: 그러네요. 미스터 트롯 현역 가왕 시리즈 등등 성공시켰던 제작사에서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제목은 네. 밴드왕입니다.
1: 밴드왕.
2: 한국과 일본의 밴드가 겨루는 오디션 프로그램이고요. 자신만의 음악과 개성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국경과 각 장르, 나이와 경력, 성별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한일 밴드를 결성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합니다.
1: 야, 말하자면 그 한일 가왕전이 있다면 그거의 밴드 버전이잖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작사가 한일 음악 대결에 그 특화된 맞아요, 제작사거든요. 맞아요. 이 한일 가왕전도 여기고 일본은 워낙 전통적으로 밴드 음악 강국이고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밴드 붐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밴드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어떤 서사가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 8월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대요. 그래서 우승팀에게는 상금 1억 원과 글로벌 투어 콘서트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뭔가 그 아이돌만큼 뭐 K-POP이 지금 뻗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밴드 팬덤 매니아식 진짜 커요.
2: 그렇죠.
1: 국내에도 유명한 뭐 우리 데이식스도
2: 데이식스
1: 있고요.
2: 있죠.
1: 뭐 루시도 있고 데이브레이크도 있고 뭐 많습니다.
2: 맞아요. 네네.
1: 정말 많고요. 그 밴드 음악에 대한 약간 그 관심사가 되게 높은데 이런 와중에 한일 뭔가 대결 그리고 합작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네네네.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1: 네.
2: 요즘 밴드 진짜 많은데 막 사실 막 잔나비도 너무 열심히 하고
1: 아 맞아요 잔나비도
2: 실리카겔도 있고 막 하는데
1: 네.
2: 한 팀 진짜 추천하면은 옛날에 015B 노래 중에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1: 네네.
2: 신인류라는 팀이 있어요.
1: 오.
2: 근데 음악을 너무 귀엽게 잘하고
1: 네.
2: 그리고 뭐 멜로가 체질 이런 드라마 사운드트랙도 그러고 했는데 한 신인류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기억하기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 약간 우리 정민재 평론가의 약간 개인적인 취향인 건가요?
2: 제가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아주 밀고 있는데요.
1: 어허.
2: 요즘에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안 밀어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본인의 안목이 딱 이제 느껴지는 게 여기 잘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또 이제 또 잘 되면 너무 기분 좋고
2: 맞습니다.
1: 응원하는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우리 또 주현미 선배님의 이야기네요.
2: 네, 주현미 씨가 이제 김범용 씨랑 듀엣을 했는데
1: 맞아요.
2: 너무 좋았다고 연정이란 듀엣 곡 냈거든요.
1: 맞습니다.
2: 이 두 분이 85년도에 같이 데뷔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그런 절친한 사이입니다.
1: 저도 이 무대를 사실 그 무명전설 때 처음 이렇게 또 무대를 했는데 이 두 분이 함께 하는 모습이 좀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되게 또 이렇게 대선배님들 둘이 같이 하니까 또 보기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주현미 선생님과 둘이 되게 각별한 사이고 그리고 또 작업도 많이 했다고 음악적으로
2: 네 아주 돈독하다고 하고요.
1: 네.
2: 같은 해 데뷔했기 때문에 그 데뷔 동기라는 게 아주 우정이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 연정이라는 노래가 김범용 씨가 고등학생 때 만들었던 노래래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거고 사실 주현미 씨가 이제 작년에 데뷔 40주년 됐는데
1: 맞아요.
2: 항상 투어를 아주 지방 소도시까지 다 가거든요.
1: 네.
2: 그 이유가 옛 가요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지방에 많이 계신데
1: 네.
2: 연로하시거나 여러 사정으로 큰 도시 공연장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참 아주 감동적이었고 옛날엔 트로트 한다고 하면 약간 위축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후배들이 많아서
1: 네.
2: 참 잘하고 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그 마음이 참 멋있고 이게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우리 계속해서 이 노래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믿어 매일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노래와 대중문화 핫토픽을 한꺼번에 정리해준다. 안재나 설아 트로트 생각은 정민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잠깐만이야. 오늘 우리 조미 선생님의 목소리를 많이 듣네요. 많이
2: 네,
1: 들어요.
2: 그러네요.
1: 자, 잠깐 퀴즈 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뭘 맞히면 될까요?
2: 아, 오늘 문제도 아주 쉽습니다. 노래 제목을 맞히는 문제인데요. 요즘 월드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화제잖아요.
1: 네.
2: 월드컵 응원가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와, 오히려 지난주 이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월드컵 주제로 한번 쭉
2: 맞아요.
1: 노래들을 네. 한번 나눠봤었거든요.
2: 네,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1: 네.
2: 클론이 부른 노래입니다. 98년 월드컵에 월드컵송이 있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1: 음흠.
2: MBC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 김창환 씨에게 의뢰해서 만든 노래였고요. 그래서 MBC에서 특히 많이 나온 노래입니다.
1: 자, 클론이 불렀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 이거는 뭐 사실 보기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보기를
2: 네,
1: 드릴까요?
2: 보기 드리죠.
1: 네.
2: 1번 발로 차, 2번 발이 차, 3번 머리로 받아.
1: 그렇군요. 다 말은 됩니다.
2: 네네.
1: 자, 클론이 불렀던 2002년 월드컵 응원가 1번 발로 차, 2번 발이 차, 3번 머리로 받아. 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2: 네,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정말 발이 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4부에는 이제 주제를 정의해서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듣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정하셨나요?
2: 우리 아까 3부 끝곡으로 주현미 씨와 김범룡 씨의 듀엣곡 연정 들었잖아요.
1: 네, 연정.
2: 그래서 가요사에 남을 듀엣 명곡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 야, 그러면 첫 곡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죠?

0: 저도 불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우 명곡이죠.
1: 정말 네. 명곡이고요. 가요사에서 가장 유명한 듀엣곡인 것 같아요.
0: 네네.
1: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1971년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0: 네.
1: 이 라나의 로스포의 리더는 한민, 본명은 박윤기신데 라나의 로스포는 이탈리아어로 개구리와 두꺼비래요. KBS 판 PD가 지었다고 합니다.
0: 그럴까요? 저는 맨 처음에 라나의 로스포라 그래서 약간 무슨 러시아 어떤 가수인가
1: 약간 그럴까? 그런 느낌이에요.
0: 번안곡 같기도 하고 근데 라나의 로스포니까 이게 애가 엔드거든요. 그래서 개구리와 두꺼비. 아 근데 이 뭐 모르겠어요. 개구리와 두꺼비도 충분히 재밌긴 한데 한국말로 그냥 어떤 그룹 이름이 개구리와 두꺼비 하면 좀 이게 좀 어감도 아니, 그렇고
1: 개구리와 두꺼비에 사랑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0: 아 그것도 그렇네요.
1: 네네.
0: 예, 예.
1: 근데 라나의 로스폰 진짜 어감이 확 달라서
0: 네네
1: 고급진,
0: 맞아요.
1: 아주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이 팀 여성 파트너는 많이 바뀌었어요. 음원을 녹음한 이 목소리는 지금 김은희라고 하는 1기 멤버인데 노래가 히트할 때쯤에는 이미 세 번째 파트너가 돼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1: 방송에서 이 노래를 막 불렀던 가수는 3기 가수 최안순님이라서 오리지널 가수가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논쟁이 당시에 있었죠.
0: 그러면 음반 녹음을 한 가수도 또 활동하는 가수도 다 다르다.
1: 그랬습니다.
0: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김은희, 네. 히트할 당시에는 최안순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아무튼 이 노래가 69년쯤부터 원래 대학가에서 많이 불렸 때요. 작사 작곡 미상이었고
0: 네.
1: 그러다 이제 라나의 로스포가 처음으로 음반에 취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원곡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막 이거 뭐 번안곡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작사 작곡 모두 중앙대 한 학생이 했다는 게 알려졌고요. 72년 8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첫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네. 이 남북 대표가 손을 맞잡고 같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이 노래는 뭐 그 서로에게도 있지만 같이 손잡고 함께 부르는 그런 느낌의 곡도
1: 같이 부르기 좋잖아요.
0: 네,
1: 노래가.
0: 같이 부르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사랑받은 유명한 듀엣곡 첫 번째 노래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0: 아우, 첫 소절부터 제목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배따라기의 노래고요. 네. 진짜 봄에 비 오면 이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노래잖아요. 84년에 나온 네. 배따라기 2집에 실린 노래였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배따라기는 싱어송라이터 이혜민의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0: 솔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작곡자가 딱 1인으로 고정으로 되어 있고 같이 하는 멤버들이 여럿 바뀌었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따라기 1집에서 비와 첫잔 사이, 뭐 첫사랑은 다 그래요.

0: 이런 노래가 히트하면서 네. 이혜민 씨가 작곡가로도 이름이 막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는 양현경이라는 가수가 곡을 받으러 왔는데 주변에서 아, 이 사람 목소리 좋으니까 듀엣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비롯해서 네 곡을 같이 부른 거예요. 네. 이 집 13곡 중에 네 곡만 같이 불렀는데 이 노래가 워낙 히트하면서 배따라기가 마치 그룹처럼 알려진 거죠.
1: 아, 그러니까 오히려 혼자 부른 곡도 많은데 이 곡이 너무 히트를 하니까 배따라기는 혼성 그룹이다
0: 그렇죠.
1: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0: 그리고 왠지 그 그룹 이름 같잖아요. 배따라기라는
1: 맞아요. 배따라기
0: 게
1: 이상하게
0: 듀엣 같아.
1: 혼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 노래로 참 뭐 그렇게 특별하게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다운타운과 라디오에서 많이 인기 얻었다고 하고요. 왠지 제가 생각할 때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계절, 날씨, 요일 아니면 막 특정 날짜 이런 거 들어가면은 선곡하기가 좋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 노래도 더 많이 사랑받은 거 아닐까?
1: 그래서 봄비가 오면 무척 생각이 그렇죠. 나나 봅니다. 우리 마저 들을까요?

0: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
1: 맞아요. 아, 하모니가 정말 산뜻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럼 뭔가 어디 여행을 둘이서 같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는 그런 노래인데 한마음의 갯바위입니다. 네. 강영철, 양하영 이 두 분의 듀엣이고요. 8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서 이 듀엣을 결성했어요. 아~ 데뷔곡이 가슴앓이 1집이 히트하면서 KBS 가요대상에서 듀엣 부문 상을 받았죠.
0: 어머어머,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교회 오빠와 동생이 그렇죠. 함께 만나서 이렇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데, 근데 또 이렇게 대중가수로 또 히트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어져 나온 2집에서도 이 갯바위가 많은 사랑받으면서 가요톱10 1위도 했어요. 네. 그래서 2년 연속 듀엣 부문 상을 받았고요. 강영철 씨가 아주 유려한 작사 작곡, 그리고 양하영 씨 이번에 아주 청아한 가창, 이게 네. 어우러져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고요. 갯바위가요, 그 해에 이선희의 제이에게 이은하의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이런 것들에 이어서 방송 횟수 4위였대요. 그러니까 그 해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0: 정말 많이 나왔네요. 아, 근데 그 이름도 독특한 게 갯바위라고 하면 이제 바다에 있는 그 바위.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컨셉 자체가 또 그걸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독특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1: 저는 갯바위란 말을 이 노래 때문에 알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노래 만든 강영철 씨가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서 네. 바다 낚시를 엄청 많이 다녔대요. 뭐 한국에 있는 섬 다 가봤다 뭐 거의 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자다가 깨서 이 갯바위라는 가사 테마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한 두어 시간 만에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역시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면 많이 돌아다니고 좀 경험도 하고 맞아요. 막 이래야지 새로운 것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듀엣곡으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들 주제로 계속 듀엣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갯바위 한마음의 노래 이어서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죠?

0: 좀 이제 다소 많이 왔습니다.
1: 네.
0: 좀 그 요새 그 향이 느껴집니다.
1: 그쵸,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0: 있죠. 네, 네.
1: 1990년에 나온 조갑경 씨의 내 사랑 투유입니다.
0: 네.
1: 듀엣 파트너는 훗날 남편이 된 홍서범 씨죠. 조갑경 씨는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보컬 그룹 스케치북 보컬로 참가했는데
0: 네.
1: 본선에는 올라갔는데 입상은 못했습니다.
0: 아, 근데 그 조갑경 씨는 듀엣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듀엣곡도 히트한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정석 2집에 사랑의 대화 사랑의 같이 대화. 불러가지고 인기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89년에 바보 같은 미소, 어느 작은 찻집 모퉁이, 희귀해 이런 노래가 들어있었던 1집으로 그의 최고의 신인이 됐고요.
0: 네.
1: 기세를 몰아서 이듬해 바로 2집 냈는데 저 깊고 푸른 밤에가 탈퇴곡이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귀여운 댄스곡 입맞춤도 인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히트곡은 역시 이 홍서범 씨랑 같이 불렀던 내 사랑 투유죠.
0: 먼저 이정석과 부른 사랑의 대화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 바보 같은 미소로 솔로로도 성공을 했고 그 후에 이제 훗날 이제 남편이 된 홍서범 씨와 내 사랑 투유.
1: 네.
0: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1: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 노래가요 홍서범 씨랑 장필순 씨가 부르려고 했대요.
0: 예.
1: 그래서 녹음까지 했는데 음반사에서 조갑경이 맑고 아주 깨끗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0: 네.
1: 한번 듀엣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했대요.
0: 네.
1: 그랬더니 이 노래가 히트하고 두 사람이 결국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거죠.
0: 노래를 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된
1: 진짜 내 사랑 투유가 된 거죠.
0: 그러네요. 자 우리 그 노래 내 사랑 투유 마저 들을게요.

0: 오늘 오랫동안 사랑받은 듀엣 명곡들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물론 정말 많죠. 네. 이 외에도
1: 많아요. 정말. 아
0: 근데 또 이제 마지막 흐르는 곡은 또 저희 세대에게 되게
1: 그렇습니다.
0: 오래 기억된 노래인 것 같아요.
1: 네, 박정현과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1998년에 나왔고요. 박정현 씨 데뷔 앨범 수록곡이었습니다.
0: 네.
1: 박정현 씨는 미국 교포 출신이고
0: 네.
1: 데뷔 때부터 본토의 R&B를 구사하는 그런 가수로 아주
0: 맞아요.
1: 인기가 높았죠.
0: 네.
1: 윤종신 씨 프로듀싱으로 나의 하루가 인기 얻었고 또 PSI Love

0: 히트했고 가요의 흐름을 이 R&B로 바꾸는데 아주 많은 공을 세운 가수입니다.
1: 아 근데 이 노래가 박정현 씨의 데뷔 앨범이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임재범 씨랑은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실까요?
0: 원래 이 노래가요 임재범 씨가 솔로로 냈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97년도에 임재범 2집에 실렸고 뭐 나중에 통신사 광고 CM송으로도 쓰였는데 박정현 씨가 한국 가서 가수 준비할 때 임재범 씨의 이 노래를 많이 들었대요. 네. 근데 두 분이 같은 소속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집 만들면서 이 노래를 듀엣곡으로 재수록한 겁니다.
1: 이야 같은 소속사에서 이렇게 또 만나서 선배님 이래서 엄청 팬입니다. 그렇죠.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같이 듀엣으로 한번 내볼까 했는데 네네. 대박이 난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사실 반전은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노래 녹음을 새로 한 게 아니고 네. 임재범 씨가 원래 녹음해놨던 그 음원에 박정현 씨가 노래를 불러서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 만나지 않았고 네. 나중에 무대에서 처음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만나보질 못해서 연습도 못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두 분이 뭐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1: 그렇죠.
0: 아주 환상의 하모니였다고 합니다.
1: 근데 그러면 약간 좀 그 짜집기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잖아요.
1: 전혀 없습니다. 역시 노래 천재들은 뭐든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전혀 그 어색하지 않은 이 노래 박정현 임재범 함께 불렀지만 부르지 않은 듀엣 명곡 사랑보다 깊은 상처 끝까지 들을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애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안지나 선아 트로트 생가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노래 이야기 아 그리고 또 좋은 음악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참 다양한 소식이 많았는데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2: 네 북중미 월드컵으로 돌아봤던 우리 추억의 월드컵 응원가 중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남성 듀오 클론이 불렀던 그 노래는 발로 차일까요? 발이 차일까요? 머리로 받어일까요?
1: 물론 축구 뭐 머리로 받고 발이 찰 때도 있지만 축구는 역시 발로 차야죠. 1번 발로 차가 정답입니다.
2: 네. 아니 발로 차든지 머리로 받든지 아무튼간에 내일 모레 멕시코전.
1: 아 정말.
2: 그리고 다음 주에 남아공전. 네. 골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32강이 아니고 좀 더 많잖아요. 네.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2: 아 진짜.
1: 올라가서 적어도 한 16강. 아 많게는 뭐 8강 문. 까지 한번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 뭐 어차피 질 건데 뭐 이럴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2: 아 저 지난주 보면서 응원하면서 너무 재밌었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겨야지 재밌잖아요.
2: 네.
1: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정민재 작가와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우리 마지막 곡 클론 엄정화가 함께한 발로차 듣고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잡아줘요.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0: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팀 훈련 중 드론이 출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은 멕시코 사포판 베이스캠프에서 비공개 훈련을 하던 중 불법 드론이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신고했습니다.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드론을 추락시켰고 조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드론을 수거해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신문을 오는 23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JTBC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즉 MDL 인접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됩니다. 국방부는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조정 비용에 국방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0: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공격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테러단체 선박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며 한 명이 사망했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은 마약 밀매 항로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밀매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관련 선박에 대한 미군 작전으로 지난해 9월 이후 200명 이상 숨졌습니다. 경찰이 경기 양주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숨진 만 3살 아동의 친모와 조부모도 아동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12월 이동 중이던 차량 뒷좌석에 있던 3살 아이가 앞좌석 쪽으로 넘어오려 하자 외할머니가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심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외조부모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고 친부모는 숨진 아이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아이들끼리 싸우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이 5에서 60mm, 경상 전라권 5에서 5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1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2시 뉴스 마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최윤호
1: 이남미의
0: 화끼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야외보다는 실내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투어가 요즘 인기랍니다.
1: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찾는 도서관 투어가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도서관이 이제 독서 공간을 넘어서 문화 공간이자 데이트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자,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손기정 문화도서관, 서울공예도서관, 한옥도서관인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아주 특색 있는 도서관들은 평일 오전에도 사람이 붐빌 정도라고 합니다.
1: 네, 울산에는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종갓집 도서관에도 이 주말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좋은 자리 맡으려면 오픈런은 필수라는데요.
0: 이왕 놀려면은 뭐 PC방보다는 이런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라면 하나 먹으면서도 도서관의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부모 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1: 사실 앉아있는 것만도 힐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투어 어떠십니까?
0: 자, 지금부터 4시까지는 저희와 함께 화끼라 투어 함께 해보시죠.
1: 첫 곡 어떤 곡 들을까요?
0: 자두가 부릅니다.
1: 놀자.

0: 네, 더 자두의 놀자 들었는데
1: 네.
0: 노래 분위기가 몰래 놀러 가자고 하는
1: 약간 그러네요, 그죠?
0: 네. 그런 노래 분위기네요. 네.
1: 자,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멋진 가수 태남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5: 자, 오늘도 왓게라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 네, 멋진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가수 태남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6: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롯계의 푸바오에서 감성 트로터로 나온 가수 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니, 별명이 트롯계의 푸바오였어요?
5: 그 본인이 정한 건 아니죠?
6: 아닙니다. 예,
5: 이게 누가 정해주셨어요? 팬들이?
6: 예, 팬분들도 그렇고 예. 많은 분들께서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도 살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때 더 뚱뚱했거든요. 하필 그때 또 이제 푸바오가 한창 핫했던 때라
4: 네.
6: 그냥 대놓고 푸바오라고.
4: 아, 팬분들이 네. 약간 그 느낌이 있다.
6: 아, 그래요?
4: 네, 팬다 느낌이 있어요.
5: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셨나 봐요.
6: 아니, 나쁘진 않다.
4: 왜냐면 좀 푸근한 느낌이 있으니까.
5: 네. 그러니까.
4: 양정 작가가 푸바오 찐팬이거든요.
5: 그러니까요.
4: 유심히 보고 계시네요.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때.
5: 저 중국도 가고 막.
4: 마음은 갔죠 이미.
6: 이제 중국 안 가셔도 되겠다.
4: 네. 태남 씨가 저희 화개라에 처음 예. 찾아주셨는데
5: 자 청취자 여러분께
4: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어떤 가수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롯계 푸바오에서 지금은 감성적인 성숙하고 감성적인 트로트로 돌아온 남자 냄새 물씬 나는 태토남 가수 태남입니다.
4: 아 태남 씨는 약간 허스키한 보이스가 또 매력적이시잖아요.
6: 아, 그런가요?
4: 네.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는 얘기 또 많이 들으시는 편이잖아요.
6: 네,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4: 원래 꿈이 가수였습니까?
6: 원래는 이제 그렇죠. 원래 꿈이 가수였죠. 원래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4: 예.
6: 뭐 어쩌다가 이제 뭐 디렉터도 하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
4: 네.
6: 이제 지금 가수로 활동 중인데. 뭐 사실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4: 예.
5: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4: 그렇죠,
5: 재능이
4: 그렇죠.
5: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4: 맞습니다. 예. 아, 또 이제 뭐 디렉터까지 또 활동을 또 하셨다고
6: 열심히
4: 하니까.
6: 했어요 그때도.
5: 아 그러셨구나.
4: 그렇군요.
5: 아니 근데 이름이 태남이에요.
6: 네네 본명입니다.
5: 아 본명이에요?
6: 네네네.
4: 저는 태남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왜 활동명이라고 생각했을까?
6: 아니요 제가 원래 권태남인데
5: 성을 빼고
6: 네, 빼고 이제 태남으로.
4: 그래서 태토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6: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직 몸에 털이 많아요. 네,
5: 아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4: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6: 많죠.
4: 아 어떤?
6: 이게 때가 되면은 또 한 번씩 이렇게 뽑아줘야 되거든요.
5: 아 뽑아요?
6: 네.
4: 너무 아플 것 같은데?
6: 왁싱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5: 벌초하듯이?
6: 어우 그렇죠.
4: 아
6: 벌초는 살짝 깎는 느낌이잖아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이거는 뽑는 뽑아야 돼서
5: 그거 아플 텐데.
6: 거의 뭐
4: 너무 힘들겠다.
6: 그게 좀 힘들고
5: 예.
6: 또
5: 보통 털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살짝 벌리고
4: 네 많이 네. 가슴을 근데, 내놓으시잖아요.
6: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때에 맞춰서 이제 뽑아가지고 벌초를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4: 아니 유쾌한 가수 태남 씨와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데 노래를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 아, 그렇죠.
4: 첫 곡으로 어떤 곡부터 들려주시겠어요?
6: 박상철 선배님의 님이라 남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5: 님이라 남이라.
4: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가수 태남님의 라이브 갑니다.
5: 자 음악 주세요.

0: 님이라 남이라 함께 청해 들었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노래 부르는 스타일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태토남이라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애견남스럽게
0: 감성적으로다가
1: 감성적으로 하시네요.
2: 약간 좀 기술적으로 했다고 표현해 주시는 약간 좀
1: 기술적으로
2: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1: 근데 되게 이 넘어가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2: 그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트로트를 하기 전이죠. 트로트 하기 전에 이제 R&B라는 장르를 오래 하셨는데 오랫동안
1: 어쩐지
0: 그 느낌이 있다.
2: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안 쓰일 줄 알았는데
0: 트로트로 넘어오면
2: 네, 네. 근데 쓰이더라고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0: 트로트가 모든 장르를 좀 잘해야 가능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2: 근데 정말 어려워. 정말 트로트라는 장르가 제가 봤을 때는
1: 어려워요?
2: 장르 중에서 가장 어려운
0: 거예요. R&B보다
2: 진짜? 훨씬 더
0: 그래요?
2: 네 정말 이게
1: 아니 꺾는 건 비슷하잖아요. R&B나 뭐
2: 달라요.
1: 달라요? 다르구나.
2: 네, 살짝 달라요. 이게 뭐 극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아까 님이라 부르리까 이게 R&B 스타일이면 약간 네. 트로트로 가면 님이라 부르리까 약간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네, 것들도 필요하고 약간 리듬도 달라요.
0: 그렇군요.
2: 정말 어렵습니다. 트로트.
0: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1: 제가 부르면 다 트로트라 그러던데.
2: 근데 그건 또
0: 한 장르밖에 안 되는 거죠.
2: 타고나신 게 있어야 또 가능한
1: 그래요?
2: 거라.
0: 아, 네.
2: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무리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라 그러고.
0: 아.
1: 그래서
0: 그걸 뽕키라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2: 타고나서 이제 가능한 거라고. 그거는 탤런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와. 아니 그럼 이제 태남님은 사실은 아까 감성 트로트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밝은 곡을 들려주셨지만
2: 그렇죠.
0: 원래는 더 감성 트로트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시네요.
2: 훨씬 좋아하죠.
1: 아니 그러면 뭐 R&B도 그렇고 이제 발라드도 그렇고 네. 요런 쪽도 한두 곡씩 막 이렇게 섞어서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트로트를 하시더라도
2: 그렇죠.
1: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2: 근데 사실 요즘은 이 트로트라고 해도
0: 네.
2: 경계가 저는 이제는 많이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도 살짝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곡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네네.
0: 본인의 진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곡 아닙니까?
2: 아 진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그런 너무 스러운데
0: 본인 곡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예, 자랑 좀 해주세요.
1: 예, 어떤 곡인지 설명 좀.
2: 이 곡은 순수한 이 남자의 마음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약간 좀 어렸을 때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죠.
0: 네.
2: 첫사랑. 순애보를 남자의 그 순수한 사랑을 담은 곡이에요.
1: 아니 첫 곡도 님이라 남이라 부르셨는데
0: 굉장히 슬프죠 저 노래도.
1: 혹시 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2: 지금은 없어요.
1: 아 지금은 없구나.
0: 그러면 가수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부르세요? 구 여친.
2: 여보 잘못 말 잘해야 되겠는데?
0: 팬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감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2: 팬분들이랑 이제 약간 좀 이제 상상.
1: 아 팬분들이랑.
0: 후바 오프바. 네.
2: 죄송합니다. 네. 뭐
1: 나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0: 아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 꽃은 이뤄지는 곡입니까? 아니면 좀 애절한 곡?
1: 아 그게 가사 내용이?
2: 이뤄지지 않아요.
0: 아 처음 부르셨던 거랑 비슷하네.
2: 조금 결은 다른데.
0: 예.
2: 예. 약간 좀 어려 이제. 약간 성숙한 사랑, 님이라 남이라는 성숙한 사랑이라면 이거는 정말 이제 철없는 이제
1: 순수한 네. 사랑.
2: 그렇죠, 순수한.
1: 이거 언제 발표한 노래예요?
2: 작년에 나왔는데.
1: 작년에.
0: 따끈한 곡입니다.
2: 네, 부르고 다닌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1: 아 진짜?
2: 거의 뭐 신곡이다.
0: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껴주셔야 될 곡이네요.
1: 반응이 어떤가요? 이거 부르십니까?
2: 너무 좋아요.
1: 좋아하세요?
2: 원래는 이 곡을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1: 네. 왜 안 부르려고 했어요?
2: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예. 대표님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이제 저희는 또 필요하니까
0: 네.
1: 약간 이제 그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 좀 먼저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0: 하지만 태남 씨가 꽂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곡에.
2: 저는 좀 일단 처음 불렀을 때부터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1: 와닿았구나.
2: 네, 너무 이거는 진짜 내가 나한테 맞춰서 만든 옷이다.
0: 그 정도로
2: 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네. 반응이 좋았어요.
0: 요즘 트로트 가수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느린 곡을 더 또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태남 씨 버전이 또 궁금해지네요.
2: 예. 뭐 잘해야 되겠는데.
0: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태남의 당신 곡 또 야입으로 차게 듣겠습니다.
1: 자,
0: 같이 갑니다.
1: 주세요.

0: 와, 노래 정말
1: 너무 멋있다.
0: 잘하시네요.
1: 사극의 OST 생각이 났어요.
0: 야,
1: 너무 잘 어울린다.
0: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1: 지금 뭐 애청자분이 엄지 6개 올려주셨습니다.
0: 아니, 난 눈물 울컥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노래 가사에 비겁한 꽃잎이 들어갔을까?
2: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쓴 가사는 아니, 이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
0: 와, 그냥.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근데 이 뭐랄까, 이 슬픈 감성을 되게 정말 멋지게 살려내시네요, 태남님.
2: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 헤어진 애인일 수도 있고.
1: 네.
0: 사별한 아내일 수도 있고
1: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일 수도 있고
0: 그리고 그렇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막 울컥한 거예요.
1: 아, 빨리 그 정말 애절한 사극에 OST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진짜 제 바람이에요.
1: 너무 어울려요.
2: 어떻게 MBC에서 한번
1: 지금 보세요. 연수만님이 13년 동안 살아온 이 결혼 생활의 풍파가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울컥했다고.
0: 아, 진짜 그랬어요.
1: 정말 감사합니다. 감성 발라더입니다. 네. 완전. 아유. 자,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오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곡은 당신꽃이었고요. 많이 검색해 주시고 이 노래를 부른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오늘 문제는 특별하게 사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1: 아, 작가님 애정이 많았네요.
0: 아, 예, 좋습니다.
1: 1번
0: 태남,
1: 2번
0: 강남,
1: 3번
0: 장남,
1: 4번
0: 처남.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태남, 강남, 장남, 처남 중에 오늘 당신 꽃을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식사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0: 너무 좋아. 지금 말을 못하겠어.
1: 예. 지금 장남, 처남도 다 반한 노래. 예.
0: 이거 좀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광고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잠시만요. MBC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5: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6: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5: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6: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이 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자, 오래간만에 찾아오신
1: 네.
0: 아, 처음 찾아오셨구나. 네. 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1: 근데 저는
0: 오랜만에 오신
1: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 무서워요.
0: 왜요?
1: 이 아나운서님. 왜냐하면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지금 태남님이 안 보이는 이제 문자창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

0: 다가 운전 중에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자했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진짜 즉각적입니다. 노래에 흠뻑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0: 당신 꼭 대박 나세요.
2: 와.
0: 와, 언양 가는 중인데 노래 너무 좋아서 문자했어요.
3: 크게 될 사내.
0: 태남. 와.
2: 아, 이
4: 크게 남자남에서
0: 이렇게 표현하세요.
2: 반자가 맞아요? 근데
0: 아니요, 크게 될 남자.
2: 아니죠?
4: 근데 그렇게
0: 그냥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크게 될 남자 태남입니다. 이거 괜찮다.
4: 누구시죠?
0: 와, 대박이야. 괜찮은데요? 네. 이 와중에 너무 빠져 가지고 해남 님 너무 조래 좋습니다.
2: 해남 님?
0: 물질하다 오셨나요?
2: 아, 예. 네.
4: 해남이 한번 두 번째 해남이 한번 대부터. 와. 정신. 네.
0: 제가 노래 끝부분에 들어왔는데 대박 날 것 같아요. 정답 1번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 이 당신꽃이라는 노래는 이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와. 크게 될 산에 내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7729번님. 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반응이 즉각적이시거든요.
4: 받으세요.
0: 잘하면 그냥 그러니까. 훅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은
2: 심장을 너무 높이 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0: 흥분하셨습니다. 예, 예. 아니 이 정도면 이제 태남님이 아 내가 이 노래 선택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4: 너무 뿌듯한데요.
0: 대표님하고 싸우셔도 되겠는데요.
2: 그 대표님 앞으로 대표님 얘기는 듣지 마세요.
4: 근데 이미 좀 기울었어요.
2: 아 그래서
0: 아니 노래 잘하시니까
2: 노래를 너무 소화를 잘하셔서 그래요.
0: 맞습니다.
4: 네. 기울었습니다.
0: 야 네. 그럼 이제 올해로 가수가 되신 지 몇 년차 되신 거예요?
4: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된 건 23년?
0: 네. 음악을 시작하신
2: 음악을 시작한
4: 그 전에는 거의 한 18, 19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0: 오랫동안 네. 음악을 또 해오셨네요.
2: 그러면 도대체 몇 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4: 아니 물론 뭐 이 음악만 할 수는 없으니까
0: 그렇죠.
4: 네. 이제 풍파가 좀 있었죠. 이제 그래서 다른 직장도 다니고 많은 직업군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됐는데.
2: 그러면 노래를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4: 제가 그렇게 나 어려워.
0: 예. 이렇게 어리게 보신 거예요? 대학생으로? 오늘 태남님 집에 안 가시겠네. 아니 근데 굉장히 위트도 있고 좀 뭐랄까 귀여운 청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 태남님 고향이 어디세요?
4: 저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2: 안동?
0: 네, 네. 사투리 거의
2: 사투리가 없는데?
4: 오래됐죠.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사투리 쓰면 되게 이상해요.
0: 아 어색해졌네.
4: 네.
0: 아,
2: 그리고 내가 사투리 쓰는 걸 없었던가 봐.
4: 약간 좀 쓰려고 하는데 그냥 예. 서울말 쓰는 게
2: 아니 근데 안동에 가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2: 친구들이
0: 하지 말라고?
2: 그러면,
0: 네.
2: 아니 친구들이 지금 말투를 보고 뭐라고 안 해요?
4: 욕 많이 하죠. 재수없다고.
0: 아니 그러면 안동 가렵다. 출신으로서 정말 서울에서 먹는 찜닭과 안동의 찜닭은 확실히 다릅니까?
4: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4: 달라요.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릅니까?
4: 그냥 안동이 진짜 확실히 더 양도 많고 이거는 뭐 어떤 뭐 플랫폼에서 막 댓글로 논쟁이 많았는데
0: 네.
4: 확실한 건 안동이 더 맛있고요.
0: 아 다르다.
4: 예, 양도 많고 가격은 조금 약간 좀 곤란한데
2: 많이 올랐죠.
4: 예. 예. 그 가격이지만 그 가격대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0: 역시
4: 예.
0: 고향 얘기 나오니까.
2: 예. 근데 맛은 정말 예. 안동 가서 먹는 게 진짜 맛있다.
0: 다르긴 다르더만요. 그죠? 아, 태남 씨 노래도 다릅니다.
2: 여기에 뭐 이렇게 안동 붙어 있는 뭐 이렇게 많잖아요.
0: 아, 아니에요.
2: 그죠, 그죠. 그 맛이 아니야.
0: 아니, 우리가 당신꽃을 너무 멋지게 들었는데 본인 노래를 한 곡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4: 아, 네, 맞습니다. 예.
0: 어떤 곡 좀 해주시겠어요?
4: 이번에는 조금 템포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의 운명이라고
2: 예.
0: 제목이 세다.
4: 예. 근데 이게 제목은 남자의 운명이지만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인생을 쉽게 사는 게 아니라 투쟁하면서 거의 싸우듯이 살잖아요.
0: 맞아요.
4: 그래서 그런 애환을 또 담은 곡이에요.
2: 이게 템포가 있다고 하니까 이 대표님이 추천하신 곡 아니에요 혹시? 맞네.
0: 역시 피디님은 다르시네요. 역시. 자,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픽 태남님의 남자의 운명. 여러분 어떤 곡이 더 좋은지도 얘기해 주세요. 라이브로 갑니다.
2: 자, 음악 주세요.
0: 태남.

0: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다.
1: 감사합니다. 네.
2: 대표님이 좋아할 만한 노래.
0: 아 예. 좋네요 이 노래도. 아니 좋긴 좋네요. 예. 인정 인정.
2: 아니 이 백지영 씨가 백지영 씨가 발라드를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0: 라틴
2: 댄스를 하라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래 정말 좋긴 한데.
0: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어렵네. 근데 두 곡 다 밀죠 뭐.
2: 태남 씨의 감성으로는. 아, 당신 꽃이 맞네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두 개 다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가창력이 되신다는 거죠.
2: 근데 이게
1: 아, 너무
2: 앞에 신나는 곡 부르고 당신 곡 부르고 그다음에 이 예, 남자의 운명 부르면
0: 네.
2: 정말 행사에서는 최고의 가수가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태남 씨 도전 꿈의 무대에서 잘 봤습니다. 어머니 잘 계신지 궁금해요 하시면서
1: 어머니 요즘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0: 아, 좋네요.
1: 네네. 어제도 네. 통화를 했고 매일매일 통화하고 있습니다.
0: 아, 자주 또 찾아뵙지 못하지만
1: 네. 너무 감사하네요. 기억해 주셔서. 네, 네. 정말. 네.
0: 당신 꽃도 너무 좋은데 지금 곡도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네. 최고예요. 주차하고 문자 하셨다고.
2: 아하,
0: 일부러 아까, 문자 하고 싶으셔 가지고.
2: 아까 운전하다가
1: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0: 아, 네. 네.
1: 운전할 때는 네, 운전만.
2: 아, 남자의 운명도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 목소리가 딱 꽂히는 그런 소리라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정현 주님도 지금 포털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태남님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라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2: 아니 본인이 노래를 웬만큼 잘한다라는 걸 언제 느끼셨어요?
1: 이거 말 잘해야겠는데.
0: 아 의외로 또 되게 소심하네.
2: 아니 이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낀 네. 거.
0: 나 이거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그 정도 느낌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했을 때 그 정도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이 곧 자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에이 이게 뭘 잘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본인이
0: 되겠는데?
2: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느낌보다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그냥
0: 오히려
1: 네, 진짜 잘하는 거 맞나?
0: 되게 완벽주의자시네.
2: 잘 빠져나가는데.

0: 지금 애청자분들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잘했다고 하세요. 라고 막 알려주고 계십니다.
1: 그러면 안 되죠 또.
0: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네, 개성 있는 노래 두 곡이 있으니까 네. 활동하시기도 너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2: 어 근데 좀 요즘은 사실 이제 뭐 행사장인 아유 이런 얘기했던 행사장인 네, 어딜 네. 가서든 이제 제 곡을 이렇게 두 곡을 연속으로 부르거나 제 곡이 많아지면은 비율이 많아지는 것보다 기성곡의 비율이 훨씬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히트된 곡 자체가 이제 이전 이제 기성곡들이 많고 제 곡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0: 분위기를 좋게
2: 그렇죠.
0: 해야 되니까
2: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아. 오늘 이후로
0: 아, 지금 네. 자신감 얻었어. 네.
2: 네. 오늘 이후로
0: 본인광이 너무 좋은데요 무슨
2: 또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들어주시고 응원만 해주신다면 제 곡으로 이렇게 다 해도 되지 않을까.
3: 대표님이 네.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0: 아,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수로 남고 싶은지 궁금해하시네요.
2: 어떤 가수가
0: 이런 가수가 되고 싶다.
2: 아 저는 모티브가 되는 가수.
3: 아, 이거, 네.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모티브가
2: 그러니까 좀
3: 되는
2: 약간
3: 가수가
2: 닮고
3: 뭐예요?
2: 싶은 가수가 되고 싶은데 네.
3: 아, 누군가에게, 그게 정말 어렵죠. 네.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렇죠. 닮고 싶은 가수가 이 그러려면 굉장히
0: 근데 이 목소리는 좀 따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개성이 있어서.
3: 이게 단순히 히트곡이 많다고 해서 닮고 싶은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저는 그래서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제 목표예요. 일단 목표는 크게 가질수록 좋으니까
0: 그럼요.
2: 닮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태양의 후예에 진구 씨 닮으셨다고.
2: 여기 왜 이렇게 쑥스럽게 왔는데요.
0: 엄청 좋아하시네. 운다.
2: 감사합니다. 예.
0: 아니 태남님 자주 오셔야 아니, 되겠어요. 여기 잘 맞네 우리하고.
3: 태토남이라면서요. 예, 왜 이렇게
0: 태남이요 완전.
3: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2: 이제 신체적인 이제 그런 부분도
0: 부끄러워 외에는 다 부끄러워.
2: 근데 나머지는 전부 좀 애견스러운 것 같아요.
0: 예. 오늘 정체를 알게 됐네요 본인의.
3: 그러니까 태토남이라고 불린 태토남이라고 쓰고 애견남이라고 있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큰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 클태 남자. 아.
2: 이 자리가 좀 다이나믹하네요 오늘.
0: 아 그럼요 생방이니까. 알테남 씨 그러면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네네. 노래를 또 한곡 해주시겠어요? 또 마음은 이제... 당신 꽃을 한번 더 듣고 싶지만
2: 그렇죠.
0: 어떤
2: 그렇죠.
0: 곡 들을까요?
2: 또 청취자분들과 마지막에 시원하게 한번 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마지막 곡은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0: 가수 태남의 메들리 갑니다.
3: 음악 주세요.
2: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나같이

0: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1: 네, 가수 태남씨 맞춰주신 6268-7061번님께 선물 드리고요. 태남씨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다들 요즘 참 나라가 좀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2: 놀러오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1: 태남님과 함께했습니다.
2: 광고 듣겠습니다.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기능식품.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주말.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오늘 당신 꽃의 주인공 태남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노래 좋아하시네요.
3: 아, 네. 진짜 당신 꽃 너무 좋잖아요, 노래.
2: 야, 저희도 자주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 라이브로 부르신 거를
2: 네.
3: 따놨다가 한번 틀어드려야 돼요.
2: 태남 씨 또 놀러 오시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울했는데 우울한 게 다 날아갔다고. 오,
2: 진짜로요? 아, 6551번님 다행입니다.
3: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신청곡도 신청하셨는데 이 곡 들으시면 더 행복한 일만 오후에 있으실 거예요.
3: 자, 저희들은 서지호의 돌리도어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they say.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어제 출범해 시정 현안 파악에 나선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이틀째인 오늘 교통국과 경제산업실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교통국은 버스 노선과 트램을 담당하고 경제산업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담당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현안에 대한 해법이 업무 보고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시정 현안 업무 보고는 김상욱 당선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울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에 편성된 예산은 145억 천여만 원이었지만 집행률은 절반 수준인 56.6%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전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90.3%를 집행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행률 90%를 넘겼습니다.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울산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수족구병 환자는 6월 첫째 주 인구 1,000명당 6.1명으로 5월 넷째 주 2.4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침과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한 소독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 울주군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이거나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입니다. 울주군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와 유지관리 방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0: 남구 장생포의 전국 최초의 이동형 해양 미디어 파사드 터널인 더 웨이브가 완공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는 흐려지겠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울산 지방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제가 쓴 동화 안 아픈 치과의 비밀에는 아주 무서운 치과 의사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아픔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는 마법에 걸리고 말아요. 이 동화는 치과 의사인 제가 치과를 찾은 아이들 심정을 놓칠 때가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거였고 결국 아이들에게 안 무서운 치과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애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치과 의사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법, 치과 밖에서도 다 통하는 얘기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까부터 뭐 하는 거니?
1: 아, 머리카락 잘 자랐냐라고 빗으로 두피를 톡톡 쳐주는 거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큰아버지, 삼촌들, 우리 아빠들 보면은 어우 답답해. 제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톡톡톡톡톡톡.
0: 짱구야, 너 너희 집안이 다 탈모니?
1: 할아버지, 아빠, 삼촌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런 식이면 저도 100%라고요. 미래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0: 아유, 어린애가 벌써부터 탈모 걱정이라니. 아이고,
1: 얼마나 중요한데요.
0: 예예예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나라에서 20세에서 34세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주기로 했잖니.
1: 정말요? 아, 근데 지금까지 탈모 치료가 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이 남자들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0: 현재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짱구 너희 집처럼 유전성 탈모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1: 아, 저희 아빠도 탈모약 사고 머리 심는데 돈이 많이 든다던데. 아, 근데 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탈모는 나이든 우리 아빠처럼 아저씨들이 더 많은데요.
0: 아이고, 예, 탈모로 결혼과 취업, 연애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잖니.
1: 아, 뭐 머리가 없으면 연애도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10대 때부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톡톡톡톡톡톡.
0: 야, 아무리 그래도 네 나이엔 너무 이른 거 아니니?
1: 언제 아유. 빠질지 몰라요.
0: 근데 솔직히 탈모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도 아니고 그 돈으로 희귀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1: 이 탈모인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중증 환자나 희귀병을 생각하면 그

0: 말이죠.
1: 그래서 지금 청년 탈모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대잖니. 아무튼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지원하는 만큼 신중하게 더 간절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쓰이면 좋겠네요.
0: 퀴즈 주세요.
1: 앞으로 청년들의 이거 치료에 건강보험료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요. 이것은 과연 무슨 치료일까요?
0: 1번
1: 탈모,
0: 2번
1: 치질.
0: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탈모냐 치질이냐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1: 김수희가 부릅니다.
0: M.O.

0: 네. 아, 김수희의 MO 함께 들었습니다.
1: 1767번님이 머리털이 중요해서 골랐다는 노래가 MO. 오늘도 즐겁게 웃습니다. 이거 진짜 저희 신랑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0: 진짜 못 듣지 않았어요?
1: 아니.
0: 이남미 씨가
1: 저희 집에 탈모인이 있다고요.
0: 이남미 씨가 이 노래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탈모하고 무슨 상관이
1: 있지? 사랑하는 모발 모발.
0: 예. 자, 그래서
1: 오늘 보세요. 여기 배윤우 아나운서는 풍성한 모발로 걱정이 없겠네. 이거 얼마나 행복하신 일입니까? 4659님 말씀하셨어요.
0: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 때문에 걱정을 하긴 합니다.
1: 어떤?
0: 숱이 너무 많아서.
1: 오, 얄미워. 이래서 애모예요. 예.
0: 자, 문제 드렸었죠, 문제.
1: 네,
0: 건강보험료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무슨 치료일까요?
1: 정답은?
0: 1번 탈모였습니다.
1: 탈모. 0202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대로 질러보는 거야. What you believe.
3: 메리그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로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 게스트까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4: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 제껴 볼게요. 배와 리의 콘서트에 꼭 베리굿을 외쳐 주세요.
3: 제발!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4: 네.
3: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4: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부터 들려드립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오솔레미오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벌써 속으신 분이 있네요. 자 여러분 정답 지금 보내주시는 동안 신청곡 9285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1: 남궁옥분입니다.
0: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0: 네, 남궁옥분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1: 네, 아,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 저희가 들려드린 노래의 정답은요,
0: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노래였습니다.
1: 네, 정답자 424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샵 2848번으로 맞춰보세요.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 오늘 술래.
2: 다 같이 빙글빙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커져,
1: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2: 둥글게 둥글게 돌고 노는 물레
1: 빠밤. 여기까지입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지 지금 정답 맞춰주세요.
0: 첫 번째 문제 정답곡 오솔레미와 아니고요. 예,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듣겠습니다.
1: 갑니다.

0: 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1: 네.
0: 두 번째, 아, 첫 번째였군요. 네, 첫 번째 문제 정답곡이었습니다.
1: 두 번째 정답도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의 정답은요.
0: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챔피언.
1: 네, 214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여자의 마음이라고 보내신 분이 계신데
1: 잘 찾아내셨네요.
0: 아, 근데 멜로디 곡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1: 네.
0: 가사를 맞춰달라는 얘기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가사 제목을 맞춘
1: 네, 노래. 저희가 이제 불러드린 가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 있으니까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요? 아니, 다시 시작이네. 예.
1: 왜 돌림노래 하셨어요? 아,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전혀 가창력이 다른 성악가님이 부르신 곡이죠.
0: 아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처음으로 돌림노래. 다시 돌아갔어.
1: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싸이 노래 들을까요?
0: 그럴까요? 싸이의 챔피언 나갑니다.
2: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왕.
1: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진행하기 전에
1: 네.
0: 자, 베리고 콘서트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조수미 씨의 챔피언스였습니다.
1: 대단한 노래, 하찮은 가창력 너무 재밌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두 분 진짜 대단해요.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정답은 조수미의 챔피언스였습니다.
0: 챔피언스.
1: 023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0: 노래를 못 불러도 되는 코너.
1: 아, 그럼요. 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코너죠.
0: 부담이 없다가도.
1: 예.
0: 아, 지난번처럼 같은 음조를 계속 반복해서 부를
1: 저희가 돌린 노래 할까봐 아, 그게 좀 걱정입니다.
0: 걱정입니다.
1: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 0811번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내주셨거든요. 아닙니다.
0: 아쉽네요. 예. 예.
1: 이번 퀴즈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을 이 말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1: 아,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있잖아. 그 뭐더라 그거.
0: 그거 그래. 그거 있다. 아, 지금 생각이 안 나네.
1: 그렇죠. 아까 노래 제목도 그러셨을 거예요. 샵 2848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 주시면 식사권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자, 그거 있다 아이가. 그거 시작합니다.
1: 아이고, 막 점심 먹고 돌았으니까 입이 심심하이. 뭐 먹을 거 없나?
0: 먹을 게 어딨노? 니는 내한테 뭐 맡겨놨나? 옛날에도 맨날 그러더만.
1: 아,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니캉 내가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진짜 오지게 묻다 아이가. 기억나지?
0: 그래, 그때 진짜 많이 묻다. 그 중에서 그 제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거.
1: 뭐지?
0: 국자에 설탕 넣고 연탄불에 녹아 먹던 그거 기억나지?
1: 아, 그거다. 소다를 열에 넣어가 휘저으면 부풀부풀 오르잖아. 그거를 반대기에 탁 부어가지고 벨 모양, 하트 모양, 장갑 모양 만들어 묻는데 그래서 이거를 띠기라 불렀지.
0: 띠기?
1: 응?
0: 우리 동네에서는 그 이름 아닌데.
1: 아이고, 인천에서 전화 온 거 티내나. 정신없게 서울말 쓰사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지. 뽑기 아이가, 뽑기.
0: 뽑기? 인형 뽑기 말하나?
1: 어, 답답해라. 우리 때 인형 뽑기가 어딨었노? 이름 알기를 못 알아먹네. 그거 있잖아, 똥과자라고 부르던 거.
0: 똥과자?
1: 어메메메메.
0: 과자면 과자지, 똥과자가 뭔데?
1: 색깔이 딱 그 색이라. 진짜 예나 지금이나 말기를 못 알아먹는 게 여전하네. 그러면 쪽자, 이제 알겠지?
0: 쪽자?
1: 어메메.
0: 쪽자는 또 먹고?
1: 와, 뜸아. 쪽자, 뽑기, 띠기, 똥까자.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인천에 온 거 티내나, 어? 서울말 잘 알까 아이가? 이거를 서울에서 세 글자로 부른다 카던데.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거 나왔고 막 세계적으로 애들이 해먹고 그랬잖아.
0: 아, 이 생각이 날랑날랑 말랑 하는데 이 달달이 하던 거 그게 뭐더라? 그거 뭐였더라?
1: 아이고, 그게 오늘 퀴즈라. 자,
0: 여기까지입니다.
1: 띠기, 쪽자, 똥과자라고 부르던, 뽑기라고 부르는 요거, 표준어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0: 자, 문자로 여러분의 정답을 받는 동안
1: 힌트곡이네요.
0: 힌트곡을 듣겠습니다. 네. 박정현이 부릅니다.
1: 달아요.

0: 네, 박정현의 달아요. 아, 네. 달달하게 부르네요.
1: 녹화무끼라고도 정답 보내주신 분도 있고.
2: 아, 녹화무끼라고도 불러요?
1: 아, 그러게요. 이거 별 모양 만들려면 성질 급하면 절대 띄기가 안 되는데 이거 잘하셨어요. 전 진짜 못했거든요.
0: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이 잘라가지고 그 잘라서 갖다 주면 색을 주거든요.
1: 네.
0: 색을 줬어요. 맞아, 맞아. 저희 때는 색을 줬는데. 맞아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1: 저도요,
0: 없어요.
1: 저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빨리 하느라고 안 돼요. 이게 진짜 차분해야 가능한 거지.
0: 이남미 씨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1: 저는 쪽자.
0: 아, 쪽자.
1: 쪽자, 뽑기 이렇게 많이 네. 불렀던 것 같아요.
0: 저는 뽑기라고 불렀어요. 저희 동네에서.
1: 우리 2312번님은 집에 있는 국자로 하다가 등짝 스매싱 옛날에 많이 맞았다고. 그럴 수 있죠. 3727번님.
0: 생각이 겨우 났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두 분의 말씀처럼 이제는 단어 생각이 안 나고 자꾸만 그거 이렇게 하게 되네요.
1: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든 거라니까요. 어릴 적에 요거 친구들이랑 해먹고 자전거 타고 집에 오다가 다리에 빠져가지고
0: 아이고.
1: 이걸 다 적셨던 기억이 있다고. 아, 너무 아까우셨겠다.
0: 그거 적신 게 지금 아까워서 생각나는 거예요?
1: 그렇지.
0: 다리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1: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성공했는데. 우리 3283번님도
0: 별 모양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콕콕콕콕 찍어서 떼어내야 했어요.
1: 이거 어려워요.
0: 부모님이 달고나와 설탕과자 번데기 포장마차 하셔서 잘한다고요.
1: 이거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부모님이 하셨었네요.
0: 근데 정작 부모님이 예. 이걸 하시면
1: 못 먹지 않나?
0: 더 못 먹어요.
1: 예.
0: 팔아야 되니까.
1: 약간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걸 주셨을 거예요.
0: 그렇지.
1: 우리 부산에서는 똥까자라 했습니다. 5499번님 하셨고 7927번님도 이 똥까자를 수십 년 만에 들었다고 이 말을.
0: 아니, 저는 울산 와가지고 처음 그 들었을 때 까자까자 하더라고요.
1: 까자까자.
0: 이게 뭔가
1: 과자
0: 그랬어.
1: 아니고 까자라 그러잖아요.
0: 까자 그래서
1: 뭘까?
0: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과자라고. 그래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또 똥과자라고 하는군요.
1: 지금 막 이거 땡기는 시간 아닙니까? 사탕 빨아먹다 혓바닥 까진 적도 있었어요. 끝까지 달달한 하루 되세요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0: 그걸 또 저기도 나오지만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지만 이제 네. 침을 묻혀서
1: 맞아요.
0: 좀 말랑말랑해가지고 잘 떨어지잖아요.
1: 저는 바로 떨어지고 죽었을 거예요.
0: 그거
1: 나 이거 절대 성공 못해가 안 되더라고요.
0: 그걸 또 침을 묻혀갖고 그걸 떼고 있는데 그거 좀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침 묻은 걸 먹고 싶나?
1: 혹시 요거 잘하셨던 분들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샵 2848번으로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바늘에 침 바르면서 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0: 쉽지 않았죠.
1: 하셨어요.
0: 쉽지 않았을 거예요.
1: 자,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요거 무엇일까요? 샵 2848번으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2850번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0: 이상우와 바버레츠가 함께 부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 갑니다.

0: 네. 와, 뮤지컬 한 편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이상우와 마브레츠가 함께 부른 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이걸 항상 실패했어요. 길거리 아저씨한테 그 뽑기 해가지고 1등해 본 적은 있었는데요. 오래오래 걸어두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뽀사 먹었어요. 아, 잘하셨네. 5499번님도
1: 100% 비법이 있습니다.
0: 뭔데요?
1: 뽑기는 따뜻할 때 바늘로 바로 끌어야 합니다.
0: 아, 끌어내야 되는구나.
1: 아, 끌어요. 식으면 바로 깨지고 식기 전에 해야 100% 성공합니다.
0: 와, 이거 너무 잘해보고 근데요, 싶으셨던 분들이 많네요.
1: 근데 이 5499번님이 이 비법을 알려주셨잖아요.
0: 네.
1: 따뜻할 때 해야 된다. 근데 그 파시는 분이 시켜서 줘요.
0: 맞아. 야야, 이거 손 딘다. 기다리라. 그 다 노하우가 있지.
1: 그 시켜서 줘요. 미치지 진짜 옆에서 보고 빨리 줘야 되는데.
0: 아, 손 딘다니까.
1: 가만 있어봐. 이게 아, 이 그냥 주면 안 돼. 이거 무너진다니까.
0: 이렇게 편법 쓰신 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바늘로 말고 문구점 아주머니 몰래 혀로 모양대로 녹여가지고 성공시.
1: 근데 이거는 뭐 노력이잖아요.
0: 아, 이거 대단하시네.
1: 해야 된다니까.
0: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 달고나였고요. 237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와, 오늘 이상우 노래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쫀득이의 추억도 있어서 더 맛있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가지고 또 광고 듣고 올게요.
2: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3: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2: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3: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2: 진짜 최고다.
3: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2: 와우!
3: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2: 어허!
3: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2: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3: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2: 진짜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다.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확깨는 라디오 오늘 달고나 문제까지 해봤는데요. 아니 왜 쪽자라고 불렀을까? 이 쪽자가 뭐길래 좀 궁금하더라고요.
2: 그래서 찾아봤어요.
1: 예.
2: 쪽자가 뭔지. 그랬더니 국자의 방언이래요.
1: 어머 세상, 이건 몰랐습니다.
2: 국자의 방언을 쪽자라고 한다고.
1: 그래서 하나요? 이제 그 거기다가 그런 모양에다가 하니까 그래서 쪽자라고 불렀나 봐요.
2: 예전에는 그거 잘 씻지도 않아가지고 국자를 그냥 그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1: 이게 그냥 물에다가 그냥 넣었다가 또 빼고 남이 먹던 젓가락으로 또 하고
2: 그렇거든요.
1: 나무 젓가락은 몇십 번 재활용하잖아요. 그래도 그때 애들이 더 건강했던 것 같지 않나요?
2: 그렇죠.
1: 흙을 많이 주워 먹어서 그런가? 아니 저희 때야 흙을 주워 먹었죠. 아무래도.
2: 아니 그 정도로 먹고 먹을 게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1: 그렇진 않지만 이제 놀다 보면은 이제 흙에 많이 누워 있었잖아요. 요즘 친구들이야 흙을 좀 만날 일이 잘 없지만.
2: 아니 주워 먹는다는 얘기하니까 예전에 전 그 뭐죠?
1: 땅에 떨어지면?
2: 하드 넣는 통이 있었어요.
1: 네.
2: 거기에 이제 얼음 주머니를 위에 이렇게 놓는데 그 얼음을 이제 오래되면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1: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아직 건강한 걸 보면은 그거, 면역력이 참 무섭습니다.
2: 그거 한번 주워 먹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무조건 주워 먹었죠. 툴툴 털어갖고. 그렇죠?
2: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뭐 흙 묻어 있으면 뱉어버리면
2: 그러니까.
1: 되니까.
2: 네. 좀 빨아가지고 이렇게 뱉고 그럼 먹으면 되니까.
1: 자, 오늘 달고나 얘기하다가 주워 먹는 얘기까지 저희가 다양한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추억 이야기는 다 재밌네요. 내 고향에서는 띠기라고도 불렀답니다. 라고도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요.
2: 띠기라고도 불렀다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1: 네, 오늘 달고나 맞춰주신 2374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함께할 시간이네요.
2: 6268번님이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진성의 진성. 노래
2: 소금꽃 신청하셨는데요.
1: 네,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하얀 소금.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0: 에세이.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배양규, 배호영,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전립선 질환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과 배뇨 불편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방법까지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0부는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근거에 헌재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위헌 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모기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아닌 빨간집 모기로 도심 내 정화조나 인공용기 등 고인물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예방접종 일정을 지키고 야간 외출 시 긴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복적인 연체 채권 매각으로 차주가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준 금융사는 채권을 넘겨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 개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강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지만 연체 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오락가락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가 되겠고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짝 집중을 해야 할 때 잡생각이나 문자, SNS 등 방해하는 게 많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집중하기 전에 옆에 노트 한 권을 둡니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로 생각이 확장되기 전에 노트에 출출하다고 한마디를 쓰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또 노트에다 문자, 이메일 확인할 것이라고 쓰고 덮어버리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하는 것, 그걸 막는 게 집중의 핵심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문천식 씨가 그 탑건 매버릭 너무 잘 봤다고, 재밌게 봤다고 막 그랬잖아요.
0: 비행기 영화의 최고봉이에요. 예, 썬데이 사람 코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그 탐 형님 존경한다고.
0: 아, 맞아요.
1: 근데 이 탑건 매버릭을 비판한 분도 계시네요.
0: 에? 누가요?
1: 그 아마 매니아층이 많은 영화인데 이 영화도 유명해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런 영화를 만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0: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독님 죄송해요.
1: 그럴 수 있어요.
0: 감독님 나 모르죠. 나도 감독님 몰라요. 미안해요.
1: 처음부터 네. 마음 상해서 만났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 감독님 생각에 탑건은 향수 경제, 즉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도 극장에서 탑건 매버릭을 봤는데 네네. 정말 형편없는 영화였으나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팝콘을 던지며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대요.
0: 그 팝콘을 던진 사람이 전데 뭐 형편없다고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1: 뭐 앞뒤 맥락을 좀 더 들어봐야 하니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대한 향수로 성공하는 작품은 결국 영화 발전을 퇴행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게 바로 탑건이었다고 합니다.
0: 전체적인 맥락은 전문가로서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톰 형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뭐 장르마다 각각의 또 매니아들이 있고 그 열광하는 이유가 또 있을 법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 감독님 의견도 접수가 돼야 되는 게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잖아요.
0: 그렇죠. 네, 모두가 좋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코너 중에 그 웃음 편지 타임머신 있잖아요.
1: 네네.
0: 루카 구하다 다니노 감독 눈에는 그것도 뭐랄까 그 향수로 성공하는 코너 그렇게 비춰질까요?
1: 들어와 들어와. 저격해줘요. 우리 화제성 좀 가져보게.
0: 그렇습니다.
1: 루카 감독님 컴온 컴온.
0: 저희 지라 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 네. 아니에요. 과거도 팔 수 있으면 팝니다. 돈 되는 건 다 팔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0: 그렇죠.
1: 자, 거북이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0: 네, 요아시피를 수요일 첫 곡으로 들러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오셨고요.
1: 네. 근데 진짜 뭐 네. 추억 얘기하니까 과거를 소환하고 추억의 영화를 본다 그러면 뭘 다시 또 보고 싶어요? 서편 나오면 진짜.
0: 저는 어린 시절에 뭐 로보캅부터 해서 이렇게 히어로물, 뭐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스타워즈류라든지.
1: 난 예전에 네. 그 피겨 스케이팅, 댄스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네,
1: 그 어릴 때는 왜 그 조금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나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뭐 이런 게 되게 또 극적인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부상당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네. 페어 스케이팅 그 파트너 를 만나면서 그 막 몰입돼 가는 과정. 아~ 그리고 예전에 더티 댄싱도
0: 맞아요,
1: 재밌었냐면 춤 몸치였던 여주인공이 막 춤의 그 어떤 세계에 아~ 빠져드는 과정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속편 나오면 더티 댄싱 속편은 보고 싶은데 패트릭 스웨즈가 없어.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장르마다 각각 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0: 그렇죠.
1: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말씀했던 루카 감독님의 콜 미 바이 유어 네임도 그 작품의 어떤 세계관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안 봐가지고 예,
1: 아무래도
0: 몰라요.
1: 동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작품성은 훌륭한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다. 뭐 이렇게 반대편에 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1: 맞아요.
0: 자, 오늘은요. 일회관에서는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는 분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만나는 날이에요.
1: 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시작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8: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9: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9: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8: 저희가
10: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7: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8: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5월의 주인공 어디죠?
9: 그렇습니다. 5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8: 네, 상품이 큰 만큼 거르고 거르고 또 걸러서 지라시 가족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와 정선의 시선에 들려 있습니다.
9: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여러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8: 왜요? 왜요? 내가 하는데.
9: 문찬식 씨가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음악 부탁드려요.
8: 오 마이 갓, how do you do? I like coffee. 아, 뭐였다고 벌써 월간 베스트예요? 올해 절반이 지는 거 싫어하냐? 나 울어? I'm crying. 자,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이에요. 올 한 달간 방송된 주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제일로다가 방이 뜨거웠던 두 사연 들려드리고 단 하나의 사연을 월간 베스트로 선정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기
9: 문전식 씨, 이거 할 땐 나 안 본다요?
8: 네.
9: 아무도 안 본다.
8: 네. 저도 네.
9: 퇴근할 때 현타 온다요.
8: 네.
9: 자, 이렇게 뽑힌 5월의 베스트 사연 홍국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8: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5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9: 5월 18일 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종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11: 구름아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노?
9: 약간 감동적이었어 나는. 사연자분의 언니가 잃어버린 손수레를 찾다가 생긴 네. 에피소드였는데, 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될 수가 싶은 사연이었어요.
8: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경험이었습니다.
9: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네. 걷잡을 수 없죠.
8: 맞아요.
9: 자,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감아요.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8: 네.
9: 아버지 기일을 맞아 언니들이랑 아버지 산소에 가다가 셋째 언니가 해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8: 네네.
9: 일명 구루마 아시죠? 그러니까 손수레 사건입니다.
8: 네.
9: 몇 년 전쯤 언니가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 일감을 주는 가게 앞에 손수레가 하나 있었대요. 한때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쓰시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건데, 그걸 보고 언니가 생각했대요.
12: 부업한 거 빨리빨리 달라는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아우, 저 손수레 밤새 일한 거 싫어서 와야겠다.
9: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밤새 부업을 하고 아침에 가져다 주려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헐, 손수레가 사라졌어요.
8: 에?
9: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언니는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12: 아, 사장님, 사장님 빌려주신 그 손수레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제가 집 앞에 잘 놨는데
9: 언니는,
12: 없어요.
9: 언니는 사장님이요, 오래된 거니까 놔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 대답이 뜻밖이었답니다.
12: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9: 경찰서에 신고해요.
12: 경찰? 무슨 손수레 하나 갖고 신고까지 그거를?
9: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건너집에 피자집 하나 있잖아. 거기는 피자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벽 배송을 시켰대.
12: 네.
9: 근데 출근해 보인까 양파가 없어졌대.
12: 양파가요?
13: 그렇지. 양파가 한 망 두 망도 아니고 양이 엄청나니까 피자 가게 사장이 신고를 한 거야.
12: 어머, 그래서 찾았어요?
13: 찾았지. 경찰서에서 밤새 CCTV를 돌려봤더만 양파 들고 가는 범인이 딱 나오더라 이거예요.
12: 그 범인이 누군데요?
13: 그 근처 사는 할머니셨는데 뭐 버린 줄 알고 주워갔다 카더라. 근데 뭐 연세도 있으시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피자 가게 주인이 딱 용서해주고 경찰서에서 혼방 조치. 우리나라 경찰서가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12: 아, 네.
13: 그러니까 얼른 신고해요.
12: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고하고 또 연락드릴게요.
13: 그래가지고 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정말 경찰 두 분이 찾아왔대요.
12: 아, 손수레 때문에 벌써 오신 거예요?
14: 아, 예. 손수레 도난 현장 감식하러 왔습니다.
12: 우와.
13: 그때부터 언니는 본인이 훔친 것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더래요.
12: 아, 떨려.
14: 아, 조서를 꾸며야 돼서요.
12: 네? 조서요?
14: 예, 그렇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되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네. 먼저 누가?
12: 저 이정희가.
14: 언제?
12: 어젯밤쯤.
14: 어디서?
12: 아, 집 대문 앞에서.
14: 무엇을?
12: 구루마. 아니요, 저기 그 손수레를.
14: 어떻게?
12: 어떻게요?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가슴 아프게? 왜요? 왜 웃어? 진짜요? 가슴 아프게 잃어버렸어요.
14: 알겠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2: 아니요, 뭐 같은 일어나 보니까 없어진 상태였어요.
14: 예, 알겠습니다. 네. 제 범인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2: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3: 경찰분이 다녀간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 며칠 후에 바로 연락이 왔대요.
12: 아, 네, 여보세요?
15: 아, 네네, 여기 지라시 경찰입니다.
12: 아, 네. 아,
15: 선생님 댁 근처 도로 CCTV를 다 살펴봤는데 그 선생님 댁이 후미진 곳이라.
12: 예, 후미져요?
15: 예. 그래서 CCTV가 안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12: 아, 그래요? 아, 뭐 할 수 없죠. 바쁘신데 괜히 제가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15: 아, 그래서.
12: 예?
15: 강력계로 사건을 넘기겠습니다.
12: 네? 강력계요?
13: 그래서 언니의 손수레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간 거예요.
12: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무슨 손수레 하나 가지고 강력계로 가요. 저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면.
15: 아닙니다. 그분께... 저희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절차가 그렇습니다.
12: 네?
15: 아, 그럼 사건이 진척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12: 아, 근데요, 그 진짜로 또 안 찾으셔도 된...
15: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2: 아, 네, 감사합니다.
13: 갑자기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언니는 마음이 너무 뭐랄까 더 불안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12: 아, 여보세요?
16: 아, 예, 안녕하세요. 강혁계입니다.
12: 아, 네, 네.
16: 예, 안타깝게도 저희 쪽에서는 손수레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 아, 네, 아, 저는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보상하면 돼요.
16: 그래서?
12: 네, 네?
16: 저희 경찰서장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12: 네?
16: 경찰서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아니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 바쁘신 분께서 그 제 손수레 때문에 왜 그 굳이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16: 아,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12: 네?
16: 그럼.
12: 아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그리고 마침내 지라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님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17: 사과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구루마, 그러니까 손수레를 찾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손수레의 자물쇠를 꼭 걸어잠궈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 그래서 언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 이걸 깨닫고 감사 인사를 드렸으며 부업 일을 하는 가게 사장님께 손수레값 5만 원을 변상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며칠 후 중고마켓에 언니가 예? 잃어버린 손수레랑 비스무리한 게 올라오더래요.
18: 진짜?
13: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니는 아무래도 자신이 잃어버린 손수레

0: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1: 구름아야, 너 잘 있니? 너 비싼 거야. 2만 원에 팔려면 안 되는 건데. 내가 5만 원에 너를 넙죽 넘겼는데 2만 원에 거래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구름아 가져간 분, 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요긴하게 써주시고요. 구름아 잘 살아라. 하여튼 너 비싼 거야. 5만 원짜리야 너 진짜. 너 2만 원 아니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알았지? 꼭.
2: 가슴 아프게. 여기 키워드는 가슴 아프게. 모든 물건은 네.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네. 가슴 아프게.
3: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 주간 베스트로 나갔을 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이현주님께서는 크크크. 아니 강력계까지 갈 일이냐고요. 네. 아, 숨 넘어간다. 크크크크크.
2: 이거 강세까지 갈 뻔한 거. 네. 저희가 중간에 막은 것 같기도 해요.
3: 그쵸.
2: 아, 우리 8302님. 서장님 사과문 너무 비장하다. 크크크크. 이거 너무 웃겨서 복숭아 봉지 싸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 또 고맙고.
3: 맞아요. 또 사연처럼 일 커진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5067님이세요. 2000년도에 결혼하고 신혼집 집들이를 하려고 부서에만 얘기했는데 팀장님께서 타 부서분들까지 모시고 오셔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네. 저희 집은 신혼집 13평인데 침대를 세워놓고 신발 밖으로 다 빼고 아... 입구에 박스까지 깔고 아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아내에게 어찌나 미안했는지요.
2: 맞아요. 근데 비슷한 사연이 꽤 있었던 게 예전에도 신혼집 집들이 하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맞아요. 현관문 열고 그 상을
3: 있었어요.
2: 예, 네. 신발장 먹고 현관 밖에까지 상이 삐져나왔던 예, 그런 사연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되게 깊은 추억이야.
3: 그러니까 그쵸? 평생 못 까먹죠. 그런 일들. 그렇죠. 예.
2: 그러니까는 변수가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좀 변수를 두려워하는 사회다 보니까
3: 그런가요?
2: 예,
3: 이렇게 하루만 괴로우면 평생 안주거리가 생기는데
2: 근데 예전에는 좀 그렇게 엎어치고 메치고 우당쾅쾅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우당쾅쾅 자체가 변수고 이게 리스크니까 이
3: 맞네요.
2: 리스크를 배제하고 살자 이렇게 깔끔해지다 보니까 우당쾅쾅 에피소드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3: 정선 씨 말씀 듣고 나니까 그죠? 진짜 옛날에는 그죠? 그냥 원래 삶이 복잡다단한 거였는데 요즘은 네. 되게 안온한 일상들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죠?
2: 근데 또 그러기에는 웃음 편지 또 사연이 끊이질 않아. 이 와중에 또 엄청 해프닝을 만드는 분들이 네. 계셔.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3: 재밌는 거죠. 네. 자 이제 듣기 평가 퀴즈 드려야죠.
2: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3: 사연자 언니가 손수레를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하자 일이 점점 커져서 무려 강력계까지 넘어갔고 결국 이 사람의 공문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실까요?
2: 1번 마을의장, 2번 경찰서장, 3번 도지사.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대통령은 아닙니다. 네, 문자 번호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2: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네. 더 폴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7: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7: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8: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7: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정선생님 소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8: 네,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사연자의 언니가 받았던 이 사람의 공문 정답은요?
7: 2번 경찰서장이었습니다.
8: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9: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8285님께서 아시구한테 추천받아서 출연해서 너튜브 구독했어요.
8: 어머나.
9: 두 분 너무 잘하신다.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건 어떻게 같이 나눠야죠. 출연하시 좋잖아요.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너튜브도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구독자 몰려온다. 자, 이 기세 이어서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들어가.
10: 왜 이렇게 끙끙대?
7: 나도 모르는데 이게 좋아요. 나. 왜? 이게 좋아요.
10: 너무 좋아하더라고.
8: 네. 5월 29일 금요일에 소개됐고요. 부산에서 문인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9: 아주 아버지가 남기고 간 웃음.
8: 자, 아버지 장례식 때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게 웃기면서 이 동시에 약간 뭉클한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7: 맞아요. 성당 장례식장인데 맞아. 에피소드가 좀 특이합니다.
8: 그렇죠. 네. 자, 감을게요. 두 번째 후보 사연입니다.
11: 아,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7: 옙.
11: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밤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의 길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말수도 많지 않으셨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던 마치 선비처럼 사시다가 떠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자식들한테는 정말 선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3살이 많으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저와 여동생까지 다 불러 모아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2: 엄마, 오빠랑 저 왔어요.
11: 그래.
12: 하실 말씀 하세요.
11: 니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12: 네.
11: 연하랑 결혼하지 마라.
12: 네?
11: 네 아버지가 평생 애처럼 삐지고 내 뒤에 숨어가지고 다 나만 시키고 내가 힘들었다.
13: 내가 언제 그랬다고? 흥! 칭! 뿡! 안 놀아!
11: 예, 사실 아버지가 좀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7: 아하.

0: 예, 예를 들면 아버지랑 어머니는 함께 성당에 다니셨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죠.
1: 나 이제 성장한다 일래.
0: 아이 왜? 성당에도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해야 나중에 좋은 곳에 가지. 아 왜 가기 싫다는 거야 왜?
1: 고해성사 부끄러워.
0: 이런 씨. 아유 나 저 왜? 아유.
1: 뭐 내가 뭐 내 맘이지 내 맘이지. 흥 칫뿡이다.
0: 그렇게 오누이처럼 티격태격 50년을 함께한 부부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만에 아버지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성당 장례식장은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 곳이라 때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병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엄마보다 훨씬 신앙이 깊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성당에 자리가 난 거예요.
2: 오호.
0: 아니 아버지를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도를 올려주셨고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가니 뭐 자식 입장에선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리고 발인 날 또 한 번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본당에서 마지막 장례 미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신부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2: 오빠 오빠 화장장 예약 시간 다가오는데 신부님 왜 안 오시지?
0: 아, 본당 신부님이 해외에 출장 중이셔가지고 다른 성당 신부님께서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 아, 일단 내가 전화해볼게.
3: 아 여보세요.
0: 아 예 신부님. 아 오늘 장례 미사 해주시기로.
3: 아 예예 예.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0: 아 예 어디쯤 오셨을까요?
3: 지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신부님을 기다렸죠. 근데 한참을 기도했어요. 아직도 안 오셔. 그 다시 전화를 했죠.
3: 여보세요.
0: 예, 혹시 지금 어디실까요?
3: 아,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
0: 아, 그 신부님 아까도 주차장이라고.
3: 아, 아까는 저 우리 성당 주차장. 예.
0: 아, 그럼 지금은 그 이쪽 성당 주차장일까요?
3: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길바닥이 완전 주차장. 야, 차 너무 막히네 이거. 어 저기 보인다. 아, 성당 보여요. 예.
0: 아 예예예. 예. 그럼 조심히 오십시오.
3: 예 미안합니다. 예. 예.
0: 근데요 이게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신부님을 기다리며 길게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또 너무도 평온하고 따뜻한 거예요. 마치 뭐랄까 아버지와 좀 더 오래 있다가 헤어지는 뭐 그런 느낌?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유.
0: 아이고 예. 차가 많이 막히셨나 봐요.
1: 아니 아니 아니 네. 내가 늦게 출발했어요.
0: 예?
1: 예.
0: 아 예, 바쁘셨나 보죠.
1: 아니 아니 까먹고 있었어요.
0: 예?
1: 예 진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자 성도님 그러면 장례 미사 시작합니다.
0: 아 솔직하셔. 너무 솔직하셔. 성직자라 그러신가? 신부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혹시 아버지가 우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려고 뭔가를 기획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 순서에 또 한 번 예상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 절차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제물이 차려져 있는 곳으로 저희를 리드해 주셨는데요.
2: 자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이게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 또 이게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
4: 아니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어? 누구세요?
0: 예? 누구신데요?
4: 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누구시냐고.
0: 아 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요.
4: 난 우리 아버지 딸인데.
0: 예?
4: 예?
0: 응? 뭐지? 아니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설마 아 우리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아니 잠깐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 그러나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거기가 우리 아버지 방이 아니래요.
2: 어머 어머나 어머나 죄송해요. 아 제가 방을 잘못 안내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옆방이세요. 죄송해요. 네. 자 모두 네. 눈물 닦으시고 이동하실게요. 옆방 가서 오셔야 돼요. 이 방 아닙니다. 자 영정사진 들고 다시 자 이동. 이동. 예 죄송해요. 예, 자, 이동 이동. 이동.
0: 그래서 영정사진 들고 옆방으로 옮겨와서 다시 사진을 내려놨어요.
2: 예.
0: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저를 올리려고 하는 그 찰나 앞에 모니터 화면에 웬 영정사진 하나가 떴는데 뭐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또 아 저분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0: 어머나 어머나 이 방도 아니나 죄송해요. 어? 자 다시 눈물 닦으시고
1: 염 흘리지도 않았어요.
0: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옆방으로 이동. 죄송해요.
1: 아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분명히 더 화를 냈을 겁니다.
2: 그럼요. 아이.
1: 근데 희한하게 또 이동하는 사이에 화가 안 나.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3: 거기 아니지롱. 아 장난치는 거 재밌다. 이렇게 해서 니들 기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아 이제 여한이 없다. 잘들 지내라. 니들이 내 자식이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1: 아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기도를 드리게 돼서 아버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슬픔에 잠기지 말라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숨고르기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여러 소동을 떠올리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미소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별이 반드시 눈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이 사연이 방송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2: 그럼요.
1: 아버지 아직도 철부지 남편으로 계시는 건 아니죠? 엄마의 기도로 좋은 곳에 가셨으니 이제는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 아 이것도 주간 베스트 나갔을 때 문자도 엄청 왔습니다. 4912님 아 너무 무겁지 않은 장례였네요. 가족들 슬프지 않도록 아버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네.
1: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셨나 보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녀분들도 진짜 부모님 입장에선 그 교육이 잘 된 거죠.
2: 그럼요. 그렇죠? 네. 9827님은요. 옆방 가서 오실게요. 빵 터졌네. 크크크. 천식 오빠 연기 차일드서 더 웃겨요.
1: 하여튼 영원 뺀 연기 진짜 잘해. 형식만 남고 소울이 없는 그런 연기는 맡겨만 주세요. 진짜.
2: 이렇게 그 상주 서비스 해주신 분들도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1: 어쩔 수 없어.
2: 맞아요.
1: 어떻게 매 순간 마음을 담아요.
2: 그렇죠.
1: 그분들은 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톤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2039님. 저는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찬송가를 가사랑 음정이랑 박자랑 죄다 틀리게 부르셔가지고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 가끔 그렇습니다.
2: 목사님도 음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1: 계시죠. 네. 목회자분들은 또 선창을 하고 되게 우렁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독 도드라져요. 아. 네. 저도 바로 얼마 전 그 지난 주말에 예. 뵀습니다. 그런 분을. 아. 그거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죄악 보상
2: 그걸 또 음치로 불렀죠. 네.
1: 톤이 하나예요. 원톤.
2: 아, 아 랩처럼.
1: 막이 들고 싸우지 최 보스 영나
2: 군가냐고 아니 잠깐만 군가냐고
1: 잠깐만 나도 네. 이걸 아, 군가처럼 일부러 저러시는 거겠지 했는데 네. 와 4절까지를 다 그 톤으로 가시더라고요.
2: 그것도 기술이네요. 음을 잘 모르시면 그렇게.
1: 네, 근데 아. 하여튼 장악력은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2: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듣기 평가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1: 네, 우리 사연자의 아버지 장례식 날 신부님이 지각한 이유를 대주시면 됩니다. 네, 무엇일까요?
2: 1번 늦잠 자서, 2번 바빠서, 3번 까먹어서.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문자로 맞춰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거미의 노래입니다. 기억상실.

0: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내드렸는데요. 신부님이 지각하셨던 이유 정답은요?
1: 3번 까먹어서.
0: 그럴 수 있어.
1: 그럴 수 있어요. 네,
0: 신부님도 그럴 수 있어요.
1: 또 공사가 다망하시고 일정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대망의 5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합니다.
2: 구름아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노? 대 아버지가 남기고 간 웃음. 두 사연 가운데 5월의 월간 베스트는요?
1: 이종숙님이 보내주신 구름아야 너는 지금 어디 매 있노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콧노래팀. 자, 우리 사연자분께는 20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0: 맞아요.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을 다음 주인공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It's you.
1: 잠깐만, 나눠서 보내드리는 거 아니죠? 200만원 상당의
0: 아, 한 분인가요?
1: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0: 아, 한 분. 네네, 오롯이 다 받으십니다.
1: 큰일 날 뻔했어요.
0: 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재밌는 사연 올려주시면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소재 공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소개만 되셔도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오늘처럼 2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기다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네. 소문해주세요.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에드피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7: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6: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7: 혹시 TBX 멤버십?
6: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7: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8: TBX.
9: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9: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7410님. 선희 씨는 가끔 감기도 걸리시는데 천식 씨는 상당히 건강하네요. 감기 한 번 안 걸리시고 몸 관리를 잘하시네. 칭찬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세요. 항상 지켜볼 거야 내가. 지라 씨 파이팅 하셨습니다.
14: 건강한 편이죠.
13: 네, 비교적 그렇습니다. 네,
14: 근데 감기만 안 걸리지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요.
13: 아, 그런 얘기 왜? 아니 방송에서 쓸데없이 그런 얘기 왜 하냐고.
14: 높아요. 천 찍었어.
13: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좀 있으신데 저도. 예.
14: 아니 술 마셔서 그렇다.
13: 예, 자 또 다음 사연 또
14: 절주해야
13: 볼까요?
14: 절주해야 돼.
13: 아니요. 정선우 씨 내가 알아서 한다고.
14: 여러분한테 안 걸려서 그렇지. 예. 많아요. 삐거덕삐거덕.
13: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집에 거의 매일 들어가거든요.
14: 예. 너무 행복해하죠 부인이.
13: 와이프가 좋아해?
14: 그치. 와이프가 당연히 좋아하지.
13: 아니 난...
14: 아니 와이프가 눈에 안 보여서 좋아하는 게 좋아요? 아니 참나 저 사람.
13: 왜 이렇게 날 좋아해? 아 정말.
14: 예.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해지 말았으면 좋겠는 말 1위.
13: 네.
14: 아 우리 마누라 나를 너무 좋아해. 이거.
13: 하나 더 소개해볼게요. 6545님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김천 되겠습니다. 포도 알속기를 하고 있는데 빙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간절하네요. 아 더우시니까.
14: 맞아.
13: 시원한 노래 들려주시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노래는 또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신청하셨어요.
14: 들려드려야죠. 근데 아 그나저나 진짜 이 점점 더 더울 텐데 과수원 그리고 농사 관련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용적.
13: 그렇죠.
14: 또 뭐가 있을까요? 하우스.
13: 하우스.
14: 아 이런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잘 잊어요.
13: 맞아요.
14: 이 온도가 올라가고 내가 지금 일사병 바로 직전까지 왔다 이걸 잊으시더라고요.
13: 까먹으세요.
14: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하다 저희도 막 알람 시스템처럼 자 지금 일 한 시간째 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계절이 온 거야.
13: 그렇죠. 이 하우스는 또 왜냐면 더워져야 이 과일들이 아주 달콤해지니까.
14: 맞아요. 불이 올라가니까.
13: 그러니까요.
14: 이놈의 불이 때문에. 아, 어쨌든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빙수 한 포대에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찰랑찰랑 막 고무대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13: 진짜 맞아요. 네,
14: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저희가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고요. 다음번에 네. 저희가 또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좋아요. 새로 오신 또 용용 PD님이랑 또 우리 그 민수 PD님이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13: 네, 민성 PD가
14: 또, 민성 PD가
13: 네, 도와줄 네. 겁니다.
14: 네, 민수 PD라고 그랬어요. 네. 미안해.
13: 그 남의 집 고깔을 좀 뒤져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14: 예. 가가지고 여기저기서 웃음 팔아서 조금 상품 좀 얻어와봐요. 업어치기 매치기로 우리 이벤트쯤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목 좀 네. 달래드리게.
13: 자, 오랜만에 명수 형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4: 가요 가요.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들려드리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후에 5시 5분 저희가 다시 옵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군 앞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5시 뉴스입니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20대 남성이 112로 전화해 성균관대 칼부림 예고글을 본인이 작성했다며 자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성균관대 재학생으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임의 동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호남 지역 출신 학생들을 거론하며 내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는 내용의 칼부림 예고 글이 게시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유족에게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원비어의 부모가 JP모건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결된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외부 조력자인 파키스탄 AQ 칸 박사 관련 자금으로 동결됐는데 법원은 칸 박사가 북한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소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수천만 원을 챙기고 채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신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사채를 운용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말부터 석 달여 동안 피해자 110여 명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높게는 18,000%의 연이자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 상품권으로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내륙 곳곳으로 오락가락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가 되겠고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의사 주기훈입니다. 제가 쓴 동화 안 아픈 치과의 비밀에는 아주 무서운 치과 의사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아픔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는 마법에 걸리고 말아요. 이 동화는 치과의사인 제가 치과를 찾은 아이들 심정을 놓칠 때가 있다는 데에서 착안한 거였고 결국 아이들에게 안 무서운 치과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애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치과의사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고 행동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법, 치과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 여러분의 혼을 쏙 빼놓는 영혼 가출 상담 할매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1: 새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집안 행사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도 안 내고 쏙 빠지는 시누이 부부가 너무 얄미워요. 참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제일 싫어 이게. 맞아. 그죠?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잠시만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이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인생의 매운맛, 단맛, 쓴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몇 속까지 시원한 냉면 국물 같은 상담. 인간 물냉, 말자할매. 아이고 반가워.
2: 어서와요.
3: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요새 이뻐 아주 그냥.
3: 아, 정말. 어?
1: 제 팔의 전성기요.
0: 맞아. 아유. 사람이 뜨면 예뻐 보여요.
1: 아, 맞아요.
0: 어, 잘생겨 보이고.
1: 연예인은 인기 마사지라는 게.
0: 맞아.
1: 아유, 지금 아주 콜라겐 남부러워.
0: 그나

0: 있잖아. 아까 물냉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 말자면은 물냉 먹어요? 비냉 먹어요?
1: 아 저는 비냉이요. 아 비냉. 아 물냉은 뭐 좀 그래 앞니가 많이 시려요.
0: 아 시려.
1: 네 유독 앞니가 얇아서 많이 시려서 끝질 못하고.
2: 아, 그렇다면 비냉이
1: 너무 시원하다.
2: 아직은 또 비냉 양념을 좋아할 나이에 어리잖아요.
1: 빨갛게.
2: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고민 사연 쭉쭉 달려봐요.
0: 그래요. 할매할매 상담소 오픈.
2: 오픈.
0: 돌아가면서 합시다 우리.
2: 그래요. 7699님. 말자할매 저는 땀이 선천 쪽으로 많아 고민이에요. 여름이라 큰일이에요. 양쪽 겨드랑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야. 눈물이 나요. 아이고. 땀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여름을 나야 돼요? 아이고 참 이거 서럽지.
0: 이거 진짜 땀 많은 사람들은 그 대우들한테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
1: 걔 저요.
0: 맞아요. 맞아요. 계속 난데 땀이.
1: 요게 말자쇼에 그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0: 아, 그래?
1: 지난주에 그대로 있었어.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름엔 누구든 땀이 많아요.
2: 그렇지.
1: 근데 정말 땀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겨터파크가 워터밤이 계속 열려.
0: 아, 겨울에도.
1: 겨울에도. 그래서 저도 다른 데 하나 안 나요 땀이.
2: 아, 그래요?
1: 네, 운동을 2시간 해도 인중만 나는데 이게 겨터파크 워터밤이 항상 열려서
0: 아하.
1: 네.
0: 아,
2: 거기가 축제의 명소.
1: 여기 축제예요.
2: 아이고야.
1: 그래서 저는
0: 어떻게 그러면
1: 또 맞았어요. 맞았더니
2: 딴 데서
1: 안 나요.
2: 그러던디?
1: 무릎에서 나요.
0: 무릎?
2: 앞무릎?
1: 예.
2: 왜?
1: 앞무릎이 나요.
2: 거기 땀 나기 힘든지?
1: 아이고 어찌 됐든가 요 땀 녀석들이 어디든지 삐져 나와요.
2: 아, 야 기가 막혀.
1: 그러나 저는 여기보다 무릎이 낫더라고.
0: 아, 차라리 낫지.
2: 차라리 무릎이다.
1: 왜냐면 여름에는 반바지 입으면 땀을 말려줘 무릎이가.
2: 아 그렇네.
1: 그거를 정보를 한번 드려볼게요.
0: 0478님 사연 보죠.
1: 예.
0: 신랑이 고기를 더럽게 먹고요. 근데 집게를 또 안 놔.
1: 와 이런 사람 있어.
0: 네 제가 구울라 그러면 죽어도 지가 굽겠대요. 아 이 남자에게 고기를 맡겨야 되나요?
1: 나도 정말 육즙 그대로 담긴 거 한 입 먹고 싶은데 바싹 태워가지고.
0: 아 이 양반 특이하네.
2: 그거 있잖아요. 불판에 고기를 뜯어가지고.
1: 예. 살 좀 다 뜯기.
2: 이거 밑에가 이렇게 잘 익지도 않는데 뒤집으려고 뜯기잖아.
0: 아 너무 싫은데.
2: 아씨.
1: 그런 사람들 있어.
2: 욕 나오네.
1: 근데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자기가 해야 돼. 집게를 절대 안 내려놓을 거예요.
2: 어떡하냐.
1: 그러면은 나 같으면. 나는 사실 고기 자체를 같이 먹으러 안 갈 건데
0: 에?
1: 그러면 나는 집게를 하나 더 받을 거야. 그래서 아유 구워 잡사요. 내 건 내가 구워 잡을게요.
0: 아.
1: 그냥 약간 일본 그 느낌으로.
0: 좋다. 각자.
1: 각자. 그 고깃집 가면 각자 굽잖아. 자기 앞에 거. 그렇게 드셔야지. 이거 돈 내고 맛없는 그치. 고기 먹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어.
0: 맞아.
2: 내 생각에는 그래. 죽어도 집게를 안 놓잖아. 이거는 굽겠다는 의지보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오기로 오기야?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을 바꿔봐. 우리 서방님 오늘은 내가 구워드리는 고기를 구워드시면서 임금님 수라상 느낌을 좀 받아보세요.
1: 그간 고생했으니까.
2: 그러니까 티꺼워도 포장지를 좀 바꿔보면 서방님이 태도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잖아. 그래도 집게를 안 내려놓겠다. 이건 그냥 천성이 걔는 집게를 갖고 가는 거고.
0: 왜 그럴까?
2: 집게를 양보하면 내가 말에 배달을 잘못했구나. 이게 되잖아.
0: 한우 태우지 마세요. 진짜 나 섭섭해.
2: 그래 아마 우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집게 가지고 태웠을 때 에이씨
1: 그래 했을 수도 있어.
2: 아주 날카로운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서방님 어느 시점에서 이 빈정이 상했을 수도
1: 그래서 언젠간 잘 구워버리 계속 잡고 있는
2: 알았지.
1: 거야.
0: 구슬려봅시다.
1: 예.
0: 다음이요.
2: 한우.
1: 6947님 아들이 재수를 해서 간혹 가다녀요. 그런데 같은 학년에 재수생이 거의 없어서 형님이라고 동기들이 잘 안 끼워준대요.
0: 아이고.
1: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데
2: 아이고 이게 겉도는구나.
1: 보통은 복학하는 복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연배가 차이가 좀 나고 이러면 이게 훅 다가갔다가 또 뒷걸음질 칠 수가 있어.
2: 그래.
1: 그럼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 지갑을 조금 열어야 돼.
0: 아, 그렇지. 밥을 좀 사고.
1: 밥도 사고 커피도 조금 사면서 대화를 해서 나랑 결 맞는 동기들을 만들어야지.
0: 맞네.
1: 그게 싫으면 계속 혼자 뭐 사실은 뭐 대학생활이 뭐 동기들이 많이 필요 있지는 또 않아. 각자 수업만 하는 애들도 그래요. 있지만 나는 요거는 마음을 열기 위해는 우리 어머니가 지갑에 조금 도둑
2: 모자 줘야 돼.
0: 아, 그것도 좋네. 옛날에는 말이야 한두 살까지는 그냥 친구하고 그랬는데.
1: 맞아.
0: 그지? 요즘은 안 하나 보다.
2: 근데 참 그런 게 아드님이 엄마랑 소통이 잘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이제 그 대학교 온 것 같으니
0: 걱정이 많으시겠네.
2: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걸로 미루었을 때 에. 아드님의 어떤 대화의 스펙트럼이나 관계의 그치. 스펙트럼이 조금은 좁을 수도 있다.
1: 있다. 이, 나는 그렇다고
2: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6947님이 밀어붙이듯이 아드님한테 이렇게 맞아.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말짤매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동기들하고 밥 한번 먹어.
0: 그럼, 그럼.
2: 아직은 돈이 없을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1: 맞아요.
2: 좀 지켜봐요.
0: 그래요.
2: 아들이 좀 샤이가이일 수 있잖아요.
1: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이쯤에서 말짤매 추천곡 한 곡 듣고 갑시다.
2: 그래요. 그래요.
1: 이 아들이 많은 친구들을 새겼으면 하는 바람에 그 안재욱의 친구 한번 들을까요?
0: 아, 좋네. 좋지
1: 좋지. 술 한 잔 기울이면.
2: 안짜이시 안짜이시. 네. 네. I love you. 원이 안짜이시.
0: 뭐 이렇게 말이 많아?
2: 죽어도 해놓고 나 지금 중국어 한마디 한 거
0: 아니지 여기입니다 친구

0: 자, 말짱매와 함께하는 할매 할배 상담소.
1: 예.
0: 계속해서 고민사연 만나보죠. 7329님,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1: 오늘은 정말
0: 방음이 잘 안 돼요. 관략근을 아무리 조심해도 소리가 난다고 아내와 딸이 자꾸 뭐라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하게 일을 볼 수 없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아요.
1: 아니 어느 정도로 소리가 그러니까 나길래
2: 아빠가 화장실 들어가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가.
1: 에? 이렇게 에? 불렀어요?
2: 아, 계속 부른 줄 알고 가는
1: 진짜.
2: 거예요.
0: 부닥거리시나 보다.
1: 네.
2: 부닥거리라고 할 수 있지.
1: 뭐가 강하게 와다다닥 하시나 본데. 그치. 그렇다고 밖에서 볼일을 보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2: 어, 그래요.
0: 혹시 그건 어때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서 일을 보면 안 되나?
2: 그러니까 이것이 뚫고 부다닥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1: 그치,
2: 소리를 삼키려고. 아. 네, 그렇게 좀 정성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1: 저는 사실 이제 결혼 6년 차인데
2: 네.
1: 뭐 이런 걸 안 터요.
0: 아.
1: 어, 그거는 저는 샥시네, 그거는 샥시. 항상 갖고 있는 저만의 그건데.
2: 그치.
1: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참았다가 남편이 나가면 네, 조금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2: 그 정도면 공중부양 가능하겠는데.
0: 아, 사랑하네 사랑해. 아, 그 참는다는 게 사랑이야.
1: 네, 아이고야. 그런 편이에요. 그래, 그랬더니 상대방인 남편도 나 안방 좀 화장실 쓰게끔 이제 제가 안방에 있으면 나가주라 그러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2: 그렇구만.
1: 그러다가 제가 한번은 제가 걸리지 않았고 아우 나는 정말로 한 2주 만정 떨어졌어요. 제가 그러다가 모르고 뭐를 가져가려던 찰나에 아니, 이 정도면 아까 들어간 지 한참 됐으니 이제 끝났겠지 싶어서 저는 이제 안방을 들어갔다가 괴성을 듣고는
0: 아하.
1: 와 정말 한 2주는 제가 겸상이 힘들었어요.
0: 아!
1: 예, 같은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그 싶어.
2: 북악터널 이런 거야?
1: 예, 그걸 아까 딱딱 깎고.
2: 러시아어로 하구만.
1: 다른 나라 말이 막 나와요.
0: 아이고, 저런, 저런.
1: 그래서 좀 주의를 나름 한 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부터는 그 너튜브를 세게 틀어놓고.
2: 러시아 방송.
0: 러시아
2: 방송.
1: 그러면서 하는 거를 틀어놓고 볼일을 보는데 아 그 노력이 너무 고맙더라고.
2: 그래, 노력이요.
1: 가상하더라고.
2: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 안 얘기게끔 막 아무 때나 그냥 막 빡빡빡 하면은 무시당한 느낌이 드니까.
1: 아무래도
2: 아마 이제 7329님의 그 정성이 조금 들어가면. 못 들은 척 해줄
1: 수 있을 거고 나중에는
0: 그래요. 그리고 말자면 남편분처럼 음악 틀어요. 메탈리카나 블랙사바스 이런 것은 센 거 틀어.
2: 그래요. 데스 뭐 메탈리카
0: 틀면 되잖아.
2: 근데 그 한번 살펴봐요. 그게 소리 문제나 그 이제 배변 문제만은 아니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모아서 푸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가 보기 싫으면 또 다른 것 또 꼴보기 싫잖아.
1: 맞아. 하나 뭐 보기 싫은 걸 수도
2: 그러니까
1: 있으니까.
2: 누적 포인트도 한번 신경 써서 쌓아봐. 정립을 해.
1: 맞아요.
0: 다음 사연이요.
2: 예. 3195님. 아, 재취업이 안 된다고 2년 넘게 집에서 놀고 있는 사우한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구직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아요.
0: 에?
1: 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뭐라고
2: 야씨.
1: 아니, 해야 돼요 진짜로.
2: 욕을 하고 싶겠다.
1: 뭐라고 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2: 아니 이게 깝깝한 게 내 배우자도 깝깝한데 내 딸의 신랑이면 진짜 더 깝깝할 것 같아.
0: 야 사연한테 뭐라고기도 쉽지 않을 텐데.
2: 그러니까.
0: 근데 그 구직을 왜 열심히 안 하지? 먹고 살 만한가?
1: 그리고 일단 정해놓지 않고 이직을 준비했다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불안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도 뭐 꼭 고민 상담할 때 이직 준비 중이다, 이직을 하고 싶어요 하면 다음을 정해놨냐고 하면 없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붙어 있다가 갈 곳이 생기면 이직을 하든지 해야지.
0: 그렇지.
1: 언제까지 쉬게 될지 모른다 요즘 시대에.
2: 맞아.
1: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0: 그쵸.
1: 대놓고 못하면 밥이라도 먹으면서 아유 요즘 밥이 잘 넘어가나 아이 그냥 물어본 걸세.
2: 차라리 이울 때를 치십시오, 참모님.
1: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어? 아이고, 어머머머머.
2: 한 대 치고 끝내십시오, 장모님. 아이고,
1: 주름이 진 거 보니 새로 산 티네. 옷을 입고 어디 갈 데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됐다. 조금씩.
0: 아, 근데 눈치가 없을 것 같아, 이 사이가. 좀 미달이 아빠 같을 것 같아.
1: 어, 예.
0: 아우, 장모님, 맛있어요, 장모님. 티 샀어요. 아, 놀러 가요.
2: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장모의 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논다 쉰다 하지만 또 그 머릿속엔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 나는 영 성이 안 차는데 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치. 일단은 나는 밥은 한번 먹고 내 의견을 피력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
1: 해야 돼.
2: 한번 어른이니까. 그치. 그리고 두 번 이상은 하지 마라. 그것은 소용이 없어. 한번 내가 줬어? 던진 공이요. 그러면 그냥 냅둬. 그다음부터는 이거 한 번도 안 던진 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난리인데.
1: 한 번은 던져야
2: 한
1: 돼.
2: 번만.
1: 조금
2: 한 번만.
1: 힘이 기네. 이렇게 한번 던져야 돼.
2: 그래 그래. 힘이 길어. 밥은 넘어가. 갈 때는 있어. 야, 사실 개그맨들이 작정하면은 살상 멘트가 몇 개 있지.
1: 있지.
0: 아유, 찌르지 마요.
1: 아주 막지 찌를 수 있는데 참아야지.
2: 조심해야지. 마치 그 태권도 하는 사람이 싸움을 피하는 것처럼 개그맨들도 말싸움 피해야 돼. 유단자여.
0: 나는 몇 번 이혼 당할 뻔했어.
1: 아이, 우리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2: 간족 간족 장난 아니야.
0: 조심해, 조심해야 됩니다.
2: 유라야 힘들지? 응 오빠 고마워 알아줘서. 나는 더 힘들어. 이따구로 치고 받고 했다가
1: 야
2: 이제 자, 살아있는 거 보면 용해.
0: 다음 사연 볼까요?
1: 와, 예. 계속 사춘기시네. 8575님 고민 있어요. 친구가 같이 다이어트 하자 해놓고 자꾸 홈쇼핑에서 맛있는 거 사서 저랑 나눠 먹어요. 맛있으면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대체 다이어트는 언제 한단가요?
2: 친구 핑계를 왜 대?
1: 그러니까 나눠줬으면 놔두면 되잖아. 놔두면 나중에 결국 본인도 같이 뜯어먹고 피드백을 해주고 자집 가서 또 뜯어먹고 내 집 가서 또 뜯어먹고 만나서 또 뜯어먹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거 지금 일단 올해는 끝났어요.
0: 아이고.
1: 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가을 겨울 와요.
0: 그러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더 맛있어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가 더 땡겨요.
2: 그건 그냥
1: 광장을 쪄먹고 자고 그러면 나도 찢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0: 어떡하냐 이거.
1: 내년 여름을 그냥 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일단은 먹어.
2: 나는 사람들은 언제 이제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냐면 한 번에 못 일어날 때. 나눠 일어날 때. 이제 안 되겠다.
1: 두 번 일어날 때.
2: 한 번에 원샷 올킬이 안 돼. 그럴 때 희한하다. 그리고 양말 신는 거 힘들어. 배차다. 몇 번의 신호가 인생에 와.
1: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발바닥 따가운 거야. 왜냐면
0: 그게 있어요?
1: 발바닥이 조금 서 있었는데 많이 따가워. 내 무게를 다 지탱하려고.
0: 그렇구나.
1: 애 먹어가지고
0: 무리가 돼서.
1: 네. 그때부터는 아이고야 하면서 이제 또 그래요? 조금 빼는 거야.
2: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갔다.
1: 발도 살이 쪄요. 발도 살.
2: 그치 발도 살 쪄. 귓불도 살 쪄. 어쨌든 지금 그 저기 올해는 틀렸대.
1: 그러니까 내년에 먹어. 생각
2: 먹은데 당 조심이야. 당. 당만 조심이야.
1: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 자주 사.
0: 홈쇼핑만 10팩씩 주거든.
1: 그러니까.
0: 아유 참.
2: 너 식욕 돌 땐 똥 빼고 다 맛있어.
1: 아유 다 맛있어. 맞아.
2: 진짜. 멸치똥도 맛있어. 식욕 돌 땐.
0: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1: 벌써?
0: 할매매 상담소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고민 있으면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2: 그래요. 문자번호 4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릴게요.
0: 네. 말짱아미 오늘도 고마웠어요.
1: 아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0: 네. 안녕.
2: 아이고, 안녕해요.
0: 고마워요.
2: 안녕해요.
0: 안녕.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복잡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은정.
0: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변호사님 앞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2: 네.
1: 1220님 변호사님의 저서 사람이 싫다 완독했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 파트를 나누셨던데 영화에도 조회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십시오.
2: 야, 사람이 싫다로 시작해가지고 영화 추천으로 시작했네요.
1: 네. 네.
2: 일단 이 사람이 싫다 읽어줘서 감사하고 이게 내용이 네. 너무나 솔직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1: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네.
2: 인류애가 상실되는.
0: 아, 네. 맞아요.
2: 네, 너무나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네요.
0: 네, 저도 봤지만 네. 아, 정말.
1: 그럼에도 내용들. 불구하고 사람이 싫다지만 결국은 네. 사람에게 기대하는 엔딩이라 전 좋았는데.
2: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네. 매주 제가 MBC 나와 가지고 두 분 뵙고 또 네. 수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게 제가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또 좋은 사람들도 있다.
1: 그렇죠. 맞아요.
2: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네요.
2: 네네.
1: 더 싫어질 거 걱정했는데.
2: 아무튼 이 영화 관련해서 예. 여름 영화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1: 네.
2: 여름엔 바다 아닙니까?
1: 바다 좋죠.
2: 바다 네. 영화인데. 근데 너무 밝고 즐거운 거 하면은 1220님의 그 사람이 싫다와 좀 연결이 안 되니까
1: 네.
2: 바다 영화긴 한데.
0: 네.
2: 황해.
0: 황해.
1: 바다가 1도 안 나오는 바다 네. 영화 아니에요?
0: 하정우 씨 나오는.
2: 네, 나홍진 감독의 네. 황해. 네.
1: 황해는 뼈다구만 기억나는데.
2: 네, 이게 사실 얽히고 설킨 관계.
0: 무서운 영화.
2: 악의 굴레.
1: 그렇죠.
2: 예. 이런 걸 통해서 서늘함을 느낄 수 있지 않냐.
0: 아, 맞아요. 더위를 입자. 진짜.
2: 네. 네. 네.
1: 변호사님도 쉽지 않은 캐릭터예요.
2: 황해 좋아합니다.
1: 네, 보면 네. 약간 우리랑 다 있는 구석이 있어, 저도.
0: 예, 예. 네.
1: 범상찮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눠볼 얘기는요. 2338리 보내주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1: 아, 쉽지 않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진입장벽 있다.
0: 예, 긴장을 해가지고 방송을. 예, 예. 이제 제가 전통시장에서 예. 노점 장사를 시작한 지가 25, 30, 30이 넘었습니다.
1: 네.
0: 예. 제가 있는 이곳은 이제 그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노조 위에다가 천막을 좀 치고 이제 그 상호를 달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73이니까
1: 아.
0: 아내는 그렇지 69이니까
1: 예, 예.
0: 장사가 힘에 부칩니다.
1: 저 73인데 지금 93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 네, 젊을 때 약주를 좀 줘야겠다.
1: 아, 그렇다면.
0: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그만둘라 하니까 30년 세월이 묻은 나의 그 자식 같은 노점을 이거 이제 그냥 보내가 아까운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이제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이제 그 노점도 권리금 받을 수

0: 있는 건지. 만약에 반수가 있다면 이제 저는 그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진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예, 예.
0: 그러면 제가 잘 듣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왜?
1: 아니 뭔가 좀 더 정리를 예.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0: 예, 이제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쉽지 않네요.
0: 예.
1: 굉장히 지금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2: 그렇죠. 예. 건강도 이상하지 않으시고, 그죠?
1: 일단은 노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냐, 요 한 줄이겠죠.
3: 네.
1: 그렇죠. 야, 어떻게 우리 손수 변호사님은 상담을 좀 어떻게 해 주실까요?
2: 어쨌든 정부 보조를 받아서 노점이 천막을 치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1: 불법적인 뭔가가 있나?
2: 아니, 상호까지 달았으니까 합법 아닐까요?
3: 일단 권리금이라는 거는 개인이 개인과 자유롭게 사적인 영역에서 주고받는 겁니다.
1: 네네.
3: 이 권리가 영업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요.
2: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이죠, 변호사님.
3: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죠.
2: 아, 그래요?
3: 그런데 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2: 네네.
3: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 일단 권리금은 서로 나 이거 권리금 받고 팔 거야. 저 권리금 주고 살게요. 이러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1: 네네.
3: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법적으로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은데 건물 주인이 그걸 방해하거나 또는 못 받게 하거나 또는 회방을 놓거나 이럴 때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들이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2: 네.
3: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되는 건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2: 그렇죠.
3: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부르는데
1: 네.
3: 정식 명칭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건물이에요.
2: 건물.
3: 그런데 지금 보면 노점이잖아요.
2: 네.
3: 건물이 아닙니다.
2: 아, 그러네요. 노점이니까.
3: 따라서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돼요.
1: 어허.
3: 일단은 네. 거기는 그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 또 노점이잖아요.
1: 네.
3: 대체로 우리가 노점 하면은 불법적인 노점을 생각하는데 노점이 건물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3: 근데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점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잖아요. 다만 정부 보조를 받아서 노점 위에 천막을 치고 상호를 달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법적으로 이걸 합법이다, 적법하다 인정해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
1: 네.
3: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헤쳐가서 마지막에 결론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1: 네.
3: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권리금을 준다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봐야죠.
1: 네.
3: 근데 만약에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워낙 경우가 다양하니까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참 많아요.
2: 네.
3: 근데 거기 보면은요. 이게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을 그냥 쓰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 전대하거나 뭐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경우에
2: 예.
3: 애초에 이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당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권리금을 주고받고 넘기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리고 나중에 권리금 이거 안 되는 건데 저 줬는데요. 저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말 경우가 다양합니다만
1: 네.
3: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은 여기서 권리금을 받고 이 권리를 넘기는 거는 아무리 30년을 영업했다 하더라도
2: 예.
3: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아이고,
2: 그렇군요.
3: 하지만 그래도 슬쩍슬쩍 해가지고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돌려주세요라고 할 경우에 돌려줘야 되냐?
2: 예.
3: 그렇지가 않습니다.
1: 오.
3: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름을 했어요.
1: 네.
3: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줬어요. 져가지고.
1: 네.
3: 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데 도박 불법이잖아. 돌려줘 라고 해도 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같이 불법을 한 건데 왜 돌려달라고 그래. 돌려줄
2: 네.
3: 필요 없어. 법적으로 그래요.
1: 아.
3: 그래서 이 건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 생각보다 복잡한 건입니다.
2: 그러네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1: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진짜 그릇된 선택을 해가지고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예. 되겠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일단 팔아버리거나 일단 넘겨버리거나 일단 돈을 받거나 이래요. 사기죄로 고소당해가지고
1: 네.
3: 예, 끝까지 유죄 판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권역을 치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 그러니까.
3: 그리고 이렇게 연루한 경우에 물론 이런을 뭐 연루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는 네.

0: 네, 그러니까
1: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0: 맞다,
1: 있습니다.
0: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상담을 빨리 요청 잘하신 거예요. 현명하게.
2: 네. 아,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시니까 여기다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하여튼 이게 아주 사소한 그 무관심이나 방심에서 사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오늘 상담 꼼꼼히 곱씹어 보시고 참고하셔서 네. 네. 예, 조금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예. 어르신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문천식 씨가 조금 이제 그 설정을 드라마틱하게 과거에 음주를 많이 하신 설정을 해서 좀 지나치게 노쇠한 그 목소리로 연기했는데 요즘 이런 셋이면요. 아유. 꽃중년입니다.
2: 맞아요. 등산도 네. 엄청 잘 다니세요.
0: 맞아요.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요.
2: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변호사님 네. 추천곡 들어봐야죠.
1: 네. 오늘은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제가 사건도 여러 개 해결했던 연예인의 노래인데
0: 어머나.
1: 안타깝게 좀 세상을 떠났죠.
0: 아이고.
1: 네. 이게 그래서 참 마냥 웃으면서 뭐 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그러고 말고 이 노래 있을까요? 자체만 보면은요. 지금 2338님이 네. 안 되냐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2: 예, 예. 네.
1: 휘성이 부른 안 되나요?
2: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라.
0: 네. 진짜 저도 너무 좋아했던 친구고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휘성의 예. 노래입니다. 안 되나요?

0: 네, 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앤정 의뢰주신 두 번째 사연 보죠. 홈페이지로 김수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아는 동생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에 갔는데요.
0: 네네.
1: 어느 날 테니스 치다가 뒤를 보니까 누군가가 벤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테니스를 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동생이 누군가 그 옮겨놓은 벤치에 앉았는데 아, 알고 보니 그게 고정이 안 된 거였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생이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0: 예.
1: 그런데 하필 또 그곳에 철조망 고정 나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하냐? 그리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상처가 심각하더라고요.
2: 수술하셔야 됩니다.
1: 에? 수술이요?
2: 예, 여기 보시면 근육이 파열됐죠. 혈관이 끊어지고 힘줄까지도 손상된 상태입니다. 예, 당장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래서 동생은 지금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0: 아이고.
1: 심지어 벤치는 제가 엎어놓은 채로 며칠 동안 방치돼 있더라고요. 아는 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동생도 생각지 못한 수술비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0: 이거 심각한데요?
1: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 이 정도면은 뭐 안내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왜 바리케이트 같은 걸 쳐놔야 되지 않아요?
0: 전혀 없어요. 그냥 의자 뒤집어 놓은 상태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 이건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0: 근데 이게 또 변호사님들 말씀하실 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1: 증거는 뭐 여기 지금 이 의자 부스러진 게 있고 거기서 다친 거를 많은 사람이 봤을 테고
0: 과연 그럴까요?
1: 왜 이러지?
0: 이걸 하나씩 변호사님
1: 공복이야?
0: 아니 변호사님 조언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1: 갑자기
0: 저도 당연히 사연자분 편이죠.
1: 요새 손석희 씨 빙의해가지고 내가 네. 정말 죽겠어요 변호사님.
0: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어디?
1: 나눠버리고 싶다 진짜.
3: 괜찮네요. 잘하시네. 야. 네.
0: 변호사님 네. 어떻게 시에다 전화를 해봐야 되나 어떻게 될까요 네. 변호사님?
3: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0: 네.
3: 당연히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받을 수 있어요.
1: 네.
3: 예,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언제 받을 것이냐의 문제지 이거를 못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0: 다행입니다.
3: 예, 예. 너무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금 이런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0: 예.
3: 아마도 시에서 만든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0: 관리요?
3: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죠.
3: 뭐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은 거기가 네. 이제 법적인 책임 주체가 되니까
1: 그럼요.
3: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보행하는 네. 거리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데잖아요.
3: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유료인지 또는 무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용료를 받고 운영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또 설령 무료로 이용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이용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0: 예.
3: 그래서 이제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렇죠.
3: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주장도 가정할 수 있겠죠. 아니 테니스장인데 테니스 치다 다친 것도 아니고 벤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인정 안 되죠. 그런 주장 해봤자 테니스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0: 네.
3: 그리고 이 벤치가 누가 봐도 고정되어 있어야 마땅한 벤치입니다.
0: 맞아요.
3: 네, 이동형 벤치 아니에요. 간이 벤치도 아니고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벤치입니다. 그렇잖아요.
1: 맞아요.
3: 네, 그런데 이게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고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하필 손도 다치셨어요.
3: 네. 그리고 철망에 뭐가 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1: 세상에.
3: 이런 것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1: 그게

0: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얼마나 그게 큰 사고가 되는 거야.
1: 수술까지 하셨다잖아요.
2: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결국은 하자가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0: 네네.
2: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좀 있을 수
0: 뭘까요?
2: 있다. 뭐냐면 그래도 확인했어야지. 그냥 덤펴갖고 뒤로 확 몸을 젖히는 거는 그래도 요만큼의 잘못은 있는 거 아니냐.
1: 네.
2: 그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라도.
0: 마치 교통사고처럼 예. 백대빵은 없는
2: 그쵸,
0: 거예요?
2: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다만 이 벤치의 형태를 볼 때 네. 아예 과실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0: 그렇죠.
2: 있어요. 그 정도의 벤치예요. 사실 이거는.
0: 그렇죠.
2: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다 했는데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슬쩍 이걸 떼가지고 옆에다 옮겨놨는데 저희가 곧바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1: 아하.
2: 저희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저희의 과실은 아니죠.
1: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2: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0: 네.
2: 지금도 관리 안 하잖아요.
0: 네.
2: 그때도 안 했을 것이다.
1: 그러네.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네요.
0: 그럼 나는 아까 그렇게 막 뻔뻔하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예. 넘어갈 뻔했어. 그도 그렇네요. 이럴 뻔했는데. 마음을 다부지게 야무지게 네. 먹어야겠네요.
1: 그럼요.
2: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물건이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었냐 갖추지 못했냐입니다.
1: 맞아요. 아니, 공원이든 어디든 공공시설물 의사들은 딱딱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지금 네. 무슨 목욕탕 의자가 아니잖아요.
2: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철조망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것도 사실 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아유, 네. 얼마나 놀라고 또 고통스러웠을까. 진짜 아유, 네.
1: 동생분 이제 네. 테니스도 한동안 못 치시고 손은 수술하셔가지고.
0: 네. 이거 진짜 운동하는 분들 되게 짜증나고.
2: 아유, 그럼요. 맞아요. 예. 아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요.
0: 아유.
2: 그 후에 아 뭐
1: 그렇죠.
2: 예, 여러 가지 뭐. 네,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제가 네. 잘하셔야 됩니다.
0: 야무지게 다 네. 청구하세요.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께 청송 사과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손수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네.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진도에서 김영자 할머니가 부른 영감 타령입니다.
2: 영감 왜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석자 부안농 부아째 어째농 유지 김도령

0: 손 쓰고 나라고 주었지.
1: 한때 큰 인기를 누리던 대중가요 잘했군 잘했어가 바로 이 노래에서 나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0: 잘했공 잘했공 잘했공 잘했공 잘했공.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정사림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4: 네, 네. 저희 끝곡으로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그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8% 오른 8,864.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02% 오른 3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5.84% 급등한 252만 1천 원으로 마감하며 상장 이후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은 1.3%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수원구치소에 수용됐던 동료 재소자가 이전 부지사로부터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해당 증인은 당시 이전 부지사가 얼굴이 붉어 취기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연일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열고 체외 충격파 치료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고하는 내용의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어깨와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족부, 척추 등 7개 부위 질환을 체외 충격파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으로 제시했으며 치료는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권고 횟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난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 조사 기간이 4달 더 연장됐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최초로 붕괴한 부위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진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3: 바짝 집중을 해야 할 때 잡생각이나 문자, SNS 등 방해하는 게 많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집중하기 전에 옆에 노트 한 권을 둡니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로 생각이 확장되기 전에 노트에 출출하다고 한마디를 쓰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또 노트에다 문자, 이메일 확인할 것이라고 쓰고 덮어버리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하는 것, 그걸 막는 게 집중의 핵심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0: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합격표를 보고 한숨 쉬었던 기억 아직 생생하실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중동 전쟁,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우리 일상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울산 산업계도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고물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죠. 아직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지만 속도감 있는 회복의 흐름을 기대하고요. 6월 17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 육상연맹이 코치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육상부 9곳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정규 트랙이 없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왔던 학생 선수 91명이 당장 훈련할 곳을 잃었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울산시 교육청이 체육회 중재를 요청하고 아이들 연습은 할 수 있게 시설 폐쇄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이렇다 할 뉴스들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울산 지역에 수족구병이 또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수족구병이 아이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이번 달 기준 첫째 주 기준으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지난달 말보다 2배 이상 늘어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백신이 없고 전염성이 아주 강한 만큼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도 환해지와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해서 환율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달러 고착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이어서 톡톡클리어에서는 펫보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지금 시각이 6시 9분 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 참여해 주셔도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지나시는 길의 교통 상황,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퀴즈도 드립니다. 한때 울산에서 약속 잡을 때면 이곳 앞에서 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고 해요. 1966년에 처음 세워진 이곳은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시민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고요.

0: 주변에는 시장과 극장, 상점들이 모여서 울산 최대 번화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상권 이동으로 예전만큼의 활기는 줄었지만 최근에는 6년 동안 멈춰있던 모형 기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고요. 일제강점기 울산을 지나던 경동선 철도 이야기까지 담아서 새로운 원도심 명소로 단장을 마쳤습니다. 성남동에 위치한 과거 만남의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시계탑, 2번 에펠탑.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IL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와 금융 정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달러 환율이요. 사실 예. 1,500원 오른다 그러면 고환율이다. 이제 큰일 났다.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언젠가부터 1,500원대에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원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환율도 좀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1: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들고 와서 그 달러를 외환시장에다 팔고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0: 네.
1: 이 외환시장에 달러를 파는 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거고 그러면 달러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뭐 매수하는 경향이 크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일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공식이 예전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을 달러 환율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왜요?
1: 이게 외국인들이 환해지라는 걸 하기 때문인데요. 환해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좀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0: 예.
1: 쉽게 말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가 이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 떨어질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한국 주식은 매수하되 그것과 동시에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이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는데요.
0: 네.
1: 그게 바로 이제 환해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일종의 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0: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1: 이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100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옛날에는 100억 원어치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사고 끝난 거였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주식을 산 뒤에 선물환 같은 이제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원화 괜찮다, 괜찮을 거야 이런 안전장치를 같이 마련하는 건데요. 그럼 이 선물환이 뭐냐? 이 선물환이라는 건 미래의 환전 가격을 지금 미리 정해놓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고 1억 달러를 들고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 네.
1: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라면 이 외국인은 1억 달러를 시장에 팔고 1,500억 원을 받아서 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이 투자자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한국 주식을 팔고 다시 이제 달러로 바꾸려고 했더니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뭐 1달러에 2,000원, 3,000원 하게 되면 주식에서 번 돈이 환율에서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0: 그렇겠죠.

0: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3개월 뒤에 혹은 뭐 6개월 뒤에 내가 원화를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좀 달러를 주세요. 환율은 지금 환율로 정해둡시다. 이게 이제 선물안인데요. 그럼 이런 계약을 맺은 은행은 나중에 달러가 비싸져 버리면은 이제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환율로 원화를 팔고 미래에 바꿔줄 이제 달러를 미리 사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사두는 거죠. 네. 그래서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원화를 써서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지만 외환시장에서는 동시에 원화를 팔고 이 달러를 사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원화는 사실상 시장에다가 팔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도 이 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계속 그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네요. 이게 외국인이든 네, 아니면 시스템이든.
0: 네네.
1: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돈 바꿀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건 한국 경제를 좀 그렇게 희망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가 봐요?
0: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나 인공지능 관련 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만 이런 주식시장과 원화시장은 또 별개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한국 통화를 따로 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왜 이 주식의 가치와 네. 원화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걸까요?
0: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도 있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같은 이유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1: 예.
0: 이런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서 원화로 많이 환전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걸 두려우지 않고 해외 공장 투자라든가 해외 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에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도 예전처럼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걸 최근에 이제 디램 달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해서 이 벌어들인 달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로 대량 유입되고 뭐 원화 가치도 같이 강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기업들이 그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해외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은 잘 되는데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예전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곧바로 뭐 원화 강세로 연결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사실은 해외 공장 건설하면 뭐 수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요?
0: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산업 현황이 업종이 업황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좋은데 1년 뒤, 2년 뒤 환율이라는 건 또 특히나 이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1: 네.
0: 1년 뒤, 2년 뒤까지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나갈 때쯤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결코 이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걸고 그게 이제 외환시장에는 달러 강세 압력을 계속해서 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환율과 관련해서 또 종종 언급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0: 네네.
1: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0: 국민연금은 지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든가 해외 채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일부 달러를 매도하는 거래를 통해서 환율 상승을 조금 완화해주는 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면서 동시에 이제 환해지를 위해서 원화를 매도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만들어내는 이 환율 안정 효과와 반대 방향의 힘이 생기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막 주면서 이제 환율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힘이 좀 더 셌었는데 지금은 이 외국인들의 해지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이 환율 방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에서 조금 힘이 빠진 지원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만큼 또 많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리 같긴 하네요. 해지 물량이
0: 맞습니다.
1: 있긴 합니다만.
0: 네.
1: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면 달러 환율이 네. 떨어진다는 공식은 이제는 좀 맞지가 않네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수학 공식은 사실 바뀌지가 않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의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결코 이제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다가는 크게 손해를 볼 수

0: 과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원화 강세가 같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이때 뭐 달러에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의 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해지 거래가 늘면서 이런 연결고리 자체가 약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환율은 좀 별개의 변수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도 환율은 뭐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해서 또 주식시장이 반드시 뭐 강세를 보인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 공식만큼은 이제는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부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3: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4: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5: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6: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7: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8: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3분 2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담들을 많이 펼쳐나보고 주고 계시는데요. 뭐 데이트 하셨던 분도 있으시고 그 근처에 또 맛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한때 울산에서 약속을 잡을 때면 이곳 앞에서 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1966년 처음 세워진 이곳은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 시민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고요. 주변에는 시장 과 극장, 상점들이 모여서 울산 최대 번화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상권이 이동하면서 예전만큼의 활기는 줄었지만 최근에는 6년 동안 멈춰있던 모형기차가 다시 운행을 시작했고요. 일제강점기 울산을 지나던 경동선 철도 이야기까지 담아서 새로운 원도심 명소로 단장을 마쳤습니다. 성남동에 위치한 과거 만남의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시계탑, 2번 에펠탑.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홍섭, 윤수헌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김홍섭 전문가

0: 저와는 펫보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또 네. 새로운 전문가도 오시기도 하셨고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최근에 굉장히 펫보험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건가? 아하. 뭐 이슈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보다 펫보험 가입자가 좀 많이 느는 추세인가요?
1: 네, 아무래도 뭐 펫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 뭐 3만 5천 건에서 시작해서 저 지난해는 13만 건까지 뛰었다는 네, 공개적인 자료가 있어서 예. 이 부분만 보셔도 실질적인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느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가입자는 이렇게 확 뭐 서너 배 정도 뛸 정도로 많이 늘어나셨는데 조건은 네네. 어때요? 조건은 물론 최초에 탄생했던 것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네네. 해주셨어요.
2: 네. 이게 초기에는 근데 그 보장 한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확 늘어났다가 네. 예, 가입자 수가 늘고 나서 작년 25년 기준으로 또 확 줄어들었거든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 3년, 5년 또 10년 갱신의 그런 상품들에 가입이 되어 계시다가
0: 네.
2: 이제는 딱 정확하게 금감원에서 정해준 게 1년 갱신으로
0: 1년 갱신
2: 네, 바뀌어버렸습니다.
1: 일단 내용이라는 게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험 계리를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통계 수치를 내서 보험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 계리라고 합니다.
0: 네.
1: 계리를 했을 때 손해율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보험이 이게 좋은 보험인지 안 좋은 보험인지 사실 출시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계산이 서지가 않아요.
0: 네.
1: 우리 펫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우리 현재
1: 네.
0: 느낌.
1: 예전에 왜 1세대 실손이 우리가 사람 보험은 좋지 않습니까? 이런
0: 네.
1: 것처럼 펫보험도 사실 출시 당시에 약간 우려가 있지만 좋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약간 경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장 내용이 조금 좋아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사실 보험이라는 게 너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0: 아.
1: 그게 우리 저번 방송 내용 다뤘을 때가 이제 25년 5월 달쯤에 이 내용이 크게 한번 바뀌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0: 네, 작년 5월이요.
1: 네,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1년 갱신으로 내용이 바뀐 거였습니다.
0: 하, 네. 네.
1: 그 1년 갱신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고객에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0: 예.
1: 우리 반려동물들이 생존하는 기간 20년이라고 치면
0: 그러니까요.
1: 5년 갱신이면 어쨌든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3번 정도 뭐 있을 거다. 4번 정도 있을 거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되는데 우리 1년 갱신이라는 건 결국 매해 매년 새로운 이제 손해율로 산정이 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제 가입하신 분들은 2025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하면 유지를 하는 게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최근에 이렇게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2: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0: 네.
2: 또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저도 청구를 해 도와드리다 보면
0: 네.
2: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병원에 자주 가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보험에
0: 부담을 느끼시니까
2: 그렇죠. 병원비가 아무래도 이게 사람처럼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는
0: 그렇죠.
2: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2: 이 아이들은 말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 가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뭐 실제로 필요한 보험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적으로 보셨을 때
0: 네.
1: 아무래도 이 시장이 조금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망 고객도 아직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게
0: 네.
1: 이런 우리 펫보험 이런 부분에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0: 이렇게 조건이 점점 네, 안 좋아짐에도
1: 안
0: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1: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시장에서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도 생겼고요. 우리 이런 부분을 보시면
0: 네.
1: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험사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리 가입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방금 우리 윤수원 전문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보여요.
2: 그렇죠.
0: 실제로요?
1: 그쵸? 네. 예. 그러면 우리 뭐 반려동물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어요.
0: 네.
1: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큰 금액이 들어서 부담이 됐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라는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0: 왜냐하면 네. 보호자들이 또 대기실에서 오래 대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또 얘기를 하게 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군요.
1: 엄청 많은 입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입하고 더 좋아 더 많이
0: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면요. 1년 갱신이라는 느낌이
1: 네.
0: 이게 내가 한번 보상을 받고 나면 다음 해는 완전 보험료가 확 뛰거나 아니면 보험 인수를 거절당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1: 네.
2: 그 보험 거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2: 이게 펫보험은 사람 보험과 조금 반대되는 성격이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병력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재가입이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2: 펫보험에는 그런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보험이 거절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0: 네.
2: 만기가 지난 보험 가입 그 시점 안에서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만기가 지나더라도 180일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있어요. 그런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2: 병력 때문에 재가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최초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병력이 잡힌 상태에서 뭔가를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죠.
1: 그러니까 이 애시당초 보험을 가입을 하기 이제 전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보험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내용이거든요.
0: 네.
1: 우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입하고 나서 아팠던 질병으로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다만 제재를 가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가입하기 전에 어디가 아픈 부분이 있는 반려동물이었다라고 하면 가입 때 부담보가 걸릴 수도 있고요.
0: 네.
1: 면책 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0: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면은 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가입한 분들은?
1: 우리 강아지로 기준 잡으면
0: 네.
1: 우리 쓸개골이 조금 약한 그렇죠. 특정 아이들이 있잖아요.
0: 요즘 많이들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말티프 뭐 이런 네. 뭐 길에서 많이 보이는
0: 네.
1: 네. 뭐 포메라니안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마 윤선 전문가가 동물병원에서 이제 이 보험을 조금 많이 홍보를 하신 분이거든요. 실제 사례가 있었죠, 그죠?
2: 그렇죠. 저도 이제 3살 된 토이푸들을 기르고 있는데
0: 네.
2: 실관절이라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소형견들은 거의 다 걸립니다.
0: 예.
2: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치료를 하게 되면 한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0: 그렇죠.
2: 요즘 바뀐 보험에서 한 200만 원까지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을 할 때는 20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죠.
0: 예. 그러면은 그게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재가입이요.
2: 재가입. 네.
1: 그러니까 신규 가입이 아니고.
0: 아, 신규 가입이 네. 신규 가입은 거절될 수 있는 거군요.
1: 그럼요.
2: 그렇죠. 병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0: 아.
2: 그리고 이 동물 펫 보험에 가입 을 할 수 있는 거는 생후 60일부터 보통은 8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0: 그렇죠. 나이 제한이 있긴
2: 하더라고요. 노령견일 경우에는 뭐 상품에 따라서 10살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긴 한데
0: 네.
2: 노령견일 경우에는 역시 좀 어렵죠. 질병이 또 있을 수도 있고.
0: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병원 다닐 일만
2: 그렇죠.
0: 있으니
2: 네.
0: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2: 그렇죠.
1: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요. 우리 품종에 따라서
0: 네.
1: 가격이 다르고요.
2: 맞아요.
1: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릅니다.
0: 그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선천적으로 이어지는 질병 통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1: 그런 걸 확인을 하죠.
2: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그 특정 질병에 대해서 아예 보장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뭐 가입을 했는데 뭐 이 돈이 안 나오더라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0: 네.
1: 이런 걱정도 많으셨는데 사실 재가입 시기가 줄고 보장 내용이 좀 줄고 했다라고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보상의 사례는 사실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많이 보장이 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급이 뭐 부지급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네.
1: 사실 펫보험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안정화되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손해율 같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잡히면 조건이 다시 좋아지기도 해요?
2: 와,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0: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라고 추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서 현재까지 현황이 가입자가 13만 건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는 아직 갈 사람이 많다 이런 느낌이 한참 드실 남았죠. 수는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조건이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이런 느낌인 거죠.
2: 보험업법이라는 기본 자체가 이득 금지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가입이 되면은 분명 좋아질 수도 있겠죠.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번에도 아마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보험의 형질이 실손의료비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제가 저번에 예상했을 때 약간 진단비류의 보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네. 특정 손해보험사 H손해보험사에서 이 진단비 형식의 담보를 출시를 했다라고
0: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약간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 네네. 치료비에 맞춰서 주는 거라고 하면 이젠 진단만 받아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그렇죠. 시작한 거예요. 네. 그 금액이 뭐 조금 여유롭습니까?
2: 여유라기보다는
0: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뭐 3천, 네. 5천 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2: 몇 단위까지도 갈 수는
0: 네.
2: 있죠.
0: 네. 예. 네. 동물 같은 경우는 어느 않습니다. 정도인지.
2: 동물 같은 경우에도 실손이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중복 가입도 안 될 뿐더러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치료에 딱 필요한 시점 정도의 선에서는 아마 컷오프가 되지 않을까.
1: 결국 내용이라는 게 뭐 근데 우리가 사람도 진단비가 들어가지는 부분이 특정 진단비가 들어져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뭐 암이라든지 뭐 뇌혈관 뇌 관련 그리고 심장 관련
0: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네. 거라고 얘기들
1: 네,
0: 하시잖아요.
1: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진단비를 먼저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사람도 다른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 뇌심을 제외한 예를 들자면 특정의 어떤 질병 뭐 호흡기 기준에 네. 뭐 기관지 확장증이 걸렸습니다. 뭐 저는 어떤 특정 특이 질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보상이 됩니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암 뇌심 진단비 외에 진단비가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 보험도.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비도 예를 들자면 이 친구들이 걸릴 수 있는 특정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정기검진을 받지는 않잖아요. 반려동물이
0: 정기 검진 하는데요?
1: 그러니까 네. 그 예를 들자면
2: 그게 이제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정기 검진에서는 하긴 하되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 치료 목적이어야만 이제 보상이 네. 가능하지 네. 네. 반려동물도 정기 검진은 하지만 네. 보험 쪽으로는 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아 정기 검진에서 나타나는 네. 것들은 네.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2: 아니 정기 검진에서 나타나서 질병으로 발달이 되면은 보장이 되지만 네. 그 검진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설명이시죠.
1: 예, 네.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엑스레이를 찍고 싶어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왜 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 검진을 하시잖아요. 네. 하셨을 때 이상이 없으시면 보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2: 그렇죠.
1: 네, 예.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특정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네.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좀 좋아지면 좋으렴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동영상 콘텐츠들도 많고 하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한 탤런트가 배우가 네네.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사람이랑 똑같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 동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비용이 엄청날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사람은 의료보험 3개가 있지만 거기는 네. 없잖아요. 네. 항암이라는 것도 너무나 네. 생소한 치료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장이 되는 건지
2: 가능하죠.
0: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좀 한정이 돼 있는 건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2: 일단 그 어떤 회사의 펫 보험이던가 통원 시, 입원 시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게 수술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수술을 했을 때는 뭐 최고 한도 200만 원까지, 수술을 안 했을 때는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이게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0: 아, 딱 그런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2: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또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한번 하게 되면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보통은
0: 한 번에요?
2: 네, 한 번에. 근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항암 치료는 뭐 일주마다 아니면 2주마다 계속 다녀야 되는데 네. 자기 부담금 3만 원 정도의 70% 보상이 나온다면 35만 원으로 가입하신 35만 원 치료비가 나왔다면 한 22만 원 선에서 보장이 가능하신 거죠.
0: 아,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0: 그래서 좀 나는 꼼꼼하게 챙겨봤더니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제때 언제가 가장 적게
1: 골든타임
0: 그, 그렇죠. 동물의 나이로 치면 언제 드는 게
1: 똑같아요,
0: 가장
1: 똑같아요. 사람이랑 젊고 건강할 때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2: 저는 네. 네. 무조건 어릴 때 태어나서
0: 맞아요. 네. 네.
1: 왜냐하면은
0: 병이 없으니까
1: 병력이 잡혀버리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0: 예.
1: 사람도 그렇잖아요. 면책 기간이라는 게 뭐 90일이 있고 네. 감액 기간이 1년이 있듯이 자주 걸리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이 또 다 달라요. 칠관절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잡혀 있고요. 반려묘 같은 경우에 이제 비뇨기계 이 질환이 좀 많잖아요. 뭐 방광이라던가
0: 네.
1: 뭐 요로 쪽으로 이런 경우에는 30일 일반 질병은 30일이지만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뭐 60일, 90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질병이
0: 그러겠는데.
1: 없을 때
0: 제가입의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사례가 없으니
1: 그렇죠.
0: 그게 낫겠다
1: 네.
0: 이런 말씀인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최근에 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1: 네.
0: 가장 많이 월 보험료를 내는 분은 어느 정도까지 내세요? 그것도
1: 조금
0: 궁금하겠네요.
1: 큰 강아지라고 하기에도 좀 대형견이죠. 네. 네. 한 8만 원, 9만 원까지도
0: 한 달에. 그게 가장 최고의 금액이었어요.
1: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2: 이 친구들이 이제 품종 이런 걸 지나면
0: 네.
2: 이제 사실 킬로그램당 이제 가격을 내기는 경우가
1: 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강아지가
0: 무게당. 네.
2: 큰 친구는 네. 더 비싸요.
0: 네.
2: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보험을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조금 되게 가격을 낮추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얼마냐를 물어보신 건데 사실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해주세요. 모든 담보를 다 넣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0: 네.
2: 예를 들자면 본인 부담금을 낮춘다던가 뭐 약간 이렇게 되면 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올리고요. 뭐 이런 특약들을 좀 빼고요. 이렇게 되시면 보험료가 낮춰집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얼마가 제일 비싸요라기보다는 어떤 담보를 어떻게 어떤 아이에게 넣었냐 따라서 가격이
0: 아니 왜 여쭤봤냐면 워낙에 심리적인 저는 너무 회의적이고 조건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으니까 이거 나중에 병력이 있거나 또 1년 지나서 재가입을 하거나 갱신이 됐을 때 지나치게 많이 뛰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에서 드렸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입을 좀 검토하려는 분들은
2: 네.
0: 어떤 걸부터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항목을?
1: 일단 반려견인지 반려묘인지에 따라
0: 그것도 달라요?
1: 네, 달라죠.
2: 네.
1: 이게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통원 한도, 입원 수술 한도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없고 또 반려견은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고.
0: 네.
1: 또 약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험사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구토 유발제 뭐 아포케리라든가 이런 게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이게 참 사람 실손으로 보이는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0: 네.
2: 이게 사실 근데 우리 이 사람 보험도 2009년 이전에는 표준화 이전
1: 그렇죠.
2: 실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의 반려동물이 강아지가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어떤 아이인지에 따라서 스스로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0: 요즘 네. 보호자들은 많이들
2: 그렇죠.
0: 정보를 접하시고 하니까
1: 네. 이런
0: 품종들은 여기에 조금 취약하니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2: 네.
0: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2: 그럼 펫보험도 같이 공부를 조금만 하셔서
0: 예.
2: 특정 보험사에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특정 약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0: 그러니까
2: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종이다라고 하면 공부를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펫보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0: 반려묘나 반려견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1: 네, 도움이 되죠.
0: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데 어떤 약값이 얼마이고
2: 네,
0: 이것까지도 다 보셔야
2: 그럼요.
0: 되거든요.
2: 네. 일단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이 친구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0: 맞아요.
1: 그렇죠.
2: 같이 함께하는
1: 네.
2: 가족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요. 저희 다른 전문가들은 늘 사람보험 얘기했을 때 그
2: 네.
0: 말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보장액을 받으려고 할 땐 너무 까다롭다. 뭐 처음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2: 네.
0: 거절됐다. 이런
2: 네.
0: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0: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펫보험을 들 때
2: 네.
0: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얘기 안 했다가는 네. 나중에 보장받을 때 큰일 납니다.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2: 일단 이 펫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시면요. 우리 사진을 찍어서 이게 네. 이 친구의 얼굴도 찍고요.
0: 네, 전신.
2: 네, 전신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에 대한 증빙을 사실 그리고 우리 좀 꼼꼼하게 보시면 그 다녔던 병원에
1: 기록을 이력, 해야 됩니다.
2: 그, 네, 기록, 뭐 병력 이력 또 첨부를 하라 하거든요.
1: 네.
2: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가입하고 나서 부지급이 되는 경우는 이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0: 오히려 연계해서 네. 더 정확하게 네. 들여다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1: 이게 또 약간 그 한정이 있는 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갔다 오고 뭐 옛날엔 청구 안 하면은 뭐 안 잡힌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심평원 조회로 다 할 네.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강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2: 네.
1: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0: 국가기관이 없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했던 그런 병원들을 다 기재를 하고 가입을 해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집 근방에 있는 병원을 다녔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나오는 거의 없죠.
0: 아직은.
1: 그래서 예, 부지급이 된 사례는
0: 아직은 없는데 네. 이게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면 또 그렇게 추세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겠군요.
2: 우리 예전에 왜 사람 보험도 원래 근데 그렇게 조사가 기본이 기본 방식이 저 방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제 집 뭐 회사 근처에 반경 몇 킬로 이내 사실 동의서와 뭐 이런 부분에
1: 그렇죠.
2: 네, 열람을 원한다라는 서류를 다 작성 받아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조회를 하셔서
0: 와.
2: 병원 기록을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우와.
2: 근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실 만약에 손해율이 높아지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1: 변화가 생기겠죠.
2: 네,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죠. 근데
1: 벌써 몇 년
0: 그러나 아직은 22년에 최초로 이 펫보험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으니 아직은
2: 네.
0: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1: 네.
0: 거군요. 지금 뭐 저희 시간이 거의 네. 또 다 돼가서
2: 네.
0: 펫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보호자들께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셔라, 어떤 점을 주의하셔라 이런.
2: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0: 네.
2: 자, 저는 꼭 이제 많은 회사를 좀 비교해서 장단점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로 생긴 펫보험 전문 그런 회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아까 김홍석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모르니 그럴 경우에는 좀 큰 보험사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0: 이게 얼마나 다양해요? 너무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1: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섯 여섯 개 정도 많아도 그 정도만 네.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2: 네.
0: 저희 실시간 댓글창으로
2: 네.
0: 동물 키우기 정말 하셨고요.
2: 아니.
0: 밑에 저는 그래서 식물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 쉽지 않습니다.
1: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다 보니까
0: 네.
1: 우리는 아이여도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두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이상 증상이 왔을 때는 병원에 가보시고 또 보상을 받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아예 인수 자체가 안 되는 노령기 반려동물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1: 적금하셔야죠.
2: 네. 이 친구들은
0: 적금.
2: 보험에서는 이제 사실. 네.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사람도 왜 뭐 연세 많이 드시면
0: 네.
2: 우리 실비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프시거나 하시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들은 이제 따로 이제 돈을 준비하셔서 적금 넣으셔야죠, 진짜. 그래서 병원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출시된 게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되기에 이런 분들도 네. 있으시겠죠.
2: 그럼요. 충분히.
1: 그렇죠. 펫보험 한 달 금액이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꼬박꼬박 그만큼씩 적금하셔도
0: 그 정도로.
1: 되지 않을까요?
0: 예.
2: 그리고 가격적 심리적 부담이 크시면 담보를 조금씩 조정하시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네.
0: 그러시군요.
2: 네, 그럼요.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펫보험에 대한 이야기 김홍섭 전문가, 윤수헌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썩 간다 장까지 간다
6: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시계탑이었습니다.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풍경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울산 사람들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시계 보면서 발 동동 굴렀던 기억. 항상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는 늦게 왔었고 그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와, 고 근처에 빵집도 잊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족발집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3105번님께 시바스시에서 드리는 식사권, 1473번님께 경복궁에서 드리는 식사권, 그리고 2291번님께 바른사중관에서 드리는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아, 오늘 마지막 곡은 시계탑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요. 임정희의 시계 태엽 이 곡 들으시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588 947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0: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1: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3,300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 1심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신속재판 조항은 2심과 3심 선고도 각각 석 달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0: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으며 간사는 민주당에서 윤건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위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이 맡게 됐으며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아선 여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른 이 여성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집회 참가자 등의 설득에도 게이트 문을 손으로 잡은 채 1시간 넘게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을 본안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에 거주하지 않아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0부는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근거에 헌재의 부적의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위헌 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에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에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맡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해 이소영, 김동아, 박균택, 박선원, 백승하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희정, 강승규, 김선교, 조정훈, 유영하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동전쟁이 끝나도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한 번에 0.5% 올리는 대폭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0: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물가 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에서 종전이 돼도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오늘 오후 열린 관련 설명회에서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자체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이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 가격에 홀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쟁을 예로 들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시차를 두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요금으로 유가 충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보다 임금과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졌다면서 앞으로 임금 협상 등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는 비용 쪽 압력을 강조했는데 수요 쪽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1: 반복적인 연체 채권 매각으로 차주가 고강도 추심에 노출되는 것에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준 금융사는 채권에 넘겨도 채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 개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 강한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하지만 연체 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앴습니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인 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된 사건의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밀가루 담합 사건을 내부자가 신고해 위반 행위 입증해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면 총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였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50만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우리 증시,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3부의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고성이 오간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선거소청과 재선거 관련해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선거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근 당협위원장 4부에 만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난주에 와서 현금 일부러 마련하라고 해서 불안감을 좀 조성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제 얘기는 좀 앞으로 좀 가려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변명을 하나 드리면 일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투자 심리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0: 언제든
7: 언제든 시장이 흘러거나 빠질 때 아, 나는 현금이 있어 이 현금으로 뭘 활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안 팔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거는 똑같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0: 레버리지 쓰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는.
7: 지난번에 이제 그 5월 달 말에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갔고 하이닉스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갔는데 그 이후에 급하게 오르다가 급하게 한번 떨어졌어요. 장중에 한 10%씩 빠졌는데
0: 그때 증산 나간 분들 많겠네요.
7: 그렇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쓰더라도 아주 조금만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조 2천억 정도 빠져요. 갑자기. 그것은 대부분 청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아주 오래도록 주식시장에 있으면 서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주식시장은 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긋하셔야 됩니다. 포모 느끼지 마시고요. 뭐 이거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장날 아니니까 계속 열리는 거니까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런데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 오늘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 지수가 5%나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한국 그 반도체가 중심이니까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고

0: 마이너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백 몇십만 원 하던 게 이미 그 목표가 기존 백 몇십만 원을 넘어서 이제 25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빠르게 목표가를 바꾸면서 네. 이제 300만 원대 목표가가 막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조만간에 그 하이닉스가 네. 신주 발행 개념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발행해서 예. 상장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의 ADR 주식이 미국에 상장되면 아마 이 주식이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만약에 미국의 하이닉스 ADR이 상장되면서 그게 일반 주식처럼 사람들한테 회자가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예. 경쟁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총 이익률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기는 해요. 네. 그러나 점유율과 네. 이 그다음 총 매출액 규모에서는 네. 하이닉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네.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회사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뭐 그 19위 네. 전 세계에서 19위까지 올라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
1: 그 가격까지 달릴 수 있다 이 말씀.
0: 그 이상을 달려야 돼요.
1: 그 이상을 달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더 규모는 그 점유율도 높으니까요.
0: 아,
1: 네.
0: 아 제가 조금 예. 착오했는데 예. 더 높지는 않은데 아, 예.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요. 예. 훨씬 더 벌어져야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익과 매출 규모를 보면 예.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큰 회사니까. 예.
1: 훨씬 더 벌어져야 된다 차이가.
0: 예. 그래서 아마 이 지금 ADR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장을 좌우하게 됐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침 마이너스에서부터 계속 플러스로 올리면서 예. 5%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따라 올랐고요. 예. 급기야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예. 1800조 원이 됐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2000조 원이에요. 예. 잘못하면 시가총액이 역전하게 생겼어요.
1: 그렇겠네요.
0: 예. 그럴 수도 예. 있는 상황까지 왔으니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자, 근데 하이닉스 그 100조 주주환원 추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0: 네, 예. 그 일단 공시를 통해서 하이닉스는 우리가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 100조 얘기는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 앞서 ADR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ADR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기존 주식을 그 미국에다 옮기는 예. 방식이 하나 있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0개의 주식이 있었는데 210개가 됐다. 예. 그럼 물타기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신주 ADR을 발행하면 물타기가 된 건데 예. 지금 대략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는 한 15조 원 내외 정도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느냐 예. 신주로 발행해서. 예. 아니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니까 주주환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신주 발행했으면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예.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이제 100조 주주환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얘기가 돌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 이게 완벽한 부인은 아닙니다. 네.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예. 하니까 그러나 이제 100조 정도까지 주주 환원을 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고요. 예. 그래도 하이닉스가 눈치 있는 회사면 신주 발행 뭐 10조를 하든 20조를 하든 그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해서 조금 그 물타기 한 것들을 맞춰줘야 되겠죠. 예. 그게 정상적인 그렇죠. 회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런데 오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대를 품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요. 네. 일본 금리, 네. 기준금리 올린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위험신호라고 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일본은 예. 이제 0.75에서 1% 네.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올렸어도 그냥 예전에 올렸어야 돼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루던 걸 올렸다 이 말씀.
0: 예, 미루던 걸 올려가지고 네.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네. 보통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통화를 우리가 보통 들고 있을 때 우리가 뭐 여행 간다고 금고에다가 아니면 계좌에다가 일본 엔화 같은 거를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많이 다루는 사람은 그 통화의 채권을 들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 예. 기준금리가 오르면 돈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럼 이자가 늘어나면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1: 아 그래요.
0: 돈 가치가 160엔에서 예. 이 말인즉슨 시간을 너무 끌었고 너무 늦게 금리 예. 인상을 했고요. 예. 그러면 결국 언제쯤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냐 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해야 되는 거.

0: 네.
1: 왜냐하면
0: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1: 기준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 금리가 1%인데 뭐 도쿄 물가 지수라든가 일본 물가 지수를 보면 걔네 목표치인 2%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리를 높여 가지고 그걸 막아야
0: 그게 상식이겠죠.
1: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정말 수십 년 만에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연타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엔캐리 청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공포감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엔캐리 청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엔화로 돈을 빌리면 뭐 0.몇%밖에 이자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엔화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딴 데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N의 금리가 올라가면 차용 비용이 차입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1%로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두 배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국에서 갖다 쓰던 돈을 빨리 갚아갖고 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N이 나갔던 게 돌아오는 걸 우리가 일컬어 N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금리를 연타로 올리면 이거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어?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2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시장에 하루에 10% 빠진 일이 벌어졌어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로. 그 다음부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정말 미적됩니다. 원래 성격이 한국하고 달라서 느릿느릿한 성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미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 투기 세력들이 얘네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올려봐요 굉장히 느리게 올릴 거니까 통화는 약세야. 계속해서 뭐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재정을 발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돈의 양은 늘어나니까 통화는 약세일 거야 하고 계속 약세 배팅을 하거든요. 극기야 이번에 금리 올리기 전에 160엔이 돌파하니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우에다 일본의 총재 그다음 재무상 모두 나와서 투기적인 흐름에 대응하겠다고 계속 립서비스를 했어요. 공격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160엔 가던 걸 뭐 156엔 뭐 이렇게 빡빡 떨어뜨렸거든요.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올렸으면 좀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 원화도 강세를 안 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한국은 지금 두 번 정도 금리를 올해 안에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1,500원 밑으로 가서 1,400원대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번이 저렇게 되니까 한국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월 5월부터 초지일간 1번 엔화와 100엔당 940원 내외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엔화는 쉽게 강세가 안 될 것 같고 금리가 한 번 올린 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 엔화가 강세되는 데 수준까지 금리를 만지려면 한 번 또는 두 번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그 모래 그 놀이할 때 모래탑을 쌓고 뭐 하나 깃발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빼가지고 이게 언제 무너지나 할 때 그게 끝까지 잘 버티다가 어느 순간 푹 하고 자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임계치를 넘을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도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1번 그 금리와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환도 뭐 크게 강세가 안 되고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미적미적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임계치를 돌파해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일단 이번 그 이슈로 봐서는 금리가 한 번 더 올린다고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금리 올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찌되었건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이걸 금융시장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뻥 터지는 일을 블랙스완이라고 부르고요.
0: 그대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 근데 회색 코뿔소라는 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 있어서 위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코뿔소니까 다가오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 코뿔소로 지금 금리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긴장해야겠네요. 그거는.
1: 근데 긴장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요. 긴장을 풀면 일이 일어납니다.
0: 기대하지 않을 때.
1: 항상 금융시장의 큰 사건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큰 사건 나요. 구체적인 예로 19년, 20년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저도 그랬었는데 뭐 이거 독감 아니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가 정말 뒤통수 크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코로나가 뭐야?
0: 그랬었죠.
1: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어? 이랬다가
0: 다들 근데 많이들 걱정하면 또 그
1: 아무 일이 없어요.
0: 아무 일이 없고.
1: 아무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대비하거든요. 네. 다 준비하고 대비하기. 그걸 꼭 아셔야 되는데 네. 내가 걱정되고 남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고 있으면 사실 그 이슈는 별로 크게 안 터집니다.
0: 예.
1: 근데 아니, 별거 아니겠지 하면 큰 사건이 벌어지는.
0: 예. 늘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늘 그렇습니다.
0: 예. 네.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FOMC가 오늘 있나요?
1: 네네. 케빈 예. 원씨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예. 케빈 원씨
0: 아, 오늘 등판인가요? 예, 첫 그죠. 등판인가요?
1: 예, 첫 예. 등판입니다.
0: 네.
1: 어, 기존에 케빈 원씨의
0: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겠군요. 미국에서도.
1: 그렇죠. 그래서 예. 기본 스탠스를 알려드리면 케빈 원씨는 뭐 이렇게 아주 부잣집 사위예요.
0: 네.
1: 네. 그리고 기업을 크게 하는 집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약간 기업 성향, 친기업 성향이 있는 예. 것 같고요. 친기업 성향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이 너무 시중에 많이 관여했다.
0: 예.
1: 시중에 어떤 통화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개입했고 그 개입한 증거는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다.
0: 예.
1: 그래서 이 돈 찍어낸 걸 회수해야 된다라는
0: 예.
1: 입장입니다.
0: 예.
1: 돈은 회수해서 시중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연준이 관여하지 말고 대신에 금리는 낮춰주자.
0: 예.
1: 이게 기본 스탠스.
0: 예.
1: 이게 기본 스탠스인데 뭐 오늘 이제 19일 날 그 저기 종전 평화협정 서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80달러대도 깨져서 쭉쭉쭉 떨어지고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좀 높고 인플레이션이 예. 아직도 조금 살아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 내린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0: 봐요. 네.
1: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평화협정권이 딱 터지면서 어떤 판이 깔렸냐면 이 평화협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 네. 네.
1: 그런데 케빈 워시에 비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마 주변에 있는 연준 인사들은 이건 올려야 된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물론 동결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무조건 동결이 되는데
0: 무조건 동결인가요?
1: 예, 무조건 네. 동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회자됐느냐가 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딱 판이 어떻게 평화협정권이 깔리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조금 막은 거예요.
0: 네.
1: 단기적으로.
0: 네. 네.
1: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여전히 그 기본적인 스탠스를 지키려고는 할 건데
0: 네.
1: 그렇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0: 낮춘다는 소리 못한다.
1: 예. 아,
0: 쉽지 않다.
1: 쉽지 않죠. 그런데
0: 예.
1: 만약에 그렇게 낮춘다고 얘기하면 예. 시장은 폭발할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아주 뜨겁게 반응할 겁니다. 시장은.
0: 예.
1: 역시 거봐라.
0: 예.
1: 우리는 트럼프만 믿고 있어.
0: 예.
1: 야, 트럼프가 역시 제대로 사는 사람을 꼽았어.
0: 몰랐네. 예.
1: 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생각 안 하거든요.
0: 예. 예.
1: 금리가 여기서 낮아져서 버블이 생기든 말든 일단 지금은 좋거든요.
0: 예.
1: 파티는 지금 시작되는 거니까.
0: 예.
1: 그래서 그 도대체 케빈 워시가 진짜 무슨 얘기할지 특별히 기자회견을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0: 예.
1: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예.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뭐 이것도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고요.
1: 그렇죠.
0: 예.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다 맞춰주고 예. 연준 의장이 되는 건데
0: 예.
1: 실제로도 맞춰줄 거냐 아니면은 예.
0: 트럼프를 배신하고 시장을
1: 될 때까지만 맞춰주고
0: 예.
1: 그다음부터는 자기 길을 갈 것이냐. 그런데
0: 예.
1: 이제 주변 여건은
0: 예.
1: 그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0: 예.
1: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니다. 열몇 명이 예.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금리는 내리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 방향은 아, 아니고.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려가면 정말 시장은 폭발하겠군요.
1: 폭발하죠.
0: 네. 네,
1: 그럼 폭발합니다. 네.
0: 안 내릴 것 같은데요.
1: 예. 네, 동결 가능성을 한 95%쯤 보셔도 될 것
0: 예.
1: 같습니다.
0: 자, 스페이스X요.
1: 네.
0: 잘 된 겁니까?
1: 알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된 네. 건데요. 저희는 좀 신기한데
0: 네.
1: 이게 사람의 마음이 사실 배를 산으로도 보내고
0: 네.
1: 우주로도 보내는구나.
0: 네.
1: 스페이스 배를 우주로 보냈구나
0: 예.
1: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0: 예.
1: 이 회사가 적자예요.
0: 예.
1: 지금 세계 시가총액 5위까지 됐는데 적자 회사가 시가총액 5위 됐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0: 예.
1: 그래서 몇몇 사람들 뭐 마이클 버리가처럼 그 저 암울한 사람들은 예. 너무 비싸다
0: 예.
1: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기대감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 우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특별히 한국과 연관된 바는 분명합니다.
0: 예.
1: 스페이스X를 상장하기 전에 XAI라는 AI 업체
0: 예.
1: 합병해서 상장했어요.
0: 예.
1: 근데 스페이스X에 당장 돈이 들어가기보다는 어디에 돈이 들어갈 거냐?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돈이
0: 예.
1: 들어갈 겁니다.
0: 그래서 아, 요새 또
1: 예, 여기서 875억 달러 정도를
0: 네.
1: 땡겼어요, 돈을.
0: 네.
1: 근데 그걸로 분명히 XAI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것이고요.
0: 네.
1: 또 하나 또 하나 아주 유명한 AI 기업 하나를 인수했어요.
0: 예.
1: 스페이스X 주식을 주고
0: 예.
1: 교환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약 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하는 회사예요. 예. AI 쪽에서. 예. 그러면 이 AI를 강화하겠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벌써 130억 달러에서 200달러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할 때 자기 주식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예. 이 얘기

0: 이제 숙소는 주식이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 예.
0: 예. 주식이 싸면 예. 현금 갖고 인수합니다.
1: 예.
0: 주식이 비싸면 내 주식 주고 예,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부분의 아이디어는 꼭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그 비싸기 때문에 예. 스페이스X가 비싸기 때문에
1: 왜 적자 그 기업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고요. 그거는 이제 꿈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인간, 꿈을 먹고 사는 건데요.
0: 네. 인간의 특징이죠. 예. 꿈꾸는 자. 근데 그것이
1: 꿈,
0: 인간이죠.
1: 네. 꿈인데 그 꿈이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꿈 아닙니까 아직도?
0: 네. 아주 멀.
1: 예, 그래서요. 아니, 몸은 멀고
0: 먼 것도 먼 건데 예. 굳이 제가 이 지구상에서 살지 왜 굳이 화성까지 가서 살아야 되는지 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1: 예. 뭐 아니 네. 뭐 그거 말고 근데 뭐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고 뭐 이래서 네. 효율성을 확보하고 뭐 이런 꿈은 아주 아름답단 말이에요.
0: 그게 아름다운가요?
1: 아니요. 아니 이 네. 어떤 미래 어떤 네. 돈이란 측면에서 보면.
0: 아 근데 예. 그 예. 인정받는 게 뭐냐면 예. 일론 머스크가 미국 땅에서 정말 안 되는 일을 되게 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인정받는 거예요.
1: 예.
0: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술자한테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나사를 예. 수평으로 끼우는 게 없대요.
1: 예.
0: 전부 수직으로 끼우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전부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 예.
0: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런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또 착륙하는
1: 예. 예. 재활용하는
0: 그러니까 누가 불가능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예. 만드니까
1: 그 꿈을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꿈에 대해서 사는 건 맞는데 현금으로는 없어요.
1: 아, 예.
0: 네. 배당은 못 받으실 거예요.
1: 근데 그 네. 꿈이 워낙 아까 말씀하셨지만 못 이룰 꿈을 탁탁 이뤄놓은 걸 보니까
0: 네.
1: 아 저기다 꿈을 사면 저 꿈은 현실이 되는구나.
0: 네,
1: 거기에는 그렇죠. 확신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급하게 상장한 핵심은 네. 우주선을 날리겠다기보다도 네. 저희들 판단에는
1: 데이터센터.
0: 예, 데이터센터 AI에서 네. 그동안의 일론 머스크의 행동과 일론 머스크의 전기 등 평전 등을 네. 읽어보면 레디페이지를 예. 잡고 싶은 구글을 아. 잡고 싶은 꿈이 있는 겁니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0: 네, 고맙습니다.
1: 예,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프리카라는 별명답게 올해 첫 폭염특보는 역시 대구와 경산, 군위, 예천에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0: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은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잦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지금 논산 방향으로 남논산 요금소 마천교 쪽에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 맡았던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요새 기분이 좋으시죠?
3: 네, 좋죠.
2: 그런데
3: 보수 재건의 주춧돌을 놓은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습니다.
2: 그런데요, 예. 오늘 여론조사 대납 비용 의혹. 특검이 1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내부적으로 동료가 없고요.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특검의 조작 기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라는 게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선거 일정에 맞춰서 조작 기소를 했고 또 급하게 또 재판을 계속 강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구형을 했고 그다음 다음 달에 뭐 선고를 하겠다는 건데 이 모든 게 정치 특검의 일정으로 보고 있어요.
2: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야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선거 결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는지 모르는 거고요. 일단 사법 리스크는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2021년 당시에도 대변인이었고 그 명태균 씨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처음 가져왔을 때 그걸 분석한 장본인이 저예요.
2: 아, 그렇습니까?
3: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분석한 결과 이거는 통계가 그리고 이거는 표본이 오염됐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뭐 재판은 기다려보면 되니까요. 이게 근데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파장이 엄청날 텐데요. 그런 상황 가능성 아예 생각도 안 하신다 뭐 이거죠?
3: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 이게 말입니다. 항상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이 재판에 걸리면 다 조작이라 그러고 뭐 이래서요.
3: 아니, 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저도 참고인 조사로 특검은 아니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사분한테 통계에 대해서 오히려 과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2: 정도로. 어떤 언제 조사 이번 조사 말씀이신가요?
3: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참고인으로. 그런데 정작 특검에서도 그렇다면 저도 참고인으로 똑같이 불러야죠. 저는 안 부른 것 자체부터 특검 이상한 거예요.
2: 구형 자체를 했다는 거는 근거를 좀 잡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 근거 잡고 구형을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구형을 했다고 민주당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특검이 검찰과 다르게 특검이 발족되면서 명태균 씨 사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문제도 같이 넣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그 민주당의 특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정말 정상적이면 특검이 저도 불렀어야 돼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재판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3: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게 좀 오염이 됐는데 명백한 저희 입장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전국에 한 210여 개 총학에서 시국선언 및 성명서 발표한 것처럼 진상규명이 우선이죠.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2: 그렇습니다.
3: 선관위 개혁. 이게 저의 일관된 얘기예요. 그래서 행여 일각에서 생각하는 장동혁 대표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2: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소속 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재선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3: 오늘 의총에서 뒤집어졌잖아요. 오늘 의총 결과도 저도 알아봤더니 장동혁 안이라고 하는 전국 16개 시도의 전면 재선거가 그게 찬성한 의원이 단 둘이라고 들었어요.
2: 아, 두 명이었나요?
3: 누군지라고는 밝히지 않던데 단 둘이래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란한 게 말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재선거 요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은 뭔가요?
3: 아니 그 공식 입장이 오늘 뒤집어졌다니까요. 의총에서
2: 공식적으로 뒤집어졌나요?
3: 예.
2: 아, 철회하기로?
3: 의총에서 예. 결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의총에서 결의 사항을 예. 당 대표가 뒤집는다?
2: 예.
3: 그거는 민주정당이 아니죠.
2: 근데 예. 저도 이 사안이 재선거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개표 당시에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이거 개표 중단해야 된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3: 예. 그때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선관위의 선조치가 있기 전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2: 그거 했나요? 워딩이 정확한?
3: 그게 예.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2: 예. 선조치를 분명히 예. 그래서 전제로 했나요?
3: 예. 그래서 예. 선관위가 예. 뒤늦게 중앙선관위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예. 예. 밤 10시까지 예. 투표를 연장하겠다.
2: 예.
3: 그리고 그 선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입장 발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2: 아 그래요?
3: 예.
2: 예. 아 그렇군요.
3: 예.
2: 선조치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다면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요.
3: 네, 그게 예. 제가 대변인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2: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확인해 보고 혹시 네. 사실관계 다르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의총에서 7군데로 소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3: 그것도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예. 의총에서 예. 점정식 원내 대표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예. 7개라 그래서 행여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또 시청자분들이 잘못 오인할 수 있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한해서 예. 선거 소청.
2: 아, 당의 입장이신가요 지금?
3: 예, 당의 입장. 하지만 예. 당의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전국에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한 90여 개 된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예.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점정식 원내 대표가 예. 얘기한 것처럼 재선거가 전제 아니에요.
2: 예.
3: 진상 규명이 전제예요.
2: 예.
3: 이게 오늘 예. 의총에서 통과된 최종 아니에요.
2: 예. 예. 재선거 하자는 소청 아닌가요? 이게
3: 아닙니다.
2: 아니에요?
3: 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재선거 점정식 원내대표도 예. 장동혁 대표가 전국 전면 재선거 얘기할 때
2: 예.
3: 저희 오세훈 시장 측에 이렇게
2: 그건 아까 말씀하신
3: 얘기를 할 때 예. 예. 재선거 아니다. 예. 진상규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2: 소청의 내용이 진상규명에 대한 소청이라고
3: 진상규명에 대한 거고 그래서 예. 진상규명에 의해서 선관위가 판단하겠죠.
2: 예.
3: 왜냐하면 선거소청도 각급 선관위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 한해서 선관위가 정말 선거소청에 의해서 판단을 정확히 해서
2: 예.
3: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기초연이나
2: 예.
3: 기초비례나 광역비례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투표소별로
2: 예.
3: 이게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예.
3: 판단하면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 예.
3: 우리가 국민의힘이 먼저
2: 예.
3: 선관위 판단이 나오기 전에
2: 예.
3: 재선거를 먼저 전제로 재선거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 아 이게 예. 대표랑 워낙 달라서요 말이.
3: 아닙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2: 예.
3: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 예.
3: 본인이 본인의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들였다고
2: 예.
3: 대다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 예.
3: 오늘부로
2: 예.
3: 그게 더 명확해진 거예요.
2: 예.
3: 왜? 장동혁 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이 두 명밖에 없대요.
2: 두 명이요?
3: 예. 아. 그렇다면 이미 장동혁 대표는
2: 예.
3: 이미 당을 변화해야
2: 하는
3: 변수가 아니에요.
2: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 장동혁 대표.
3: 아마 장동혁 대표가 버틴다 하더라도
2: 예.
3: 얼마나 버틸까요?
2: 얼마나 버팁니까?
3: 저는 식물 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2: 뭐 식물 상태서라도 예. 버티면 버티는 거니까요.
3: 버티면 당은 당규에서 어떻게 끌어내릴
2: 예.
3: 방법이
2: 예.
3: 없어요.
2: 예.
3: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예. 최고위원들 중에
2: 예.
3: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다 아니까
2: 예.
3: 신동욱
2: 예.
3: 우리 국회의원이나
2: 예.
3: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2: 예. 김재원 최고는 입장 변화가 좀 있습니까?
3: 아직은 입장 변화가 없는
2: 예.
3: 걸 아는데 그런 분들도 이러한 여론의 파고에
2: 예.
3: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2: 예.
3: 장동혁 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다는 오늘
2: 예.
3: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도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2: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 둘 사퇴하고 체제 바뀔 것이다
3: 이렇게
2: 기대합니까?
3: 만약에 둘만 더 사퇴라면
2: 그러니까요.
3: 무너져요.
2: 그런데
3: 예.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버티겠죠.
2: 예.
3: 버티지만 이 버티는 게 시간 싸움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 싸움이고 다 시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추정이 너무도 달라요. 내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3: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2: 왜냐하면
3: 오늘 의총이
2: 예.
3: 아마 장동혁 대표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2: 예.
3: 장동혁 대표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는
2: 예.
3: 박준태 비서실장이
2: 예.
3: 당내 의원들도 다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2: 예.
3: 그 의원들을 향해서 그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당의 미래를 걱정해서 만든 대안과 미래
2: 예.
3: 본인이 어떻게 해체하라고 그래요.
2: 예.
3: 그 해체라고 한 순간
2: 예.
3: 본인들이 거의 막다른 길로 왔다 저는 보는 거예요.
2: 그래요.
3: 예.
2: 근데 이 뭐 막다른 길 혹은 뭐 장동혁 체제 끝났다는 얘기 하도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잘 뭐 그 신묘한 기술을 잘 발휘하지 않습니까?
3: 그간에는 네. 의총을 소집해도 사실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의총도 소집 안 했잖아요.
2: 네.
3: 근데 점정식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다음에
2: 네.
3: 의총을 소청을 제기하는 마지막
2: 네.
3: 날
2: 네.
3: 장동혁 대표 안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

0: 받아들여서 의총으로 소집한 거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 이미 장동연 대표의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 오늘 의총은 굉장히 다르다.
1: 예. 그럼 조만간 변화가 있습니까?
0: 저는 변화가 있다 봅니다. 예.
1: 그 당이 아니 그 기대 말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 그게 조만간 변화가 있습니까?
0: 변화를 해야만 되고
1: 물론 당이
0: 예, 당이는 그러기 때문에 예. 변화가 있다니까요. 예, 오늘 그래요. 의원들이 두 명만 찬성했다는 그 자체가 변화예요.
1: 예. 예. 예. 김재원 최고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기대하신다 이거죠?
0: 그렇죠. 저는 예. 장동연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예. 당헌당규에서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되는데
1: 예.
0: 사실 이미 우재준 예. 양형자 최고위원은 장동혁 면전에서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1: 예.
0: 신동우 김재원 최고위원만 예. 남아있는데 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야 뭐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니까 예. 안 될 것이고
1: 예.
0: 그 두 사람이 오늘 사퇴를 엄중히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 거죠.
1: 그래요. 예. 또 변화를 말씀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잘 버텨서요 장동혁 대표가 뭐 내년을 얘기하는 분도 많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기대이신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는지
0: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지만 예. 앞으로 현실성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1: 예.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돌아섰습니까 대표?
0: 오늘
1: 예.
0: 정점식 원내대표의 안이 예. 만약에 본인이 안 돌아섰다면
1: 예.
0: 장동혁 대표 안으로 표결을 붙였겠죠.
1: 그런데 예.
0: 장동혁 대표의 안 외에
1: 예. 분명히 돌아선 신호라고 해석한단
0: 네,
1: 말씀이시죠.
0: 예. 예. 본인 안을 냈잖아요.
1: 예.
0: 그게 이미 장동혁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거죠.
1: 정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생명 연장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 분석은 틀렸던 분석이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
0: 실제로는 그때 예. 당시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1: 예.
0: 물론 뭐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입장을 그렇게 취했을
1: 예.
0: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지만 세
1: 예.
0: 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에 장동혁 지도부 당권파의 어떤 퇴진에 대해서는
1: 예.
0: 굉장히 유보적이었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렇기 때문에
1: 거의 다들 옹호했죠.
0: 그렇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1: 예.
0: 같이 맥락을 갈 거라 했는데
1: 예.
0: 오히려 취임 이후에
1: 예.
0: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니
1: 예.
0: 당의 미래가 있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1: 혹시 소통을 해봤습니까?
0: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랑 소통을 하지 않았고요.
1: 예.
0: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당연히 오 시장께
1: 예.
0: 당의 상황 이런 부분을
1: 예.
0: 왜 제 선거의 당사자는 오세훈 시장인데
1: 예.
0: 오세훈 시장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장동연
1: 예.
0: 대표가 한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온 것을
1: 아, 그래요?
0: 제가 다 듣고 오늘 말씀드린
1: 거예요. 전해왔습니까?
0: 아까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제
1: 예.
0: 선거 아니라고
1: 예.
0: 본인은.
1: 예. 예. 아 그런 예. 뜻을 전해왔습니까?
0: 예.
1: 직접?
0: 예.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자 잠실 개표소 시위.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0: 처음 시작은
1: 예.
0: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학생들처럼 2030의 참정권 침해에
1: 예.
0: 대해서 진상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1: 예.
0: 그리고 선관위 개혁 이 목소리를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 예.
0: 어느 순간
1: 예.
0: 부정선거 재선거로 저는 예.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오염돼 있죠.
0: 예.
1: 예.
0: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1: 예.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정권에 침해된
1: 예.
0: 우리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1: 예.
0: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1: 예.
0: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입장을 같이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은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 예.
0: 진상규명.
1: 예.
0: 이제는 부실 관리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1: 예.
0: 책임자가 누가 됐든 간에 다 처벌
1: 예.
0: 그게 말단이든 중책이든
1: 예.
0: 그다음 선관위 개혁
1: 예.
0: 이 세 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1: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를 위해서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0: 저는 이견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국정조사도
1: 예.
0: 굉장히 질이 멸렬하고 오래
1: 예.
0: 끌 거라 그랬는데 합의를 했잖아요.
1: 예.
0: 대승적으로
1: 예.
0: 합의를 했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여야 동수
1: 그렇습니다.
0: 예. 그렇기
1: 예.
0: 때문에 국정조사에 더 여야가 매진하고
1: 예.
0: 다만 국정조사가 한계가 있어요.
1: 예.
0: 수사권이 없어요.
1: 예.
0: 선관위가 자료 안 내고 버티면은 국회의원들도
1: 예.
0: 방법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1: 예. 지금 예. 특검은 도입하 어떻게 반드시 언제 도입하자는 얘기입니까? 바로
0: 빠를수록 좋겠죠.
1: 예.
0: 왜냐하면
1: 검경 합동 수사 하고 있지
0: 지금도
1: 않습니까?
0: 보십시오.
1: 예.
0: 검경 합동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1: 예.
0: 검경 합동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1: 예.
0: 하루가 다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해야 되는데
1: 예.
0: 강제 수사도 사실 시기를 놓쳤고
1: 예.
0: 그리고 검경 합동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되면은 말할 게 없지만
1: 근데 특검이란 게 말인데
0: 예.
1: 제가 질문 드린 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 공권력이 미적거리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호할 이유가 현 정부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0: 예. 그런데도 지금 검경이 그러니까, 미적거리니까 저희가
1: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건 공유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제 인식을.
0: 예.
1: 그렇다면 특검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수사 의지의 문제인데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0: 예. 의지에 대해서
1: 예.
0: 의심이 없다면 얘기할 비유가 없지만
1: 예.
0: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검경이 지금 수사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1: 예.
0: 굉장히 속도가 빠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니 그런데 예. 왜 그렇다고 그럼 보세요?
0: 그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예. 때는 검경

0: 어떤 실력 문제인지 아니면 네. 금경의 어떤 선관위에 대한 태도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금경에 또 다른 오염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특검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도 모질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가요. 거죠.
1: 제가 여쭤보면 특검의 취지가 어떤 현 정부의 약간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거나 어떤 지금 수사 대상이요. 혹은 현 정부가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을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날 특검 무효로 많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0: 통상적으로 예. 과거에 우리 정치 프로토콜에는 예. 특검의 취지가 그런 취지로 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예. 취지가 도입이 됐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의 취지는 이재명 정부를 못 믿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이걸 민주당 사실. 의원들도 분노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아, 민주당 의원들도 분노.
0: 그러니까 예. 경찰과 검찰이 예. 만약에 자기들의 권한을 예. 다하지 않는다면 예. 이것도 특검의 도입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정말 특검의 도입 이유가 새로의 정립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아, 제가 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예. 야당에서 그동안 내내 특검의 분명한 이유니까 정부가 어떤 수사 대상을 보호하고 있다거나 비호하고 있다거나 이런 의혹이 있을 때도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무효론을 계속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0: 민주당이나 여당, 국민의힘이나 서로가 여당이고 서로가 야당일 때 항상 입장이 반대였죠.
1: 입장이 반대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입장 반대일 때도 말입니다. 뭐냐면 그런 분명한 이유. 그러니까 비호의 가능성이 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능성도 없는 특검을 주장하시는 데는 제가 아, 이 부분은 아닌데 싶어가지고요.
0: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네. 검찰과 경찰이 지금 신뢰를 안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저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0: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부산 북갑에서 살아 돌아왔고 예. 그리고 본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도에 예. 당시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은 것처럼 예. 이번 지방선거에도 승리한 게 보수 재건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춧돌을 놓은 것처럼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의원도 정말 지지를 받고 있는 예. 하나의 팬덤이 있는 정신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보수 재건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본인이 복당을 서두르는 순간 예.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퇴진과 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네. 또 다른 죄를 뿌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
1: 복당하는 게 반갑지 않으시군요.
0: 아니요. 반갑지 않은 게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 본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보수 재건을 얘기했다면 예. 시간이... 국민의힘 전체 상황을 예. 놓고 얘기해야죠.
1: 예. 여기까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붉은 여우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냥해온 먹이를 일부러 숨겨두죠. 자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냥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립할 때가 되면 자식들을 자기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깨닫도록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곁에 두기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 더 깊은 사랑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

0: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기이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1: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2: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박봉계 의원,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4: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미국의 한 호숫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가 숨진 건데요. 입수할 때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물가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죠. 계곡과 바다에는 바위나 암초가 있을 수 있고 수영장의 경우는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중 환경은 변수가 많은 데다 안전상태를 가늠하기 어렵죠. 잠깐의 짜릿함을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를 지을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0: 박준태 의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지적하자 이성권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확정했습니다.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임금 상승세가 일부 IT 부문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 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인의 사주에 자신과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 더 중한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의 범행했다는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며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년 전 6월 한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에서 중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글쎄요. 학창시절에는 아무래도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니까 친구나 성적이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위는 바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52%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재산을 꼽았다고 하네요.

1위가 재산이라서 부모님들이 섭섭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2위는 부모님이었다고 하고요. 3위가 절친, 4위가 휴식, 5위는 외모였는데요. 이게 딱 1년 전 조사 결과니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스텔라장의 아름다워였습니다. 조영호님이 아름다운 방송 5당제 출석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방수영님이 아이쿠야 탕진하는 우리 아들한테 알려줘야겠네요. 용돈 주면 다 탕진하는데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한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고등학생 8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1위가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네요. 277

0: 님이 젠디 맞아요. 오늘 아들 방에 에어컨 달았더니 어찌나 시원하고 좋은지 역시 돈이 좋구나 싶었어요 하면서 새로운 에어컨 사진까지 인증해서 보내주셨네요. 에어컨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오, 되게 이게 아 요즘 이거 무풍 에어컨인가? 그쵸? 바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창문형 에어컨? 아무튼 에어컨 새롭게 설치하신 사진까지 공유해 주셨고요. 김경선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감사 같아요. 매일 감사한 것들을 찾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 경선님 그러니까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오 행복해져요 저절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저도 감사를 꽂고 싶어요. 경선님이랑 똑같이. 4788님은 젠디 저는 행복을 위해선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건강해야 마음껏 다니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해야 기분도 좋아요. 하트 보내주셨어요. 그쵸. 행복을 위해서 건강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건강이 있어야 일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삶을 즐길 수 있으니까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요. 9198님 뺄셈. 오 심오한데 인생에서 욕심 질투 미움 걱정 시기 빼기 그러고 보니 참 빼거나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네요. 그래도 노력해야겠죠. 그래야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크, 진짜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뺄셈을 잘해야 우리가 그 자리에 행복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9198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보내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운동과 정신건강입니다. 운동과 정신건강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의외로 밀접한 관계에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 검사들을 향해서 떳떳하냐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차량 등록 담당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빼뒀다가 특정 업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교통행정과 차량 등록팀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전산해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일부 직원이 1004, 7777처럼 인기가 좋은 번호를 일반 민원 차량에 먼저 등록한 뒤에 직권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빼둔 번호를 특정 업체가 요청한 차량에 지정 등록한 건데요. 이런 행위는 관행처럼 이어졌고요. 일부 직원은 대행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요청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옥 장신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SNS에는 옥 반지 착용 사진과 구매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다소 오래된 이미지로 인식됐던 옥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소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귀금속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옥반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또 그룹 BTS의 멤버 V와 배우 임지연 씨 등이 이 옥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통 장신구였던 옥이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하면서 젊은 세대의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지윤님이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정직한 일을 해야 할 자리에서 번호판이 뭐라고 참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합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에 광주광역시 차량 등록 담당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빼뒀다가 특정 업체에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번호가 원칙적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죠. 뭐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보통은 무작위 추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호도가 높은 번호들 뭐 7777, 뭐 1004, 뭐 1111 이런 번호들 있잖아요. 이런 번호들을 신청자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업체는 고객 유치에 이 번호를 활용하거나 뭐 프리미엄을 받고 번호를 알선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정해야 하잖아요. 행정 서비스가. 근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유리하게 운영이 됐다는 부분도 문제고 또 공무원이 이런 정보들을 사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활용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네요. 번호판 저도 그런 번호판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막 천사나 뭐 7777 보면서 저런 번호판 어떻게 저 받게 된 걸까 궁금하긴 했는데 또 이런 소식이 있었네요. 범진호님은 옥뉴스 들으시고 그럼 옥장판도 거덜날 듯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옥으로 된 장신구가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전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뭐 반지 목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옥반지, 옥목걸이. 또 특히 뭐 좀 옥 액세서리는 아니긴 한데 그 가수 이재 씨가 어디 뭐 큰 공연만 갈 때마다 한국적인 뭐 한복을 활용한 그런 의상이라든지 머리 장신구라든지 그런 걸 많이들 하고 나오셔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감성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옛날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옥도 그렇고 뭐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다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또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와 미니

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039님이 젠디 저 오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대로구나 하셔서 누군가 했더니 22년 전 같은 반 친구 어머니셨어요. 이름 듣자마자 놀란 거 있죠? 세상에나. 너무 신기하네요. 보통 친구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께서 우리 0039님을 알아보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대로였으면 22년 전에 만났던 친구 어머니께서 알아보셨을까요? 진짜 반가우셨겠네요. 친구분은 그러면은 못 보신 건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 되게 반갑고 막 계속 생각나고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오늘 특별한 하루 보내신 것 같아요. 0039님. 이경희님은 김장김치가 이제 한 폭이 남아서 김치 담그려고 배추 절이고 양념 다 만들어놨어요. 여름에 김치 담그면 맛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맛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여름에 김치 담그면 맛이 없어요? 오 그렇구나. 한 배추 한 폭이? 한 폭이 오늘 이제 뭔가 그 겉절이처럼 이렇게 만드시나 봐요. 근데 간 만들면 어떻게 만들든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경희님 오늘은 새로 담근 김치에 밥 새로 하셔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네요. 저녁에. 그리고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조금 더 만나볼게요. 김경준님, 젠디 행복은 저축하지 말고 걱정은 가불하지 말래요. 좋은 말씀이네요. 행복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껴두지 말고 그때그때 누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걱정 뭐 미리 하지 말라. 그쵸. 이런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김박연님, 행복하려면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되죠. 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 좀 버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또 남을 의식하지 않아가지고 막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거는 또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셨겠죠. 방현님은 그냥 이런 사연을 보면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박종희님, 감사하고 건강 챙기고 너그러워지려면 마흔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흔이 넘어가니까 누가 명품을 가지든 월급을 얼마 받든 비교하는 게 확 줄어듭니다. 저는 종희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게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이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물론 나이가 들면은 너그러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처럼 막 욕심부리고 이런 거는 덜한 것 같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어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더라고요. 0777님, 행복을 위해선 퇴근이 필요합니다. 야근 중인데 지금 퇴근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네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퇴근이죠. 우리 0777님 빨리 마무리하시고 얼른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5262님, 행복은 슬픔이 잠들어 깨지 않을 때라고 책에서 본 듯해요. 슬프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매일 아침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는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와서 행복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행복은 슬픔이 잠들어 깨지 않을 때. 근데 또 갑자기 우리 악뮤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기쁨, 슬픔, 뭐였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5262님 말씀처럼 행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조금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좀 더 밝은 부분을 보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습관, 그런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 좋은데요. 9906님이 요즘 일거리도 없는데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 싶네요 하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해 주셨거든요. 좀 더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조용필 씨 데뷔 45주년 기념 라이브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9906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9906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잔디 말씀대로 같은 노래라도 라이브로 들으니 시원. 지금 방 온도가 2도 떨어지네요. 신은희님은 아고 박차고 떠나고 싶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이 라이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 또 떼창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라이브 연주 진짜 너무 멋지고 조용필 씨 목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 자체가 워낙 시원하시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진짜 진호님 말씀처럼 방 온도가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 온도도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여름에 김치 담그면 맛이 없다고 하셨던 경희님이 제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없어서 그래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 그래요. 여름에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김치가 금방 익고 시어져서 겨울 김치랑 좀 다르게 담그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워낙 더워서 그런가 봐요. 소금을 좀 세게 절이는 시간은 좀 짧게 하는 게 좋대요. 그 배추가 수분이 많아서 쉽게 물러지니까 너무 오래 절이지 않는 게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뭐 젓갈 같은 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과일도 좀 적게 넣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름 김치 담그는 방법이 확실히 겨울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님. 근데 뭐 맛의 비결은 뭐 그런 양념 이런 것보다 정성이니까 정성껏 담그신다면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명심님이 퇴근 후에 운동하고 와서 반찬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행복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명심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행복이 진짜 뭐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것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막 몸도 좀 무겁고 수요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다 보니까 힘들고 막 이럴 때 그냥 진짜 좋아하는 시원한 커피 한 잔 더 마셨을 뿐인데 너무 힘이 솟아나고 막 행복하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커피 한 잔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아직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에 또 한 번 행복하고 이렇게 막 자아도취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너무 감사한데 이러면서 그런 하루를 보냈답니다. 0613님 젠디 저는 퇴근하고 밭에 와서 들깨 심고 있어요. 잘 자라길 바라면서 또 들깨를 심으면서 듣고 계신 우리 0613님 7828님 본업 퇴근 후에 회사 형님이랑 2인 1조로 대리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힘내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힘내고 싶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셔서 우리 7828님 힘내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파이팅 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그리고 이어서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전해드릴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오늘은 쉬는 날에도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80대 할머니를 구한 경찰관의 사연입니다.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한 마을에서 불이 났는데요. 한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은 순식간에 번지면서 주변으로 빠르게 퍼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던 상황에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경찰관 유명재 씨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아직 집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유명재 씨는 망설임 없이 불이 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할머니를 무사히 대피시킨 뒤에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을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유명재 씨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알려지게 돼서 뭐뭐뭐뭐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명재 씨는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게 돼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했을까요? 1번 죄송하다, 2번 너무 싫다, 3번 쑥스럽다. 자,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죄송하다, 2번 너무 싫다, 3번 쑥스럽다.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조관우의 고마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다며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 없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6일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 소청 제출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 광주, 충북 등 7곳으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연석 원

0: 대표가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소청 범위 등을 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터져나온 것과 관련해 선관위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집안 싸움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소청 범위를 두고 이견이 분출하며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은 눈뜨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한심한 진흙탕 싸움을 즉각 멈추고 선관위 전면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모두 참석합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내일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출국 환송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산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올라 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MBC 9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전통시장에 가면 까만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줄 때가 많은데요. 편리해서 좋지만 그만큼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일부 시장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죠. 비닐봉지 대신에 천으로 된 가방인 에코백을 쓰는 겁니다. 집집마다 방치된 에코백을 기증받아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에코백에 물건을 담아주면 소비자들이 집에 가져갔다가 다음번에 방문할 때 반납합니다. 덕분에 자원이 순환돼서 환경을 지킬 수 있죠. 쓰레기가 남지 않는 포장 문화. 조금만 번거로우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쉬는 날에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할머니를 구한 경찰관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유명재 씨는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게 돼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가장 먼저 정답 맞춰주신 분을 뽑았습니다. 6334님 3번 쑥스럽다. 축하드립니다. 6334님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당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주변 건물로 번질 위험이 컸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쉬는 날인데도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한 점이 대단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멋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수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이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자,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5: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6: 네. 또 이제 그 전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네. 역시나 이제 밀린 일의 여파로 한 주간 좀 열심히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5: 네, 역시나 이번 주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지낸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프닝에서 저희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선생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참고로 그 네. 중고등생들은 네. 재산을 꼽았다고 해요.
6: 돈.
5: 네.
6: 그래, 저도 이제 제일 먼저 스쳐가는 거는 이제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5: 네.
6: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좀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밸런스, 균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균형.
6: 예, 살수록 느끼는 게 우리 삶이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좀 좌우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5: 네.
6: 하나가 특출나지 않아도 또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 요소가 무난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그게 좀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같이 밸런스
6: 조금씩,
5: 있게.
6: 조금씩.
5: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운동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바로 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요.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의 인지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건데 경기장을 찾아서 목청껏 응원을 하거나 TV 앞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가슴을 졸이는 행위가 현대인의 고질병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준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6: 네, 동의합니다. 이유도 좀 명확한데요. 이 스포츠 관람의 핵심은 집단적으로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경기장에서든 집에서든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가슴 졸이고 기뻐하고 이렇게 같은 장면에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험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 유대감, 신뢰, 연결감 같은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5: 네.
6: 우리가 평소에 말 한마디 안 하던 잘 모르는 사람이랑 꼴 넣으면 갑자기 막 부둥켜 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토신이고 이런 것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지난주에 월드컵 체코 전 혹시 목청껏 응원하면서 보셨나요?
6: 네. 저는 이제 쉬는 날이어서 그냥 혼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그냥 봤는데요.
5: 쉬는 날이셨구나.
6: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선제골을 먹히고 하니까 에이 역시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연이어서 두 골 넣는 거 보면서 진짜 소리 지를 뻔한 거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5: 와, 그랬군요. 뭐 헬스장에서 네. 다른 분들 막 소리 안 질렀나요?
6: 이게 다들 되게 침착하게 계시더라고요.
5: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멕시코전 있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0: 입으실래요?
1: 아, 이번 주는 제가 운동하고 있는 센터에서 네. 그 타이밍에 어. 이제 운동하면서 같이 응원을 오. 하자라고 오, 하셔가지고 오. 거기에 참여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와, 옥시토신 효과를 좀 한번 느껴보려고요.
0: 어, 느껴보시고 어땠는지 또 전해주세요. 네. 자, 사실 5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는 야구보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신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1: 아.
0: 네.
1: 야구?
0: 그건 아닌가 봐요.
1: 아, 예.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네.
0: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직접 운동을 하면은 더 좋겠죠. 어, 운동과 정신건강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정신건강의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0: 네.
1: 운동을 하면 뇌에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뭐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고요.
0: 네.
1: 근데 우울증에서 처방하는 이제 항우울제가 결국에는 이 말씀드린 호르몬 시스템을 약으로 조율하는 건데 운동이 자연적으로 같은 방향에 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0: 오.
1: 그리고 우리 뇌에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0: 네.
1: 기억 그리고 감정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운동이 이제 꾸준히 했을 때 이 해마 세포의 회복을 또 촉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울증에 있어서 약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특히 운동이 도움이 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첫 번째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ADHD입니다.
0: 네.
1: 이 ADHD는 우리 뇌의 제일 앞쪽에 있는 전두엽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의 기능 문제인데요.
0: 네.
1: 유산소 운동들이 이 부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집중력과 충동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의 ADHD에 약물만큼 운동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범불안 장애입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불안을 느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병을 말하는데요.
0: 네.
1: 불안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몸 밖으로 좀 빠져나 가고 긴장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역시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울증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엔 우울증이 이 운동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0: 그 예전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신민아 씨가 맡았던 역할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기력해서 집을 치우는 것조차 어려워했단 말이죠. 이런 분들도 운동이 가능할까요?
1: 네, 저도 그 신을 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좀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0: 네.
1: 이런 경우에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는 운동해야 돼라고 좋은 뜻으로 옆에서 건네는 말도 사실 부담감과 압박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또 운동을 못하면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몸을 조금 움직여보자 정도의 얘기로 순화를 하고 기왕이면 같이 해봐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라고 옆에서 조금 격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같이 해보자. 몸을 네. 좀 움직여보자.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그럼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 뭐가 있으실까요? 종목을.
1: 네. 우선은 걷기입니다. 사실.
0: 걷기.
1: 예, 대단한 목표나 뭐 얼마를 걸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이
0: 네.
1: 한 5분 정도라도 밖에 나가는 거예요. 또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은 세로토닌하고 비타민 D의 합성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 가볍게 페이스를 올려서 조깅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요즘 핫한 러닝,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는 정말 꾸준히 나오거든요.
0: 네.
1: 예.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0: 네.
1: 무엇보다 좀 이제 리듬감 있게 같은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라고 해요. 동작에 몰두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잠깐 끊어지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반대로 운동이 악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1: 네. 이게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운동이 좀 안 좋은 별로 권유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0: 뭐죠?
1: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 예를 얘기를 합니다.
0: 그래요?
1: 예, 거식증이나 반대로 폭식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한테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운동 금지 처방 같은 것들을 내립니다.
0: 진짜?
1: 예, 그런 것들 없이는 이제 뭐 병동 내 러닝머신 같은 것들을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좀 타는 경우들이
0: 강박적으로
1: 있거든요. 그렇죠. 칼로리를 소비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0: 네.
1: 이제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운동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0: 작용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예, 조율이 좀 필요하겠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조울증입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이제 반복이 되는 질병인데
1: 네.
0: 조증 사파 시기에는 에너지가 좀 넘치게 돼요. 이때는 또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조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런 분들 역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산책도 좀 제한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접하는 어떤 환경적인 자극들
1: 네.
0: 이런 것들조차도 이분의 기분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강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1: 네.
0: 세 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또 겪고 계신 분들 꽤 계실 텐데
1: 네.
0: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네. 오히려 빨라지잖아요.
1: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0: 네, 이 감각이 오히려 공황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럼 아예 운동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0: 아,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아예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방식과 강도를 이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1: 네.
0: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공황장애 예로 들자면은 고강도 운동보다 좀 낮은 강도의 운동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요가 같이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1: 네.
0: 종류의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한 내성을 좀 키우고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요즘에 러닝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힘든 운동만이 답은 아니다. 아주 가벼운 활동을 의미하는 존 제로 운동도 정신 건강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했는데 선생님도 혹시 이 존 제로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0: 네, 이 존은 이제 심박수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1: 네.
0: 존 제로는 이제 심박수가 거의 올라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집안에서 돌아다니기, 뭐 서 있기, 뭐 설거지하기, 아주 천천히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 이게 운동인가? 라고 싶을 만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몸을 움직여지고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 기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존 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존 1, 존 2 운동도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다 이제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존 1 같은 경우는 최대 심박수의 대략 한 5-60% 정도 수준이에요. 천천히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뭐 편안하게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고 대화가 이제 완전히 좀 편안하게 할 수
1: 네.
0: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좀 주목받는 거는 이제 존 2, 그죠? 존 2 러닝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1: 네.
0: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러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1: 네.
0: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냥 호흡이 약간 빨라지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죠. 이 구간이 이제 요즘에 주목을 받았던 게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연소한다라고
1: 네.
0: 해가지고 예, 다이어트에 좋다. 예, 이걸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육 빠질까봐 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존투 러닝이 그런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도 이 세로토닌 분비에 존투가 좀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기도 하나요? 그거는 존투 같은 경우에는?
0: 그렇죠. 네, 이 최대 심박수라는 게 각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러닝 디바이스를 좀 이용하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만약에 저 같은 내향인이 운동을 해야 한다 하면은 어떤 운동이 좋을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러닝 동호회 이런 거는 전혀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0: 네네.
1: 내향인이 할 만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일단은 그룹 운동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이미 소진이 된다면 이제 운동을 할 에너지가 없겠죠.
1: 네.
0: 그래서 혼자 하는 달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어폰 꽂고 뛰는 거는 이제 내향인한테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 너무 좋아요.
0: 두 번째로 수영이죠. 수영은 이제 물 안에서는 말이 필요 없고 레인을 따라서 그냥 각자 운동을 하면 되는
1: 그쵸.
0: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좋고요.
1: 네.
0: 사실 요즘에는 이제 홈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0: 따라 할 수 있는 소스들 잘 되어 있으니까
1: 네.
0: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1: 지난주에 저희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한테도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도움이 돼요. 트라우마 이제 뭐 기억의 문제, 뇌의 문제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 이 트라우마의 흔적이 각인된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몸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좀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깨가 항상 굳어 있다거나 호흡이 정말 쉽게 가빠진다거나 이런 이제 신체 긴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1: 네.
0: 이제 리듬감 있는 반복 운동들이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벼운 조깅, 수영 이 두 개는

0: 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가장 이제 우선으로 조금 제시되고 있는 운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요가 같은 이제 이완 훈련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가슴 속에 좀 화가 축적되신 분들, 화병에 있는 분들은 어떤 운동으로 이 화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0: 아, 네. 억눌린 감정이 몸에 쌓인 상태죠. 가슴 답답하고 명치 막힌 것 같고 네. 이제 두통이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보통 화병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복싱, 킥복싱 이런 것들 하면은 내가 너무 좀 공격성이 강해지는 거 아닌가, 화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샌드백을 치는 행위만으로도 좀 이제 신체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등산도 좋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무척 힘이 들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탁 트인 시각적인 경험이 답답한 기분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1: 오, 그렇군요. 등산 또 복싱 추천해 네네. 주셨습니다. 자, 6537님이 오당제 들으면서 자전거 타기 참 좋습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라디오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운동?
0: 너무 좋죠.
1: 네. 네. 링 에슬리의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Never Gonna Give You Up.

0: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좀 보내주셔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928님이 저도 실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터널 통과할 때마다 겁이 나요. 이럴 때도 운동이 좋을까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아,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좀 피하셔야 돼요. 네. 심박수나 이제 호흡이 너무 좀 가빠지는 이런 운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황 상태를 연상하게 하면서 이게 또 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가볍게 좀 숨이 찰 정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는 공황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완전히 피하시지는 말고 약한 강도로 조금 꾸준하게 해보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약하게 꾸준하게. 네. 신은희님은 선생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상실감이 깊은데 이건 정신 건강에 나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아, 그쵸. 예, 저도 하루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너무 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실제로 스포츠 팬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일시적으로 뭔가 유능감도 떨어지고 기분이 저조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0: 자존감까지?
1: 네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불안이나 수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경기라고 하더라도 한 24시간 아무리

0: 이러도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분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서 예, 정상 생활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그 이상으로 조금 오래 간다. 혹은 이게 너무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내 일상을 좀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1: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도 그렇고 운동 선수들 보면은 멘탈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좀 운동 효과일까요?
0: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훈련을 좀 소화를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도 또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져진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멘탈이 강하고 우리가 좀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하지만 우리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단단해지는 첫 걸음을 딛는 셈인 만큼 네. 이렇게 열심히 시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남보람님이 저도 쉬었던 운동을 7월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의 문자 또 남겨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선생님?
0: 아, 뭐 운동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야라서 네. 재밌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뭔가 미뤄뒀던 운동 더 미루지 마시고 네. 이제는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좀 운동을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박기범님이 우와 선생님도 평정심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감정 기복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0: 아 그럼요 저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1: 그래요? 진짜 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뭔가 한편으로 위로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축구 대표팀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훈련 현장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이런 멘탈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안정 시킬 수 있는 어떤 네. 기법들을 같이 적용해주는 전문가분이 계신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조금 이제 막 혹시나 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못하고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럴 때
0: 그럼요.
1: 너무 막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0: 맞아요. 지나치게 우리 과몰입하지 않는 걸로 해요. 맞아요. 그동안 또 굉장히 이 선수들이 노력한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고 응원을 하는 게 진정한 팬의 자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너도 마저 잠드네 밤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내게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5868님이 이소라의 신청곡 신청합니다. 거리에서 파는 도넛을 7,000원어치 구입했는데 떨이라고 2만원어치만큼 주네요. 이걸 내가 혼자 어떻게 다 먹지? 하셨어요. 오, 굉장히 럭키한 날이었네요. 7,0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2만원어치. 지금 다 못 먹을 것 같다 하면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 나눠드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냉동해놓고 내일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9906님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좋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수영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걷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체력에 따라서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쵸. 수영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걷기가 진짜 가장 간편하고 또 하면은 바로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걷기 운동 조금씩 하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2502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15일부터 강릉 연중 최대 규모 행사인 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덕분에 교통통제 구간이 많아서 퇴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 주말 강릉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단오제 들러보세요.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합니다. 강릉에 우리 사시는 분인가 봐요. 2502님은 우리 강릉

통해서 열리고 있는 단오제. 6월 19일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강릉에서 열리는 행사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강릉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7062님이 오늘 교육대학원, 오늘 교육대학원 종강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야간 수업이라서 아침에 미리 삼남매 먹일 저녁 챙기고 청소하고 일 끝나고 가서 힘들었는데 좋아요. 이 여유도 잠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네요. 돌밥의 시간, 돌아서면 밥밥밥 하고. 그쵸. 또 아이들 챙기느라 학교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또 뭐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새아침에 오당제에서 갑자기 오당제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오늘 뭘 먹이면 좋을지 매일매일. 그래서 단체로 내일은 그 같은 메뉴를 주는 거죠.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서로 이렇게 메뉴도 추천해 주시고. 8457님, 누나 저 33번째 생일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오늘 편지도 써주고 노래도 불러줬네요. 피곤한데 피곤이 싹 없어졌어요. 와, 너무 좋으셨겠다. 일단 8457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 선생님이시구나. 33살이면은 진짜 학교 간지 아니다. 그래도 좀 되셨겠구나. 경력이 너무 기쁜 생일 보내셨겠어요. 아이들이 또 왜 선생님 생일에 막 그 롤링페이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쓰고 또 선생님 오면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그렇게 선생님 생일날 축하를 해주는군요. 너무 좋네요. 그냥 문자 소개만으로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8457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7011님, 젠디 저는 오늘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로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듣던 대로 작고 예쁜 곳이었답니다. 유명한 콩국수집에 갔는데요. 1인 손님이라서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먹었어요. 또 아담하고 잘 정돈된 책방에 가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책도 한 권 샀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콩국수, 맛있어 보이는 콩국수 사진이에요. 굉장히 진해 보이네요, 콩국이. 그리고 또 그 책방,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약간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천장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너무 멋진 그런 책방의 사진도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마치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사진만 봐도 충남 당진의 면천이라는 동네군요. 당일치기, 그러니까 멀리 막 긴 시간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곳들 많잖아요. 그런 곳들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하루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5297님, 대전에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육받고 교육 끝난 후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좋은 결과로 집에 돌아오게 돼서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받으셨군요. 소방청에서. 또 이렇게. 그럼 이거 자격증 시험을 보신 거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관리자 이런 걸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73님,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아재입니다. 복싱 시작한 지 이제 1년이네요. 미약하지만 체력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몇 년만 더 일찍 시작할 걸.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히지만 땀은 정직하네요. 그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거 좀만 더 일찍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이른 때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선생님, 오동훈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에 좋다고 합니다. 이 복싱이. 저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6316님은 어제 7살 딸 참여 수업 다녀왔어요. 유치원 마지막 참여 수업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에 부모님 사랑한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교 가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기도해요. 하은아 사랑해 하면서 하트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살 따님 마지막 유치원 참여 수업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진짜 쑥쑥 자라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승관이가 학교 가서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신상수님이 대표님이 바뀌어서 업무 보고 조직 개편 인사 이동 등 정신이 없네요. 직장인들은 이 상황 공감하시겠죠? 스트레스 풀려고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쵸. 직장인들은 이 대표님이 바뀌신다.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인사 이동부터 해가지고 막 업무 보고 뭐 조직 개편까지 매우 엄청나게 큰 뭐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운동을 통해서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그 복싱 배우신다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나도 배워볼까 이런 생각 들면서 문득 우리가 다 배우면 좋겠다. 요즘 굉장히 화가 많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복싱을 배워보면 어떨까. 막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막 요즘 막 댓글로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좀 복싱을 배워가지고 화를 좀 풀고 선풀 달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병에 또 등산도 좋다고 하죠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과 어느 산으로 한번 떠나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금요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가죠. 내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08님이 신청해주신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그리고 이어서 윤미래의 잊어가지마 전해드릴게요.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9061님이 내일 일기, 젠디, 저는 내일 장애인 복지관에서 밴드 수업이 있어요. 월요일날 공연 끝나고 첫 수업인데 잘 배워갈 수 있겠죠? 오, 월요일날 이미 공연을 하셨나봐요. 그렇죠? 9061님. 공연 잘 마치셨으면 밴드 수업은 더 편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잘하려고 하기보다 좋아하는 음악 즐긴다 이런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수업에서도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들 배워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또 실력이 쑥 늘어있을 것 같고요. 김명자님은 내일 일기 딸기 육모 작업해놓고 내일은 두 딸들 보러 수원으로 올라가요. 남편이 일주일 휴가를 줬거든요. 두 딸들이랑 만난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할 겁니다. 수원 가면 남편이 논산에 있으면 두 딸들이 걸리지만 그래도 딸들이 잘 지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와, 두 따님을 또 오랜만에 보러 수원에 가시는 우리 명자님. 남편분이 또 어떻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신 거예요? 오, 대단하신데.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따님 보러 가는 거니까 딸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가서 수원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이 즐기고 또 가까운데 같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원님, 젠디 저는 퇴근하고 배달 알바하고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알바는 계속할 거고요. 몸은 힘들어도 젠디랑 함께하니 그닥 피곤하진 않네요. 가오의 시작을 들으면 내일도 활기차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우리 상원님은 퇴근하고 또 배달 알바하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퇴근하고 바로 가서 쉬어도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상원님 응원합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되신 6334님이 끝곡을 안 보내주셔서 우리 상원님의 신청곡 끝곡으로 대신 들려드릴게요. 가오의 시작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 상원님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Essaye.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 2동 제7투표소에선 모두 17명의 투표 포기 사례가 확인됐고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 광진구 구의 제3동 제6투표소에서 1명,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에서 1명, 강남구 개포 2동 제2투표소에서 3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피소 4년 만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와 공공수사 3부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보수 시민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1년에서 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0: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서비스와 공업 제품 등으로 확산하며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회 3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내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란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기 위해서 유행이 지난 의류를 새롭게 고쳐 입거나 새 제품 대신 중고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살 당시에 가졌던 마음, 또 그 물건의 장점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버리기 아까울 땐 나눠 쓰는 마음. 이런 재사용 마음들이 모일 때 지구도 지켜질 겁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 세계 외식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맥도날드가 70년 동안 지켜온 전략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건 놀랍게도 햄버거가 아니라 음료인데요. 그 작은 변화 속에는 지금 소비재 기업들이 마주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의 새로운 생존 전략,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뷰티의 영역이 피부에서 머리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헤어케어 제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글로벌 공룡 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뷰티의 확장,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잠시 후 올인아 LS증권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하루

0: 건강기능식품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은 햄버거 하면 떠오르는 대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얘기해 주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이야기입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매장 수가 4만 개가 넘는 이제 세계 1위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3: 네.
4: 글로벌 소비재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월에 기사를 하나 냈어요.
3: 예.
4: 단독 그렇게 막 거창하게 달아가지고 이제 맥도날드가 에너지 드링크와 수제 탄산 음료 메뉴를 추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거를 뭐 헤드라인에 걸었더라고요.
3: 예.
4: 이 단독 기사 내용이 망고 파인애플 리프레셔하고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3: 예.
4: 이런 이제 음료수를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무슨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냈나 싶어가지고
3: 예.
4: 그때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맥도날드 음료수 기사를 또 낸 거예요. 긴 분석 박스로 냈습니다.
3: 네.
4: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구나 한 번씩은 먹어봤던 익숙한 브랜드 맥도날드를 통해서 이제 소비재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맥도날드가 새 음료수를 낸다는 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뭐 신제품을 내던 말던 그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3: 네.
4: 이제 맥도날드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바로 12일에 보도됐던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면요. 이제 박스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70년 동안 유지했던 코카콜라와의 동맹이 흔들리는 걸 감내하고서라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3: 네.
4: 그러니까 미국 소비 산업을 상징하는 두 개의 아이콘, 그러니까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단순한 납품 업체와 고객사는 아니에요.
3: 예.
4: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맥도날드 가면은 코카콜라가 되게 오랫동안 이제 납품을 했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당연히 짝꿍처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메리지 혼인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3: 네.
4: 1955년부터 이제 70년간 이 두 브랜드가 동거동락하는 그런 부부 같은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3: 예.
4: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이제 코카콜라의 음료가 독점적으로 이제 판매돼 왔어요.
3: 그럼 펩시는요?
4: 한 번도 이제 펩시가 맥도날드에 입점한 적이 없습니다.
3: 아.
4: 코카콜라는 맥도날드만을 위한 그런 특수 냉장 파이프라인도 갖췄고요.
3: 예.
4: 정수 시스템도 따로 구축할 만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어요.
3: 예.
4: 그렇게 코카콜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였던 맥도날드가 미국 전역 매장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음료 라인업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3: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미가 있긴 하네요.
4: 네, 예. 얼마 전에 리프레셔라고 새로운 음료 라인을 이제 미국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 쫙 깔았다는 거예요.
3: 예.
4: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리프레셔라고 이제 콜라나 아이스 커피 대신 요즘 많이 마시는 그런 탄산 음료가 있대요.
3: 예.
4: 그러니까 과일 맛이나 이제 허브를 첨가해서
3: 네.
4: 좀 청량감을 주는 그런 카페인 탄산 음료래요.
3: 예.
4: 스타벅스에서 빅히트를 친 이후에 뭐 던킨이나 타 브랜드도 이제 리프레셔 음료를 많이 팔고 있는데 맥도날드도 이제 망고 파인애플 리프레셔, 뭐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 이런 이제 새로운 음료수를 미국 매장에 쫙 깔았습니다.
3: 예.
4: 거기다 뭐 동결 건조 과일도 넣고 뭐 타피오카 펄도 띄우고 이런 카페에서 파는 그런 화려한 음료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3: 네.
4: 그리고 맥도날드가 8월부터 이제 레드불을 넣은 레드불 이제 에너지 드링크 네. 그걸 넣은 그 음료수를 미국 매장에 깔기로 오. 결정을 했어요. 예. 근데 레드불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점유율 1위 이제 브랜드예요. 오스트리아 예. 브랜드고요. 이제 사실 이제 맥도날드의 혈맹인 코카콜라도 이제 몬스터 에너지라고 하는 그 에너지 드링크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여기는 2위예요.
3: 예.
4: 그런데 맥도날드가 이제 몬스터를 선택하지 않고 코카콜라의 경쟁사인 레드불하고 손잡았다는 점에서 이제 외식 업계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맥도날드가 굳이 레드불을 선택한 이유 이게 궁금합니다.
4: 그러니까 사실 맥도날드가 이제 과거에 코카콜라의 에너지 음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몬스터를 매장에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3: 예.
4: 근데 호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3: 네.
4: 근데 반면에 이제 한 매장에서 레드불을 넣은 음료하고 뭐 이름 없는 일반 에너지 드링크를 넣은 음료를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3: 네.
4: 이제 레드불이 압도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오. 받은 거예요.
3: 예.
4: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레드불을 선택했다는 거는 오래된 그런 익숙한 파트너보다는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게 이게 과연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혁신시키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도 내부에서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맥도날드가 코카콜라하고 이혼한 거는 아니고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 한 지붕 두 가족 그런 이제 동맹의 다각화를 추구한다
3: 네.
4: 뭐 이런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렇겠네요. 레드불과 관련된 음료를 추구한다는 거지 콜라를 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4: 네.
3: 자 그런데 맥도날드 그럼 햄버거인데 이렇게까지 음료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4: 지금 외식 업계가 이제 그 햄버거라는 아이템이요
3: 예.
4: 거의 뭐 저주의 아이템 이렇게 불린대요.
3: 그러니까 그래요.
4: 마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3: 예.
4: 겁니다. 그러니까 햄버거의 주 원료인 미국의 이제 그라운드 비프,
3: 예.
4: 다짐육이라고 하는데 그 추이를 보면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4: 역대급 가뭄과 산불로 목초지가 줄어서 소의 그 사육 두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비료값과 곡물값, 연료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치솟은 영향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소고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사실 이 시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3: 맞습니다.
4: 적이 있어요.
3: 그때 기억납니다. AI로 잔 그 뼈에 붙어 있는 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4: 네.
3: 지금 개발한다 했잖아요.
4: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제 공급 자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예.
4: 그리고 인건비도 무시 못하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특별법으로 이제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시급 $2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만 원. 으로 강제 고정해 놨거든요.
3: 예.
4: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도 시급이 $16예요. 24,000원 수준이어서 다른 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건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햄버거 원가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가 낮고 마진은 높은 제품을 찾는 게 바로 이 음료인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음료는 본질적으로 물하고 얼음 그리고 원액 시럽이 주 원료이고 이제 제조 시간을 보더라도 햄버거에 한 10분의 1도 안 걸리면서 영업 이익률은 뭐 60%에서 80%에 육박한다고 해요.
3: 네.
4: 이러니까 이제 이 햄버거 브랜드들이 이제 음료에 사활을 걸게 된다는 겁니다. 맥도날드 얘기만은 아니고요. 뭐 타코벨이라든지 KFC 이런 외식 거인들이 죄다 지금 음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료 중에서 왜 하필 에너지 드링크일까요?
4: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이제 3PM 슬럼프. 라고 불리는 이제 오후 3시에 그 텅 빈 매장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게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본 거죠.
3: 예.
4: 그럼 이 시간대에 고객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친 오후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도파민, 강력한 도파민. 그러니까 커피보다 카페인 흡수가 빠르 빠르고 콜라보다 자극적인 바로 에너지 드링크라는 겁니다.
3: 그렇네요.
4: 네. 그러니까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 에너지 드링크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레드불 뭐 250ml 캔 한 캔의 카페인 함량이 80mg 정도 되거든요. 예. 커피는 비슷한 용량 한 잔에 뭐 90에서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오히려 커피가 더 카페인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레드불이 더 세다라고 느끼는 거는 탄산이 이제 흡수력을 쫙 높이고요.
3: 예.
4: 카페인을 증폭시키는 타우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캔에 각설탄 9개 분량의 당분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예.
4: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제 슈가프리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대체당을 써가지고 강렬한 단맛으로 이제 타격감을 더합니다.
3: 예.
4: 이제 특히 이제 위고비나 마운제로 같은 그 GLP-1 계열의 비만약 소비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3: 네.
4: 그 부작용으로 일부는 좀 무기력증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슈가 에너지 드링크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지금 128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매년 8% 이상 성장해서 2033년에는 24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쭉 설명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주력 제품인 햄버거 여기에는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4: 네.
3: 그 사이에 소비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취향도 달라지다 보니 맥도날드도 70년 가까이 해왔던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 네.
3: 이걸 이렇게 단기간에 이슈가 될 정도로 바꿔야 할 만큼 요즘 실적도 정말 안 좋습니까?
4: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맥도날드 실적을 보면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3: 예.
4: 본사를 놓고 보면은 올해 1분기에 매출이 뭐 9% 증가했고 순이익도 6%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돌았어요. 맥도날드 본사는 이제 가맹점의 식자재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로 돈을 버는데요.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떼는 그 로열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본사가 매장 부지하고 건물을 직접 소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기 임대로 이제 확보를 일단 매장을 해놓고 그걸 가맹점주한테 재임대하고 있어요.
3: 예.
4: 그래서 맥도날드는 사실 뭐 부동산 회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3: 예.
4: 그런데 이제 가맹점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95%가 가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사 직영 매점은 이제 5%에 불과해요.
3: 예.
4: 이제 각 매장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나라고 봤을 때 동일 매장 기준 매출, 그러니까 신규 점포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영업한 그 매장들의
3: 네.
4: 매출을 이제 들여다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3.8% 늘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가맹점주들이 순수하게 얼마씩 수익을 남기는지에 대한 수치는 정확히 발라내기가 어려워요.
3: 그렇군요.
4: 이제 다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 발언을 보면
3: 네.
4: 가맹점의 현금 흐름은 코로나 후에 최고치 대비 10% 악화됐다.
3: 아.
4: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최저임금이 센 곳은 더 나빠졌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걸로 추정컨대 각 매장의 상황은 본사만큼 좋지는 않다는 거죠.
3: 예.
4: 그리고 가맹점 매출이 늘면 본사가 받는 임대료 로열티가 같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뭐 소고기 값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운영비 부담은 가맹점주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는 돈을 벌어도 이제 가맹점은 이제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3: 네.
4: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이 두 자릿수 가까이 줄고 있다. 이런 CEO의 언급도 나왔어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사실 저렴한 한 끼의 대명사잖아요.
3: 네.
4: 그런데 이제 충성스러운 단골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3: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햄버거가 싼 음식이라고 저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4: 네.
3: 예전에 야 그냥 햄버거나 먹자 이렇게 했는데
4: 네.
3: 야 가격 많이 올랐던데요.
4: 네. 미국에서 매장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지금 빅맥 단품이 평균 6달러 한 9천 원 정도 하고
3: 예.
4: 뭐 콜라하고 감자튀김 세트로 같이 사면 10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 예.
4: 15,000 원이 넘습니다. 한국도 세트로 사면 빅맥이 7,600원? 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좀 업그레이드 홈메이드 된 버거 세트 먹으려고 예. 하면 만 원을 넘더라고요.
3: 그럼요.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먹지.
4: 네. 그래서 뭐 소고기, 밀가루, 식용유, 뭐 각종 과채류, 인건비 뭐 이렇게 원가가 높아지면 매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4: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이후의 가격 상승세를 보면요. 이 빅맥 누적 상승률이에요.
3: 예.
4: 그게 이제 173%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올랐다는 거고. 근데 이제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저항이 높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3: 예.
4: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휴게소에서 찍힌 그 맥도날드 영수증이 SNS를 타고 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수증에 찍힌 숫자가 18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만 7천 원짜리 빅맥 세트 가격이었어요.
3: 빅맥 세트가 2만 7천 원이요?
4: 네, 그래서 와. 이게 SNS에서 막 바이럴이 되면서 예. 굉장히 소비자들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이걸 계기로 이제 맥도날드 가격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작년에 맥밸류라는 이제 저가 메뉴를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싸졌어요. 돌아오세요라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3: 네.
4: 근데 요새 이제 맥밸류를 상시화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메뉴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패스트푸드는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매장 방문객 수, 그러니까 트래픽 자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 가맹점들은 가뜩이나 지금 원가 앞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마진이 낮은 저가 메뉴로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도날드가 마진율이 높은 그런 음료 메뉴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도 이런 이제 가맹점들의 불만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방안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3: 그렇군요. 소비자 산업은 상황이 만만치 않네요.
4: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패스트푸드도 사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은 거세지고
3: 예.
4: 이제 원가를 반영해서 가격을 뭐 계속 올릴 수만은 그런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3: 예.
4: 미국 소비 경기가 이제 소득 층별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K자다, E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미국 소비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30%대였는데
3: 예.
4: 현재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90% 그 그룹의 지출은 제자리 걸음하면서 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지출도 이제 극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AI 특수를 누리면서 주식 투자를 한 부유층은 더 부유해졌고 이런 극소수의 부유층이 나 홀로 지갑을 열면서 미국 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구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이 그동안 가격 인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뿐이고 실제 판매량, 그 판매량을 보면 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3: 네. 결국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실제로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가격 올린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기업의 매출은 간단히 말하면은 가격, 그러니까 price P하고 이제 수량, quantity Q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매출이 늘었다면 가격을 올려서 번 돈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서 번 돈이거나 일 텐데 경제학자들은 지금 가격을 올려서 쌓은 실적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3: 네.
4: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등을 돌리면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맥도날드도 이제 가맹점들이 가격 인상으로 이제 겉보기엔 매출이 늘었어도 손님 발길이 줄고 이제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악화됐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3: 네.
4: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코카콜라, P&G, 허쉬 같은 그런 미국의 15개 필수 소비재 기업의 평균 판매량,
3: 네.
4: 이 퀀티티를 분석해보면 최근 18개 분기 중에서 무려 13개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물건이 계속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3: 그렇군요.
4: 네, 미국 전체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직관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3: 예.
4: 명목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반영된 매출 금액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5: 예.
4: 그런데 물가를 걷어내고 실질 소매 판매, 즉 진짜 팔린 물량, 큐를 보면은
5: 별로 늘어나질 않았네요.
4: 네, 2022년 이후에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5: 예.
4: 판매량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계산대에서 더 많은 현금을 내고는 있는데 더 적은 물건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소매 판매가 늘었다고 해도 이게 결국 소비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5: 네.
4: 이게 바로 이제 프라이스, 피해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이거 우리나라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재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환율 상승 뭐 이런 변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 인상으로만 버티기에는 내수 규모라든지 소비 여력이 조만간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맥도날드가 레드불 음료를 내놓은 거는 이제 단순히 메뉴 하나 추가한 게 아니잖아요.
5: 네. 그러니까
4: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정도로 이제 글로벌 소비재 산업이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5: 그렇네요. 오늘도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기업이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K-뷰티 헤어 제품으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올인아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잘 지내셨습니까?
4: 네, 잘 지냈습니다.
3: 그 사이에 또 우리 K-뷰티가 헤어 제품을 또 출시해서 뭐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4: 먼저 작년 2025년 지금 헤어케어 수출액으로 봤을 때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이게 전년 대비 17% 정도, 16% 정도 증가한 수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제 보통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샴푸 같은 거 많이 사가셨던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네. 약간 한방 샴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헤어케어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3: 네.
4: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분들이 우리나라 동양 분들과 머릿결의 그런 좀 굵기도 다르고 머리카락이 색깔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K-뷰티 쪽에서 카테고리 확장이 일어난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4: 요즘에는 또 이 머릿결이라는 게 올드먼이라는 트렌드가 또 유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시다 보니까 그 남는 돈으로 명품을 좀 많이 사면서 예. 당시에 명품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다 보니 대부분 로고가 좀 잘 보이는 그런 가방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SNS 상에서 뭔가 내가 진짜 돈이 많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또 한 가지 트렌드로 올드머니 트렌드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올드한 시절부터 내가 돈이 쭉 많았다. 우리의 올드한 제너레이션 때부터 나의 윗세대 윗세대부터 우리는 원래 유복한 집안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귀하게 자란 티,
3: 예.
4: 사랑받고 자란 티, 귀티 뭐 이런 그런 태그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머릿결로 좀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 같은 건 저희가 바로 구매할 수 있지만 예. 이 머릿결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또 투자를 해서 뭔가 관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상에서 보시면은 뭐 재벌 그런 자제분들의 머릿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굉장히 풍성하고 탐스럽고 또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감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포스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3: 네.
4: 더불어서 이제 스킨케어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두피도
3: 예, 예. 예,
4: 얼굴의 연장선이다.
3: 예.
4: 그래서 뭐 얼굴 리프팅 하실 때 보통 우리 수술할 때 녹는 실 같은 거를 이런 데다가 이제 꽂아서 좀
3: 예.
4: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업들을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3: 네.
4: 두피부터 끌어올려야지 이제 네. 진정한 리프팅이 된다. 그래서 두피도 관리를 해줘야 얼굴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3: 예.
4: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2030년까지 봤을 때에는 거의 50조 원 규모까지도
3: 이야.
4: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리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네.
3: 나름대로 이제 두피까지 관리하고 헤어 머릿결까지 관리하는 문화도 형성돼 가는 것 같긴 한데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단순히 늘어났다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4: 그렇죠. 아무래도 시술 때문에 좀 뷰티 시장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시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분들이 제품으로 들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어에서 나온 추출물 PDRN 같은 경우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이 받으시는 주사나 예.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화장품 성분에 들어가 있고 또 화장품 제품의 가장 상단에 이제 네이밍 할 때 이제 이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헤어케어 제품에도 그런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샴푸 린스에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과학기술 기반의 그런 효능 중심의 헤어케어 제품들이 새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지금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또 뷰티 업체들이 인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 수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방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G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머리와 뭐 어깨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유명한 샴푸 린스 같은 거 많이 파는 이제 업체인데 네. 여기도 2022년도에 인플루언서 헤어로 이제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의 이제 헤어케어 브랜드 위라고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 또 유니레버가 또 대표적으로 뭐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뉴트라폴이라고 헤어 쪽 영양제랑 또 세럼 같은 거를 같이 파는 그런 좀 기술 기반의 싸지도 않습니다. 아마존 가보시면은 기존의 네. 헤어케어 제품들 대비 비싼데도 불구하고 랭킹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런 또 회사 가반 지분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K18이라고 숫자 이제 18인데요. 네. 이것도 또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헤어 스프레이로 이제 아마존 랭킹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이제 유니레버가 갖고 왔고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헨켈. 헨켈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올라플렉스라고 14억 불에 인수를 해오면서 헤어케어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샴푸린스 팔던 회사들이 네. 이렇게 좀 다양화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기반 효능 중심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최근 소비자 수요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네. 샴푸 쓰는 걸 네.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세정, 세탁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4: 세탁. 머리카락 세탁.
3: 네, 그렇죠. 그냥 네. 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샴푸 정도 쓰고 어쩌다가 린스, 뭐 컨디셔너 이런 거나 그냥 쓰기도 하는데 그쵸. 이게 지금 봤더니 완전히 제품군이 다른 거예요.
4: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헤어케어 시장도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4: 그렇죠. 아무래도 화장품에서 K-뷰티 제품들이 확산이 글로벌리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새롭게 명명해가면서 신제품이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원래는 입술을 그냥 립스틱 바르고 텄을 때 립밤만 바르기만 했지 이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으로 인식 못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같은 브랜드들

0: 입술에도 마스크팩을 바를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바르고 자는 입술 마스크팩 같은 거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네. 요런 식인데 근데 요즘에 헤어케어 쪽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요. 어떤 제품들이 나오냐면은 이제는 두피에 바르는 선크림 같은 것도 나오고요.
1: 아, 두피에 선크림을 바르나요?
0: 네. 정수리가 사실은 네. 제일 자외선을
1: 그렇죠.
0: 네,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인데 여기가 늙으면 또 얼굴이 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관리를 해야 돼서 요즘에는 이렇게 롤 온 형태로 네. 이렇게 굴려서 바를 수 있는 그런 선 앰플 같은 것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아이돌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 요새 또 이렇게 잔머리가 살짝 또 나 있어야 예. 약간 여리여리하고 또 청순한 의미를 줄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잔머리를 고정하는 마스카라 제품도 나왔고요. 야. 그리고 또 학생분들은 앞머리 많이 내리시는데 네. 이제 앞머리에 또 제가 한창 또 클 때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낀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름을 없애는 가루로 되어 있는 그 마스카라, 유분 제거 마스카라 같은 것도 나왔고요. 더불어서 정수리에 냄새 나시는 분들 네. 정수리 패드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정수리를 닦는 그런 예. 또 토너 패드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샴푸, 린스 굉장히 단순화됐던 그런 제품에서 이제 이런 헤어라는 그리고 두피라는 이런 시장을 두고 다양한 상품들이 또 나온다는 게 최근에 주목할 만한 그런 트렌드고 더불어서 한국의 그런 뷰티가 어떻게 보면 침투했던 계기가 선크림이었다. 그래서 사실 서구권에는 뭐 해변이나 아니면 서핑하거나 이렇게 강력한 자외선을 맞을 때만 주로 선스크린을 발랐던 그렇죠. 거 어떤 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 제품을 스킨케어 루틴의 하나로 그냥 사계절 내내 발라야 되는 걸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거랑 마찬가지로
1: 우리나라는 거의 강박이죠.
0: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K 스킨케어 뭐 10스텝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예. 10단계를 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K-콘텐츠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나 피부가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예. 퍼지면서 선스크린이 이제 확대가 된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헤어케어도 10스텝으로 뭐 한다 이래가지고 뭐 각질을 제거하고 예. 뭐 식초로 뭐 한번 헹군 다음에 예. 뭐 등등등의 그런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는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서구권에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제 K-뷰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탐스럽고 또 풍성하고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가치 키워드가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도대체 외국인들이 만나는 한국인은 누군 거예요? 제 주변에는 10가지 케어하는 사람 없는데.
0: 그죠. 아무래도 뭐 K-콘텐츠 통해서 보시는 아이돌 분들을 또 보러 직접 한국에 오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은 그런 인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싶네요.
1: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요 실제 소비자들도 원래 필요했던 니즈가 네. 세분화되면서 제품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기업들이 그냥 새로운 시장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없는 제품군을 넓히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뭡니까?
0: 둘 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뭐 소비자들이 정보를 득한 하는 채널들도 뭐 과거 매체는 TV나 라디오나 신문 정도였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취향이 세분화되고 뭐 또 굉장히 고도화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저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때문에 조금 더 입맛이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눈높이도 높아졌다라는 거를 또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더불어서 그런 니즈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워낙에 또 출연 경쟁하고 있는 그런 부문보다는 새로운 그런 또 시장을 개척하고자 뭐 얼굴 및 두피라는 이런 한정적인 캔버스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또 컬러를 만들어내서 새롭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이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네.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옆 사람이 뭐 하는지를 그냥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또 확산되는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글로벌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앞서가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1: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성분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래서 누구네 집 가봤어? 가봤잖아. 왜 머릿결이 좋은지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알아냈어? 화장실 잠깐 쓸게요 해서 들어가서 제품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 말씀이 딱 맞네요. 아. 서로 비교하면서 그쵸. 뭐가 좋은지 알아서 같이 쓰려고
0: 하는. 맞습니다.
1: 아, 네. 그게 화가 났네요. 자, 그러면 네네네. 그런 제품들의 단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다른 샴푸

0: 수선화 린스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 대비해서는 뭐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단가가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샴푸들이 뭐 한 10에서 15불 정도였던 거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성 그리고 또 모발이 다시 나게 하는 뭐 헤어 리그로스 품목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 30불 훨씬 넘는 수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게 효과만 좋다면 돈을 기꺼이 쓰고자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아마존 상위 랭킹 보시면 물론 이제 1등, 2등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뭐 평균치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단가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뭐 한 3등만 넘어가도 뭐 4, 50불 넘는 그런 제품들 수두룩 빽빽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또 이제 고령화니까 오래 또 사시기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 이제 머릿결을 조금 더 풍성하게 네. 늦은 나이까지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수요 그리고 뭐 탈모 환자도 굉장히 빨리 늘고 예.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식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사실 이 일정 정도 의사들 또는 병원에서 하는 그 시술들 말고는 네. 뭐 효과가 있지 않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럼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뭐 탈모 개선 효과가 있다, 모근을 뭐 탄탄하게 조여준다, 네. 뭐 이런 것들 실제 효과가 있으면서 단가가 높은 겁니까?
0: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헤어 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뷰티 제품들이 다들 좀 임상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숫자로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그 마케팅 첫 번째 포인트로 두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시술이 일단은 너무
1: 비싸죠.
0: 저렴하죠.
1: 네.
0: 과거 대비 굉장히 저렴했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의 그동안의 경쟁이 화장품 및 뭐 헤어케어 그동안의 경쟁이 시장 안에서만 이제 많이 싸우게 됐고 네. 다른 회사가 그냥 우리의 경쟁자였다고 보셨던 거랑 달리 이제는 산업 외부의 경쟁자로 시술이라는 게 새로 등장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과거 대비 저렴하고 이제 맞으면 바로 효과를 체감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을 우리가 뭐 2주 동안 발라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이런 카피라이트로는 이제 소비자한테 소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예.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20분 동안 피부과 베드에 누워있으면 바로 내 피부가 리프팅 되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화장품을 사서 2주 동안이나 발라야 될까? 그거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별로 체감하기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품질이 좋은 거는 너무 상향평준화됐고 특히나 다이소가 5,000원짜리 화장품 및 제품들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다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의도 다이소가 아침 9시 반에 엽니다. 근데 9시 반에 제가 오픈런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갔는데 네. 흑인 여성분들이 오픈런을 뛰고 계세요. 다이소를. 이유는 다이소 화장품 구매하려고.
1: 예.
0: 그거 구매하시고 1시간 동안 구매하신 다음에 10시 반에 더현대서울로 넘어가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백화점 쇼핑 또 하시고 디저트 드시고 뭐 등등등. 어쨌든 요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장품이나 헤어케어 쪽의 마케팅 포인트가 이제는 매대를 그냥 점유하기 위한 그런 뭐 예를 들어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확실하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숫자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효과가 아예 없는데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게 되겠죠. 예. 흐름 자체가.
1: 또 그 사이에 예. 또 많이 바뀌었군요.
0: 네.
1: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별로 지금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예요?
0: 일단 썰카나라는 그 리서치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률이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조그만한 브랜드들의 성장세는 굉장히 크지만 근데 워낙에 시장이 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1: 네.
0: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한 4, 5%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기는 합니다.
1: 네.
0: 근데 지금 헤어케어 쪽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때 10%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라는 품목이 또 견인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샴푸랑 린스가 아니라 이제 뭔가 머리 결을 좀 중시하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의 성장세가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레스티지 헤어케어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약간은 럭셔리를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때를 이제 22년도 23년도에 기록했다 보니까 다른 품목들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래서 가격 또 뭐 비싸더라도 효능만 좋다면 충분히 내가 또 돈을 지불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화장품이 그냥 로션 스킨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런 게 땡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헤어케어도 네. 샴푸 린스하고 땡이었던 거에서 조금 더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네. 우리가 그런 시장 개척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습니다.
1: 네. 네.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저도 약간 개도국 후진국에 출장 갔을 때 보면요. 가장 큰 차이가 머릿결이 선진국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 있긴 하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서 이제 진짜 점점 구매 여력이 높아지는 계층들이 머릿결 그리고 두피 등등도 신경을 확실히 쓰고 있구나.
0: 네.
1: 이건 이제 저도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0: 네네네네네.
1: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이 전개되는 시장에서 앞서 P&G나 유니레버는 뭐 회사 인수라든가 이런 걸로 탄탄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업체들은 실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강점은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먼저 잘하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잘 못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침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그 이유가 이제 뭐 잘 알려진 아베다라는 미용실 전문으로 굉장히 비싼 화장품인 헤어케어 브랜드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티로더 밑에 있는데 에스티로더는 지금 헤어케어 쪽에서 매출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럭셔리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예.
0: 에스티로더는 뭐 갈색병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제품들이 또 럭셔리 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타격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그리고 또 M&A를 로레알 대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로레알은 더마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과의 그런 기술들을 접목한 좀 효능을 중시하는 그런 포지셔닝의 화장품들로 미리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놨거든요.
1: 네.
0: 인수를 많이 하면서. 근데 에스티로더는 그런 거에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전사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어케어 쪽에 좀 총력을 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고요.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K뷰티 업체들은 워낙에 독창적인 원료 그리고 또 피부과에서는 뭐 거의 일황이죠.
1: 네. 네,
0: 속된 말로.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5월 달에 의료 소비 매출액 나왔는데 2,500억 나오면서 원래 이게 2월 달만 해도 2,000억을 못 넘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3, 4, 5월 달 연속으로 2천억 넘게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량 성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분을 또 헤어케어 쪽으로 가져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선한 제품들 그리고 또 ODM들도 제형 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0: 그리고 또 제품도 굉장히 또 바이럴 타는 태그에 맞춰서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또 실행력까지도 같이 결합돼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따라잡기에는 어려운 그런 기본적인 산업 구조 그리고 또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네.
0: 내수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 예.
0: 작은 니즈라도 폭착해가지고 당장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종크가 제가 세어보니까 115일 정도 갔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는 그만큼 유행 주기가 타이트해지고 또 소비자들도 워낙에 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질들 자체가 우리 시장에 또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즘 이런 시장 변화를 네. 요즘은 워낙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0: 네.
1: 이걸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0: 네.
1: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수혜를 보는 게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가 더 유리한 겁니까?
0: 네.
1: 아니면 이들 브랜드 대신 개발해주고 만들어주는 ODM이라고 하죠?
0: 네.
1: 그 회사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0: 저희는 ODM을 기본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에 바뀌는 거에 맞춰서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 단에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제 헤어케어 쪽 브랜드들이 요즘에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조금 경쟁이 심화할수록 뭔가 그 다음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샴푸 쪽 그리고 헤어케어 쪽이 그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주 매출의 거의 60% 정도가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차지를
1: 네.
0: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네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립 위주 그리고 또 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보통 성장세를 견인했는데 이쪽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이제 초에 그 그 에스티로더의 맥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메이크업 브랜드고 립 제품의 원장의 그 총알 모양의 립스틱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여기가 40년 동안 세포라에 입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브랜드가 올리브영에 40년 동안 입점을 안 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멀티 브랜드 샵들의 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굴복하고 한 발 접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이제 립에 워낙 강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카테고리에서 경쟁하는 라네즈의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구권에서 라네즈 다음으로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 헤어케어 쪽으로 더마 쪽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마 쪽은 지금 에스트라라는 브랜드가 매출 비중이 하이 싱글 작년에는 미드 싱글 정도였는데 높은 한 자릿수까지 올라오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10%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라보에이치라는 또 샴푸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썬 제품 두피에 예. 바르는 거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올리브영 USA에서 매출 3등 정도 할 정도로 좀 상위에 랭크되어가 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중국 쪽에 훨씬 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 쪽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브랜드가 좀 한방 위주, 좀 궁중 위주의 동양미를 좀 강조한 네. 부분이었다 보니까 근데 닥터그루트라는 샴푸 브랜드가 지금 최근에 미주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헤어 리그로스 그러니까 뭐 발모하는 카테고리 샴푸에서는 지금 3등 정도 할 수,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예. 느껴질 정도의 그런 샴푸인데 미주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유는 틱톡에서 유명하신 남자분이신데 머리가 네. 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하는 이제 시딩을 돌렸는데 그게 좀 잘 워킹이 돼가지고 그거 타고 지금 판매량이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2분기까지는 LG생활건강이 뭐 중국 쪽에 마케팅 비용 쓰는 거랑 면세 쪽 구조조정하는 것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크진 않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런 헤어케어 쪽 통해서 약간은 드러내기 시작한다. 실적에 약간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요소들이 새로 생겼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게 헤어케어는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필수제는 아닌 것 같아서 경기 네네네. 민감도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좀 부정적인 또 리스크 요인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무래도 헤어케어 쪽 같은 경우는 마진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뭐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제품들 대비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생 브랜드들이 이제 헤어케어 쪽으로 많이 들어와줘야
1: 네.
0: 시장이 커지니까 급하게 지금 뭐 단가는 됐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주세요라고 비싼 단가로도 진행을 주문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야지 네. 유리한 거다 보니까 시장 가치가 커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지금 경기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이 뭐 처음으로 8,000포인트도 넘고 한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또 지갑이 두둑해지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주요 또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희 백화점도 굉장히 오랜만에 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1: 예.
0: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막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백화점 얘기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10년 넘게 매출 성장률이 2, 3%만 플러스가 나와도 와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1: 예.
0: 되게 그런 생경한 플러스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여 년 동안 진짜 2, 3%씩 겨우겨우 성장했던 이 백화점 업체들의 매출액이 1분기 때는 뭐 10% 넘는 수준 나왔고 4월달 5월달에는 거의 15% 수준까지 성장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희가 유통화장품 같이 보니까 백화점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화장품 산업도 조금씩 호재가 또 모르던 것들이 생기고 있었네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올인아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야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K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R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는 최종안이 아니고 양해각서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 정 후보가 지난 4월 선거 유세 도중 음료 투척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자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청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청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의 일부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시민을 겁박했다며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영 서울청 경비부장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13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저녁 8시 45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

0: 그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에 공색과 군색이 있습니다. 공색하다는 아주 가난하다는 뜻일 땐 공색한 살림처럼 쓰고, 말이나 행동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부족하다는 뜻으론 공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니은 받침에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딱하다는 뜻일 땐 군색한 살림처럼 쓰고, 떳떳하지 못하고 거북하다는 뜻으론 군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문맥에 맞게 골라 쓰는 말, 공색과 군색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 M은 본인들의 데뷔 앨범을 만들 때 매력적인 팝 음악을 가장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60년대를 주름잡은 락 음악은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를 비판하며 세대 차이를 만들어냈지만 70년대에 유행한 디스코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통합시켰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대중음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체를 고민했다고 하고요. 그것이 1979년에 80년대를 주름잡은 씬스팝을 먼저 시도한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며 M의 대표곡이 되었죠.

0: 6월 17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M의 팝 뮤직이었어요. 정소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M이 이 노래를 만들 때 대중음악, 팝 뮤직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름 굉장히 통찰력 있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대에 막 비틀스, 롤링스톤스 나오면서 그때는 대중음악이 락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밴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던 시기였고 락이라는 것이 그 기성세대에 반하는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장르였는데 그게 이제 청년 세대하고 기성세대를 좀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했고 락은 결국 대중음악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마니아적인 장르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70년대에 이제 디스코가 유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디스코 리듬에 맞춰서 손가락을 하늘로 찔러가면서 춤을 추게 만들었잖아요.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저항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마냥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 열풍에서 그걸 보고 우리도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대중,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우후죽순 등장하는 씬스팝을 조금 더 일찍 시도를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뭔가 앞서갔다는 것.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이 M이 만들어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새삼 다시 느끼면서 이 팝 뮤직을 들었습니다. 신예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골든디스크에서는 뭐 장르, 시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음악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한 R&B를 들을 때도 있고 뭐 R&B나 컨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시원시원한 락 음악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장르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지향하는 골든디스크입니다. 오늘도 이런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 문득 생각이 나서 글 남기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5: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 The Archies의 Sugar Sugar 0967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이었어요. 5807님과 함께했습니다. 9511님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야간 근무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문득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항상 야간 근무 때 좋은 음악으로 졸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 뭐 저는 어떤 일을 어떤 프로세스로 하시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예,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요즘 뭐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뭘 보든 다 반도체 반도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데 그 중심에 9511님이 계시는군요. 야간 근무하시는 동안 네 건강 잃지 않게 무엇보다 체력 잘 관리하시고 건강 잘 돌보시고요. 그리고 골든디스크 들으시면서 졸지 않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피곤하실 때는 스트레칭 꼭 중간중간 해주시고 예, 또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6835님 날이 더워져서 창문을 살짝 열고 누웠는데 개구리 소리가 엄청 크네요. 시골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시간 골든디스크와 함께하니 더 행복합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는 있는데 저희 집이 산밑이에요. 네, 산이 바로 있어서 거기 뭐 그 산에 개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봄부터 지금도 한창이에요. 진짜 밤에 개구리들이 엄청 우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날이 좀 더워져서 창문을 좀 열고 예, 잠을 자고 싶은데 제가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개구리 소리가 너무 끊이지를 않으니까 이 창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68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운치도 있고, 아 그래 서울에서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만족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숙면에는 확실히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 뭐 개구리들은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것 뿐이니까 저의 숙면은 제가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9511님이 신청해 주신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그리고 6835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코예요. Sea of Heartbreak.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0년생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위켄드는요, 2010년대에 깊이 있는 음색을 가진 R&B 가수로 등장을 했었죠. 처음 이제 그 공식적으로 녹음이 돼서 목소리를 알린 노래는 2012년에 캐나다의 래퍼 드레이크의 Cruel Love라는 곡에 피처링을 하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제 완벽한 아티스트로서의 데뷔곡이라기보다는 이제 피처링으로 목소리를 더해준 거라서 이 더 위켄드의 정식 솔로 데뷔곡은 이 노래 이후에 나왔던 같은 해였어요. 2012년 Wicked Games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더 위켄드가 데뷔하기 전에 2011년에 너튜브를 통해서 먼저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2012년에 정식 발매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빌보드 R&B 차트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었던 음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위켄드는 R&B, 그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런 R&B 음악이 아닌 얼터너티브 R&B라고 해서 약간 좀 대안적인 R&B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좀 새로운 스타일의 R&B다 이런 뜻입니다. 그 씬에서 이제 더 위켄드라는 아주 대단한 가수가 나타났다 이런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다프트펑크하고 함께한 스타보이를 시작으로 일렉트로닉 또 씬스팝 리바이벌 이런 데에 동참하면서 I Feel It Coming이나 Blinding Lights, Out of Time 같은 히트곡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죠. 그런 더 위켄드의 가장 최근 싱글은요, 작년 2025년에 미국의 래퍼 플레이보이 카티와 함께한 Red or Lie라는 곡이었는데요. 당시에 빌보드 싱글 차트 4위를 했었거든요. 좀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 10월에 이 더 위켄드가 내한을 할 예정인데요. 8년 만에 내한이에요. 그런데 제가 8년 전 내한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라이브도 너무 잘해서 가수에게 가창력은 기본인데 그 가창력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카리스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그 무대를 보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오늘은 The Weeknd의 데뷔곡 Wicked Games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Playboi Carti와 함께한 Red or Li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Wicked Games,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5년에 나왔습니다. 래퍼 플레이보이 카티와 함께한 Red Lie였어요. 두 곡 모두 클린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461님, 음악은 듣는 시간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이 곡은 고요한 밤 시간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하셨어요. 그렇죠. 음악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시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날씨에 따라서도 그리고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서도 정말 똑같은 음악인데도 다 다르게 다가오는 게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골든디스크 진행하면서 음악이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나 그 음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완전히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진짜 자주 드렸는데 그런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똑같은 음악인데도 이렇게 내 상황과 내 주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참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각 중에서도 의식하고 결합됐을 때 그런 신비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혹시 뭐 생물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뭐 지식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아령님, 엄마께서 제가 사는 태국까지 와주셔서 저녁 시간마다 같이 골든디스크를 듣고 있어요. 나중에 이 시간을 생각하면 골든디스크가 함께하고 있을 것 같네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아령님은 지금 태국에 계시는군요. 태국은 어떤가요? 이제 한국은 완벽한 여름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또 어머니하고 오랜만에 같이 계시는 건가 봐요. 어머니가 태국까지 와주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 시간을 생각하면 골든디스크가 함께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태국의 풍경과 아령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라디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정말 우리가 앨범의 사진 한 장을 딱 간직하듯이 아령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의 그 장면을 꼭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신청하셨다는 2461님이 골라주신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그리고 태국에서 듣고 계시는 오아령님 신청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동민 님이 야근하면서 잘 듣고 계시다면서 조니의 Separate Ways 신청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세일.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됐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Ohio 9299. Yoginen Kayo 9299.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흔히 늦깎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을 뜻하죠. 늦깎이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 쉽지 않았다처럼요. 다른 뜻도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도 늦깎이고 남보다 늦게 사리를 깨치는 사람도 과일이나 채소가 늦게 익은 것도 늦깎이라고 합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제철보다 늦게 맺은 건 늦매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또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와 핵 문제 등 양해각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오시 의장 체제하에 열린 첫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높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3: 대형 원자력발전소 두 개를 새로 지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최초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들어설 후보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낙점됐습니다.
4: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을 앞두고 비공개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멕시코도 결전지 과달라하라에 입성했는데 우리 선수단은 홈팬들의 대대적인 응원도 얼마든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6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종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초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또 폭격할 거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4: 레바논에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보복 공격이 이어지는 등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난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만약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격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3조 원 규모의

0: 이란 재건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이란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1: 이란은 잘 처신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0: 해제와 관련해선 그건 그들의 돈이라며 묶어놨던 걸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양해각서는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를 다시 열고 핵무기도 보유하지 못하게 한 거라며 목표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즉시 시작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희석 처리를 통해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 폐기 방법을 양해각서에 제시하고 있다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걸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 이란 지도부가 훨씬 더 똑똑하고 덜 급진적이라고 말했고 종전 양해각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 이행 조건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선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이 두 차례 발생해 5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보복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2: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을 대폭 상향하면서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는 달리 오히려 올해 안에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재웅 기자입니다.
3: 미국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연 3.5에서 3.7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네 번 연속입니다. 연준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를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1: 지속적으로 높은 물가는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가져올 겁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3: 금리 동결은 예상됐던 만큼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모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은 3월 2.7%에서 크게 오른 3.6%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위한 금리 전망을 모아 공개된 점도표에선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3.8%로 제시됐습니다. 3월 전망치 3.4%에서 크게 오른 수치로 현재 기준금리 상단보다도 높습니다. 9명이 금리 인상을, 8명은 동결을 예측했고 인하 예상은 1명뿐이었습니다. 석 달 전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이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뀐 건지 보여줍니다. 완화 편향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다음 금리 결정 때 인하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리 통화 정책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워시 의장의 신념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고 성명서 분량도 절반 정도로 줄인 데다 기자회견도 생략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입니다.
3: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18%로 오르는 등 미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2: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차질을 빚고 있는 체육계뿐 아니라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을 하려던 음악계 역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석 기자입니다.
4: 여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인 천준호, 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모경 의원이 온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방문과 비교하면 시위대의 온도차는 컸습니다. 시위대는 의원들을 둘러싼 채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고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경찰이 대피를 권했고 의원들은 대치 14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의원들 발언도 시위 구호에 묻혔습니다.

0: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이번 주말 핸드볼 경기장을 빌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음악 공연을 하려던 주최사는 인근 공연장으로 무대를 변경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0: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관객 안전보장과 정상적 공연 진행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48개 대중음악 공연 기획사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대로라면 공연 준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티켓 취소도 늘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민석입니다.
2: 개표소 문을 붙잡고 체육회 직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핸드볼 선수들을 아무런 권한 없이 검문 검색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시위대들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3: 핸드볼 경기장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입 방식을 두고 모두가 합의했지만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한 여성이 출입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2시간 뒤 체육단체가 철수하자 이 여성도 자리를 떴습니다. 남성 2명의 부축을 받았고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적힌 손팻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4: 내 얼굴 가려! 니네가 잘했으면 얼굴 가야지!
3: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경찰 제지는 없었습니다. 기동대 400여 명이 배치됐지만 시위대 반발을 관망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도착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수사는 더딥니다. 업무방해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했지만 아직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고 무료 변론을 자처하니도 나왔습니다. 여자 핸드볼 유소년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방송기자를 폭행한 시위대는 각각 수십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원이 특정된 건 사건당 한 명씩 두 명이 전부입니다. 열흘 넘도록 훈련 장비와 물품을 쓰지 못해 사실상 마비된 체육단체는 공권력의 적극 대응을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5: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경찰은 엄정 사법 처리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6: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에 따라 석 달 만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다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인 지난 3월 6일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하고 직원들을 아제르바이잔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님과 만찬을 함께하며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 한미 관계를 놓고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부부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며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휘발유 값 상승에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 0.5%를 크게 웃돌았고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며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3.4% 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미 정부의 세금 환급금 효과가 더해지며 온라인 쇼핑과 자동차 부품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청은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0: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2,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MBC 뉴스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당뇨 환자는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최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진이 당뇨병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여기에 생체 리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혈당 관리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더라고요. 낮에는 활동 호르몬이, 밤에는 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특히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활동량이 많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는 당뇨 환자일수록 혈당 관리 목표 달성 확률이 46%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혈당 수치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 조절과 함께 생체 리듬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더워지면서 밤잠 설치기가 쉬운데 낮에 적당히 햇볕도 쬐어야 밤에 잠도 잘 잔다고 하잖아요. 카페인도 좀 줄이면서 일상 루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3도고요. 부산 23도, 대구 22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강릉 22도, 제주 23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도 전국이 덥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6월 1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여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며 특검을 비난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붙잡히고도 일주일 뒤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들이 촉법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로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붙잡혔는데요. 주범이었던 운전자 A군에 대해서만 부모와 격리해 시설에 수용하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해 수감하고 B군과 C군은 부모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B군은 일주일 후인 20일 또 다른 친구 D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쳐 당진까지 운전했는데요.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촉법소년 B군,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 동행영장을 신청했고 그중 B군과 D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격리 감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 중위 등 초급 장교들이 맡아온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가 부사관에도 개방됩니다. 육군은 어제 보병대대 중대 별 각 3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 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병부대 소대장 직위에 부사관을 보직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같은 직위 개편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보병소대는 통상 30여 명으로 구성되는 최소 전투 단위로 중대를 구성하는 3개 소대 중 1개 소대의 지위를 부사관이 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 초급 장교 인원이 급격히 줄고 있어 소대장 직위를 부사관으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4: 그렇습니다.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데요.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3.5에서 3.75%로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네. 4차례 연속 동결이고요. 투표권 가진 12명 만장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이제 물가 때문인데요. 연준의 목표는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등 특정 분야의 가격 상승이 초래한 공급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 라면서 네. 위원회는 이제 물가 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3: 예.
4: 자 그러면서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요. 올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 종전에 2.7%에서 무려 3.6%로 크게 높였습니다.
3: 네.
4: 반면에 실업률은 4.3%로 안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2%인데
3: 예.
4: 미국 경기는 2%대로 버티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는 시각을 드러낸 셈입니다.
3: 네. 이번 FOMC에서 사실 금리보다도 더 주목을 받은 것이 케빈 워시 의장의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신임 의장으로 취임하고 첫 FOMC였는데 워시 의장이 어떤 신호를 시장에 보냈을까요?
4: 역시 매파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3: 네.
4: 지금 금리 동결 자체보다도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과거에 그의 소신을 드러낼 것인가, 소통 방식의 전면 개편, 핵폭탄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워시 의장은 성명서는 훨씬 간결하고 단순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가장 의존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안내를 전격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힌트 주지 않겠다.
3: 네.
4: 오직 데이터만, 팩트만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선언인데요. 워시 의장은 지난 10년 넘게 연준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3: 예.
4: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 이후에 가져왔던 연준의 친절한 어떤 설명은 이제 막을 내리고요.
3: 네.
4: 1990년대식 신중하고 다소 폐쇄적인 그린스펀 연준 스타일로 복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 예.
4: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면 앞으로는 물가나 고용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직접 해석해야 되기 때문인데
3: 예.
4: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 특히 이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3: 예.
4: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3: 예. 사실 또 이번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점도표였는데요. 특히 케빈 워시 의장이 자신의 금리 전망을 담고 있는 점도표를 제출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제출을 안 했네요.
4: 맞습니다. 점도표에 19개 점이 찍힌 게 아니라 예. 18개 점만 찍혔습니다.
3: 네.
4: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을 담은 이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돌변했는데요. 점도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
3: 예.
4: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1회이나 내년에 1회 추가 인하를 점쳐왔는데 연준 위원들 연내 1회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돌변했습니다.
3: 네.
4: 연말 기준금리는 전망치가 3.4가 아니라 3.8%까지 올라서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3: 네.
4: 전체 19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네.
4: 그런데 한 명 빠진 건 누구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3: 네.
4: 이제 케빈 워시 의장으로 네.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3: 네.
4: 어쨌든 이 힌트를 주지 않는 워시 의장이 베일이 가려진 이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3: 네.
4: 실제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한때 4.2%까지 뛰었고요.
3: 네.
4: 또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페드워치는 올해 1회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78%까지 반영을 해서
3: 예.
4: 하루 전 60%에서 껑충 뛰었습니다.
3: 그렇군요. 이렇게 연준 발표를 봤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죠.
4: 그렇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목표 수준인 2%대로 안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사실상 7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3: 네.
4: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3.1%까지 치솟았습니다. 석 달 연속 한은의 물가 목표치 2% 상단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3: 네.
4: 최근에 중동전쟁으로 번진 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봤는데요.
3: 네.
4: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4: 때문에 앞으로 공업제품, 서비스 등 근원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3: 예.
4: 최근에 금리를 올린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선제적인 긴축이 불가

0: 불가피하다라는 진단인데요.
1: 네.
0: 특히 한해는 내년에도 물가를 자극할 만한 새로운 복병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를 꼽았습니다.
1: 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례적인 대규모 성과급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으로 확산되게 되면 소비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는 악순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1: 예.
0: 신청제는 이제 이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 결국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전면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빅스텝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1: 네.
0: 시장에서는 7월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예측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1: 네.
0: 그러나 베이비 스텝 가능성으로 이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한은이 고민은 경기보다는 물가, 당분간은 경기 부양보다는
1: 네.
0: 인플레이션 차단에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1: 네.
0: 지금 세계 경제 화두는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중동전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 압력이 커지자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 네.
0: 일본은 기준금리가 연 0.75에서 1%로 전격 인상됐는데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건 지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이릅니다.
1: 예.
0: 중동 분쟁으로 수입 물가가 치솟고 엔화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데 이어서 긴축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1: 예.
0: 여기다 유로존.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에 3년 만에 기준금리를 급선회해서 예금금리를 2.25%로 올렸습니다.
1: 네.
0: 자,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파격은 크게 두 가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 네.
0: 첫 번째,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1: 네.
0: 그동안 저금리였던 일본의 돈을 빌려서 전 세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왔던 이른바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 국내로 대거 유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축들이 동시에 지갑을 닫게 되면
1: 네.
0: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대우전도가 높은 이 한국 경제 역시 환율 방어와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1: 네.
0: 반면에 물론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1: 예.
0: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인 흐름이었네요. 코스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가 머지않았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864로 마감을 해서
1: 네.
0: 이제 9,000선에 136포인트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 2일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불과 보름 만에 또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역시 반도체주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250만 원대 고지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1: 네.
0: 장 후반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바이오주로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중동전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실적과 투자 심리가 모두 개선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1: 네.
0: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나흘 만에 1조 5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은 1.8원 이제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1513.4원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9천선 고지를 목전에 둔 코스피 전망치 속속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종전 8,800선에서
1: 네.
0: 11,500선까지 크게 늘려잡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역기저 효과, 올해 상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우려가 맞물리면서 변동성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 코스피 랠리에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1년 사이에 2.5배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지난 1년

0: 동안 코스피가 무려 180% 넘게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네.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뜨거운데요. 실제로 국내 4대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계좌 잔고가 10억 원 이상 자산가가 지난 5월 말 기준 16만 2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1년 전 6만 5천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무려 2.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이들은 굴리는 자산 규모만 270조 원대에서 676조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저희들 주식 부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 네. 역시 올해 1억 원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이 세 종목만 가지고 240%까지 폭등하면서 자산가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1: 네. 예,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등을 들여다보게 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의 오선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5: 네, 여야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국조특위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오선 윤상현 의원이 맡게 되고요. 특위는 예고된 것처럼 모두 1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3: 네.
5: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야당에서 2명을 맡게 됩니다.
3: 예.
5: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했고요. 민주당 몫으로는 윤건영, 이해식, 김영배, 전용기, 김성애, 김용만, 양부남, 이기현, 김남희 의원까지 들어갔고 국민의힘에는 윤상현, 서범수, 김은혜, 신동욱, 박수민,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3: 네.
5: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에선 정춘생 의원,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합류를 했고요. 국조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이 되면 특위는 45일간 활동을 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3: 네.
5: 여야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5: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3: 네.
5: 지금 서울경찰청의 광수대가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증거인멸 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걸 합수본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 보관상자는 선관위가 해당 상자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3: 네.
5: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는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선관위의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5: 합수부는 그래서 투표 종료 뒤에 보관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폐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이런 점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죠.
5: 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마지막까지 혼자서 막았던 이 여성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저지했던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네.
5: 지금 강성 이른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A씨를 올다르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축혀세우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3: 네.
5: 경찰은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대상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A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에도 경기장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는데요.
3: 네.
5: 장 대표 등이 설득을 했지만 A씨는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라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 10곳 가운데 7곳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5: 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부산, 충북까지 7곳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정말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요.
3: 네.
5: 지난 15일 긴급최고위원회 직후에는 5곳으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다가
3: 네.
5: 그날 당 공보실 공지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까지 6곳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 예.
5: 그런데 그 다음 날 장동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7곳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숫자가 바뀌었고요. 일부에서는 투표 중단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 등까지 추가될 수 있다. 이거 9곳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3: 네.
5: 그리고 어제 사실 의원총회에서는 당권파 일각에서 16개 시도 전체 소청론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범위를 좁히자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의원들의 다수는 투표용지 부족이 2곳 정도 있었던 곳과 또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3: 네.
5: 그런데 어젯밤 늦게 국민의힘이 공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3: 네.
5: 최종적으로는 11곳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4곳이 추가가 왜 됐느냐.
3: 네.
5: 이번 선거를 치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제기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든가
3: 네.
5: 그래서 7곳 더하기 4곳 해서 최종적으로 11곳을 어제 선거 소청했습니다.
3: 그렇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또 어제 오후 2시에 있었는데 뭐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소위 쇄신파, 개혁파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3: 네.
5: 어제 장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민감한 얘기는 비공개로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3: 네.
5: 시작부터 공개 발언 요구가 나오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송석준 의원. 이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아 이거 비공개해서 말하라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요.
3: 네.
5: 그러자 송 의원은 우리 당이 불통에 빠져 있다. 그 지금 최악의 당의 모습이 된 거 아니냐 하면서 공개 발언 기회를 달라고 맞섰습니다.
3: 네.
5: 그러자 장동혁 대표 측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시라 그러면 최악은 뭐가 최악이냐 강승규 의원 같은 강성 친윤계 의원들도 반발을 했고요.
3: 네.
5: 송 의원은 그래서 의총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장동혁 대표에게 스스로의 사퇴를 권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5: 당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그 2년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보장형 임기가 아니라 책임형 임기인 것이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뭐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뭐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에 힘을 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5: 네, 의총에서는 뭐 보도마다 약간씩 엇갈리긴 하는데요. 대체로 예.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7대3 정도의 비율로 더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3: 네.
5: 최윤석 대변인.

0: 어제 의총 끝나 기자들에게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고 장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장도 대표가 중간까지 앉아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까지 당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며 직격을 했는데요.
1: 모 당의 대표 찌질이 누구 얘기인가요?
0: 네, 이게 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 내분이 있었을 때 이때
1: 네.
0: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라고 하면서 자리 지키는 걸 비난했었던 이현주 의원 현재 민주당에 있죠. 이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또 MBC 보도를 보게 되면요. 중진을 포함해 최소 7명 이상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박형수 의원은 무린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말했고 윤한홍 의원, 윤한홍 사실 원래 친윤계 의원이었거든요.
1: 네.
0: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집에 좀 가자라고 하면서 취지로 말을 했고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이 총장 안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나 또 일부 강성 의원들은 또 장동혁 대표를 옹호를 하면서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을 해체하라 이런 요구도 했다고요?
0: 네, 예를 들면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 대표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옹호에 나섰습니다.
1: 네.
0: 피자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으면 그 한 조각만 버리는 게 아니라 피자 전체에 대한 환불을 몇 배로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거 일부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이를 위해선 장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0: 강승규 의원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근거로 장 대표 사퇴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장 대표 측에 박준태 비서실장 어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를 향해 대안과 미래 모임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라고 했고요. 지난 6개월간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만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1: 예.
0: 이 때문에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는 즉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네. 물러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가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 모임에 합류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이전 당대표이자 또 대표적인 친윤계죠.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가입을 했고 정회원 자격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1: 네.
0: 한 의원 측은 김기현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기쁜 마음으로 가입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이 원래 옛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친한계 같은 일부 다른 계파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께서 복당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이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 있는 의원 모임에 가입했다? 이거 결국 복당을 위해서
1: 네.
0: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계파 갈등을 없다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계파 갈등설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 뭐 친정청래파가 어떻고 친석파, 친김민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한다라며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당이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전당대회라면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라면서 상당히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했습니다.
1: 네. 뭐 그러나 정청래 대표를 향한 어떤 불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좀 끊이지 않는 것 같던데 어제도 공개적으로 요구가 나왔습니다.
0: 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개인의 정치 여정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에 두어야 할 때다라면서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 네.
0: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0: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라며
1: 예.
0: 대통령 단임제 아래 집권여당 대표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럼 정청래 대표는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출마 쪽으로 굳힐까요?
0: 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출마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에서 들어오는 불출마 압박을 몸으로 느끼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또 대표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사퇴하더라도 순방 이유란 뜻이냐는 질문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그리고 또 어제 화제가 됐던 언론 보도가 한친 청계 인사가 정청래 대표가 이대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드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하죠.
0: 네, 청와대는 오늘 있을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사실 앞선 출국 행사 때는 유럽 순방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환송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 청와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 김민석 총리도 왔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국하는 행사에서 악수를 할지 악수라는 몇 초나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장면이 나올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순방 중에 또 이런 게 또 발표가 됐다는 점도 또 주목이 되네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카롭다. 키가 크고 싶다.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 형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6: 네, 한 주 내내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한낮 최강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최강기온 31도 안팎으로 무척 덥겠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에 오후에도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가 내리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5: 충주에서 운수업 하신다는 5326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듣고 싶다 하시면서 이문세의 옛사랑 청해 주셨네요. 오늘 보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현행법상 오래전에 지어졌거나 규모가 작은 숙소는 방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곳일수록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서 빈틈을 보완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생명을 지키는 일, 국가 이미지는 물론 관광산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면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0: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하며 최종 합의는 전쟁의 영구 종식을 확인할 것이라고 일조에 명시했습니다. 3조에선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시작하고 선박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없는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했는데 관리, 해양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다우지수는 0.97% 하락 마감했고 S&P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1, 1.34%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해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17% 오른 4.22%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와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안팎으로 상승했고 달러와 가치가 급등했지만 국제 금 시세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이란이 똑바로 행동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원하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부부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찬 후 헤어지며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0: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청은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영 서울청 경비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대구에서 5에서 30mm입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안 무서운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는 건 자기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죠. 어른들도 차갑습니다, 바람 들어갑니다 하는 말에 안심하듯 아이들에게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얼마나 불편할지 친절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더 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게 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MBC
1: 울산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로 잠시 자리 비운 김종배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이재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낯익은 전통적인 시그널 음악에 제 목소리가 얹혀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그렇게 됐네요. 예,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는데 이 자리에 지난번과 달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죠. 당청 간의 미묘했던 기류를 봉합하려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죠. 예, 분위기가 격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

0: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6: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7: 예, 여느 때와 다름없이 더 막내 작가와 시선집중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갑니다. JB 예. 없는 JB타임즈 그 삐딱선 정신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석 기자를 반겨주고 계신데 공정님이 오늘은 JB 아니고 JS 라고 해주셨고요. 이수정님이 목소리가 리틀 JB 같아요. 묘하게 톤이 비슷하네요.
7: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저랑.
8: 아,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AI라는 썰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하루일관님, 이재석 앵커님 여기서 보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7: 감사합니다.
8: 5971님은 목소리가 내가 아는 KBS 이재석 선배 맞으신가요?
7: 선배요?
8: 예, 동료신가 보다.
7: 예.
8: 네, 그분 맞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님, 이재성님이 오늘 시선 집중 진행하신다기에 와봤습니다. 시선 집중은 처음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손님들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8: 그런데 예. 이런 반면에 아카이브님이 오늘 JB 형님 오시는 날이죠. 김은재 기자님의 부드러운 진행도 좋았지만 역시 아침엔 종배 형님의 면도날 같은 시원함이 그립습니다. 시선 집중 파이팅! 라고 해주셨는데 어떡하죠? JB가 오려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7: 월요일에 오시죠?
8: 맞습니다.
7: 네.
8: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이수정님이 지목해주신 리틀 JB, JS 이재석 앵커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예.
8: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7: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잖아요. 민중기 특별검사팀,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었는데 특검팀이 오세훈 시장한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3,3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걸 구형이라고 하죠. 선고는 한 달쯤 뒤인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한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됩니다.
8: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그렇게 되죠. 벌금 100만 원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열린다는 거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의하면 1심 선고 나고 석 달 이내에 2심 선고 나야 되고 또 석 달 이내에 대법원 선고까지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는 대법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8: 네, 짚어볼 부분은 어떤 걸까요?
7: 일단 특검 주장과 오세훈 시장의 반론을 짤막하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특검은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반론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육성으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 이제 여기서 짚어볼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건의 좀 기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원?
1: 예,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명태균 씨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신 대로 정치적 목적의 하명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명태균 씨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사람이었고 명태균 게이트는 언론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이제 보도가 줄기차게 잇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 예, 이 점은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당시에 만난 것도 팩트고요. 후원자인 그 사업가 김 씨가 명태균 씨 측에게 송금한 것도 다 확인이 됐죠. 예, 다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들이 알아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설령 오 시장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측근,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되니까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가능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촌철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권광윤님은 1심 판결이 중요하겠군요 라고 관전 포인트 나름 꼽아주셨고 이사나님은 그런데 과연 법원이 절차대로 빨리 갈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다나유님도 이런 사건은 특별히 좀 빠르게 판결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역시 또 법원이 언제 어떻게 판결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넘어가기 전에 여담 잠깐만 하면 네. 눈을 못 마주치시는 이유가 그 실시간 댓글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이군요.
2: 저는 예. 지금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예. 봐야 될 게 많아요.
1: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 그리고 제 신변을 자꾸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예. 네, 전 신비주의니까요.
1: 다음 뉴스는요. 그저께죠 이제는 그렇죠. 날이 바뀌었으니까 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혼자서 막았던 그 여성 예, 성조기를 치마처럼 둘렀다고 하죠. 이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업무방해 혐의예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근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신원 파악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언론에서 꽤 많은 언론에서 올다르크라는 말을 대놓고 제목이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2: 맞아요.
1: 이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올다르크가.
2: 네. 예. 보니까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이 여성을 올림픽 공원 플러스 잔다르크라고 해서 이제 올다르크라고 부르면서 추앙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도 이거를 썼고요. 네. 제목에. 통신사는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주요 매체들이 올다르크라는 걸 아예 제목에 빡 박았습니다.
1: 네. 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가령 뭐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당연히 안 썼더라고요. 예, 바람직하죠. 그런데 언론 비평 차원에서 잠깐 써보자면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여성을 뭐 글쎄요 프랑스 민족주의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잔다르크에 비유한 네티즌들의 말은 일단 넘어가도록 해보죠. 왜냐하면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표현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네티즌들 하나하나 다 비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올다르크라는 말을 그대로 제목과 본문에 뽑아 쓰는 기성 언론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2: 그렇죠.
1: 예.
2: 네, 물론 그 언론들도 올다르크라는 말에 뭐 100% 동의해서 그거를 쓰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용하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신 거죠?
1: 그렇죠. 한마디로 뭐 제목 장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쉽게 표현하면 또 전형적인 그 따옴표 저널리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복습 삼아서 짚어보면 그 여성에 대해서 핸드볼 경기장에 그 체육계 사람들이 들어가려 했던 거는 이제 물품과 장비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체육계 사람들하고 현장 시위대가 국민의힘 의원들 중재로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물론 이 합의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합의입니다. 예, 합의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도 참 의문이지만 아무튼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조차도 그 문제의 여성 한 명이 문 앞에 버티고 서면서 출입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네, 이 여성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 있잖아요. 자유혁신 대표.
1: 예.
2: 지금 미국에 부정선거의 현실을 알린다는 이유로 미국에 가 있다고 하는데
1: 예,
2: 거기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의 개표소 무단 진입을 막은 애국 동지를 경찰이 수사하겠단다.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무료 변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또 나서기도 했고요. 총철님들의 네, 반응은 좀 엇갈리시는데요. 정님, 당당하면 얼굴을 내놓고 하세요. 다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좀 보내주셨고요. 비판적인 댓글이 많긴 한데요. 서청주님은 올다르크라고 추앙을 한다고요? 아, 그저 웃습니다. 받들 걸 받들어야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수 유튜버들 요즘에 많잖아요.
1: 네.
2: 채널도 많고 그분들은 이 여성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해서 어젯밤에 찾아봤거든요.
1: 예.
2: 예를 들어서 강신업TV의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당당하면 마스크를 왜 썼냐, 그렇게 문을 지키고 어제는 시위에 안 왔더라. 그러니까 그저께는 문을 지켰고
1: 예,
2: 어제는 또 시위에 안 왔다는 거예요.
1: 비판적인 멘트네요.
2: 네. 그러면서 예, 오히려 경찰 진압에 명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1: 아, 이게 잠깐만요. 그럼 두어 번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2: 네,
1: 경찰 진압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2: 네, 그 예, 여성이 오히려 그렇게 예, 예, 막음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집중시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1: 예,
2: 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그 현장에서 그때 장동혁 대표가 왜 중재에 나섰잖아요. 그 현장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직접 막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제 TV조선 유튜브에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문을 막아선 그 여성에게 그럼 다 같이 들어가자. 당신도 들어가자. 우리가 투표함이 있는 공간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체육단체 사무실에 필요한 일들만 하고 나올 거다.
1: 예.
2: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말을 갑자기 바꾸면서 아니에요. 모두가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전혀 설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서
2: 이 올다르크라는 추앙이 어디서 온 건지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프랑스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2: 네. 그러게요.
1: 민족의 영웅이니까
2: 잔다르크. 네. 3186님이 영웅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영웅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한편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을 갔죠?
1: 예. 천준호, 전용기, 이모경 의원 이렇게 세 명이 갔는데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죠. 여당 의원들도 진작 현장에 갔었어야 했으니까요. 현장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갈 필요는 있는 거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빨갱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장이 험악해졌고 결국 의원들은 대치 14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잠깐 듣고 올까요?
3: 국민의힘 의원들 방문과 비교하면 시위대의 온도차는 컸습니다. 시위대는 의원들을 둘러싼 채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고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1: 체육계에 이어서 공연계도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원래 그 올림픽공원에서 예정돼 있었던 공연이 있는데 취소됐고 장소가 변경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속보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11개 지역 총 11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선관위에 제기했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죠. 밤사이에.
2: 네. 예. 맞습니다. 월요일 긴급 최고위에서는 6곳에 대한 걸 의결을 했는데 일단 총 11개가 됐다고 하고요. 관련한
1: 네,
2: 얘기는 저희가 곽규택 의원과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입이 없는 JB타임즈 삐딱선 정신은 그대로 갑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1: 예,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번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예, 대법관까지 지냈죠. 재임 중에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갔고 매번 세 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예. 선관위는 그런데 그 부부 동반 사실을 외부 공개 보고서에는 적지 않고 숨겼다. 예, 이런 보도입니다.
2: 같이 갔다면 배우자까지도 나랏돈으로 비용을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죠?
1: 예,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노태학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총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해외 출장을 갔어요.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그렇게 달랑 4명만 적었지만 그러나 비공개인 대외비 출장 계획서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거를 입수해서 봤더니 부부 동반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러니까 총 4명이 아니라 이제 5명이 간 셈이 되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 숙박비, 나랏돈 9천만 원이 이제 투입이 된 거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출장 갔는데 모두 부부 동반이었다는 게 취재 내용입니다.
2: 네, 당군 신하님 단 한 글자 보내주셨어요. 헐, 엽기토끼님 나라 이름 쭉 들으시면서 풍경 좋은 데로만 다니셨네요. 안개님 세금 떼먹느라 종이값은 아꼈구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선관위의 해명 나왔습니까?
1: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외부 공개 보고서에는 출장 갔다는 거를 적지 않았다는 게 해명인데 이건 뭐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고요. 이미 보도된 대로 선관위 직원 460여 명이 지난 4년 동안에 100여 차례 해외 출장을 갔다는 보도는 이미 나온 바가 있고 특히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이런 휴양지죠. 대표적인 휴양지에 가서 선거 제도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갔고 사진도 공개됐고 국민들의 분노를 샀죠. 네.
2: 네, 여름 장미님이 내 돈으로 갔네. 난 보내준 적이 없는데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여름 장미님. 예.
2: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거예요?
1: 아,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2: 네.
1: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앞서 지난 9일 출국을 할 때는 총리만 참석했고 정청래 대표가 초대받지 못해서 이걸로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가 일단 봉합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봉합일 뿐 정 대표가 이제 연임 도전을 뭐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하든 하지 않든 뭐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당내 갈등과 경쟁 공방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뭐 설전이 오갔는데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4: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의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2: 네,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이런 말까지 정청래 대표가 보탰는데 일단 말은 알겠습니다. 모두가 친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립구도를 요약하는 용어가 없으면 또 안 될 것도 같고 또 사라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언론인으로서는 이제 용어 선택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자꾸 이제 뭔가 그 뉴스 브리핑이 좀 언론 비평 쪽으로 기우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구도를 만약에 친청 대 친명으로 언급을 하면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과연 반명이 지금 있는가? 내가 반명이냐? 내가 반명도 아닌데 왜 친청 대 친명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아마 항변할 것이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친청 대 친석으로 만약에 쓰면 이번에는 또 그럴 거예요. 뭐 왜 명자를 굳이 빼느냐. 예, 대통령의 뜻이 사실상 지금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왜 삭제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조한 형태는 일단은 당권파 대 비당권파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은 어찌됐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고 비당권파가 이제 도전하는 형국이 될 테니까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 네, 마스터 초이님이 이게 뭐라고 참 왜 이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지라고 보내주셨지만 반면에 친청, 친석, 친명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 그 만든 사람 원조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친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뭐 읽어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좀 해주고 계시고요.
1: 네.
2: 이인수님은 일단 오늘 환영행사로 임시 봉합이 된다고요? 라고 하고 물음표 3개 보내주시면서 이왕 하는 거 덧나지 않게 하세요.
1: 전당대회가 이제 8월이잖아요. 덧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예,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민주당도 좀 수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예. 강가진님이 오 근데 앵커님 진행 잘하시네요. 마치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 오셨고요. 예. 5163님이 JS 그래서 더마과와 눈 마주치는 데는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건 비밀입니다.
1: 예, 여기까지 하죠. 더마과 고생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 캠프 출발합니다.
5: 예, 블루 캠프 코너 할 차례죠. 격주로 만나는 이분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5: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지난번 출국 때와 달리 김민석 총리는 물론이고 정청래 대표도 귀국 환영 행사에 나온다고 해요.
6: 그렇습니다.
5: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언가 수습, 봉합, 예, 이런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뭐 여러 가지로서 뭐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한명도 원내대표나 정상적인 형태로 대통령의 그 해외 외교 후 환영 행사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5: 아하, 예. 그러면 지난번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얘기이신가요?
6: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핵심적인 얘기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더 논란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5: 예,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6: 네네.
5: 근데 관련 이런 내용의 질문들을 제가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시죠?
6: 예, 그렇습니다.
5: 예. 그런데 오늘 아무튼 봉합의 모양새를 취하긴 취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나 이 뜨거운 열기를 보면 쉽게 봉합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6: 원래 뭐 민주당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민주정의 경선을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에 따라서 다 따르는 방식으로 매년 그 2년에 한 번씩 당대표 선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5: 예.
6: 그에 준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번은 그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선거를 통해서 가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5: 예. 그런데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전당대회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 정청래 대표가 그럼 연임 도전을 하면서 그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연임 도전을 아예 안 할 것이냐 이건데 예,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일단은 예상부터 해보시죠. 예,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안 할 거로 보십니까?
6: 정청래 대표는 연임 여부에 대해서 뭐 멀지 않은 장래에 판단할 거예요.
5: 네.
6: 그리고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당원 단계에 다 있어서 그것을 막거나 하거나를 강제할 수는 없고 뭐 정청래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본인의 그 진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 제로 베이스에서 깊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현재 상황은 그래 보이는데요. 그런데
6: 네.
5: 그러면 연임 도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 개인적인 뭐, 의견으로는?
6: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죠.
5: 네.
6: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이 현 시기에 그 당대표를 맡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서로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어디에선 승리다, 어디에선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5: 예.
6: 형식적인 승리, 내용적인 패배,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이재명 정부 2기에 2년 차에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당대표로서의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본인도 깊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5: 네. 이 개인적인 의견은 안 밝히시는군요, 결국.
6: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5: 아,
6: 저는
5: 예.
6: 어떤 당대표 후보자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욕망이나 뭐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이고 2년차, 3년차 선거가 없는 해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이 필요한 시기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어서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5: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 지방선거 이후부터 유럽 순방 중에도 메시지를 계속 이제 표출을 해왔는데
6: 네네.
5: 그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6: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중에 이번 선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왔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저같이 뭐 경기도 선거나 인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했던 사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그 깊게 생각할 사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선의로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생각으로 진행을 했지만 정치는 결과로서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5: 예.
6: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민주당에 있는 정청래 대표부터 김명진 국회의원 모든 구성원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점이 좀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보십니까?
6: 저는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안이 아니라서 뭐 이번에 귀국하시니까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캐묻는 감이 있죠?
6: 아닙니다.
5: 근데 요즘 이게 가장 민주당에서 이슈니까 예, 당연히
6: 그렇죠.
5: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6: 예, 그렇습니다. 예.
5: 김 의원께서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신다는 느낌은 제가 받습니다.
6: 아,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실 우리 당이 그 여러 가지 그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여부 그리고 당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당이 더 혼란한 상황으로 가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우려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국회의원들과 다수 당원들의 생각이에요.
5: 네.
6: 그 생각에 맞게끔 저는 민주당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6: 네네.
5: 1인 1표제로 치르는 첫 전당대회다. 그리고 1인 1표제로 치르면 당내 개파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저는 뭐 전체적으로 당원 주권의 원칙을 이재명 당대표 시기부터 이어왔고
5: 네.
6: 1단계는 이재명 당대표가 만들었고 2단계는 정청래 대표가 완결한 형태로 돼서 그 방향대로 당원과 국민들의 동의하에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인 1표제에 대한 이견은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 어디에도 없다라고 봐요. 저는
5: 예.
6: 정상대로 제도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고 현재 당대표 선출 기준은 1인 1표 당원 70%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7대 3의 기준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어서 충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와 당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를 잘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예,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1인 1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뭐 전현희
6: 네네.
5: 의원이라든가 김남희 의원이라든가.
6: 네네.
5: 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인 1표제라는 기존 원칙을 가지고 그 당헌 당규가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그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정을 원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보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그 개정된 1인1표제에 준해서 그 당대표 선거와 지도부 선거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5: 예, 보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1인 1표제 자체를 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라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보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지금 아, 어떻게
6: 그게 현재다 그렇게 다, 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당원 당규에.
5: 예. 그런데 네. 이제 어찌됐건 7대3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대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예, 예, 어찌됐건 예.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한 사람은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이든 당원이든 간에.
6: 그렇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당내 선거 과정에서는 보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6: 현재는 7대3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5: 예.
6: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5: 그러니까 그 7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7부분에
6: 관해서는 그 원칙대로 예. 가는 상황이고
5: 예.
6: 추가적인 분에 관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보정을 얘기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 예,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하는 그 의원들
6: 김남희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던 1인 1표제는
5: 예.
6: 저는 이런 이 당원 당 대표나 지도부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5: 예.
6: 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하고
5: 네.
6: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다양한 20, 30대 청년들과 현재 이 그 전당원 투표제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5: 예.
6: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 당대표 선거와 지도부 선거에 1인 1표제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5: 예.
6: 저는 서로 오해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 범주가 다르다.
6: 네, 범주가 틀립니다.
5: 아, 예.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또 강하게 SNS에서 글을 써서 1인 1표제를 후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6: 그건 뭐 정청래 대표하고 김남희 전 의원이 둘이 세 명이 만나서 그 한 30분 얘기하면 풀릴 것 같아요.
5: 그렇습니까?
6: 가까운 얘기를 제가 멀게 저기 인터넷상에 하지 말고
5: 네.
6: 정청래 대표도 그 김남희 전 의원 만나서 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5: 투표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1인 1표제에서 어떤 보정 작업이나 보완 작업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6: 현재는 원칙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잘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예.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뭐 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사실 기다리면 알게 되는
6: 다음
5: 거잖아요.
6: 주는, 다음 주면 결정되지
5: 예,
6: 않을까요?
5: 다음 주면 결정되는 거니까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는데
6: 네네.
5: 연임 도전을 하든 안 하든
6: 네네.
5: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6: 정치인은 항상
5: 네.
6: 그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도마 위에 올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 저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5: 예,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6: 뭐,
5: 질문은 예, 예, 뭐 시끄러운 건 시끄러울 수 있는데
6: 네.
5: 그러면 이 민주당의 이 내분 상황을
6: 네.
5: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6: 저는 현재 뭐 내분이라기까지는 그 보지 않고요. 그 현
5: 지지자들만 보면 내분 같습니다.
6: 절제된 상황에서 그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잘 하고 그리고 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 선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더 이상 우리 당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거나 그러는 과정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다수 당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5: 예.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모두가 출마했다 치고요. 지금 뭐 네네. 정청래 김민석,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되었어요, 가령. 그러면 다른 한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 그렇게
5: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말이죠. 그럼 네네. 지금의 이 뜨거운 열기를 생각하면 그 다른 한쪽, 그러니까 패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당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뭐 낙담하고 뭐 지지의 결집도 좀 약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신임 대표가 이렇게 수습해 나갈 수 있을까요?
6: 저는 뭐 가정법에 입각해서 지금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것 같고요. 다
5: 근데 누가 저는 이기긴 이기지 않습니까? 가정법이긴 하지만 제가 누가 이긴다고 하진 않았고 어찌됐건 한쪽은 이기니까. 예.
6: 저는 특별하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앵커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5: 예.
6: 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든 김민석 대표를 지지하든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면 제3자의 홍길동을 지지하든 그 사람들은 경선 기간에 열심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당대표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정이 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그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그 지도부와 당원들은 또 다른 당원과 다수의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죠. 저는 잘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5: 예, 제가 약간 말꼬리 잡는 것 같긴 한데 당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 무슨
6: 아니, 당원들에 말입니까? 의해서 심판을
5: 예.
6: 받는다고.
5: 아 예.
6: 만약에 그렇게 분열적 행태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5: 예.
6: 민주당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5: 네.
6: 제가 보기 항상 그 평가를 받았어요.
5: 예.
6: 네.
5: 알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좀 토론하고 공방을 벌였으면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6: 저는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5: 네.
6: 2기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책과 노선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5: 예.
6: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세 정책, 그리고 성장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향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장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누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편을 가르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인가, 우리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5: 예.
6: 개혁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고 토론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더 확산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5: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6: 네. 네. 네.
5: 오늘 고맙습니다.
6: 네, 고맙습니다. 네,
5: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0: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7: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5: 네, 6분 집중. 유승민 작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5: 네, 오늘은 어떤 취재에 오셨습니까?
8: 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지금 오늘로 14일째, 2주에 접어들었습니다.
5: 예.
8: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전달을 해드렸는데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해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합의한 끝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었고
5: 그저께 그랬죠.
8: 그저께 예. 그랬죠. 대한체육회가 이제 그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공권력 투입을 촉구를 했고요. 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5: 그랬죠.
8: 시위가 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5: 예,
8: 있습니다.
5: 궁금증이기도 하고 답답함이기도 해요. 그러면
8: 그렇죠.
5: 과연 그 안에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그렇죠?
8: 예. 경찰이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관망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제 길 정도는 좀 터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5: 예.
8: 그래서 경찰이 법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5: 예,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취재해보셨다. 예,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8: 네, 일단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5: 예.
8: 지금 현재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집회 그리고 시위에 대한 단어를 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법적으로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 네.
8: 그러니까 집회를 열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집회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어떤 소음의 기준도 있고 또 진행 방식도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5: 예.
8: 다만 집회, 그러니까 즉 집회라는 거는 주최자가 중요하고 그 신고 절차를 전제로 관리가 되는 건데
5: 네.
8: 현재 잠실 개표소 앞에 현장은 집회가 아닌 시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5: 예,
8: 관련
5: 그렇군요.
8: 내용을 네 민관기 경찰 직장 협의회 위원장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9: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지도 않고 누군가를 통제를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자유 시민이야. 이러다 보니까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집회면 집회 시간, 날짜, 목적, 주최자 뭐 이런 성격들이 모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시위는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만 꼭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5: 어떤 설명인지는 알겠고 제가 저 설명을 뭐 이렇게 꼬아서 들을 생각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집회가 아니라 시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다 이거잖아요.
8: 그렇습니다.
5: 근데 그게 시민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네.
8: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권력이 어느 정도 이제 법의 기준을 하는 건데 경찰이 강제로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 그런 갈등이나 충돌 비용을 함께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가령 경찰이 나서서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시민과 충돌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시민이 다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5: 근데 그거는 뭐 집회나 시위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 네,
8: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입을 할 경우에 공권력 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가 있는데요.
5: 예.
8: 민관기 위원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9: 우리가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체육회 쪽에서 그 사람들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산해라. 업무방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해산이 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는다든가 현행범 체포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특정 다수를 하고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을 해주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8: 다만 현재 대한체육회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이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5: 예.
8: 이렇게 업무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시위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곧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 역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 그 민강기 위원장 설명은 제가 알겠고 사실 저도 민강기 위원장을 다른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한 바도 있기 때문에 왜 지금 경찰이 좀 곤혹스러워하는지를 좀 해설해주는 취지라고 봐요. 저도 그렇긴 한데 좀 조치가 많이 늦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예 그게 이제 1번이고 집회와 시위의 성격이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고발을 좀 기다린다든가 너무 이게 좀 아니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한편으로
8: 그런 네. 지적을 결코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5: 네.
8: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법의 한계 그러니까 현행 지시법이라는 게 이렇게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로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5: 예.
8: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5: 그 여성이요 아까 제가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8: 네.
5: JB타임즈인가요? 뉴스브리핑에서.
8: JB타임즈. 예. 네.
5: 그 지금 수사 들어갔는데 좀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건
8: 네.
5: 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8: 저도 어제 확인을 했을 때 신원 파악 중인 걸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는 밝힌 상황입니다.
5: 예.
8: 또 그 현재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참관객도 있고 현장 방문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단톡방 내에서도 경찰한테 붙잡혔을 경우에는 난 시민이라고 둘러대라라는 지령 아닌 지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 예. 그러니까
8: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통제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는 보호가 돼야 되는데 현행의 제도도 이제 그 경계에 대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5: 아니 100번 양보해서 지금 개표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 안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그거를 예를 들면 선관위 관련 시설로 옮기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나마 이해라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체육계 인사들이 드나들어야 하는 사무실이 있는 곳이고 물품과 비품들이 있는 곳인데 이게 다 꽉 막혀 있으니까 시민들이 답답한 것 같다는 생각이
8: 그렇죠.
5: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분 집중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1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0: 에어렉스
1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4: 기대세요
1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6: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7: 저축은행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14: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8: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0: 제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우중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1: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3: 예,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예, 김종배의 시선 집중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김종배 앵커가 지금 휴가를 가 있기 때문에 예, 진행을 오늘 내일 대신 맡고 있는 이재석 기자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휴대용 우산이 거추장스럽다가도 금세 고마워지곤 하는 날씨입니다. 소나기 소식이 워낙 잦은데요. 지금은 남부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고요. 낮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내륙을 위주로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도 계속 덥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인은 체감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체감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중부는 가끔 구름 지나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예,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선거 소청 그리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밤사이에 정리된 속보를 종합을 해보면 당 명의와 후보자 명의를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곽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그 11개 지역, 그러면 당 명의로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7곳, 거기에다가 네네. 플러스 4. 플러스 4는 이제 해당 지역의 후보들이 소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4곳. 그래서 총 11곳에 소청을 넣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4: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그 7곳은 제가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전남, 울산, 충북. 거기에 이제 네 곳이 대전, 충남, 세종, 전북이더라고요.
4: 네, 그렇죠. 대전, 충남, 세종, 전북은 후보자 측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 곳이고요.
1: 예. 그러면 아무튼 그 11곳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예,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4: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서 이제 그 지역 안에 있던 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포함된 모든 선거죠. 기초의원부터 기초단체장 예,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그러면은 그 해당 투표소,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만 재선거를 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은 그 광역 투표소가, 지역 전체를 예, 얘기하는 건가요?
4: 투표소가 포함된 선거구거든요.
1: 예. 예,
4: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잠실의 제 몇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투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파구청장 선거 그리고 송파구의 시의원, 구의원 선거 이렇게 이제 모두 소청 대상이 되는 거죠.
1: 예. 그러면 예,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럼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문제다. 그 투표소가 문제다 그러면 송파구 해당 동네가 되잖아요. 거기 그 투표소
4: 예, 예, 예.
1: 그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시장부터
4: 그렇죠.
1: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투표를 한다.
4: 예예예. 예, 예.
1: 그러면 다른 구, 뭐 마포구든 서대문구든 다른 구 또는 송파구의 다른 동네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4: 그렇습니다, 네네.
1: 아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의총에서 이제 7개 지역은 뜻을 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로.
4: 그렇죠, 예예. 예.
1: 근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튼간에 16개 전체의 전국적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4: 아,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1: 예.
4: 지금 그 선거 소청이 어저께까지 제기해야 될 이제 시한이었어요.
1: 예.
4: 근데 선거 소청을 제기를 해두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 뭐 무효소송이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다 사라집니다.
1: 예.
4: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도 할 예정이고 또 특검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선관위의 부실 선거 사례들이 더 많이 확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선거소송을 진행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께서 또 신뢰가 무너지시겠죠. 그러니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려면 선거소청이라는 걸 다 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 장동혁 예. 대표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다만 이제 이를 이해하는 이제 국회의원도 있었지만은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어저께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1: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언론에서 이해하기로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그 문제가 된 투표소가 있는 동네만을 대상으로 한 그 재선거가 아니라 뭐 쉽게 표현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도 전체 다 하자 25개 자치구에서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4: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그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 상황이 생겼던 곳이
1: 예.
4: 서울 시내에서도 여러 구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1: 예.
4: 그런 구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다 해놓으면 결국에는 그 구청 단위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나중에 재선거가 이제 받아들여지면
1: 예.
4: 서울시장 선거까지 한다는 의미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자면 어디랄까요 뭐 강서구나 마포구 이런 데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할 리가 없는 거고요.
1: 그 인식에 네네. 장동혁 대표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4: 그렇죠. 예.
1: 아, 예.
4: 아, 그런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1: 아, 장동혁 대표 또한 그러하다.
4: 예.
1: 그러면은 일곱 곳에 대해서는 당 명의로 지금 소청이 들어간 건데.
4: 그렇죠.
1: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16개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4: 아, 근데 어저께 이제 의원총회를 할 때 이제 16군데를 일단 다 선거 소청을 해 두자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1: 장동혁 대표가요?
4: 냈었는데
1: 예,
4: 이제
1: 예.
4: 다른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논의 끝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의견으로 장동혁 대표도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어저께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총에서 일곱 곳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일곱 곳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고.
1: 예.
4: 장동혁 당대표도 이걸 수용했고요.
1: 네.
4: 다만 이제 다른 지역, 일곱 곳이 아닌 다른 지역 중에서 후보자들이 아 당에서 좀 제기해 주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었는데 결국 당에서 일곱 곳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후보들께서 네 곳 정도는 더 추가로 내신 거죠. 그래서 11곳이 된 것입니다. 예.
1: 제가 뭐 장동혁 대표를 직접 인터뷰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서 장동혁 네네. 대표 입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쭤보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좀 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럼 장동혁 대표도 네. 가령 송파구 전체를 재선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된 투표소가 있는 동네를 위주로 재선거를 하자는 입장입니까?
4: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선거소청이라고 하는 것이요.
1: 예.
4: 그 선거소청 사유가 전혀 없이 제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런데
4: 예.
1: 그렇게 한정적인 동네를 상대로 물론 이거 가정형이긴 합니다만 선관위가 이 소청을 받아들였을 때의 얘기긴 합니다만 재선거를 하게 네. 되면

0: 아예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1: 예.
0: 그리고 선거 소청에 대해서 이건 선관위가 자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벌써부터 뭐 선관위에서 이건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고 벌써 소청이 접수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미리 내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1: 예, 미리 결론을 냈죠. 예.
0: 예, 저는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서 뭐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재선거 하겠다고 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1: 예.
0: 다만 이제 60일 이후에 이 결론이 나면 그때쯤에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왔을 때일 겁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이후에 선거 소청했던 곳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선거 무효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런데 지금 선거 소청 단계에서 향후의 모든 쟁점을 미리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1: 예. 예.
0: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예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1: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 예.
1: 올림픽 공원 시위요.
0: 네.
1: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2주 넘게.
0: 네.
1: 일단은 그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고 있어서 체육계 인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0: 네네.
1: 예. 이거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하긴 해야 될 텐데.
0: 네.
1: 근데 그저께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나름 중재 역할을 해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때문에 체육계 인사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간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0: 네, 예.
1: 예,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예, 저는 그저께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국회의원들 가셔가지고 중재를 시도했던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결국 마지막 한 분이 이제 반대하셔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좀 설득이라든지 또 중재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1: 네.
0: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경기장 내에서의 운동 장비에 대한 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그곳을 그곳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좀 양해하에 반출을 허용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는 또 여당이 가가지고 뭐 별다른 성과 없이 오긴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그런 좀 중재 노력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일단 그 안에 그 개표 작업을 마친 투표 용지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을 선관위 시설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0: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부분이 참 이제 아쉬운 게 원래 그 부분을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에 했어요.
1: 예.
0: 근데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장실 체육관 안에 그 투표 용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근데 왜 법원에서 그것을 증거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했냐 하면 투표 용지와 투표함은 어차피 선거법상 그 해당 선거의 당선자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을 한 거란 말이죠.
1: 예.
0: 그런데 법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서 향후에 선거소송에서 증거가 될 투표함과 투표용지라면 선관위에 보관을 할 것이 아니고 법원의 관리하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1: 예.
0: 예, 그랬다면 아마 지금 그 잠실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시민들의 노력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증거 보전에 따라서 법원 하에 관리하에 들어갔을 것인데
1: 예, 그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난 거는 뭐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 치더라도 예. 이미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예.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0: 예,
1: 어찌됐건 거기에 계속 두면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체육계 인사들이 계속 힘겨움을 겪을 터이니
0: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조사가 되면 국회에서도 아마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1: 네.
0: 또 향후에 뭐 합수본이든 특검이든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투표용이나 투표함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가지고 그 투표함의 관리를 위한 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정치권을 통한 중재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찰에서 뭐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 해산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을 거쳐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한다? 사실 그럴 필요도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앞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양,

0: 쪽 간에 그 시위대 시위하러 계시는 시민분들하고 정치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예, 예. 오래 걸리면
0: 예, 예.
1: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펜싱 칼도 못 갖고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계속해서 피해가
0: 나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한 번씩 시도해 본 것 아닌가요? 한 번씩 시도해 본 것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1: 예.
0: 예, 예.
1: 근데 시일이 지금 2주가 넘어서 예.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악의 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분위기가 좀 심각하고 험악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예. 그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0: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1: 예. 예. 장경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랐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0: 예, 어떤 뭐 예상했던 대로였죠. 예. 예. 그러니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쪽에서 당연히 지난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책임을 져라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1: 네.
0: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제 선거소청 범위를 결정하는 그 요청도 당 지도부에서 이거를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종이 소집된 거니까 어제 당연히 선거소청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함께 또 당 지도부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있었죠.
1: 예. 그 지도부 거취, 뭐 장동혁 대표의 거취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예. 대해서는 곽영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어제 뭐 말씀하신 분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이게 어떤 그 당 지도부, 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전국적인 선거가 끝났을 때 그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우리 당이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은 패배한 것이 뭐 분명한데 누구 하나 너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1: 예.
0: 좀 그런 쪽의 설명들이 있었고요.
1: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각영께서도?
0: 예, 저도 뭐 일정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어저께도 말씀하신 분 중에 뭐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지금 부실 선거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국면이 좀 마무리될 때쯤에는 당 지도부에서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았죠.
1: 예.
0: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1: 예. 그럼 시점을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0: 그걸 시점을 딱 특정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또 한번 또 시간을 봐야죠. 그리고
1: 예.
0: 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야 간에 지금 다 뭐 당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고 또 여야 간에 아직 그 하반기 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1: 예.
0: 다만 지금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것은 사실 당 내외적으로는 사실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죠. 예, 오늘
0: 예.
1: 예,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2: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몰랐는데요. 그 동해안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참다랑어는 참치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어가 폐사를 해서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그 해수온 상승에 따른 변화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원규 전국 어촌계장협의회 회장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지금
3: 네,
1: 회장님께서 그 동해안 그러니까 강릉 쪽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3: 아, 제가 지금 그 좁은 그 속초 그 대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속초 쪽에서요? 예.
3: 예, 속초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그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다롱어가 많이 잡히는데 이것이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 예예 예. 그 지금 동해안이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수온 영향으로 그 기존에 안 나던 그 날렵성 어종인 잠치나 뭐 고등어, 정어리 등 뭐 여러 가지 어종이 다양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0: 네.
1: 예, 예.
0: 예. 그럼 원래는 잘 안 잡혔었나요? 참치는 저도 뭐 원양어선이 보통 잡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고등어, 정어리 이런 것도 원래는 잘 안 잡히던 어종이었나요?
1: 예, 기존에 이제 그 어획되는 양이 그 이제 그전에는 많이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류성 어종인 이제 뭐 그런 어종들이 많이 잡혔었는데.
0: 네.
1: 아, 최근 이제 몇 년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고등어나 뭐 참치나 이제 그 난류성 이제 수온이 높은 이제 지역에 사는 어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잡히고 있어요.
0: 예.
1: 예.
0: 그러면 어민들이 이렇게 조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애로사항입니까?
1: 아, 지금의 그, 지금 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우리 잠치 코처량이 한 1200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코처량이 전부 이제 소진됐어요.
0: 아, 코처량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잡을 수 있는
0: 네.
1: 이제 잠치 이제 양입니다, 양.
0: 아하,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규정이 돼 있나 보죠?
1: 예, 세계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은 얼마, 일본은 얼마,
0: 예.
1: 우리나라는 얼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0: 멸종하면 안 되니까.
1: 예예.
0: 예. 예.
1: 그래서 뭐 어족조항 보건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양이 뭐 연간 한 1,200톤 정도 되거든요.
0: 1,200톤.
1: 예, 1,200톤 네. 정도 되는데.
0: 예.
1: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잠재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 양이 전부 이제 소진이 됐어요.
0: 아, 다 잡았다 이미.
1: 예, 예. 다 잡아서. 이제 잠치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채웠으니까. 예예.
1: 예예. 그래서 잠치를 전부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방류하고 있거든요.
0: 아하 예.
1: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참치는 이미 그 쿼터량을 채워서 더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1: 예예.
0: 그러면 이제 다른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1: 예.
0: 말씀하신 대로 한류성 어종은 이제 찾을 수가 없다. 힘들다. 이런 건가요?
1: 거의 좀 이제 어획량이 많이 이제 급감을 했어요.
0: 예.
1: 뭐 나긴 나는데 이제 그 한류성 어종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급감하고 이제 난류성 어종이 이제 좀 어획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0: 그럼 다른 난류성 어종을 잡으면 안 되나요? 제가 너무 이거 좀 모르고 하는 질문인가요?
1: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잠치를 잡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물 안에 이제 뭐 고등어,
0: 예.
1: 정어리 등 이제 다양한 이제 다른 어종들이 지금 잠치와 함께 이제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또 잠치는 잡을 수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바다에다가 이제 전부 이제 그물을 찢어서 다 이제 그 이제 방류하는 이제 실정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어민들은 이게 뭐 좀 풍어의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진짜 어민들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근데 제가 약간 이해를 아직 못하는 지점은
1: 네.
0: 만약에 참치의 쿼터량을 다 채우셨다면
1: 네.
0: 주력 어종을 바꿔서 어민들께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는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뭔가 경제적 이익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는
1: 네, 그렇게
0: 안 됩니까?
1: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참치를 못 잡게 되면 이제 고등어나 뭐 정어리를 이렇게 뭐 다른 어종을 잡으면 되는데.
0: 네.
1: 사실 이제 동해안에 이제 어업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해요 지금에.
0: 네.
1: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 이 기반 시설인 게 어떤 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제빙 시설이라든가 뭐 영하 60도 이상 뭐 급속으로 동결 시킬 수 있는 뭐 냉동,
0: 네.
1: 냉장 시설 등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거 선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억과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0: 참치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1: 네,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참치든 고등어든 뭐 정어리든 다른 어종이든
0: 예.
1: 그러면 이거를 고기를 우리가 이제 잡아 올지게 이제 그 이제 얼음을 쳐서 빙장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야지 이제 고기 선도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신선도가.
0: 그렇겠죠.
1: 예, 네, 그래야지만 그 고기를 갖고 와서 이제 선도가 유지가 되면 이제 억가를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억가를.
0: 예.
1: 그런데

0: 지금 비반 시설이 동해안에 이제 분석하다가 보니까 그 뭐 이게 고기를 잡아 와서 이제 이렇게 날이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고 이제 고기도 이제 난류성 어종이다 보니까 열이 많아요 생선 자체.
1: 아하, 예.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급속으로 이제 참치 같은 경우는 영하 60도에다가 이제 동결을 해야 돼요 급속으로.
1: 예예. 예.
0: 그리고 이제 뭐 고등어나 정어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결을 해야 되거든요.
1: 예.
0: 냉동을 해야 되고 냉동해서 이제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되고.
1: 예.
0: 또 바다에 나갈 날이면 이제 얼음이 필요하거든요. 또 고기를 갖고 잡아 와도 얼음이 필요하고.
1: 예.
0: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빙 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난류성 예. 어종이 많아지기 전에는 그 시설이 예. 부족하다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0: 네, 예, 예, 그전에는 그전에는 지금 뭐 전년도나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많은 양들이 어획되지는 않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동해안은 대다수가 이제 오징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오징어.
1: 요즘은 근데 오징어가 또 안 잡힌다면서 중국 어선들이 뭐 북한 쪽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0: 예, 예 지금 예. 뭐 오징어가 거의 뭐 중국 어선들이나 이런 어선들 때문에 오징어 거의 뭐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오징어가 지금 안 나고 이제 이런 어종이 나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오징어 이런 어종들만 나다 보니까 이런 업 기반 시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1: 아, 예.
0: 전년도부터 이런 양들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1: 네.
0: 갑자기 이제 이 업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이런 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곡 잡아와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인터뷰는 좀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0: 예.
1: 당국에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이원규 전국 어촌계장협의회 회장과 인터뷰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0: 예, 시선 집중 본 방송 여기서 마치고.
1: MBC.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0: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2: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1: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젯밤에 미국 중앙은행 신임의장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번째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 비둘기파로 알려졌고 비둘기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조만간 이란의 원유 수출이 허용될 걸로 보입니다. 매장량 세계 3위인 이란의 기름이 세계시장으로 풀리면 국제 원유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한국은행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물가가 당장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고유가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오래갈 거고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증권사와는 달리 은행과 보험사에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계좌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없었는데 정부가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6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형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제일 궁금한 새벽에 끝난 미국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3: 네.
1: 시장 예상대로 동결은 됐네요.
3: 네,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입니다. FOMC 회의에 참석한 위원 12명 만장일치로 현재 이제 3.5%에서 3.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예.
3: 올 들어서 이제 4회 연속 동결인데요. 같은 동결이라도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성명서에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1: 예.
3: 아무래도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4% 상승률, 그 4%대 벽을 돌파하고 이제 전쟁 이후에 물가 상승이 나타난 데 따른 건데 원래 이제 그 성명서에 써 있던 인하 편향, 그러니까 이징 바이어스라는 이 단어를 지웠어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의 금리 예상을 표시하는 그 점도표를 보면은
1: 예.
3: 불과 이제 석달 전만 해도 이제 올해 금리를 한번 내린다였는데
1: 예.
3: 이번에는 한 번은 올린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원 절반이 연내 인상을 점쳤습니다.
1: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은 아무리 많이 배운 분들이나 뭐 연준 위원들조차도
3: 네.
1: 두세 달 앞을 못 내다보는 거다.
3: 그렇네요.
1: 물론 트럼프가 이란 공격할 거를 내가 어떻게 예상해?
3: 네.
1: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물가가 작년 연말만 해도 앞에 2자 찍히고 있었는데
3: 네.
1: 4자가

0: 찍히고 나니까 이제 언제 금리 내려요? 라는 질문이 바뀌었죠.
1: 맞습니다.
0: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데뷔 무대였는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1: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이제 매 파냐 비둘기 파냐 이렇게 말이 많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폴 크루그먼이 평가하기도 했는데 일단 첫 회의에서는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분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점도표에서는 이제 본인이 점을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앞으로 금리 이렇게 갈 거다라고 미리 예고해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워시가 이제 예. 평소에 이제 싫어하기도 했는데 워시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첫 대비에서 인하 편향 문구를 성명서에서 지웠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위원회 전체가 인상 쪽으로 기운 점도 그 점도표를 그대로 이제 발표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워시를 매파로 평가를 한 겁니다.
0: 예.
1: 또 이제 워시가 취임 전에 연준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걸 실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나 뭐 대차대조표 그리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데이터 활용하는 방식
0: 예.
1: 물가 목표 체계까지 이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연준의 긴축 신호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고요. 기준금리를 이제 가장 이제 잘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21%로 급등해서 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0: 그 말은 곧 금리 올릴 것 같아 진짜 느낌이 그래라고
1: 네,
0: 하는
1: 시장이
0: 게 시장 반응이라는
1: 네.
0: 거죠. 점도표를 본인은 안 찍었다는 게 좀 독특하네요.
1: 네.
0: 개인적인 생각은 점도표 그런 짓 왜 해라고 하는 쪽이라는 거죠. 어차피 석 달 앞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놈의 점 찍어서 뭐 하냐
1: 네.
0: 하는 생각인가 봐요. 이란 석유가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리기 시작한다. 는 뉴스가 이제 이란 전쟁 마무리한 다음에 나온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양해각서 초안에 이제 이란의 석유 판매를 완전히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예.
1: 미국 정부가 이제 14개 조항짜리 MOU 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란이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은행 결제 유조선 수송, 해상보험 이런 관련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풀리는 시점은요. 미국과 이란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가능해지거든요.
0: 예.
1: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 스위스의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19일 날 열리니까 이게 일정대로 이제 만약에 진행되면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세계 3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이란의 석유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겁니다.
0: 이란의 석유가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됐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1: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란 석유가 47년 만에 풀린다라고 많이들 표현이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8년 만에 이제 이란 석유 수출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47년 전인 1979년에 이제 이슬람 혁명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검거하고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았던 그 사건으로 첫 제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0: 예.
1: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뭐 켜졌다가 꺼졌다 이렇게 막 반복을 했어요.
0: 예.
1: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란이 우라늄 용축을 본격화하면서 2012년에 미국하고 EU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선언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거래를 막아버립니다.
0: 2012년에.
1: 네, 그러다가 예.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포기를 이제 받아내고 석유 제재를 풀었고 한국도 그때 이란산을 상당히 사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핵 합의가 너무 허술했다라면서 2018년에 이걸 파기하고 이란 석유 제재를 되살린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때 스스로 걸어 잠궜던 그 이란 석유에 대한 자물쇠를 8년 만에 다시 연 셈이 됐습니다.
0: 본인이 잠궜던 거 본인이 푼 거네요. 트럼프
1: 맞습니다.
0: 대통령이. 이란 석유는 짧게 보면 8년 만에 다시 풀린 거고.
1: 네.
0: 자꾸 서방에서 이란 석유 가지고 시비 걸기 시작했던 건 이제 47년이나 된 역사가 있다는 거고
1: 네.
0: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연은 있습니다만 이란 석유가 세상에 나오면 석유값 좀 떨어지는 쪽이겠죠.
1: 네, 이란이 원유 매장량만 보면 2천억 배럴 정도 이제 되는데 베네수엘라하고
0: 예.
1: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0: 보면요, 러시아에 이은 세계 2위예요. 게다가 이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콘덴세이트, 이거를 이제 이란이 많이 생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뽑아 올릴 때 나오는 그 아주 가볍고 맑은 그런 초경질유인데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원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선호하는 우리 그 한국 석유화학 기업한테는 완전히 이제 가뭄의 단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산 원유가 풀린다는 소식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을 했거든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중동 전쟁 이후에 찍었던 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1: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2%대로 찍던 미국의 물가가 이제 4자 찍히고 나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 바뀌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0: 네.
1: 그 원인이 주범이 뭐냐라고 하면 석유값 아닙니까? 전쟁이 촉발한 석유값.
0: 네.
1: 전쟁도 끝났고 전쟁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이란산 석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러면 기름값도 내리고 물가도 내리고 그래서 연말쯤 되면 야, 미국 금리 내린다는 얘기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생각 못하는 변수가 좀 남아있어요?
0: 그러니까 전망이 굉장히 지금 엇갈리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어제는 보고서를 보면요. 내년에 원유가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평화협정이 유지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는데 걸프 지역의 원유 생산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면 내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기름값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전망과는 반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하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1: 완전히 서로 다른 예상이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당장 열려도 이제 전쟁 때문에 훼손됐거나 감축 체제로 들어갔던 생산 시설을 정상화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이 걸림돌이고,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이 그 비축유를 지금 많이 풀어서 바닥나 있잖아요. 그걸 다시 채우기 위한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쉘의 CEO 바엘 사완의 이제 언급을 봤더니 시장이 다시 균형을 찾으려면 1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사실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라는 거예요.
1: 사실 그렇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전쟁 시작이라고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정말.
0: 네. 어제 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MOU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고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폭탄 투하할 거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일 양측이 서명을 해도 이게 종전 합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요. 60일 휴전 양해각서거든요. 3천억 달러의 그 이란 재건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엄청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종 종전 합의가 확정되기까지는 이제 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3천억 달러 이야기는 3천억 달러를 이제 미안해라고 하는 용도로 내지는 이란 이걸로 좀 나라 부서진 것 좀 고쳐봐라고 하는 용도로 미국이 주기로 한 건가 봐요. 아니면 어떻게
0: 트럼프 대통령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거고 이제 이 펀드를 위한 이제 펀딩을 이제 해볼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도 좀 혼란이 있고 미국 의회가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우리 비 좀 받아라라면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1: 거죠. 합의하는 과정에서 3천억 달러를 미국이 내든 미국이 구해오든. 하여튼 갖고 오기로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펀딩하러 다니죠. 미국이 쓸 돈도 아닌데 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바구니를 들고 펀딩하러 다니겠습니까?
0: 네. 그 얘기도 아마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전반적으로는 이란이 오히려 많은 걸 얻었네요. 뭘 내줬는지 몰라도.
0: 네. 이번에 이란이 위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승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요거하고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물가 때문에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거고 그 이유는 당연히 유가 때문일 거고 같은 고민인데 맥락으로 한국은행은 물가가 앞으로 꽤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 같다는 쪽의 의견이 강한가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서 유가가 만약에 내려가면 물가도 바로 안정될 것 같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이었는데요. 중동 전쟁 이후 유가가 뛰면서 지난달에는

0: 3.1%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2% 중후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물가 걱정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유가가 앞으로 조금 내려가더라도 물가가 바로 2%대로 안정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1: 그 이유는 한국의 물가는 왜 그렇다는 겁니까?
0: 유가가 보통 내려가도 예. 그 효과가 물가 전반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이 먼저 오르고 예. 이후에 운송비와 생산비 상승을 거쳐서 다른 상품 가격으로 번집니다. 반대로 유가가 내려갈 때도 물가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1: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리니까 네네. 갑자기 유가 꺾였다고 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게 갑자기 마음 바꿔서 뒤로 돌아가 하지는 않는다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을 예. 유가 충격의 간접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 변동의 영향이 기름값에만 그치지 않고 예. 공업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1: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이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슷했었어요. 당시 국제 유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갔었는데 유가가 올랐던 게 다른 품목 가격으로 번지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었어요. 예. 어느 순간 기름값 자체는 내려갔는데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비용 부담이 여전히 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한국은행이 분석한 걸 보면 유가가 10% 오르는 충격이 3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에 약 5개월 뒤 근원 물가가 0.1%포인트 이상 오르고 예. 그 영향도 7개월 정도 지속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크게 올라도 짧게 끝나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유가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는 원유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돗물을 열고 잠그듯이 단시간에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종전 이후에 유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전쟁 끝나고 이란산 석유 나와도 네. 이른바 비축유 텅 빈 거 그거 다 채워야 되고 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또 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네, 얘기 맞습니다. 좀 전에 전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네요. 네.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풀릴 텐데 노조와 합의한 것에 따르면 그게 뭐 별 변수 없이 다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이것 때문에 물가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가를 생각하면 기름값이 오르거나 농산물 가격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데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이 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보는 물가 상승 경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이 대기업들이 큰 성과급을 지급하면 직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예. 그러면 그들의 외식, 여행, 자동차에 쓰는 돈, 소비가 늘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돈 쓰는 게 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한국은행이 주목한 게 이게 단순히 소비 증가 영향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과급이 다른 업종에 임금 협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1: 다른 데서도 우리도 월급 올려주고 우리도 성과급 좀 줘라.
0: 네, 맞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직원들이 큰 성과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 다른 업종 근로자들도 우리도 임금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예.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업들도 인재를 붙잡으려면 보상을 올려야겠죠. 특히 IT 업종 안에서는 인력 이동, 이직이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회사의 보상 체계가 다른 회사에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일부 기업이 도입한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가 예. 다른 IT 기업으로 이미 확산됐고 최근에는 IT 업종이 아닌 비-IT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예. 그러니까 특정 회사의 역대급 성과급 이게 그 회사 직원들에게만 돈이 더 지급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돈이 소비를 늘리고 다른 업종의 임금 기대를 높이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있다. 거죠.
1: 우리도 좀 출연료도 좀 올려야 되는데 그죠? 한참 동결된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이렇게 성과급 얘기 나올 때마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올리는 쪽으로 그럼 계속 방향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은.
0: 네, 그런데 일단은 한국은행은 예.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가능성에는 좀 거리를 뒀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0: 건데 다만 우리가 물가가 내년까지 목표 수준을 웃돌 수 있다고 본 만큼 예.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1: 예.
0: 만약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지 않거나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성과급이 다른 업종의 임금 인상으로 더 번지면
1: 예.
0: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물가를 더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한국은행의 상황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박수희 기자가 준비한 네. 소식 이것도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주식 투자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하고
2: 맞습니다.
1: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이제 거의 못 빼니까
2: 네.
1: 거의 내 돈은 다 여기 들어있어라고 하는 네. 분들이 많은데 퇴직연금 계좌가 증권사에 있는 분들은 마치 증권 계좌처럼 실시간으로 ETF를 이걸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2: 네.
1: 은행 보험사에 가입을 해놨더니 이게 되게 불편하네.
2: 네.
1: 뭐 이래? 이제 이런 반응도 많고 그래서 다 증권사로 옮기려고도 하고
2: 네, 맞습니다.
1: 은행들은 뭐 우리도 이것도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얘기가 시끌시끌한가 봐요.
2: 예, 예. 그렇게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1: 예.
2: 이제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관련한 정책은 이제 주무부처인데요. 최근 금융권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보니 이제 은행 보험 쪽에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우리도 실시간으로 ETF 매매해달라 그러니까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고
1: 예.
2: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가 보도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최종 확정은 아니다 다양하게 폭넓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 증권사에 계좌 있으면 증권사 계좌에서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은행보험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거기다 개설했으면 ETF를 지금 어떻게 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2: 일단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 계좌에서는 주식하고 같다고 보면 되고요. 모든 것이.
1: 그런데 예.
2: 은행에서는 ETF를 실시간 거래가 일단 안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이
1: 예.
2: 일단 가격을 지정하거나 수량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금 한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를 사달라 어떤 ETF를 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을 은행들이 모아서 자신들의 신탁 계좌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1: 예.
2: 다시 거래하는 증권사에 대리 이제 구매를 한 요청하는 일종의 약간 공구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1: 내가 직접 사도 되는 걸 괜히 은행 직원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값 주고 있는 거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얼마에 샀는지도 나중에는 알 수 있고 내가 가격 지정도 못하고.
2: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만 원어치 사줘 그러면 만 원짜리 ETF 뭐 100개를 사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ETF를 100만 원치 사줘 그러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게
1: 싸게 사줄 수도
2: 예,
1: 있고
2: 90개를 사줄 수도 있고 100 뭐 10개를 살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인
1: 야,
2: 거죠.
1: 시장 가서 소고기 한 근 사와라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
2: 예,
1: 뭐 얼마인지는 예, 나중에나 알게 되는 거고.
2: 맞습니다. 그리고
1: 예.
2: 또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기능이 잘 없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ETF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은행 보험에서 불편한 시스템이죠.
1: 우리나라의 주식거래 ETF 거래를 증권사만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나 은행도 우리가 사주세요라고 하면 본인들도 가서 증권사 거쳐야 되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2: 예,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보험사와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당연히 다르죠. 라이선스가
1: 예.
2: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하고 있는 것을 위탁 매매라고 해서 중간에 말 그대로 딱 이거 사줘 그럼 딱 사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위탁 매매 라이선스는 증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1: 예.
2: 그렇습니다.
1: 그럼 증권사만 증권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 법을 아예 바꾸든가
2: 네.
1: 그게 아니면 다 방법은 없겠네요. 우리는 은행하고만 얘기를 하기로 했었으니 은행도 결국은 증권사를 통해서 또 해야 되면 이 간접 방식은 안 바뀔 거고 무슨 대안이 없었겠습니까?
2: 예,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이제 금융 분야의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 예.
2: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안은 요즘 이제 은행 보험 쪽에서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ETF를 적극 담아보겠다 하면은 이제
1: 예.
2: 퇴직연금 계좌 실물 이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증권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1: 예.
2: 보니까 업권별 머니문과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지금의 현실적인 대안은 굳이 그게 불편하시면 증권사로 그 계좌 옮기는 수밖에 없고
2: 그렇습니다.
1: 나중에 정책으로 해서 업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고민이다.
2: 네 맞습니다.
1: 됐어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는 90점 맞았는데 100점이었다. 한 명한테 고백받았는데 인기 엄청 많았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많이 부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의 자신을 기꺼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뒤 배우자가 늦잠 좀 자지 말라고 하면 지금 완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엔 눈도 못 떴어. 실제 실험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훈련 전이 지금보다 엉망이었다고 기억하더라. 셀프 평가, 셀프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요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직선에서 K-POP 스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모집 중인 울산 MBC K-POP 사관학교 제4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무료 지원 교육, 숙박 등 참가비 0원. 전문가 트레이닝

0: 유명 아이돌 강사진의 밀착 교육. 방송 데뷔 기회, 울산 MBC 프로그램 및 방송 출연. 대형 무대 주인공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현지 시간으로 17일 서명했다는 보도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 궁에서 저녁을 먹다가 서명했고 서명 문서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마수드 페지스키안 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양국 대통령이 원격 전자 방식으로 양해각서에 서명해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즉각 발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마련하고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머리 한가운데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SNS를 통해 부부가 골프를 함께 하기로 해 아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만찬 후 헤어지며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부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대에 대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이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멕시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이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한낮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등에서 5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쇼핑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지난주 집 앞으로 배달된 물건은 몇 개인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뭐든 살 수 있다 보니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정말 많은데요.